0: MBC 9시 뉴스입니다. 대홍수 열흘 만에 우리 국민의 연락이 끊긴 지역에서 구조된 중국인 생존자가 인근에 한 명이 더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팔군과 우리 긴급구호대가 현지 시간 5일 구조한 루아이 타오라는 이름의 남성은 자신이 있던 곳 근처에 한 명이 더 있었다면서도 생사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고 긴급구호대가 밝혔습니다. 긴급구호대는 이 진술에 따라 네팔군과 협의해 오늘 오전 수색과 구조 작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팔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시시르카날 네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합니다. 어제 카트만두에 도착한 조 장관은 취재진에게 네팔 정부 측과 사태 수습은 물론 앞으로 재건을 포함한 협력 관계에 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네팔군이 안전을 이유로 산악 지역에서 도보 수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선 현재 여러 가지 기후와 지형을 고려해 구조 작업이 제한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할수 있도록 네팔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해역을 순찰하던 미군함 두 척에 대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이란 원유 수송선 세 척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분명한 건 미국 선박을 공격하면 더큰 경제적 대가를 부과한다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이란의 원유 수송 선단을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허가받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던 유조선 세 척과 미국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세 척을 추가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고위 안보 정치 당국자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상대로 관여할 경우 침략과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한 이란 고위 당국자는 현재 시간 4일 친이란 성향 레바논계 위성방송 알마야딘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의 불법적인 작전에 협력하도록 하려는 미국의 압력에 응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은 자국의 이익과 명성을 미국의 안보와 안정을 훼손하는 공격적인 정책을 위해 희생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과 친이란 반군 후티가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이틀 새 190명 가까이 사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부분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최고 1.5m, 동해안 남해 앞바다에서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전종환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무더위 속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무인 생수 나눔 냉장고 이용해 보셨나요?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원한 생수 한 병. 이런 게 바로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일 텐데요. 문제는 이 생수가 빨리 동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일부 시민이 여러 병을 가져가거나 반복해서 이용하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입되고 있는 것이 QR코드나 전화 ARS 인증 방식입니다. 별도의 관리 인력 없이도 이용자가 인증을 거쳐야만 생수가 배출되는 방식인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 더위 대처하는 방식도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 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의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오늘 아침에 우유나 주스나 두유 드신 분들 병이나 포장재 유심히 보셨나요? 거기 삼각형이 돼서 돌고 도는 화살표 표시도 보셨죠?
1: 네네.
0: 분리배출과 자원순환을 표시하는 그 표시 말이죠. 오늘이 자원순환의 날이라 그 표시가 더 크게 보입니다.
1: 아, 오늘이 9월 6일인데 우리가 숫자를 쓸 때나 숫자 읽을 때 9와 6 자주 헷갈리거든요.
0: 네.
1: 여성시대가 매주 월요일에 뽑는 100만 원권이나 마찬가지인 이 행운의 숫자에서도 공을 뽑고 나서 9장과 6장과 꼭 확인하죠.
0: 네, 맞아요.
1: 그 밑에다 이렇게 저희가 받침을 딱 표시해놨죠.
0: 네.
1: 그래 오늘이 9월 6일 이게 자원순환의 날이 된 것도 그래서래요. 9와 6이 거꾸로 움직이면 순환하는 것 같으니까.
0: 자원순환 하면 또 우리 당당이님들이시죠. 분리배출 잘하시고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시고 일회용품 덜 쓰시고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십니다. 날이 날이니만큼 지역에 따라서 오늘 열리는 플리마켓 벼룩시장도 많고요. 재활용품으로 만든 악기 연주회도 열린답니다.
1: 오, 좋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9월 한 달 동안 벌이는 자원순환운동도 있어요. 범국민 폐휴대폰 회수 실천운동인데 돌아오라 서랍 속 폐휴대폰 이렇게 이름을 붙였군요. 휴대폰을 바꾸고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쓰던 폰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우체국 방문수거와 행정복지센터 또 학교를 통해서 안전하게 수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으니까 동네마다에서 개개인이 폐휴대폰을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0: 네, 이 휴대폰 안에는요 금, 은, 구리 같은 중요한 광물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 광물도 활용하면서 개인정보는 확실하게 사라지게 해주기 당부를 드립니다.
1: 네.
0: 자원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소한 능력과 소질도 끊임없이 활용되고 선순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0: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0: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요즘 우리 아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진 않나요?
5: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스마트폰 문제. 가정의 고민도 작은 변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4: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5: 여성시대 폰프리 스쿨 특집은 9월 11일과 18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9월 6일 자원 순환의 날 인사드리는 여성시대입니다.
4: 네. 네.
5: 뭐 요즘에는 사는 곳마다 그 요일에 나눠서 분리배출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4: 그렇죠. 저희는 네. 월수금.
5: 3일에 걸쳐서 하시는구나.
4: 네, 월수금.
5: 저희는 월요일에만 딱 수거를 해서 가시거든요.
4: 아, 그렇구나.
5: 그래서 그것도 참 일이긴 해요.
4: 일주일을 모아놔야 되니까.
5: 맞아요.
4: 네. 네. 우리는 하루 걸러 버릴 수 있어요.
5: 그것도 좋네요. 예, 이게 버릴 때는 참 투덜거리게 되는데.
4: 그렇죠.
5: 예. 그럼에도.
4: 그렇죠. 예.
5: 우리 지구를 위해서, 우리 환경을 위해서.
4: 좋죠. 예.
5: 이 재활용, 예. 분리배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4: 넵.
5: 넵.
4: 필요합니다.
5: 필요합니다.
4: 오늘 첫 사연입니다.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전주시의 양성하님. 얼마 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제 앞에 큰 산 하나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운전. 20년 된 장롱 면허뿐인 제가 일을 하려면 운전은 무조건 필수였습니다. 취업에 대한 의지는 활활 타오르고 더 늦기 전에 해보자 싶어 친정 아빠께 SOS를 쳤어요. 저희 아빠로 말할 것 같으면 버스 운전, 택시 운전까지 합쳐 50년 넘게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주위 분들도 중고차를 사거나 운전 연수 받을 때면 늘 저희 아빠를 찾을 정도로 운전에는 일가견이 있는 분이시죠. 일단 저의 비상금 800만 원을 들고 아빠와 중고차를 보러 갔습니다. 아빠는 차 이곳저곳을 얼마나 꼼꼼하게 살피시는지 차 밑까지 들여다보며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마음에 쏙 드는 하얀 차를 발견했는데 가격이 1,000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아유, 아빠, 이건 좀 무리예요. 이렇게 말씀드리자 아빠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어요.
5: 아유, 부족한 건 아빠가 보태줄게. 아빠, 그 정도 능력은 된다.

0: 운전하며 만난 손님들 이야기까지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였지만 묵묵히 들어드렸습니다. 그러다 한 번씩 아빠 그 얘기는 100번도 넘게 한 것 같은데요? 하고 놀리기도 했지만요. 꼼꼼한 아빠의 성격 탓에 솔직히 운전 연수가 쉽지만은 않았지만 최근에 개인 택시를 파시고 적적하셨을 아빠는 제 운전 연수에 신바람이 나신 듯했어요. 열흘쯤 지났을 때 비가 많이 오길래 쉬자고 전화를 드렸더니 아빠는 무슨 소리냐며
1: 아유 비 오는 날도 운전해 봐야지.
0: 엄마도 옆에서
2: 야 네 아빠 요즘 너 운전 선생하느라 아주 신나셨어.
0: 이 말을 듣는데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보름 가까이 매일 아빠를 만나고 같이 점심도 먹고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랑 내가 이런 시간을 또 보낼 수 있을까? 사실 아빠는 평생 제 발이 되어주셨습니다. 8년 동안 제가 회사에 출근할 때도 매일 태워다 주셨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는 아이들이 아프거나 키즈카페 갈 때도 늘 아빠가 차를 몰아주셨죠. 제가 운전을 못해도 불편한 줄 몰랐던 건 전부 아빠 덕이었습니다. 드디어 운전 연수의 마지막 날 저는 엄마까지 모시고 직접 운전해서 매운탕집에 갔습니다. 두 분께 맛있게 되었습니다. 아빠, 이제는 내가 아빠의 발이 되어드릴게. 아빠와 함께 운전하며 보낸 보름의 시간. 아빠가 가르쳐준 건 운전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오래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3: 이야. 아니 그러니까 50년 넘게 버스 운전, 택시 운전을 하시는
0: 거죠. 네, 베테랑 베테랑 중에
3: 진짜 베테랑이시죠.
0: 네, 최고 베테랑이시죠.
3: 그게 너무나 감동적인 건 그 8년간이나 예, 우리 사연자분, 그러니까 따님의 출근길을
0: 그러게
3: 매일 태워다 주신 거 아니에요.
0: 야, 참
3: 대단하신 네. 아버님이시다.
0: 진짜.
3: 원래 또 운전 연수나 이런 건 가족들한테 배우면
0: 다 이런... 짜증내고 야단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냥 옛날 왜. 일서부터 죄 끄집어내고 그 부부가 배우는 거 아니라고 부부가 서로끼리
3: 말이
0: 가르쳐주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3: 나갈 수 있어서 그런 네. 건데 아 이렇게 자상하게 친절하게 가르쳐주시다니.
0: 그러게.
3: 네. 꼼꼼하게 잘 배우셔가지고 안전운전 하실 수 있겠다. 우리 아빠의 마지막 제자. 예, 하지만 아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빠의 발이 되어드릴게요. 이렇게 양성아님이 말씀 주시네요. 이제 앞으로도 안전운전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3: 네. 자, 다음 사연은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윤미영님이십니다. 가족들이 퇴근하고 돌아오기 전 오늘 저녁은 또 뭘 해서 먹여야 하나 홀로 냉장고를 이리저리 열어보며 저녁 메뉴 고민에 골몰해 있던 찰나였습니다. 그때 요란하게 울리는 초인종 소리와 함께 반가운 택배가 도착을 했어요. 현관문을 열어보니 얼마 전 동네 친구가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한정기간 판매하는 핫딜이 떴다고 귀띔을 해줘서 빠르게 주문했던 활꽃게였습니다. 저녁 메뉴를 고민하던 참에 잘됐다라고 생각하며 상자를 열어보니 열심히 톱밥 샤워를 하고 있는 싱싱한 꽃게들이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0: 우와.
3: 어찌나 싱싱하고 힘들이 좋던지 금방이라도 뛰쳐나오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파닥거리는 꽃게의 엄청난 힘과 생동감에 깜짝 놀라서 나도 모르게 멈칫하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우리 식구들 저녁으로 꽃게찜 먹여야지 생각하며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우선 집게부터 집어들었습니다. 물로 대충 톱밥을 씻어내고 수돗물에 담가서 얌전하게 기절시키려는 작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힘이 센 녀석 하나가 발버둥을 치며 용을 쓰길래 다른 그릇으로 조심스럽게 옮기려던 그 찰나 순간 방심한 사이 손가락을 꽉 물리고 말았습니다. 아야야야! 아, 나도 모르게 비명이 절로 새어나올 정도로 찌릿하고 욱신거리는 고통이었습니다.
0: 아, 제법 아프거든요.
3: 그러게요.
0: 올려봤죠, 저도.
3: 아우, 황급히 손을 빼내어서 살펴보니까 어머나,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욱신거리는 손가락을 부여잡고 급한 대로 다용도실에서 밴드를 찾아와 칭칭 감고 지혈부터

0: 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수돗물에 담가놨던 녀석들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잦아든 것을 확인한 뒤에 다시 고무장갑을 끼고 소를 집어들었습니다. 자, 우리 싱싱이들, 아줌마가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겨줄게.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몸통과 개다리 사이사이를 벅벅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배딱지도 꾹 눌러서 까만색 이물질까지 말끔하게 제거하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목욕을 마친 꽃게들을 냄비에 차곡차곡 담고 불을 켰습니다. 하얗고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동안 아까 물렸던 손가락이 욱신거리고 아려오면서 앓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하나 둘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친구들 만난다고 늦게 귀가했을 딸도 오늘 저녁 메뉴가 꽃게라는 말을 듣고는 일찍 들어오더라고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식탁에 오롯이 둘러앉아 방금 전엔 뜨끈하고 푸짐한 꽃게찜을 마주했습니다. 게살을 발라 한 입 맛보더니 다들 와, 살이 녹는다, 녹아. 오, 달다 하며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평소 입이 짧아 식사 때마다 열받게 하던 남편마저 게딱지에 흰쌀밥을 척척 비벼 어느새 두 공기를 뚝딱 비워냈습니다.
1: 아우, 여보, 이거 진짜 맛있다. 더 없어?
0: 물으며 다리 껍데기를 쪽쪽 빠는 또 파먹는 남편을 보니까 웃음이 나더라고요. 개 손질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욱신거리고 아프긴 했지만 가족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니 아픔이 스르륵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 웃음을 나눈 이 따뜻한 저녁 한 끼야말로 오늘 하루를 버텨낸 우리 가족의 가장 달콤한 보상이 아니었을까요?
1: 네, 정말. 아이, 가족들이 맛있게 잡수시면 그걸로 뭐
0: 최고죠.
1: 최고죠. 최고죠.
0: 아, 꽃게찜.
1: 갑자기 땡겨요?
0: 요즘 철인가요?
1: 그런가 이렇게. 봐요. 이분 그러니까 얘기 들으니까.
0: 네. 네, 푸짐하게 또 보내주셔가지고 이거를 맛있게 드시. 참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긴 하지만.
1: 뭐 그래도 그렇게 많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고무장갑 끼고
0: 네.
1: 다듬을 거 다듬어서 솔 같은 걸로 팍팍팍팍 씻고 차례차례 게 딱지가 밑으로 가도록 쪄야 돼요.
0: 아.
1: 그래야 맛있는 국물이 새질 않으니까
0: 네.
1: 게 딱지를 밑에다 깔고 그러니까 배를 발랑 뒤집은 것 같은 모양으로 해서 쪄야지 맛있죠. 아유, 좋겠다. 그 식구들 살... 다들 어쩌면
0: 진짜 달달하잖아요.
1: 달죠. 달죠. 예.
0: 근데 저 그 얘기 들었어요. 왜 톱밥에 진짜 이렇게 꽃게를 예, 이, 그 유통할 때 하잖아요.
1: 네.
0: 그 톱밥을 덮어주면 꽃게들이 잔대요. 예, 잠을 잔대요.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좀 저 싱싱하게 이렇게 좀
1: 아, 보관이 될
0: 보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네. 네, 톱밥을 깔아주는 이유가 그런 거다고 얼핏 들은 것 같아요. 네네 이불 덮어주는 것처럼
1: 꽃게가 철은 철인가 보네. 오경희님이 편지 아니고 쪽지 쪽으로 사연을 주셨어요. 저도 어제 마트에서 꽃게 주문했어요. 처음 손질해보는 거라 동영상 보면서 이게 맞나 했는데 한 마리 두 마리 하다 보니 조금씩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2시간에 걸쳐 손질하고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다시는 안 할란다 했는데 다리 끝부분을 잘라 육수용으로 챙겨 랩으로 돌돌 말아 냉동실에 넣어두니 뿌듯.
0: 야.
1: 무도 썰어놓고 꽃게탕 끓여 큰 언니네 작은 언니네 나눠주고 저는 엄마와 먹었어요.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먹으니 꽃게탕이 참 맛있더라고요. 다시는 안 한다 했는데 막상 먹고 나니 마음이 달라졌어요. 가을이 조금 더 깊어지면 꽃게 한 번은 더 먹어줘야겠어요.
0: 찜도 찜이지만 이 꽃게탕
1: 무누크
0: 국물의 깊이가 좋다. 다르죠.
1: 그렇죠.
0: 예. 꽃게탕에 찜에 먹고 싶네.
1: 우리 둘 다 지금 다들 걸신들인 사람들 같아. 약간.
0: 조금 더 하면 이제 꽃게가 진짜 맛있어진다고요?
1: 네.
0: 예, 알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오경희님. 네. 그 쪽지 보내주셔서 고맙고요. 당근 주스 박스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양성아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 윤미영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가 갑니다.
0: 이석훈의 노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함께 들으시고요. 저희는 여성 살롱으로 돌아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강원도 지역 곳곳에 비가 살짝 내렸는데요. 오늘 동해안에는 5에서 10mm, 제주 산지에는 최고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제주와 남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고요. 내륙 지역으로는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한낮 기온은 햇볕이 내리쬐면서 쑥 오르겠습니다. 서울 29도, 광주와 목포가 30도, 부산 28도가 예상됩니다. 고속도로는 아직 여유가 있는 가운데 경부선 서울 방향의 사고입니다. 남청주 국도 진출부 부강 방향의 사고 차량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 구간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그런 말 종종 합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그 모르겠는 내 마음, 전문가와 함께 들여다보면 보일래나요? 지식과 교양을 쌓는 일요일 순서 여성 살롱. 이번 9월에는 심리학 교실입니다.
1: 네, 갈팡질팡하는 내 마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여기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죠. 저기 우리를 도와주실 선생님 오십니다.
0: 여성시대의 9월을 채워주실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귀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네.
1: 안녕하세요, 교수님.
0: 네. 네.
1: 저희 여성살롱은 공부하는 시간이라서 여성시대 청취자들께서는 이 시간에 이제 선생님을 쌤으로 편하게, 예, 또 정겹게 부르고 계시는데 이동기 교수님도 정답게 저희가 동기쌤 이렇게 좀 불러도 괜찮으세요?
2: 네, 대단히 친근한 코칭이네요.
1: 아, 그죠? 예, 동기쌤 반갑습니다.
0: 네. 동기쌤은 심리학과 교수이시고 심리학에도 뭐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가르치실까요? 얼마 전에 나는 왜 결정이 두려운가라는 책도 내셨더라고요.
1: 예.
0: 네.
2: 저는 그 저 심리학 분야 중에서 상담 심리학입니다.
0: 네.
2: 사람들 심리 상담하는 거 있죠.
0: 네.
1: 예, 예.
2: 아, 그리고 주로 이제 연구 주제는 완벽주의, 그리고 또 사람들의 꾸물거림, 그리고 자기 가치감,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 오고 있고요.
1: 네.
2: 아, 최근에는 이제 그 선택 앞에서 느끼는 불안, 그리고 양가 감정, 이런 것들을 다룬 나는 왜 결정이 두려운가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0: 네. 야,
1: 완벽주의부터 꾸물거림까지. 꾸물거림이 나을까요? 완벽주의가 나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
2: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1: 아, 연결되어 있어요?
0: 아, 그래요?
2: 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면 완벽주의자들도 일을 미루거든요.
1: 아, 그렇게 되는구나. 아니, 오늘 또 스튜디오 밖에 우리 동기쌤과 더불어 함께 오신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예. 저 밖에서 또 함께 좀 지켜보고 계신데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예. 네, 저와 함께 책을 썼던 손아림 박사님하고 네. 정의정 선생님 두 분이 같이 오셨습니다.
0: 네, 아. 손아림 쌤, 정의정 쌤.
1: 우리 네, 공저자. 그럼,
0: 네, 그러시네.
1: 두 그렇습니다.
0: 네. 네.
1: 우리 더 밖에서도 함께 지켜보고 계시니까 함께 배우기로 하고요.
0: 네네.
1: 네. 진짜 우리 마음 이거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참 이상합니다. 왜 뭐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네, 맞는 속담이죠, 그죠?
2: 맞는 거죠. 이게 심리학자인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으시거든요.
1: 네.
2: 그 말이 얼마나 신뢰가 있느냐. 사실 말보다는 반복되는 행동이 훨씬 더 신뢰감이 갑니다.
1: 아,
0: 그렇죠. 네.
1: 그 사람이 하는 말보다는 하는 행동,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자, 근데 우리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게요. 어느 날은 짜장면이고 어느 날은 짬뽕이고.
0: 그러니까 오죽하면 짬짜면 그릇이 나왔겠어요.
1: 근데 또 그건 안 시켜 먹게 돼.
0: 희한하죠? 이상하게.
1: 그럼 또

0: 미안해. 그냥 하나를 선택하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여러 사람들 앞에 또 물어보게도 되고 조언을 맞아요. 구하기도 하는데
1: 망설이게도 되고
0: 들으면 또 헷갈릴 때도 많고. 자, 우리 아까 뭐 책 제목도 그러셨습니다만 우리는 결정 앞에서 왜 이렇게 망설이는 걸까요, 선생님?
2: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에 되게 내가 성격적으로 우유부단한가?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3: 네.
2: 나는 이렇게 결정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결정장애니 선택장애니 이런 말들이 돌아다닐 정도인데 사실 그런 단어들은 정확한 학술용어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네. 만들어낸 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그럼 왜 이렇게 많이 결정을 잘 할 때 어려움을 겪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A하고 B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한 거는 남지만 선택하지 않은 거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3: 그렇죠. 네.
2: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상실감에 대한 그런 그 부담이 큰 거예요, 사람들이.
1: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2: 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얻는 이득보다는 잃어버려서 손실이 되는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결과라고 하는 게 불확실하잖아요. 미래의 네. 결과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잘못된 선택을 예상하게 되면은 나중에 후회할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동반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젊은 분들 보면은 주로 SNS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1: 네.
2: 선택지가 비교할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결정을 못하게 되기도 하고
1: 맞아요.
2: 또 다른 사람은 이걸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결정을 했는데 이런 걸 보게 되면 나도 그래야 되는데 혹시 나는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게 비교되는 감정에서도 오히려 선택에서 머뭇거리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내가 얻는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을
1: 쪽에.
0: 잃는다는 생각 또 선택은 했지만 이게 잘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1: 그렇죠.
0: 때문에 결정이
1: 맞아.
0: 어려워지는 거군요.
1: 근데 사람들은 주로 어떤 결정 앞에서 많이 힘들어 하나요?
0: 아, 정말.
2: 이게 이제 뭐 정답이 없고 네. 한번 결정하면 되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들이
1: 결혼.
2: 예. 결혼도 그렇고 특히 또 뭐 직장 중요한 직장이라든지 네. 이쪽 방향으로 가서 그게 해서 그 저 아마존의 창시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네. 세상에는 두 개의 문이 있대요. 하나는 일방향의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돌아 나올 수 없는 그런 문이 있고 또 다른 문은 회전문이에요.
0: 네.
2: 들어갔다가도 뭐 아니면 다시 돌아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결정에서 한 90%는 양방향으로 회전문이 많아요. 그런데
0: 네.
2: 사람들은 회전문 앞에서도 네. 이게 일방향 문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못 돌아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이거를 너무 크게 지각하기 때문에 그게 네. 결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가지 제가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떤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다 하고 청첩장도 찍고 그다음에 뭐 식당 예약 모든 걸 다 예약을 했어요.
0: 차근차근 다 준비를 했어요.
2: 그런데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결혼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이제 결혼은 뭐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함께 오래 살고 싶으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건데 동시에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자유를 잃어버릴 것 같은 거.
1: 아.
2: 네. 그다음에 혹시 내가 나중에 이거 결혼한 다음에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돼서 후회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난 다음부터 더 많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1: 맞아, 그럴 것 같아. 예.
2: 그래서 이거를 그 메리지 블루라고 하더라고요.
0: 메리지 블루.
2: 네. 그러니까 결혼 전에 되게 우울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설득도 하고 얘기도 들어주고 예. 마음도 좀 편안하게 해주고 했는데도 계속 그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이거를 뭐 연락해갖고 그만둬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가.
1: 아, 네.
2: 제가 이제 쭉 얘기를 듣다가
0: 네.
2: 아니 그렇게까지 저거 되면은 그럼 취소를 해라. 뭐 어차피 뭐 저 예약금 뭐 저 물고 이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한테도 이미 청첩장 보냈지만 뭐 이러이러서 그렇게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0: 예.
2: 그런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 정말 결혼 안 할 거니? 물었더니 침묵이 있어요.
0: 네.
2: 생각을 하더니 자기 생각을 생각해 본 거죠. 그러니까 반응을 한 다음에 아 그래도 이 사람하고 결혼은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왜 지금 고민을 하니? 사실 그게 딱 직면되니까
0: 네.
2: 그걸 정해주고 결혼을 갔어요.
0: 아.
1: 어쩌면 거꾸로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래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또 결혼할 수도 있는 거예요.
2: 그렇죠. 약간 한쪽 반대쪽 네, 보내면
1: 네, 반대쪽.
2: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위치를 잡게 되니까.
1: 그렇죠. 네. 그렇죠.
0: 근데 진짜 뭐 결혼을 앞두고 정말 식장 안에 딴딴딴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해봄직한 고민이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네.
0: 내가 정말 뭐 청첩장 찍었다고 결혼할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알렸다고 그것 때문에 결혼할 것도 아니고 뭔가 진지하게 한 번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2: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래라는 게 불안.

0: 확실하잖아요. 예. 나중에 어떻게 될지.
1: 그렇죠.
0: 그러니까 후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 결정을 잘못 내립니다.
2: 야,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 동기쌤의 책 나는 왜 결정이 두려운가에서는 결정이 어려운 게 단순히 결단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원래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도대체 우리 마음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0: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또 이걸 피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항상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은 그걸 A or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해요.
1: 예.
0: 근데 사실은 그 문제 본질을 보면 A or B가 아니라 A and B의 문제일거든요.
1: 예.
0: 둘 다 다 내 마음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운동하러 가야 되겠다 아,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근데 동시에 아 그냥 소파에서 좀 쉬고 싶다. 이런 네. 마음도 같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자체가.
1: 네.
0: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이게 이제 뭔가 내가 이걸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했을 때 잃어버릴 거에 대한 거를 너무 신경 쓰는 사람들이
2: 네.
0: 결정을 이제 잘 못 내게 되는데 이렇게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의 일부인데 너무 그쪽에서 한쪽을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니까 부담감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2: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가 감정을 받아들였을 때 만약에 양가 감정이라는 게 없다면 변화 자체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늘 그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1: 아, 그렇죠.
0: 그런데 두 가지가 이거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한다는 건 내 마음속에서 뭔가 변화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오히려 양가 감정이 생겼을 때 나는 변화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2: 아,
1: 그렇구나.
2: 오히려 나는 지금 내 안에는 에너지가 꿈틀거리고 있는 거다. 네.
1: 이 마음과 저 마음이 동시에 드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다 하는 말씀이시죠.
0: 그렇죠. 네, 이게 네. 아주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는 가치나 욕구 같은 것이 욕구가
1: 네.
0: 가치나 욕구가 이게 그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동시에 활성화되는 거고요.
1: 맞아요.
0: 우리 사람들 평 그저 어떤 감정 얘기할 때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찬란한 슬픔의 봄.
2: 어우.
0: 동시에 그런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2: 네.
0: 양가 감정이란 늘 언제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손님입니다.
2: 그럼 뭐 이런 양가적인 마음은 역시나 우리 인간에게 자연스럽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0: 네, 양가 감정이라는 게 있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2: 오히려
1: 네. 양가 감정이
2: 늘 하나의 마음만 있으면 그러네요. 뭐 선택할 일도 없고
0: 네. 그대로 그냥 쭉 가면 되니까요.
2: 네. 아니 뭐 심리학에서도 이런 양가 감정에 대해서 많이들 연구를 하실 것 같은데 혹시 뭐 다른 뭐 학자분들이 이렇게 뭐 소개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양가감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는 1910년경에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블로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네. 처음 썼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얘기할 때는 사랑과 미움이 이 상반된 감정인데 이것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인간의 마음이 그만큼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했는데
2: 네.
0: 그 이후에는 사회심리학에 넘어오면서는 사람이 어떤 것들을 평가할 때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쪽으로 좀 더 확장이 되어오면서 이게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한 상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자리 잡았습니다.
2: 하긴 뭐 친구가 됐건 연인이 됐건 무조건적인 사랑과 우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죠?
0: 그러니까 사람의 네. 감정은 중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2: 네.
0: 항상 그
1: 방법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이게 그 갈등이 없다가 아니라 갈등은 뭐 살다 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이 생겨서 계속 혼란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갈등 속에서도 그거를 견디고 내가 이걸 잘 조절한 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1: 네, 네.
0: 근데 최근에 이제 심리학에서는 정서 조절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그 문제거든요.
1: 정서
0: 조절. 정서, 자기 감정을
1: 정서
0: 잘 조절.
1: 조절. 네. 네,
0: 자기
1: 네.
0: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조절. 행복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정을 잘하고 갈등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완벽한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2: 그래요?
0: 예, 어떤 네. 사람들은 100% 확신이 들어야 어떤 결정을 내리잖아요.
1: 네.
2: 네.
0: 근데 그 세상 모든 일이라는 게 100% 확신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럼 그래요.
0: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책에서도 한 40% 정도의 확신이 생기면 실행을 해라.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를 실행하면서 중간에 고치고 조정하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될 거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는데
2: 네.
0: 처음부터 100%의 어떤 확신을 갖고 하려고 하면 시작을

0: 할 수가 없죠.
1: 그러네요.
0: 그게 채워지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그 갈등을 잘 조정하고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나다운 선택이 뭔가. 그러니까 자기 가치라든지 자기의 스타일이라든지 선호하는 걸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분명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 방 있는 방향 쪽으로 갈 때 방향 그 저 이 나침반을 갖고 있는 거죠.
2: 네, 네.
0: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할 때 고려해야 될 그런 가치를 세 가지 내로 줄여라.
2: 네.
0: 그 중에 두 가지는 네. 이거는 절대로 내가 포기 못하는 가치.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는 요거는 있으면 좋겠다 정도 되는 그런 가치. 그래서 제가 이거를 2 플러스 알파. 두 가지는 절대로 이건 내가 포기 못한다. 이걸 네. 할 때. 정말 중요한 가치인 거죠. 세 번째 거는 있으면 좋은 그런 가치인데 이 가치도 너무 많은 걸 고려를 하게 되면 선택을 잘 못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 갈등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나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 예. 그럼 2 플러스 1을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직장인이라면 네. 이직을 고민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예. 제가 A 회사 다니다가 아, 여기를 관두고 좀 다른 데로 옮겨볼까 했을 때 예,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의 가치는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0: 예를 들어서 연봉.
1: 그렇죠.
0: 만약에 자기가 네, 연봉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자기는 어떤 그 일한 다음에 초과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어떤 그 뭐 남은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든지 네. 이런 게 두 가지라면
1: 네.
0: 나머지 거는 조금씩 뭐 차이가 나거나 실제 좀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밀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1: 예. 아, 그렇게 해서 뭔가 판단 여부를 할 때 판단할 때 조금 도움을 받으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말씀을 좀 쭉 들으면서
2: 네.
1: 그래 나만 이렇게 갈등하는 게 아니야.
2: 그래.
1: 나만 결정이 힘든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마음에 위안은 돼요.
2: 그렇죠.
1: 인간 모두가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니까.
2: 그렇죠. 그럼 우리가 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볼 때 역사적인 인물이나 뭐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그 이들은 결정을 딱딱 잘했을까요? 아니면 우리처럼 흔들리면서 40%의 가능성이 있을 때 딱 그냥 실천을 했을까요?
0: 그게 사람이 똑같은데 뭐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기 저 쉬운 게 아니잖아요.
2: 네, 그렇죠.
0: 각자 제가 그 세상에 그 많은 위인 전집 이런 걸 읽어봤는데요.
1: 예.
0: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걸 그런 게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제가 보니까.
2: 네.
0: 그런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진화론을 얘기했던 찰스 다윈 있잖아요.
1: 예.
0: 찰스 다윈도 1838년에 이분은 이제 메모를 잘 적어놓는 거였는데
2: 네.
0: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했나 봐요. 결혼 고민하는데 그러니까 결혼할 때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네. 고민을 하면서 결혼의 장점, 결혼의 단점.
1: 네.
0: 그래서 찰스 다윈이 적어놓은 걸 보니까 결혼의 장점으로 흥미롭게도 자녀가 생긴다는 거. 그다음에 평생의 동반자가 있게 되고 또 나의 어떤 스윗 홈, 가정이 생긴다는 거를 적고요.
1: 네.
0: 결혼의 단점으로는 재미있게도 시간 손실. 시간을 많이 뺏긴다. 그다음에 책임감 완전히 또 많이 가져야 된다.
1: 네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독서 시간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단점으로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메모에 뭐라고 적었냐면은 이거를 결혼 증명 끝.
1: 뭐야?
0: 증명이 다 됐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고민을 하다가.
1: 예.
0: 딱 결혼.
1: 그래서
0: 결혼.
1: 했어요? 결혼. 안 했어요? 찰스 다윈 결혼했어요?
2: 했겠지.
0: 했고요. 그게 다음 해인 1839년에 에마 웨지 우드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2: 네.
0: 나중에는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혼은 행복을 위한 최고의 기회이다.
1: 오. 네. 결혼 예찬론자가 되셨네.
0: 그리고 자녀가 10명이었습니다.
1: 예?
0: 자녀를 10명이 얻었어요. 이 사람이 아까 결혼의 장점에서 자녀를 얘기했잖아요.
1: 우와.
0: 네, 그래서 그 결혼 이 세 마디 이거를 적을 때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네, 플러스와 마이너스와 그 이후에 어떤 생활을 될 것인가 그게 딱 결정이 되니까
1: 네.
0: 증명 끝.
2: 아하.
0: 고민했던 이게 증명이 다 됐다.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1: 그리고는 이제 결혼하시고는 딱 그 선택을 쫙 밀고 나가신 거네요.
0: 그렇죠.
1: 예. 야 멋지다. 찰스 다윈조차도 결혼의 장단점을 적어가며
0: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요.
1: 네.
0: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선택하면 모든 게 다 그냥 따라오는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제가 잘 듣는 예 중에 결혼 정년기 있는 분들 중에 물론 결혼은 뭐 선택일 수도 있고 자기 의사지만 세상에 두 명의 배우자가 있는데 그중에 A가 만약에 100% 내가 좋아하는 특성을 다 갖고 있고 B는 0%다.
1: 네.
0: 그럼 어느 쪽을 택하느냐. 그럼 사람들은 대개 A를 택해요.
1: 네.
0: A가 70% 내가 좋아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 B가 30% 갖고

0: 있으면 어느 쪽을 택하느냐. 그럼 대부분은 70%를 택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럼 만약에 A가 51% 내가 좋아하는 치수를 갖고 있고 B가 49%를 갖고 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
2: 51대
0: 그럼 얘기 대답을 못해요.
1: 맞아요.
0: 우리가 머뭇거리는 순간은 51대 49가 대부분이거든요. 결정의 맞아. 상황이라는 게.
2: 맞아요.
0: 그때 이제 제가 했던 말은 뭐냐면 어쩌면 그게 선택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 고민이지만 51%를 그 당시에 그래도 나한테 조금 더 다가오는 부분을 택하고 그 51%가 100%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성공은 결정 선택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선택 이후에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에 그러네요. 더 많은 방점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1: 네.
2: 이 51대 49는 영화 대사에도 나와요. 한석규
0: 그런가요?
2: 씨가. 난 넌 51%만 믿어. 난 사람을 늘 51%만 믿죠.
0: 행복해야 되겠네. 반 이상이니까.
1: 그러네요. 네.
2: 근데 마지막인가 그래요. 51% 믿는다는 건 다 믿는다는 거라고. 뭐 그런 뭐 대사가 나왔던 것 같아. 야, 근데 어쨌든 내가 선택했으면 그거에 대한 또 노력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군요. 자, 그러면 당당이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이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나? 예. 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려면 어떤 어떻게 해야 하나?
0: 뭐 저 완전히 철칙은 아니겠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완벽한 선택은 없다는 거를 먼저 인정하라.
2: 네, 완벽한 선택은 없다.
0: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100%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하면 그거를 선택할 수 있다.
1: 네.
0: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한 40% 정도 확신이 주어지면 결정 이후에 조정하는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실행에 옮겨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랬으면 어떡할까. 그 미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이제 좋은 선택을 찾기보다

0: 가득인데
1: 다음 시간으로
0: 그래야 되겠어요.
1: 네. 오늘은 결정하기 어려운 우리 마음을 들여다봤는데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마음에 대해서 공부할지 궁금합니다.
2: 결정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이제 생각되는 게 후회잖아요.
0: 예.
2: 근데 어떤 분들은 후회하는 마음이 가득이고 또 그거를 마음을 곱씹는 계속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1: 네.
2: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이런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0: 네. 끝나고 점심 뭐 드세요, 교수님?
2: 저는 그때 가서 느껴지는 걸로 택합니다.
1: 네.
2: 저는 짬짜면은 먹지 않습니다.
0: 아직은 떠오른 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1: 네.
0: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님 모시고 우리 마음속 여행 떠나보죠. 동기 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6: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5: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6: 혹시 TVX 멤버십?
5: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6: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7: TVX.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3: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4: 자,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여성살롱 함께 하셨고요. 이제 잠시 후 3, 4부엔 명곡극장의 문을 열겠습니다. 추억이 있는 나만의 노래, 문자 미니로 알려주세요. 샵 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뉴스까지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다시 올게요.
5: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에너지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너지 세이브 365가 직과 건물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합니다. 9월 6일까지 에너지 세이브 365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한국지역 난방공사,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한국에너지재단이 함께합니다.
3: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4: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작중하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5: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6: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7: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7: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열신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늘부터 9일까지 나흘간 프랑스를 국빈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현지 시간 7일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영상정상회의인 리미에르 서밋에 참석한 뒤에 오는 8일엔 프랑스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한 프랑스 정상회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미군이 해역을 순찰하던 미군함 두 척에 대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이란 원유 수송선 세 척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분명한 건 미국 선박을 공격하면 더 큰 경제적 대가를 부과한다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이란의 원유 수송선단을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허가받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던 유조선 3척과 미국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3척을 추가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미국의 노동절 연휴 휘발유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가격 추적 업체 게스버디는 미국의 노동절인 현지 시간 7일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03달러에 이르면서 이전 최고치인 2012년 노동절 당시 갤런당 3.83달러를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노동절 연휴 여행객들이 내는 항공권 가격도 지난해보다 20%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중간선거를 두 달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를 만나 우크라이나 전

0: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크렘린궁에서 스티브 위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를 맞아 우리가 오늘 다뤄야 할 상황은 녹록지 않다면서도 우리의 견해를 알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며 미국과 모든 측면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코프 특사가 러시아를 찾은 것은 이번이 8번째이며 현지 시간 6일에는 쿠슈너와 함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찾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부분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최고 1.5m,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전종환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1: 생활이 편리해진다는 건 때로는 환경에 부담을 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빨래한 옷을 말리는 건조기가 대표적이죠. 과거에는 빨랫줄에 옷을 널어 자연의 힘으로 말렸지만 이제는 건조기가 알아서 물기를 없앱니다. 대신 이 과정은 공짜가 아니죠. 기계를 돌릴 때마다 전력이 쓰이고 옷에서 미세 섬유가 떨어져 나오는 부작용도 생기는데요. 따라서 환경과 편리함을 두루 지킬 절충안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조달하고 가끔은 건조대를 활용하는 것.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4: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5: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6: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5: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7: 김일중입니다. 이 시간만 되면 기억력이 아주 좋아지시는 당당이님들이 많으세요. 5008님은요. 고등학교 때 삐삐 좀 쳐본 사람입니다. 1177155400 요게 I miss you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고요. 5036님은요. 잠시 후 오리엔트 시계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삐 삐삐삐 하면 사랑의 종이 울리는 밤 10시입니다. 이렇게 네. 시작하던 추억의 멘트.
5: 아, 네.
7: 제가 제대로 따라했는지 모르겠는데 희은 누님은 기억하시죠?
5: 아, 물론 기억하죠. 청소년 여러분, 집으로 향할 시간입니다. 하면서 밤 10시에.
7: 아.
5: 네, 다들 집으로 가라.
7: 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있었군요. 아니 이런 추억 얘기하니까 왕년에 미니홈피에 노래 까느라 도토리 좀 사셨던 분들.
5: 아, 네네.
7: 네, 그리고 또 통화 연결음 뭘로 할까 수시로 고민하셨던 기억 나시죠? 지금부터는 그런 사연이 있는 노래 신청하시면 상영해 드립니다.
5: 명곡 극장 참여 번호 문자는 #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7: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여기는
5: 여성시대입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0: 3.5일째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보장. 농업수입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르 떨리는 음악.
2: 접어둔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륵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1: 여성시대
2: 명곡 극장.
1: 미니로 하은하님이 주셨어요. 30대 중반에 내 집 생겼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싸이월드 미니 홈피, 거기에 내 집, 내 방이 생겨서 예쁘게 꾸며놓고 사진도 많이 저장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내 도토리!
2: 오호, 그러니까 이거 아쉬워하는 분들 많았어요.
1: 맞아요.
2: 네.
1: 다 추억이었는데.
2: 그렇죠.
1: 그렇죠. 저는 30대 중반에 야 진짜 내 집 장만을 자가를 장만하셨나 했는데 인터넷상에.
2: 그렇죠.
1: 우리 하은아님 미니홈피 대문에 깔아두셨던 노래도 궁금합니다. 신청곡은 안 남겨주셨어요.
2: 그러게. 아니 다음에 또 꼭 알려주세요. 네. 오늘 첫 곡은 참 병원에서 듣고 계시네. 서진경님.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한 지 벌써 5주가 지나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 5주면 너무 중상인 거 아니에요? 이곳에서 저에게 유일한 친구는 여성시대뿐입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웃을 일 하나 없는 병원 생활이지만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다 잊고 웃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시간 지나면 좋은 날도 오겠죠? 참 신청곡은 이찬혁의 비비드라라 러브예요. 이 노래를 들으면 일요일 오전 그래도 신날 것 같아요. 그러셨어. 네. 아유 어디를 어떻게 다치셨길래 5주씩이나 입원하시고 아유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셨네.
1: 물론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은 회복을 할 겁니다.
2: 네.
1: 후유증도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2: 예. 그렇죠.
1: 그래요. 이렇게 여성시대와 함께 좀 마음 편히 지내시다 보면 충분히.
2: 많이 웃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병상 생활에
1: 맞아요.
2: 많이 웃으시고 내가 좋아하는 일 찾아서 하세요.
1: 네. 네.
2: 뭐 아주 재미난 동화책 같은 거부터 책 읽기 자세가 안 나오시면 몸이 아파서 그럼 아주 짤막한 동화책, 그림책부터 보세요. 많은 위로가 될 거예요.
1: 맞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도 함께 듣겠습니다. 이찬혁의 비비드 라라 러브.

0: 네, 신청해 주신 곡 이찬혁의 비비들 라라럽 들으셨습니다. 일요일 아침 명곡 극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이번에는 084 하나님의 명

0: 푸르른 예, 들판 이런 걸로.
1: 네.
0: 예, 요새 조금 실력이 좀 올라왔거든요.
1: 아, 그렇구나. 근데 초록을 자주 보는 게 시력 향상에도 그렇게 좋대요.
0: 어, 맞아요, 맞아요.
1: 네, 네.
0: 예, 예. 그러니까 운동 쪽에 조금 이제 예, 기울이려고 합니다. 실력을,
1: 그렇죠, 그렇죠,
0: 마음을.
1: 그렇죠. 아니, 워낙 뭐 신장도 크고 하니까
0: 예.
1: 나는 뭐 정말 남들보다 장타를 날리실 것 같은데.
0: 아, 근데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아니 뭐 또 너무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이 힘들지만 예 이렇게 선선해지면 또
1: 그래요.
0: 밖에 나갈 수
1: 있어요. 맞아
0: 있으니까.
1: 맞아. 예.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일하고 남는 시간은 내가 좋아하는 거 그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거 가능하니까.
0: 자, 우리 0841님 덕분에 저희도 아주 초록초록 예쁜 잎사귀를 함께 봤네요.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신 노래 아이유의 러브 포엠 들려드릴게요.

0: 아이유의 러브 포엠 0841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예, 우리 희은 누님은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요?
1: 네, 지난 주말에 부여에서 우리 초코도 데려가고
0: 강아지,
1: 예, 남편과 함께 가가지고,
0: 예,
1: 초코를 안고 그 이만총총 손님 받기 전에 빈 공간에서,
0: 네,
1: 여기저기 찍었어요. 근데 그게 참 이쁘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게 가장 최근 사진입니다.
0: 그거야말로 가족 사진을 찍으셨네요.
1: 그렇죠. 네. 예.
0: 자, 이렇게 우리 당당히 여러분의 관심이 가 닿은 곳, 마음이 가는 노래도 궁금합니다. 계속 알려주세요. 여성시대 명곡극장 문자는 #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 들고요.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1: 네, 당당히 2150님은 지금 위로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 모습에 그저 하늘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네요. 임재범의 비상 들으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내보고 싶어요. 어떤 말보다도 이 노래 한 곡이 주는 위로가 크죠.
0: 맞습니다. 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했는데,
1: 네네,
0: 터널에도 끝이 있다. 예, 말씀 드리면서 노래와 함께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신청해 주신 임재범의 비상 3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4부로 다시 올게요.

0: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4: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5: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5: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6: 소담스퀘어 전남.
7: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8: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아침 저녁에는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다만 오후 동안에는 아직 더운데요. 서울 29도, 대구 27도, 광주와 목포가 31도까지 올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덥겠습니다. 고속도로는 대부분 여유가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수도권 구간에서 밀리는 곳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는데요. 우선 경부선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7km 구간이 정체고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반포까지 공사 여파를 받으면서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 방향 서운에서 송내로 6km 구간 정체고요. 일산 방향은 장수에서 서운 분기점에서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또 송내 부근은 5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도토리 시절 얘기 들으니까 드래곤플라이의 사진이라는 노래가 떠올라요. 첫사랑과 헤어지고 서랍 속에 꽁꽁 넣어두었던 사진을 버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 고민하다가 1년 후에 이사가면서 겨우 버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시절 이 노래가 무려 6개월 동안 제 미니 홈피의 배경 음악이었답니다.
1: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 이 노래 같은데 예, 그때 좀 많이 흘렀던 인기 많았던 곡이죠. 이런 것 고민되실 것 같아요. 첫사랑과의 사진 이걸 내가 계속 간직을 해야 되나
0: 버릴 아니면... 때도 이거 뭐 태워버리나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면 안 될까 찢어서 버리나 뭐 이거 고민될 것 같아.
1: 그러게요.
0: 네.
1: 아 근데 버리 그래 또 가지고 있자니 또
0: 그렇게
1: 이 노래 들으면서 이 노래 들으면서 다시금 한번 결정을 내려보시죠. 드래곤플라이의 사진 듣겠습니다.

0: 가을과 함께 찾아온 감성 낭만 추억과 함께 상영해드립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1: 미니로 최유리님이 주셨어요.

0: 제가, 제가 아까 불러드렸던 노래는 다른 노래군요.
1: 그렇군요.
0: 예, 드래곤플라이의 사진 듣고 왔고요.
1: 네. 네. 아. 이번에는 또 노래방의 추억인데요. 문자로 6042님이 고등학교 때 1,000원이라도 생기면 무조건 입금했어요. 친구들이랑 그렇게 알뜰살뜰 모아서 9,000원이 되면 노래방을 갔죠. 전 음치라 노래를 잘 못 불렀지만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만 듣기만 해도 행복했어요. 낮은 음은 그나마 따라 부르기도 하면서요. 그때 자주 불렀던 노래 친구들과 듣고 싶어요. G.O.D의 거짓말.
0: 이건 제대로 알지. 이건 제대로 알지. 잘 가, 가지마. 예, 행복해, 떠나지마.
1: 네.
0: 혼코가 없던 시절, 이 혼자서 코인 노래방을 모르던 혼코. 시절, 노래방비도 9,000원이었던 시절, 아 그립네요. 네.
1: 가수들은 노래방 좋아하지 않아요. 아,
0: 그렇다고들 하시더라고요.
1: 네, 일터의 연장이거든요.
0: 맞아, 야근 느낌?
1: 네, 맞아요.
0: 주말에 불려나와서 일하는 느낌?
1: 그런 느낌 있죠. 예, 네.
0: 하지만 우리는 뭐 노래방 가면 또 서비스까지
1: 이 노래 좋아하는
0: 바라는.
1: 사람들은 정말
0: 아,
1: 그렇죠? 노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
0: 그럼요.
1: 네.
0: 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런 명곡들은 함께 부를 때 누구 한 명 더 그렇게 마이크 같이 잡으려고 막 중간에 끼어들어오려고 막
1: 네.
0: 예, 눈치 보고 하죠. 자, 신청하신 G.O.D의 거짓말에 이어서 0043님이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성시경의 나의 하루처럼. 이 노래까지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자기 수 있잖니. 정신 차려 바보야, 정신 차려. 제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제 네가 정말 싫어. 그러니 제발 돌아가, 제발 저리 가. 난 네가 싫어.

0: 네, G.O.D의 거짓말 그리고 성시경의 나의 하루처럼 두 곡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1: 네, 일요일 아침 이 시간 여성시대 다음 명곡은 미니로 배현우님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하며 듣고 있습니다.

0: 여기는 부산인데요. 어제까지 친정 가서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삼남매가 오랜만에 모여 맥주도 한잔하며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충전 가득했으니 오늘부터 다시 파이팅 하려고요. 임현정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신청합니다.
1: 따라따라따라
0: 맞아. 그 노래예요.
1: 네. 맞아요. 네. 배현우님은요. 월요병은 없으시겠네요. 일요일도 일하셔서.
0: 그렇지. 이게 어머 참, 어머.
1: 이게 좋은
0: 그 뜻이구나.
1: 자, 어제까지 가족들과 충전하고 오늘 바로 또 출근을 하신다고 하니까.
0: 아니 뭐 괜히 미리미리 뭐 좀 울적해하면 뭘 해.
1: 그래요.
0: 내일 출근이 두려운 분들도 그냥 일단 지금 이 시간 즐기자고요. 뭐 지금 이 순간을 왜 잊지도 않은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생각하면서 걱정 속에서 보내려고 그래.
1: 맞아.
0: 지금 이 시간은 이 시간을 오붓하게 지금 여기서 네. 즐기세요.
1: 맞습니다. 네, 걱정 미리 땡겨 할 거 없잖아요.
0: 그렇죠.
1: 자, 신청하신 곡 저희 광고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1544-7575.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1: 완전 좋아요.
0: 연두링.
1: 잘 부탁드립니다.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경복 취업이 잘 되는
8: 경복
7: 잠재력을 전문가로
8: 경복
7: 4호선 캠퍼스
8: 경복.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8: 경복대학교.
9: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가 방송됩니다.
10: 자, 9월 6일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오늘 마지막 곡으로 임현정의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함께하겠습니다.
11: 네, 저희는 변함없이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10: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길에 놓인 나무 벤치 사이에 못 보던 얼굴이 보입니다. 초록색 식물이 삐죽 의자 틈으로 고개를 내민 겁니다. 어디선가 날아든 씨앗이 기어이 땅속을 헤집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운 모습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죠? 이순옥 작가는 그 모습을 눈여겨보고 글과 그림으로 담았어요. 그림책 틈만 나면을 함께 볼까요? 주인공이 아니면 어때? 나를 위한 자리가 없으면 어때? 한 줌 흙과 하늘만 있다면 나는 꿈꿀 수 있어. 완벽한 곳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데

0: 그러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3: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대홍수 열흘 만에 우리 국민의 연락이 끊긴 지역에서 구조된 중국인 생존자가 인근에 한 명이 더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팔군과 우리 긴급구호대가 현지 시간 5일 구조한 루아이타오란 이름의 남성은 자신이 있던 곳 근처에 한 명이 더 있었다면서도 생사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고 긴급구호대가 밝혔습니다. 긴급구호대는 이 진술에 따라 네팔군과 협의해 오늘 오전 수색과 구조 작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 3월 이후 6달 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81조 3,916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7,276억 원 줄었습니다. 앞서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로 높이면서 5대 은행도 연내 약 2조 7,800억 원을 추가로 대출할 수 있게 됐지만 주요 시중은행들은 기존 대출 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추석 차례상 준비 비용이 30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가격 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4인 가족

0: 시대 영화 영상 산업의 미래와 K-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어서 8일 파리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AI와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 산업 협력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 등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영업을 재개한 홈플러스가 물품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대금 정산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영업을 재개한 홈플러스는 납품업체 신뢰 회복을 위해 과거 신성식품 납품 대금을 석 달 간격으로 정산하던 주기를 상당수 납품업체에게 최소 열흘에서 최대 30일 간격으로 월 최대 3차례 나눠서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복층인 매장을 단층으로 바꿔 1,000평대로 줄이고 미국 유명 마트인 트레이더 조를 본떠서 잘 팔리는 신선식품과 자체 브랜드 상품 위주로 매출과 수익성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 오늘 새벽 성명을 내고 미군 항공모함 한 척과 구축함 한 척을 탄도미사일 여러 발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부분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최고 1.5m,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전종환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3: 국회 상계 통계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사. 인사해 주세요.
4: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5: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6: 안녕하세요.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7: 안녕하세요. 윤석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건강에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11: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2: 수확량 줄어도?
11: 보장.
12: 가격이 내려도?
11: 아이, 그럼.
12: 보험이 든든하구만.
1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4: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5: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유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싸.
2: 네, 여러분께서는 이정민의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대표로서의 지금 리더십 위상이 어떤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각들이 엇갈리고는 있는데, 다음 달이면 최장기 대표가 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되고 나서 이후에.
3: 그렇죠.
2: 예. 예.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서정희 변호사 나오셨으니까 장동혁 대표의 현재 이 입지 위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아마 이제 그 지방선거 직후에는 좀 흔들렸어요. 예. 근데 그 공개하는 분들이 다 자멸해 버렸어요. 대표적으로 대한과 미래 권영진 뭐 멱살 잡다가 징계. 그리고 이제 뭐 이쪽도 조경태, 예, 진종호, 서범수 전부 이게 징계를 당해버렸잖아요.
2: 예.
4: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오세훈 시장도 이제 그 또 명태균 게이트로 벌금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당내에서 흔드는 세력이 거의 없어요. 굳건하게 지금 가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 임기를 채우고 그러게 연임 나가면 도전자가 없을 것 같아요.
2: 지금 내년까지 예측을 하시는데 내년까지도 대항마가
4: 유일한 대항마가 한동훈이거든요.
2: 예.
4: 근데 복당이 안 돼요.
2: 아하.
4: 복당을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저도 많이 주장했지만 정점식 원내대표도 복당에 관심이 없고 정동훈 대표는 아예 안 된다. 안철수도 얼씬도 하지 마라. 복당이 안 돼.
2: 지금 뭐 대항할 수 있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재선도 가능하다. 네. 뭐 이렇게도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취임 1주년을 넘어서 지금 역대 대표 중에 최장수 대표 기록마저 앞두고 있는 이 장동혁 대표가 이번 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동훈 의원을 정면으로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보수의 가치관이랑 다르고 보수 정당에 씻을 수 없는 과거 모든 중심에 한동훈 의원이 다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만, 한동훈 의원만큼은 절대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5: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네. 본인 자유의지인데. 근데 이제 당대표잖아요. 이분이 그냥 일개 의원이 아니고. 그럼 이제 당 전체에 어떤 세력을 넓혀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래야 공직선거에서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생각이 정말 99개가 달라도 하나라도 같다면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커멘트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았을까. 이걸 대놓고 나고는 안 맞고 내가 있는 동안은 복당 안 되고 같이 정치 못하고 얘기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 사무총장을 지냈고 한동훈 당대표 때 수석 최고위원을 지냈던 본인의 과거는 100% 부정되는 겁니다. 그때는 가치가 없었나요? 그때는 보수의 가치를 생각을 안 했나요? 그분이 보수의 가치가 1, 2년 사이에 바뀌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분이 왜 그러는가를 따져보면, 네, 결국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본인이 변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본인이 변절했다.
5: 선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의원과 같이 했었던 시간이 1년이 넘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때도 의원이었고 1.5선 된 이후에도 그랬었고, 그럼 갑자기 계엄 이후에 태도가 바뀐 거는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자꾸 배신자 배신자 하는데 어떤 배신을 의미하는 겁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이게 배신이죠.
3: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하고 이 장동혁 대표는 사실 뭐 보수의 가치 뭐 이런 거 가지고 갈등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들이 다 이제 앞으로 대권 주자를 꿈꾸고 또 정권 교체를 하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세력을 확장하고 또 만들려고 하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처럼 경쟁을 하지만 또 서로 인정을 하고 또 패자도 승자를 인정을 하고 또 승자도 패자한테 이 룸을, 공간을 열어주는 그런 경쟁 관계로 갈 건지, 아니면은 뭐 이해창, 이인재처럼 계속해서 서로 경쟁만 하다가 분열로 끝날 건지는 사실 두 분의 정치력에 달렸다고 보는데, 지금은 과거에 이제 뭐 당신이 뭐 수석 그 최고위원이었네, 뭐 사무총장을 시켜줬네, 그런 건 좀 의미 없는 그런 얘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어쨌든 둘 다 대표급이잖아요. 그러면 둘 다 어떤 정치적으로 합의를 보는 게 필요한데, 사실 이제 지금 장동혁 대표

0: 표가 생각보다 뭐 뭐라고 할까 일종의 컴플렉스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만약에 더 자신감이 생기면 그래 들어와라 내가 이길 자신 있다 이럴 건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장도혁 대표가 아직은 당을 장악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1: 서 변호사님은 차기 당대표도 된다고 하는데요.
0: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 예예.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이례적으로 SNS를 통해서 당대표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을 했는데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단 말이에요. 민주당의 전략 자산입니까?
2: 아유 저는 정말 너무 설레 죽겠어요. 날마다 너무 설레요. 아 정말 장도혁 대표가 너무 이렇게 행보를 야 저 정말 요즘 좀 힘든 세월인데 요즘 네. 다 네. 내년 8월만 생각하면서 야 그때 전당대회 때 얼마나 또 싸움판이 벌어질까 그 상상만 하면 이게 입꼬리가 그냥 절로 올라가요 그냥.
1: 아이고
2: 참, 그런데 예. 그 생각해 보면 좀 말 중에 장 대표 언급 중에 좀 고약한 부분이 있는데 예. 박근혜 탄핵, 이명박 수사, 윤석열 탄핵 그 모든 중심에 한동훈 의원이 있었다. 모든 우리 보수 정당이 씻을 수 없는 과거다. 근데 윤석열은 여기 중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 예.
2: 박근혜 탄핵 다 수사에 관련돼 있고 이명박 수사도 관련돼 있었고 검찰이니까 윤석열 탄핵은 본인이 잘못해서 당하는 거고 윤석열로 다 점철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자신들은 윤석열은 이제 절연해야 되고 반성해야 될 과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럼 뭐 한동훈 의원 물론 한동훈 의원 책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을 떼고 그 분리하는 건 좀 비겁해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제 보수 그 지지자들이
1: 예.
2: 진짜 돌아가야 될 보수 지도자 그러니까 우리 보수를 다시 살리려면 언제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훨씬 그 전에 뭐 김영삼 대통령이나 아니면 아예 막 박정희 대통령이나 저 멀리로 돌아가 있지 요 최근에 지금 인기 끌고 있는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 세력 여기를 보수로 생각 안 해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필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내 경쟁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자를 다 쳐내야 되다 보니까 급하게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내년 전당대회 때 과연 그렇게 연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큰 코 다칠 것 같은데요. 당원들이 장동혁을 다 좋아한다? 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1: 그러니까 유일한 구심점이 지금 장동혁 대표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뭐 그렇게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3: 지금 이제 그 제가 한동훈밖에 경쟁자가 없다 했는데 팬덤이 있어야 되고 당대표는요.
1: 예.
3: 팬덤이 있는 사람이 한동훈, 장동혁 정도예요.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 안철수가 당권 논다? 표 없어요.
1: 아하.
3: 그다음에 유승민 이분이 당권 아예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유승민이가 표가 어디 있습니까?
1: 아.
3: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도 하지만
1: 네.
3: 이미 흘러간 정치인이에요. 대선까지 저번에 졌잖아 장도연한테. 예. 그래서 저는 당원이 70% 하거든요. 그런데 투표율이 또 낮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찐 보수 이분들이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동희하고 정청래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정청래도 이게 찐 진보층이 있다 보니까 선전했잖아요. 이번에 46% 얻었지 않습니까?
1: 아니 근데 그 팬덤 얘기하면 예. 요즘에 이진수 의원 팬덤이 엄청난 것 같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3: 좀 있죠. 근데 예. 그 팬덤이 장동혁 팬덤과 겹쳐요. 자기
1: 예.
3: 올림픽 공원에
1: 예.
3: 겹치기 때문에 장동혁 당대표는 장동혁 쪽으로 가는 거죠. 그거는 겹치는 팬덤이에요.
4: 전당대회를 올림픽 공원에서 해요? 잘 모르겠는데.
3: 서로 이렇게 그 보완 효과 있어요. 장동혁 대표 중심에 있고
1: 예.
3: 오른쪽에 이진수 왼쪽에 안철수.
1: 아.
3: 그래서 안철수가 장동이 밀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중도 이미지로 좀 만들어주고 이진수는 정통 보수 이미지로.
4: 아니, 정통 보수에 이진수 의원 이념 스펙트럼을 어떻게 넣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정말 뼛속까지 보수인데 아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1: 그러니까
4: 옆에서 하셔가지고
1: 내년에 전당대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팬덤이 너무 중요하다 이제 이러면서 말씀을 하셨길래 이제 팬덤
4: 예.
1: 하면 요즘에 이진숙 의원이 떠올라서 그런 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4: 올림픽
1: 것인가
4: 올림픽 공원 내에서의 싸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쪽을 완전히 평정했다고 장동혁 대표가 생각을 했었는데
1: 예.
4: 지난번 8.15 때 나가보니까 이진숙 의원을 환호 하면서 반기는 사람들의 세력이 훨씬 더 세 보였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대통령도 연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도혁 대표 당연히 경계를 하겠죠. 그 올림픽공원 전당대회만 보면은 그래도 장도혁 의원이 이길 것 같긴 해요.
1: 올림픽공원 전당대회.
4: 예, 거기만 생각하면 예. 그런데 전체 당원을 상대로 할 때 저희 당 당원이 한 80만 된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룰은 이제 8대2예요. 당심 8 지금 현재 당심 8 민심 2인데 그 당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24년도 2년 전 7월 23일에 있었던 한동훈 의원

0: 63%로 만들었던 그때 당원 구성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금 봅니다. 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중간에 뭐 신천지 들어왔다 빠지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해서 전당대 국면마다 다른 선택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한동훈 63%인데 그 다음에 대선 경선 바로 뒤에 있었던 거기서는 김문수를 선택하고 물론 밖에 한덕수가 있었지만 그 직후에 있었던 작년 8월에 전당대회에서는 또 장동혁을 선택을 하고 계속 바뀐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왜 바뀌었냐. 네. 그 점을 좀 저는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봐요. 당원분들 중에 이제 서종욱 변호사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사람이 잘할 것 같다. 이 사람으로 우리가 민주당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뭐 대선 이길 것 같다. 이 사람이 있으면 윤 대통령하고 잘해서 당을 좀 정상으로 운영할 것 같다. 이런 하나하나의 테마에 꽂혀서 당심이 작동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는. 그럼 그 당원은 이번에는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네. 전당대회를 할 경우에 그러면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1년 동안 보여줬던 장동혁 의원의 대표로서의 모습이 민주당을 이기고 다시 재집권하고 총선에서 과반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겠죠.
1: 그러니까 다음 당심이 어디로 이동을 할 것인가 그걸 네. 봐야 되는 건데 한동훈 의원은 2028년 보수 재건, 2030년 정권 탈환은 제가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선에서 국민의힘 출마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으로 읽혀지는데 일단 복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2: 복당인데 그 제가 오세훈 시장도 만나서 여러 번 이야기해봤고요. 예. 오세훈 시장도 이게 복당에 사실상 반대예요. 말은 안 해도 예. 경쟁자니까. 오세훈 시장도 꿈이 다음에 대선 외에는 없어요. 예. 서울시장 다섯 번 했어요. 그러면 경쟁자니까. 오세훈도 반대.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뭐 한을 품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눈물까지 흘렸잖아요. 패스트랙 그 공소취소 민원이었다고. 예, 예. 나경원. 예. 그렇죠. 그다음에 안철수는 아예 얼씬도 하지 마라. 그리고 정점식이 중요한데요. 예. 이분에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인간적으로 엄청 친해요. 예. 옛날에 그 상 부인상에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반대하는 거예요.
1: 아,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다기보다는
2: 그 인간적인 배신감 있죠.
1: 그래요.
2: 그래서 가장 보통 당에서는 가장 네. 반대하는 사람이 정점식이고 그다음 장동인이다.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요. 제한돼. 그래서 저는 다섯 명이 다 대주주들이 다 반대하는데
1: 아무도 편이 없는데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2: 없죠.
1: 그러면 이제 사실 내년에 전당대회까지는 복당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2: 그렇죠.
3: 근데 저는 조금 의문이 되는 거는요. 뭐 복당 여부를 떠나 가지고 전당대회 때 이 후보 하는 사람이 없느냐. 장동혁 대표 빼고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누군가는. 근데 어쨌든 선거는 전쟁이니까 이기기 위해서 저는 장동혁 대표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잘 되려면은 파이를 키워야 됩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네. 한동훈 복당시키겠습니다라고 다른 사람이 네. 공약을 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동훈 의원이 복당이 안 된다고 해서 한동훈 의원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럼 숨죽이고 그냥 떠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 또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그렇죠. 본인이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 구심점은 또 끌어올 수도 있다.
3: 그렇죠.
1: 자기 유리하게.
3: 다 편데 거기가. 당원 가입 엄청 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낙관할 수 있는 상황 같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
4: 근데 예.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오히려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복당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한동훈 의원에게는 좋지가 않고 장동혁 대표에게 저는 이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안에서 한동훈 의원을 경계하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계속 반발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 한동훈 의원 같은 사람들은 이 대선을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걸 굳이 복당을 하려고 저는 노력할 필요 없다고 봐요.
1: 그러니까 28년에 네. 총선은 어떻게 해요?
4: 총선이야. 그 제가 봤을 때는 무소속으로 나가도 지금 부산 북구 갑에서 저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1: 그냥 30년만 노려라. 네.
4: 그래야지. 그리고 제가 자꾸 말하지만 아니 사람들이 막 불렀을 때 당신이 필요해요 라고 불렀을 때 이기지 못해서 보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가는 모양새가 좋고 그때 힘을 받는 거지 지금은 그 국민의힘 안에서 그렇게 동력을 발생할 게 없기 때문에 괜히 이게 이 논쟁이 도대체 몇 달 됐습니까?
1: 그러면 이 복당 자체가 뭐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이게 풀 수 있는 문제냐 없냐 여기서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게 중론인데 거긴 동의하세요?
0: 이 복당 얘기는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주변 분들이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복당 얘기 거의 안 합니다. 물어보니까 이제 답을 하는 건데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나 그 주변 사람들은

0: 어떻게 시킬 겁니까? 뭐 이런 걸 묻는 거라서 저도 그 강성필 대변인 말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환영받는 복당이 돼야 한다. 이게 물론 이상적이긴 하지만 효과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당을 예를 들어서 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어떤 당의 지도부의 결정에 의해서 했다고 쳤을 때 그땐 또 어떻게 될 거냐. 당이 갈등 속으로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들 나오고. 그러면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괜히 복당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갈등의 중심이 돼버린 거잖아요. 당신이 복당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그래서 복당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의자가 될 수 있는데 환영받는 복당이 그럼 뭐냐. 정말 마음이 바뀌어서 아 진짜 한동훈 없으면 우리 당 안 돼. 이거보다는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 전당대회를 한동훈 없이 치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도 우리가 이 얘기 가지고 길게 얘기를 하는데
1: 치를 수 없어요?
0: 대주주들이 다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거를 정말 그 시점에 들었을 때 아니 그럼 한동훈 의원 없이 전당대회에서 장도연 혼자 단독 출마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별로 상대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가 펼쳐졌을 때 그럼 이 전당대 지도부가 공천도 하고 총선도 치를 텐데 이걸로 됩니까라는 의견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지도부가 막다른 공부에 몰릴 거 아니에요. 아예 없이 그냥 우리 할 수 있어라고 갈 수 있고 아니면 한동훈 복당을 해야 되는 상황 이 두 개밖에 없는 건데 그 칼자는 그쪽에서 쥐고 있는 거고 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쪽이 답을 해야 되는 거지 복당 대상이라고 보는 한동훈 의원 쪽은 별로
1: 그쪽이라고 하시는 건 지금 현지

0: 국민의힘은 대선 바라보시는 분들이 당대표 나오시면은 분란으로만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좀 중진들 중에서 좀 희생 좀 해라. 나 앞으로 불출마 안, 그 총선 때 출마 안 하고 내가 진짜 당이 너무 한심하니까 내가 한번 수습해 보겠다. 이런 분들이 나왔을 때 장동혁 대표 측이나 뭐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나 납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번에 무조건 대권 주자가 당대표 돼버리면 무조건 이 사람 그 주변에서 공천 받을 것이고 이 사람 위주로 당이 흘러갈 건데 그것은 다른 분들이 또 그거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유승민, 김문수, 장동혁 뭐 이런 분들보다 조금 합리적으로 그나마 당내에서 좀 평판 좋으신 분들이 좀 희생을 해야 된다 그래 봐요.
1: 알겠습니다. 그 중징계 받았던 의원들이 이제 법원으로 이걸 지금 공을 넘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권영진, 서범수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고 진정우 의원은 가처분 신청하겠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2: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들리는 얘기로 징계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분위기는 있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 진종호 의원 징계 사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보좌진을 한동훈 후보 쪽에 뭐 파견했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이 없다. 그래서 징계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징계 자체에 대해서도 다퉈볼 만하고 또 징계 과정에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윤리위원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성원이 그러니까 저희가 9명까지 둘 수 있는데 막 어떨 때는 5명 가지고 징계 의결이 되다가 중간에 그 두 분이 빠지고 또 다시 또 누가 들어오고 이런 과정이 징계라는 그런 절차에 있어서 맞는 거냐 그걸 법원에서 어떻게 바라볼 거냐.
1: 그러니까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심각한 절차적인 하자가 네.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절차적 하자로 삼을 수도 있다. 다퉈볼 여지가 있다.
2: 보시는 법 전문가들이 있다.
1: 그렇게 예. 보시는 거고 다른 분들은 뭐 굳이 법원으로 가지 않고 뭐 이거 정치적으로 좀 해결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입장을 바꿨어요.
3: 아마 이제 그 이번에 그 옛날에 김종혁하고요. 예. 배현진. 가처분 되면서 이번에 엄청난 신경 쓰고 변호사 자문도 많이 받았어요.
1: 그래서 절차적 하자에 허점이 없을 거다.
3: 이번에는 확실하게 서류로 다 송달하고 예. 절차를 되게 준수했거든요. 소명기회나.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어렵다. 특히 진종호 의원은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게 돌려차기 그 토론회에서 모욕을 해버렸잖아요. 아, 예. 나는 다리를 잘 쓰는 게 아니고 팔, 아, 예. 손을 잘 쓴다고. 이런 거는 법원에서 깨끗하게 인용을 못 해줄 겁니다. 약간 줄어봤자 둘 중에 하나는 게 인용될 수가 있지만 하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뭐 멱살 잡은 권영진이나 또기 돌리차기 뭐 서범수 네. 그다음에 조경태는 아예 부의장 뽑는 선거에 불응해 버렸잖아요. 예. 불복을.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저는 어렵다 보고요. 이 징계 받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1: 뭡니까?
3: 바로 이게 장동혁 끌어내리면 돼요. 아. 장동혁 끌어내리면 되는데 그게 이제 쉽냐? 예. 어차피 이게 정치적으로 풀려면 장동혁 대표 연임하면 징계는 끝까지 가는 거고 장동혁 대표가 안 되면 뭐 사면하면 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4: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주림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안군 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5: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0: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고속도로 아직까지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정체 구간 생겨나고 있고 곳곳에 사고가 있습니다. 우선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인천요금소 부근에서 사고가 확인되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둔내터널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강릉방향 부곡에서도 사고인데요. 이 사고 여파로 3km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지고요. 경부선 상행선으로 정체가 길어졌습니다. 옥산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달래내에서 반포 구간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서평택 분기점 또 매송에서 팔곡 분기점으로 차량 많아지면서 정체고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정안나들목 3km 구간에서 밀립니다. 최주연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4: 아니 징계받은 의원들이 이게 지금 재심이 받아들일지고 뭐 이런 절차가 가능하려면 현재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웃으시면서 장동혁 대표는 끌어내려질 일이 없다라는 그렇죠.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 의원들은 왜 징계를 받아서 처음에는 그래도 뭐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지금 왜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나요?
5: 아마 이게 뭐 공천이 안 되니까 이게 전부 이게 징계가 한 1년 6개월이 넘으면 공천하고 연결되거든요. 네. 그러게 이번에 당협도 새로 뽑아요. 서범수 지역이나 예. 사고지구단이 돼버린 거예요.
4: 네. 그러니까 아마 36개 중에 들어가는 거죠.
5: 처음에 불복 안 하려다가 재심이나 가처분 하는 게 이제 그 당협위원장 현역이 바뀌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이런 이제 불이익이 오니까 지금 이제 대응하는 거죠.
6: 그런데 생각해보면 재심은 당내 절차지 이게 법적 절차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냥 당내에서 하는 거고 사실은 뭐 윤민호 윤리위원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뭐 결론 달라질 가능성 거의 없고
4: 없는데 이들이 하는 것은
6: 네 이제 네. 이제 액션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수긍하는 게 돼버리니까 뭔가는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당내에 또 싸움판을 벌인다 네, 그런 뭐라 그럴까 이제 당내 또 당원들의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또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 그 중간 어딘가 영역에서 적당한 이제 또 뭐 모양새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진정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례기 때문에 이 사실상 뭐 정치 생명이 끊기는 거죠. 복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 이거 대리를 박상수 변호사가 한단 말이죠. 요 가처분을 제가 몇 번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네. 거의 지금 종교 경전을 쓰는 마음으로 지금 가처분 신청서를 지금 일생일대 지금 예 네, 모든
4: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6: 거의 본인의 피를 지금 갈아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7: 좀 도와주세요, 저.
4: 그 박상수 변호사 우리 패널로 자주 나오시는 그 박상수 변호사.
6: 예, 예, 박상수 변호사가
7: 징계 정치의 후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징계해서 경쟁자 배제하는 정치가 맞냐 이런 것도 있지만 징계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들이 일단 법원에서 증명된 게 두 분 사례가 있고. 한동훈 의원 제명 과정에서도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절차상의 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있다고 믿고 그것이 곧 밝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현 지도부가 막아낼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4: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실책이 쌓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이너스다.
7: 큰 실책이 결국. 있었는데 그게 이제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윤리위 차원의 징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됐고. 그러니까 윤리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윤리위원이 아닌 외부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뭔가를 결정했다거나 하는 것들은 징계 결정 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큰 하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봐서 쭉쭉쭉 나가면 정치적으로 이건 정말 한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징계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뭐 정치적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그런 당내 위상 겉으로라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계속 유지되겠느냐? 아니겠죠.
4: 근데 그 말씀이 성립되려면 이번에도 뭐 법원의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거나 뭔가 실책을 했다는 것이 대중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계기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7: 일단 진정호 의원이 하잖아요. 제가 그 사실

0: 하나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뭐 변론권을 제한한다든지 박상수 변호사 들어가서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기피 신청도 할 수 있는데 기피 신청 과정에 있어서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좀 어려운 얘기고 법조 전문가 아니면 잘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들어보니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인데 버젓이 벌어지더라. 윤리위원 중에서도 변호인들이 꽤 있는데도 변호사들이 꽤 있는데도 그 절차를 안 밟아주더라.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경전을 쓰는 심정으로 박상수 변호사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1: 이제 법원의 판단이 어떤지를 이제 봐야,
0: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예.
1: 그 장동혜 대표가 추진한 당협위원장 전년 직선제 도입이 이제 4고 당협 36곳을 먼저 그냥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을 두고 결론만 놓고 보면 애초에 구상보다는 상당히 이게 후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그렇게 봐야 됩니까?
2: 저는 후퇴가 네.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 판단했다.
1: 아하.
2: 한 번에 다음에 그 반발이 커지죠.
1: 예.
2: 그런데 단계별로 이번에 사고지구당은 뭐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 내년 2월쯤에 남을 다 합니다. 내년 2월쯤에 전면 모든 당의 위원장 당원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단계로 나눠서 하는 거니까 이건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 판단한 거예요. 후퇴가 아니에요.
1: 그러니까 국감 이후에 그러니까 장동혜 대표가 이번 주에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서 그게 있더라고요. 국감 때문에 지금 다 좀 정신이 없으니 국감 이후에 당무감사를 세게 들어가서 뭔가 해당 행위자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그 해당하는 당협위원장들은 다 갈겠다. 그게 내년 초다 이렇게 예. 못 박았더라고요.
2: 내년 2월인데 예. 해당 행위자가 아니고 싸우지 않는 제일 나쁜 두 번째가 싸우지 않는 자. 그런데 진짜 나쁜 사람은 내부 쪽으로 싸우는 자. 이재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네. 내부 총질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고 그다음에 싸우지 않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두 명을 꺼내내는 거예요.
3: 그런데 보통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1: 그건 기준이 명확해야 네. 되는데 지금.
3: 그러니까 정량평가는 기존에 양 당에서 해왔던 관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정감사 할 때 언론의 빈도, 노출 빈도수, 뭐 법안 발의 실적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원칙과 기준이 확실해가지고 다소 불이익을 받더라도 화나더라도 이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성평가예요.
1: 네.
3: 근데 이 정성평가의 기준은 제가 봤을 때 올림픽공원 누가 더 많이 갔냐거든요.
1: 그렇죠. 그게 잘 싸우냐의 기준이 올공을 얼마나 갔냐.
3: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이것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앞서서 우리가 말했던 그 징계하셨던 분들 이 당내에서 잘못된 것이지만 잘못됐다고 지지를 못 받는 이유가 총선 때 경쟁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사실 바라는 사람 많거든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떠나서 경쟁자가 없어지니까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무리하게 하더라도 조금 잠잡고 있는 건데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 게 저는 도움이 될런지 저는 싶어요. 이게.
4: 그러니까 아니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아니라 그냥 2월 달까지 내 밑에 줄 서 이 얘기 아닙니까?
1: 아하.
4: 신장이 되라. 이거. 너는 신장이 되어라. 나 그러면 내가 안 갈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무감사할 때 늘 이슈가 있지만 이게 당헌이나 당규나 모든 것들이 완비되어 있는 정밀한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나 규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꼬투리 잡으면 다 걸리는 게 뭔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내 편 안 드는 사람은 콕 집어가지고 잡아내면은 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줄 세우기밖에 안 된다니까요.
0: 일단 전략적 후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게 아닌 거죠. 상황이 그걸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자인한 거가 돼요. 전 당협위원장, 현역위원 포함해서 다 사퇴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19년도 넘어갈 때 저희가 그때 탄핵을 처음 맞고 지방선거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뭐 속죄하는 차원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했단 말이에요. 그때 김병준 비대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 장동혁 지도에서 못한 겁니다. 반발이 있으니까 그만큼 세력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2월에 할 수 있다? 불가능하죠. 2월에 뭘 갖고 할 거예요? 지금 뭐 잘 싸우는 사람이어야 하고 내부로 싸우는 사람 안 되고 하는데 자 지금 잘 싸우는 사람 기준을 하면 뭐 용해인 김승원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도 좀 세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게 잘 싸우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잘 싸우는 거 하고 꽃 달고 북치면서 올림픽공원에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4: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서정욱 변호사께서 지난 한 달 동안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서 민주당 분당될 거라고 분열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3: 다 틀려요.
4: 저도 내년 8월에 국민의힘 분당될 거라고 계속 얘기할 겁니다. 서정욱 변호사 앞에서.
0: 잘못된 걸 배우고
2: 그러지 마세요. 아니 심리적 분당 상태 아닙니까? 심리적
4: 국민의힘 분당 상태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분당 상태 누가? 아니에요?
3: 우리?
2: 아니 민주당이 지금
1: 아, 저는 이제 국민의힘을 인정하시는 줄 알았어요.
2: 대표님 불복하고
1: 아, 예.
2: 사실상 불복하고 있잖아요.
1: 예.
2: 그리고 제가 볼 때 계속 지금 공격하고 있고 유심이나 네.

0: 김어준 씨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분당이라는 게 제가 바로 된다는 게 아니고 아마 이게 총선 때쯤 가면 상당히 그 이탈할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 이탈할 수 있잖아요. 옛날 이낙연 개처럼. 이낙연도 다 탈당했잖아요.
1: 그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거 아닙니까?
2: 그 국민의힘 안 그래.
1: 하나로 이탈할 겁니다. 이거는 너무
0: 하나로 원팀으로 화합이 안 될 거다.
3: 아, 우리 선영욱 변호사님 바람은 저도 알겠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저희는 어쨌든 승패가 끝났어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승자와 패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다.
1: 아, 그 국민의힘은 심리적 분당 상태 아니고요.
0: 지금은 이제 그 아니 심리적이 아니고 나갔잖아 한동훈. 아니 근데 분당이 있잖아요.
3: 물리적
0: 심리적 분당이 아니고
2: 물리적으로 분당됐어.
1: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 하다가 네. 이제 이쪽 민주당 그리고 저기 민주진보 진영 쪽으로 이야기를 좀 옮겨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조국 전 대표 조국 원장이요. 굉장히 이번 주에 센 메시지를 SNS에 네. 냈잖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현행법상 공소 취소 어렵고 임기 뒤에 유죄 판결 가능성 높다. 이런 전망까지 내놨는데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왜 저기 조국 원장은 이렇게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는 거예요?
4: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 지지율 떨어지는 반사이기 효과를 자신이 한번 흡수해보겠다. 내가 진짜 진보고 내가 착이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거고 진정성 있는 건 나고 대통령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래야 본인이 이제 어부지리를 얻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걸 노린다는 셈법으로 보이고 법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좋다 이거 본인 그 뜻은 알겠는데 뭐 정치인이니까 뭐 그런 뜻 푸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래도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하려면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금 언급하신 뭐 유죄 판결 가능성도 없다 이것도. 공소취소라는 단어를 본인이 꺼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저는 아마추어적인 것이 공소취소는 본인이 지적한 대로 형사소송법상 1심 사건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거론하고 있는 사건이 뭐 전부 유죄 판결된다는 게 아니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 그게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그건 상식적인 얘기인 게 대법원이 파기를 했으면 당연히 밑에 하급심들은 거의 사실상 구속이 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나올 가능성이 높죠.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공소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해법을 얘기한다는 게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자. 그러면 윤석열 씨도 같이 지금 1심 그 유죄 판결 받았는데 그 죄로. 네. 그것도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뒷말이 없다. 네. 그런 주장이에요. 아니 이걸 누가 박수 쳐주는 얘기입니까? 어느 진영에서도 환영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1: 레드팀으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4: 그러니까 레드팀은 실력이 있어야 되고 대한제 씨가 그럴듯해야 되는데 허두순밖에 안 나온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도 이 휴대전화 좀 제발 컨트롤하자. 송토대회가 있다니까요. 조국혁신당 안에서도.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부지리는 하나도 못 없습니다.
1: 그러니까 근데 상대당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뭐 이게 지금 뭐 충정어린 그런 어떤 비판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5: 그 충자가 속마음 충자잖아요. 그 뭔가 내 속마음으로라도 그분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보이지는 않죠. 말씀하신 다 아는 얘기고 그 해법 또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럼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결론은 진운바둑에 대해서 훈수두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저쪽 이따 지는 건데 그 아무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분이 나쁘다예요 결론은.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네. 돌아보니 내가 당선될 줄 알았는데 3등이고 당대표도 안 하고 있고 민주당은 또 정청래 안 되고 김민석 대표 되니까 나는 뭐가 되나. 그리고 돌아가는 거 보니까 김용남 후보를 무슨 뭐 상임 뭐 부위원장에 뭐 임명을 하고 뭐 이런 거 거기다 이제 이혜민 의원 수석으로 갔잖아요. 네. 청와대. 그거 정도 아마 제가 볼 땐 조국 전 대표하고 상의가 없었던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배제하고 뭔가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심히 불만이다. 그러니까 나의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6: 근데 예. 이제 이혜민 의원을 이제 AI 수석으로 영입했을 때는 저는 그 지도부하고 상의를 했다고 봅니다. 그 안 했으면은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별로 없잖아요.
1: 그러니까 조국 현 지도부가 아니라서요. 네. 조국 전 대표기 때문에 네네. 본인 그냥 개인으로 봤을 때는 뭐 패싱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6: 근데 이제 결론은 사실 조국 원장이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유는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이 민주당의 우군으로 있을 때보다 이렇게 차별화 전략을 할 때 본인에게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조국 혁신당도 주목받더라 이걸 느낀 것 같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정치적으로 공격할 것인가 정책적으로 공격할 것인가인데 정치적으로 공격하면 조국 전 대표나 조국 신당에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왜?

0: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면은 이게 감정만 상하지 그런다고 해서 조국 혁신당의 지지자가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적당히 했을 때 그래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건 조금 부족한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 공소시설까지 가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레드팀이 아니라 레드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그 정책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조국 혁신당의 지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인에게 단 일이라도 남는 게 있는데 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본인들이 총선에서 지분 챙기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것도 방법이 상당히 안 좋다. 본인들이 자강을 해가지고 총선 때 합당을 하거나 연합을 할 때 지분율을 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약해 있는 상황일 때 그때 옆구리 찔러가지고 하향 평준화 시켜가지고 더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하는구나라고 역풍이 불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뭔가 일을 제기를 했을 때는 당의 자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주도로 법안 발의했던 것들 조국 혁신당이 반대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 국정원법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거는 정책적으로 반기를 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0: 이제 반기를 든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그런 액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게 너무 돋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강수영 변호사가 말을 했지만 왜 이 시점에 공소시소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걸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윤석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남의 당의 당직을 가지고 뭐 왈가왈부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국민의힘에다가 아이 그 정책위 의장을 그 사람으로 시키면 돼요?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김영남 전 의원이 아, 우리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자산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아무것도 맡기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왜 조국 전 대표한테 조국 혁신 그 연구원장을 시켰어? 우리도 그러면 그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건 결국에는 본인이 평택으로 출마할 때 이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김영남. 그럼 또 그러니까, 3등 하니까.
1: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감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지금 조국 원장의 최근 행보를 개인 득실로 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2: 저는 근데 이분이 레드 팀이 아니고요. 레드 라인을 넘어서 완전히 깨졌다고 봐요. 다음 총선은 지조 비조로 갑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지조 비조.
1: 지민 비조가 아니고 지조 비조?
2: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현주 지역에도 자기 공천하겠다. 강덕구 지역에도 자기 공천하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통합은 아예 안 되고 연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조 비조로 경쟁이 가는데 근데 좌파의 주도권이요. 이재명 김민석에서 아마 저는 유시민, 조국 이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갈 거예요. 유시민하고 조국이 반 이재명 수계라 보거든요. 두 명이. 그러니까 두 명이 아마 끝까지 이재명 정권과 싸울 거예요. 이재명 정권이 몰락해야 내가 좌파 헤게모니를 잡는다. 예. 이래 경쟁으로 갈 거고요. 아마 다음에 총선에 조국당이 상당히 약진할 거예요. 호남에서.
3: 네요. 뭐 그분들의 의사에 대해서 제가 뭐 헤아릴 수는 없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고꾸라지고 예. 비난이 커지고 그러면 본인들이 좌파 헤게모니를 잡는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선거 출마하면 그들이 됩니까? 정권 재창출을 해야 뭐 그들이 이익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욕만 하다가 정권 무너지게 만들고 재창출도 안 되게 만들면 그 다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이게 지금 그 이제 진보 진영에서 이거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도요. 예를 들면 정책적인 아까 비판 말씀하셨는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공공기관 이전 같은 거 대통령께서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의제를 던졌을 때 진짜 조국 혁신당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려면 아 좋습니다. 그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다만 공공기관을 이전하거나 통폐합하는 혹시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고용이 불안해지거나 쫓아내게 되거나 효율화를 목적으로 사람 수가 줄면 혹은 근로 여건이 안 좋아지면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노동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챙겨달라 이런 진보적 목소리를 내면서 예.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대안까지 제시를 해줘야 생산적인 레드팀이 되고 야당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선명성만 내세울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이. 늘 보면 구호밖에 없어요. 그 종부세나 뭐 보유세 문제도. 그 SNS 괜히 올렸다가 조국 원장 완전히 욕 먹잖아요. 과거에 막 문자 보낸 거 다 드러나서 보유세 폭탄 맞게 생겨서 빨리 경남 성경 앞에 동겨.
1: 네.
3: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야당의 역할 레드팀이 정말 원하는 건 대통령도 보유세 개혁을 하고 싶은데 국민들이 여론이 매우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야 이거 어떻게 정밀하게 비거주 중에서도 억울한 비거주와 좀 세금 가세를 많이 해도 되는 비거주 어떻게 가를까 막.

0: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후퇴를 했어요. 그럼 조국 혁신당은 내가 대안을 제시해주겠어요. 네. 국민들은 이렇게 설득하면 따라올 겁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가르면은 아주 불합리가 없을 겁니다. 그 얘기가 있어야지 그냥 국민의힘도 하는 정도의 논평, 보유세를 왜 후퇴합니까? 뭐 이건 다 하는 얘기라는
1: 지금
0: 거예요.
1: 지금 말씀은 어쨌든 네. 건강하게 비판을 해서 네. 결국에는 민주 진보 진영이 더 확장되는데
0: 그렇습니다.
1: 일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민주당 안에서의 기류는 어때요? 이걸 바라보는 왜?
2: 사실 이제 예. 부글부글하죠. 근데 김민석 당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략적 인내를 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민주당 구성원들한테 조국 혁신당과 관련해가지고 뭐 조국 그 전 대표가 진짜 뭐 SNS에 이상한 소리 써도 우리가 너무 극적으로 이렇게 막 세게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맏형으로서 맞는 자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조국 혁신당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1: 뭘 원하는데요?
2: 아, 이대로 그냥 총선 가면은 이제 조국 혁신당도 이제 살아남기 어려우니까 본인들도 생존 전략으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인내를 해 가면서 다독여 가는 수밖에 없다. 왜냐 다음 총선은 봉합하고 화합하는 정당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수도권에서 1000표, 2000표 차로 이런 벌어지는 이 격전지가 많은데 거기서 조국 혁신당이 땀만 먹으면 우리가 좀 과반수를 얻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전략적 인내로 갑니다.
1: 예,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그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네. 이게 임계점을 넘어가면 네. 어떤 식으로든 뭐 대응하고 정리를 하지 않을까.
2: 그 임계점은 예. 아마 역풍이 불 겁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조금은 조명을 좀 덜 받았던 주제가 있어서 요거 짧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KTX와 SRT 통합 운행이 되게 됐는데 이게 2013년에 박근혜 정부 때 분리가 됐었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통합을 추진했다가 결국에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결실을 이룬 건데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3: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이 두 기관을 나눈 것은 경쟁을 하자는 취지였어요. 그래야 이제 한쪽이 고속철도를 하나 한 회사가 독점하게 되면 여러 가지 폐해가 있으니 이걸 나눠서 노선 일부 겹친다 하더라도 경쟁 원리를 둬서 뭐 운임도 좀 바꿔주고 뭐 이렇게 하면 국민한테 더 좋겠다 했었는데 운행상에 워낙 이제 노선이 좀 이 열차를 늘리기가 좀 어려워진 상태, 막 병목 현상 이런 게 많다 보니 다시 합치는 게 어떨까 이런 이제 의견이 많이 나왔고. 많은 평가 작업을 했겠죠. 분석을 했으니까 이런 결론이 날 텐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고 뭐 이전하고 이런 작업이 대규모로 있잖아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연 노동계의 반발을 이재명 정부에서

0: 있었느냐 그 부분은 꽤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이제 코레인하고 SRT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민영화를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어서 저희가 민주당이 많이 반대했습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 공공재 같은 경우는 경쟁의 대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봤을 때도 코레인하고 SRT하고 분리된 다음에 경쟁한다는 게 누가 마일리지 더 좋네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통합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속도가 빠른 열차이기 때문에 예. 배차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배차를 전체적으로 조율을 한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서로 다른 곳에서 하기 때문에 혹시나 사고 날까 봐 배차를 여유 있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맞아. 때문에 이번에 통합은 효율적이었다. 다만 이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는 네. 이게 한 20년 동안 20년간에 한 400개에서 500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도 한 220조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것들 통폐합을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역원도 문학번역원과 고전번역원은 인문학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된 말로 그림자 공공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네. 필요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에서 퇴직자들이 가서 또 먹고 사는 것들 그리고 일부러 자리 만들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통폐합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 보여집니다.
2: 아까 저기 변호사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공공기관을 뭐 대규모 개편하는 데 있어서 조국 원장이 뭔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면 이게 얼마나 좋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3: 그러니까 결국 통폐합이든 뭐 감축이든 그 과정에서 혹시 근로가 불안정해지는 사람 당연히 반발이 생기겠죠. 그러면 또 역으로는요. 비판도 비판인데 역으로 조국 혁신당이 진보적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우리는 진보 성향의 정당을 지지해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 주니까 그런 결속이 있다면 조국 혁신당은 거꾸로도 그들을 모듬고 설득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냐고요. 조국 혁신당이. 진보 정당이 맞냐고요. 지금 현재 역할론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2: 알겠습니다. 네. 광고 들으시죠.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3, 2, 1 Fire.
3: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네, 육개성 개통계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3: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MBC 정오뉴스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브로커 양모 씨와 김 후보자 사이에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오전 SNS에 양씨나 김 후보자 측에서 청탁 문자 두 번이 전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며 김 후보자와 양씨, 김강립 식약처장 사이에 청탁 문자를 주고받기 전에 노골적, 불법적 통화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2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주를 찾아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를 격려했는데 해당 업체 대표가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0: BGF 리테일은 불꽃 축제 영향으로 임금 매장 매출이 지난주보다 16배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GS25는 여의도, 이촌동 등 매장 7곳이 올해 최고 하루 매출을 기록했고 세븐일레븐 매장 20곳에선 돗자리, 무릎담요 등의 매출이 지난주보다 52배 올랐고 모기 방충제 매출은 17배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숙소 바가지 요금이나 택시 난폭 운전 등을 이유로 한 관광객들의 불편 신고가 이미 역대 최대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관광 불편 신고는 이미 지난해 전체 연간 신고 건수를 넘어선 1,753건이었으며 신고자의 84% 이상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일방적인 예약 취소나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숙소 관련 신고가 5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 시비 등 쇼핑 신고가 376건, 공항 항공 관련 신고가 186건, 택시의 미터기 사용 거부나 난폭 운전 등의 신고가 18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 서울에 접수된 신고가 6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 6월 BTS 공연이 열린 부산도 594건으로 작년보다 신고가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셀틱의 양현준 선수가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합류를 앞두고 리그 두 경기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양현준은 세인트 미렌과의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1대1로 맞선 후반 23분 역습 상황에서 오른발로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와일드카드로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승선한 양현준은 내일 일본 현지에서 대표팀에 합류해 오는 15일 카타르와 첫 경기를 준비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산지 중산간에 10에서 40mm, 강원도 동해안 산지와 경북 동해안 북동산지, 제주도 해안에 5에서 10mm 등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상 26.6도입니다. 전종환이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예, 9월 6일 일요일 손석회 12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폴 매카트니의 Another Day를 들었습니다. 이 노래 속 주인공은 매일 아침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회사에 가서는 커피를 마시죠. 그리고 노래는 그때마다 Just Another Day, 그저 또 하나의 하루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하루도 이렇게 매일 되풀이하는 작은 행동들로 채워져 있죠. 그 반복이 어찌 보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벗어나고 싶은 단조로움이 되기도 하겠죠. 오늘 일요일 코너 사색에서는 송기령 작가, 이종범 작가, 김겨울 작가와 함께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것들, 루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죠.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조강.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일요일 오후 생각하는 즐거움을 만납니다. 4개의 색깔, 4개의 시선, 사색.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석희의 12시 일요일 코너 진행을 맡은 작가 김겨울입니다. 매주 일요일은 사색이라는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사색의 세계로 들어갈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손석희 DJ 나와 계시고요.
1: 예,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예.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작가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기령입니다.
0: 네, 웹툰 작가 이종범 작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0: 네, 자 오늘 방송도 라디오와 미니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손석희의 12시 채널 검색해보시면 사색과 다양한 영상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하이프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코너를 들으시면서 청취자 한 분이 유튜브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닉네임 CAYAHUH님이신데요. 일요일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꼬박꼬박 천국의 계단을 타고 있어요. 너무 지루하고 힘들었는데 사색을 보면서 운동하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이렇게 감상을 남겨주셨습니다. 천국의 계단을 일요일마다 근데 이것도 음악을 들으시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색을 보면서 이 힘든 천국의 계단을 하신다니까.
3: 이게 진짜 고통스러운 운동기구인데.
0: 그러니까요. 보통 일이 아닌데.
3: 좀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을 자극해주는 걸 안 들으시고.
0: 그러니까요.
3: 이거를 듣고 계시는구나.
0: 사색을 들으시면서 감사합니다. 그 소개해드린 청취자분의 경우에는 일요일마다 천국의 계단을 타면서 손석희 12시를 듣는 것이 말하자면 일종의 루틴이 된 셈인데요. 오늘은 사람들이 매일 반복하는 고유의 행동, 루틴에 대해서 함께 사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뭐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이게 루틴이라는 말의 의미를 오늘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 뭐 자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습관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루틴이라고 칭하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뭐 의식, 리추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송기령 작가님 혹시 이 세 가지의 차이가 있을까요?
2: 반복이 좀 깊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어쨌든 계속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인데 습관은 생각 안 해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행동 같은 것들이고 루틴은 이제 거기다 목적이 붙어서 반복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하나 더 가보아서 여기에다가 의미까지 붙이면 이제 리추얼이라고 부르는 행위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아침에 마시겠다 그러면 제가 주로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무심코 마시면 습관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나는 말이야 깨우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걸 하나에 정해져 있는 어떤 관습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때는 루틴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기 위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의식을.
3: 바리스타의 첫째 아니라
2: 그렇죠.
3: 리추얼.
2: 이렇게 하면 이제 드디어 리추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은 같은데 이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3: 재밌네요. 만화가들이 원고를 만들 때 빈 종이만 보면 그림을 그리는 건 습관이잖아요.
0: 그렇죠.
3: 근데 연재 중에는 루틴처럼 그리기 위해서 연습을 하거든요. 그 연습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작가님들은 이번 주 원고 중에 내가 제일 그리고 싶은 컷을 제일 먼저 그려야지. 이건 리추얼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그림을 그리는 행동도 네. 이 차이가 좀 있는 거 보면 재밌네요.
0: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의 루틴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1화. 벌써 10번째인데 저희가 1화에서 지망생 사회 이야기 나눌 때 손디가 지망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루틴이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루틴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1: 예. 그나저나 그게 진짜 한 두 달이 넘은 얘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시간이 빨리 가네요. 제가 그때 그렇게 대답 드린 거는 이제 루틴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규율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예전에 그 왜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윤리 시간에 신독이라는 거를 배운 걸 기억하시나요?
3: 신독이요?
1: 예. 예, 신독. 이건 이제 주위에 아무도 없고 혼자 있어도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혼자서도 행할 수 있는 단계. 그건 이제 신독이라고 배운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자기 자신의 어떤 루틴을 지켜나가는 것도 결국 신독의 하나가 아닐까.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뭐 저 자신도 뭐 그런 걸 다 지킨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지만 나만의 루틴을 지키면 왜 자긍심이 생기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3: 네네.
1: 예예.
0: 그러면 본인의 루틴이 있으세요?
1: 저요.
0: 네.
1: 사실 뭐 루틴은 일상적인 모든 것이 루틴에 속할 수 있으니까 이거 뭐 아침 운동이든 뭐

0: 하다못해 집에 제습기에 물을 일정하게 비우는 것이든,
1: 그렇죠.
0: 아니 뭐 청소를 하든, 아니면 뭐또뭐 많잖아요.
1: 네.
0: 커피를 내리든
2: 그렇죠.
0: 대부분 일정한 시간에 하게 되니까
1: 그렇죠.
0: 방송 준비는 뭐더 말할 것도 없고 거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매일 하루 종일 루틴 속에서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2: 저는 사실 그이 대목에서 손디의 아침 운동에 디테일이 너무 궁금합니다.
0: 아,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2: 어떤 운동을 하실까?
0: 뭐 걷고 뛰고 정도.
2: 네.
0: 예.
2: 격한 건안 하시는군요.
0: 그렇죠. 뭐 그럴 때는 지났으니까. 예. 그리고 격하게 안 했기 때문에 저의 관절이 아직도 온전하다고
2: 아,
0: 생각합니다.
2: 그렇죠.
1: 맞는
2: 손목품이기 때문에.
1: 말씀입니다. 맞아요. 근데 프리랜서의 또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잖아요.
2: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종원
2: 프리랜서.
1: 작가님 또 루틴이 있으신지.
2: 저하고 송기랑 작가님하고 둘다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전에 이 대화를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3: 네.
2: 프리랜서야말로 외부에서 누군가가 주는 규율과 루틴이 없기 때문에
1: 그렇죠.
2: 누구보다 견고하게 루틴을 만들지 않으면 순식간에 쓸려가는 직업이라 생각을 하고요.
1: 맞아요.
2: 그래서 잘 하시는 작가님들을 보면 루틴이 어마어마하세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네.
1: 어떤 루틴이 있으세요?
2: 연재 중일 때와 연재 중이지 않을 때가 많이 달라요. 연재 중일 때는 거의 모든 삶의 방향성이 매주 납품기를 맞춰서 정확하게 만족감을 준다는 납품업자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 마감을 중심에 놓고 모든 루틴을 짜는데요. 그 마감을 지키는 게 너무 경무다 보니까 많은 걸 포기하게 되고요. 그런 경우 만화가들의 루틴에는 포기하면 절대 안 되는 것들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당연히 운동과 수면이고요.
1: 그쵸.
2: 그 운동과 수면을 어떻게든 붙잡고 나머지는 마감을 위해서 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인 것 같고 연재를 안 하고 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1: 네.
2: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 훈련을 많이 하는 거는 비시즌인 거 아시죠? 시즌 때는 경기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1: 그쵸.
2: 실제로 몸을 키우는 운동, 연습은 다 이제 비시즌에 한단 말이죠. 만화가들도 연재 중이지 않을 때 실력을 키워야 되다 보니까 연습 루틴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아까 말했던 그런 운동은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 사이사이에 크로키나 작법서나 창작, 단편 연습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채워넣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때 이제 약간 만화가가 되게 좋은 직업이에요. 친구를 만나 얘기하면 이제 취재고요. 낮잠 자면 자기 관리고.
1: 네.
2: 좋아하는 덕질하면 이것도 이제 소재 개발이거든요.
1: 네.
2: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든 끼워넣는 것들이 가득하죠.
1: 송기영 작가님요.
3: 이 루틴이 그 요즘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루틴이나 단어는 여러 행위의 조합으로 돼 있어요. 일어나서 뭘뭘뭘몇 가지를 이제 연결해 내는 건데 결정을 좀 줄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다 끌어내가지고 내가 공부하고 조합하는데 또 에너지가 드니까
1: 그쵸.
3: 또 사람들한테 좀 빌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루틴들이 꿀팁으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아놓으면 이제 아 이렇게 하면 내가 건강이 좋아지는 거 혹은 새로운 형태의 생산이 가능한 부분들을 차용을 해오는 거죠. 단점은 뭐냐면 그게 무수히 늘어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루틴을 하고 있어요. 이건 좀 위험한 거고.
1: 네.
3: 그렇지 않고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숙련을 한 분들은 그걸 자신의 것을 맞춰나가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지금 시즌 때 어쨌든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숙제를 내줘야 되는데 이게 주간이나 월간으로 다가오는 경우는 다행이고 저처럼 이렇게 한 해에 한 권을 내겠다. 이러면 이제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을러져요.
1: 이게 기니까
3: 그렇죠.
1: 텀이.
3: 기는 게 제일 어려워요. 차라리 한 달에 뭐몇 개를 쓴다 그러면 그때는 쉬운데 왜냐하면 그건 정해져 있는 마감이 있으니까 마감 무섭잖아요.
2: 그렇죠.
3: 그런 책으로 내년도에 봅시다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1: 그렇죠.
2: 연간이라.
3: 그렇죠.
2: 너무나 무서운 달콤함이
3: 맞아요.
1: 연간.
2: 무서운 달콤함.
3: 어떻게
2: 한심하게 돼.
3: 아니면 쪼개죠. 잘게. 그래서 뭐 5,000자를 쓴다. 근데 그거를 2시간 반 안에 끝낸다. 결과는 좀안 좋은 품질일지라도 퇴고하면 되니까 일단 쓰는 걸 하려면 일단 나와야 돼요.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1: 그쵸,
3: 어떻게 나가서 뭐 반복될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을 구축한 곳에 자리 잡은 다음에 이제 노트북을 켜는 것부터 시작해서
2: 그쵸.
3: 커피를 시키는 거에 위치를 점하는 것까지를 이제 성스럽게 전체를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하면은 그래 좀 되더라고요.
2: 가장 어려운 일인데.
1: 맞아요. 저의 루틴은 저도 뭐 비슷합니다. 저도 프리랜서니까 뭐 시즌비 시즌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거의 대체로 매일 아침은 거의 동일한 행동을 하고요.
2: 뭔가요?
1: 그냥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간단히 뭐 씻고 하잖아요. 그러고서 옷을 갈아입고 밥도 항상 매일 같은 걸 먹어요. 아침. 항상 같은 메뉴를 먹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항상 똑같은 걸 먹거든요. 네네. 점심도 거의 똑같은 걸 먹고.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커피 내려서 자리에 앉는다. 까지가 거의 그냥 매일 동일한 시스템이에요. 네.
2: 무라카미 하루키, 미야자키 하야오, 김겨울.
1: 아, 뒤에 그게 그렇게 붙을 수 있는 건가요?
3: 내가의 패턴은.
2: 그러네요. 와.
1: 근데 그게 편해요. 막 생각 안 해도 되고.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3: 루틴의 장점이 그거예요. 생각 안 해도 된다.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를 준비시키기 좋은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 놓는 게 좋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또 사람이 계속 살다 보면 루틴을 지키다가도 뭐 여행을 가기도 하고 좀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다른 공간을 가거나 다른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그 루틴을 엄격하게 지키진 않으시죠? 어떠세요?
3: 그 출발이 일상의 자극이 좀 너무나 평탄하기 때문에 루틴으로 그걸 방어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일상에서 굉장한 수준의 새로운 일탈로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면 루틴을 안 지키는 게 사람 아닐까요?
1: 근데 여행지에서의 루틴은 네. 없으세요 혹시?
2: 저 운동에 미쳐있었던 때에는 네. 여행지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기구 세트가 딱 있었어요.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열어서 이제 호텔방에서라도 그걸 하고 나간다가 있었는데
1: 어머.
2: 그렇게 하고 나서 느낀 게 네. 일부러 이걸 깨는 게 정말 달달하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럴 때 있죠. 그리고 뭐
3: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약간 킬러 같아요.
2: 킬러. 그 호텔 방에 네.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네. 작은 파우치를 꺼낼 때 열면 네. 거기에 금속 손잡이와 고무 밴드가 있는 거예요.
1: 어머.
2: 그걸로만 모든 운동을 대체하는 약간 킬러 같은 모양이 나오긴 나와요.
3: 낚싯대 같은 거 들고 있는데 들어보면 거기에 조립하는 그런
2: 것처럼
3: 적용형 라이플 들어있는
2: 데스페라도 같이. 네. 그런데 사실 지금은 그런 루틴을 깨는 달달함 때문에 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0: 그 아침에 이렇게 운동한다, 뭐 뛰고 그러는 게
2: 네네.
0: 한창 이제 그 맛이 들렀을 때 여행을 갔단 말이죠.
2: 네.
0: 그럼 난 가서도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2: 네네.
0: 뛰었어요.
1: 네.
0: 하루만.
2: 하루만.
0: 네.
1: 하루만.
0: 네, 그 다음부터는 안 되더라고. 근데 그 뭐 꼭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갖는 것도 뭐 굳이 좋은 건 아니지 않나.
2: 그렇죠.
1: 그렇죠. 네. 막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 본인이 강박이 있다면.
2: 달리기가 너무 좋은 분들이야 뭐.
1: 그럼요.
2: 네. 다른 동네에서 뛰어보는 맛 좋네 이럴 수 있겠지만.
0: 그 배우 유해진 씨가
2: 네네.
0: 매일 뛰어요. 매일 뛰는데 정말 하루도 안 걸고 뛰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2: 네네.
0: 여행을 가서도 뛰더라고요.
2: 그런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0: 예, 근데 좀 그분은 특징이 있어요. 아침에 자기가 모르는 곳을 뛰고 오후가 되면 자기가 뛰었던 곳을 다시 걸어서 가요.
2: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예, 네. 그러니까 뛰면서 잊어버린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1: 그러게요.
0: 예.
3: 삶을 계속 복귀해 보시는군요.
0: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굉장히 배우로서는 좋은 자세죠. 왜냐하면 자기의 사고의 깊이를 더 깊게 하고 또 넓게 할 수 있으니까.
2: 예. 제 지인이 아버지랑 함께 둘이 여행을 갔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제 한참 열심히 일하시던 출장지를 모시고 갔대요. 그때 아버지는 자기 삶을 돌아봤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의 다른 모습을 보면서 해석을 다르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본다 그 리뷰라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그 유해진 배우님은 되게 대배우의 어떤 네. 리뷰하는 그런 게 있네요.
1: 와, 멋진데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2: 근데 겨우 작가님은 책을 읽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이잖아요.
1: 네.
2: 그러면 책을 하루에 무조건 어느 이상은 읽는다 같은 루틴이 있지 않으세요?
1: 그건 근데 책을 읽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루틴으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 여행 갈 때도 가져가고.
1: 아니, 그냥 항상 있어요. 항상 가방 속에 있고 뭐 어딜 가든 있고 뭐 언제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있는 거여서 루틴으로 생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2: 약간 네. 정말 책을 읽을 시간조차 없는 어떤 순간을 아직 요즘에 거의 겪으신 적이 없나 보죠?
1: 아, 요새는 책을 못 읽고 있죠, 제가.
2: 아, 논문 써야 되니까.
1: 책 못 읽고 전혀 못 읽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손석희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오늘의 주제 루틴이고요. 1부 끝곡은 송기령 작가님의 추천곡 듣고 가겠습니다. 어떤 곡인가요?
3: 네, 루리드의 퍼펙트 데이 골랐는데요.
1: 네.
3: 보통 우리가 정말 완벽한 날이야 그러면 생각나는 게 엄청나게 큰 상을 받거나 아니면 큰 성취를 했을 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상적으로도 오늘 정말 잘 살았을 때가 있잖아요. 네. 저 아는 분 중에서 운동하시는 분인데 오늘 컨디션 좋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오늘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았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신 분이세요. 네. 근데 그럼 거꾸로 그게 많은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뭐 살면서 그렇게 커다란 성취가 몇 번이나 있겠어요.
1: 그럼요.
3: 그래서 삶의 충실도라면 오히려 그냥 평범한 하루가 네. 무사히 이루어지면 그게 퍼펙트 데이니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럼 루리드의 퍼펙트 데이 듣고

Just a perfect day. Drink sangria in the park. And then later,

0: 대학교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12시를 넘어서면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선 양양분기점을 시작으로 인제와 설악, 서종에서 화도 구간에서 지체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은 면운에서 둔내터널, 광교터널, 반월터널에서 각각 속도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는 사고입니다. 서울방향으로 화성휴게소에서 정체인데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 처리하면서 뒤로 5km 구간 바람부터 밀려 있고요. 경부선은 서울방향, 옥산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체가 길어졌습니다. 천안방향으로 정안휴게소에서 정안나들목까지 9km 구간에서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You've got a friend
7: in me.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0: 한인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은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은 02-3393-9700으로 전화 주십시오.
6: 소속해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루틴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2부에는 밸런스 게임이 없습니다.
7: 처음이네요.
6: 처음으로 저희가 밸런스 게임도 없고요. 협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8: 저 뭐 아무런 네.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6: 오늘은 밸런스 게임이 없습니다. 네. 대신 오늘 2부는요. 루틴 감상회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8: 이름만 바꾼 거 아니에요?
6: 아니,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감상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다양한 루틴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냥 그 루틴 듣고 어떠신지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루틴은요. 아, 뭐 루틴 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7: 루틴 대장.
6: 루틴 대장. 저희 코너 이름이 사색인데요. 평생 사색을 해온 철학자들에게도 여러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루틴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칸트입니다. 칸트는 매일 오후 3시 반이면 산책을 했는데 그 시간이 어찌나 정확한지 약간 농담조로 마을 사람들이 칸트가 산책하는 모습을 보고 시계를 맞출 정도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칸트가 오후 3시 반에 산책하던 길을 철학자의 길이라고 불렀다고도 하는데요. 이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거 여러분도 가능하다면 하고 싶으세요?
9: 가능하다면 되게 좋은 삶일 것 같아요. 제가 이 철학자의 길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되게 딱 3시 반에 가보고 싶었어요.
6: 아, 시간 맞춰서.
9: 왜냐면 궁금했어요. 네. 이 철학자, 대철학자의 눈에 3시 반이면은 보통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일까? 밥 짓는 냄새는 아직 나기 전일 것 같고 그러면서 약간 좀 이입을 해보고 싶어서 근데 결국 3시 반에 못 갔고 저는 훨씬 더 전에 더 이른 시간에 갔었는데 일단 길 자체도 예쁘지만 가끔 그런 식으로 뇌를 비우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산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6: 좀 어떤가요? 이렇게 걸어보니까?
9: 철학자의 길이요? 네. 근데 되게 도파민을 자극하는 다양한 자극이 있진 않아요. 자극의 변화가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자연이 주도한 길이었다가 인가로 들어가는 길도 중간에 갑자기 변하지도 않고 그런 느낌이었던 기억이 나요.
10: 우리 자극이 많은 삶을 살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그 얘기 들었거든요. 북유럽에 있는 청년들은 요즘도 뭐 하세요 그러면은 버섯 관찰하러 나가신다고.
6: 아, 너무 좋다.
10: 뭐 이렇게 할 게 아무것도 없대요.
6: 버섯 관찰?
10: 네. 그래가지고 보면서 아, 거기는 좀 자극이 적은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9: 그러네요.
10: 우리는 이제 계속 새로운 거를 탐닉하는 그런 문화로 계속 발전이 좀 빨랐잖아요. 네. 압축 성장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고 항진되지 않은 분들은 이것도 굉장히 큰 자극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9: 그러게요.
10: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혹시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움직이셨나?
6: 아, 밥 먹고 나서?
9: 한 선생님.
10: 그럼 생각이 안 나거든요.
9: 정식으로 라면 드셨으면
6: 그래서
9: 마신 걸으셔야 되거든요.
6: 칸트가 의외로 굉장히 사람들과 교류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10: 아, 그래요?
6: 그러니까 아침에 강의를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강의를 하고 사람들이랑 항상 같이 식사를 했대요.
9: 아, 진짜요?
6: 네네네.
10: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셨겠네.
6: 그럴 수도 있겠죠. 네.
8: 근데 그 3시 30분은 뭐 일종의 좀 강박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9: 그러니까 굳이 꼭 정해줘야 돼.
6: 이 산책뿐만이 아니라 하루 일과가 거의 정해진 시간으로 그러게. 됐다고 합니다. 네.
8: 그 뭐 자신의 어떤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뭐 기준점 그걸 3시 반 내지 뭐 또 다른 행위는 다른 시간이라면서요. 그런 거였겠죠. 그러니까 루틴이 자신한테 주는 안도감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하루도 거르지 않고 3시 30분이었느냐 그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6: 네.
8: 예, 뭐 읽고 싶은 책이 생기면 3시 반보다 늦게 나올 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10: 좀 다행이네요.
6: 다행이네요. 좀 다행이다.
9: 악천후가 안 나올 수 있고
8: 뭐 그럴 수도 있겠죠.
9: 만약에 네. 정말 막 그 태풍이 치고 있는데 3시 반이다 나가야만 해. 나 그랬다면 이것은 그 인근 마을, 이 마을의 셀럽으로서의
6: 책임감인가
9: 퍼포먼스였을 수 있다. 근데 분명히 그렇게 네. 상황에 따라 안 나오셨다면 그거는 건강한 거겠네요.
8: 예, 다만 이제 뭐 대부분의 경우 지켰다는 그것도 일반 사람들은 하기 어려우니까.
6: 그, 맞아요.
8: 그래서 더 칸트가 이제 칭송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 예. 다른 얘기인데 몸은 움직이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6: 네.
10: 계속 앉아있으면 몸도 굳고 생각도 굳을 테니까.
6: 맞아요.
10: 저 그거 샀거든요. 이렇게 한 시간 안으로
6: 포모도로 예. 네, 타이머. 네.
10: 토마토 모양으로 되어 있는 타이머.
9: 아, 네네네.
10: 아무래도 50분에 한 번 일어나야지라는 각오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6: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산책을 하는 게 뭐 생각을 조금 더 확장시켜주거나 창의성을 뭐 길러준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으니까요.
9: 그렇죠.
6: 자, 그래서 칸트 얘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이 발명가. 네.
9: 이분도 굉장히 독특한 분이기 때문에.
6: 굉장히 독특한 분이죠. 네. 이분은 독특한 루틴이 있었는데요. 일단 매일 밤마다 자신의 발가락을 100번씩 마사지를 했다고 합니다. 뭐 진실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은 이것이 뇌세포를 자극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숫자 3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뭐 3, 6, 9 이런 3의 배수를 좋아해서 호텔에서 숙박을 할 때도 3의 배수인 방 번호를 고집했고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블록을 꼭 세 바퀴 돌았다고 합니다.
9: 강박이 약간 있잖아요.
6: 이번에 루틴과 강박 꽤 어떤
9: 네. 네. 아 근데 테슬라 형님은 진짜 네. 그 당시 SNS에 있었으면 진짜 인플루언서 깜이에요.
6: 그런가요?
9: 사람들을 보고 정말 깔깔댈 만한 거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이분 자서전 같은 거 보시면 네. 되게 많은 예시가 나오는데
6: 어떤 게 있나요?
9: 이런 몸에 대한 것도 사실은 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징크스라고 얘기할 만한 강박들을 되게 많이 써오셨더라고요.
6: 네네네.
8: 이거는 뭐 100번씩 마사지를 한 것은 그건 루틴. 본인의 뭐 저 건강을 위해서.
6: 네.
8: 근데 3이나 3의 배수를 고집한 것은 징크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나눠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6: 그렇겠죠. 네.
9: 블루고 세 바퀴 도는 게.
10: 핫돌이.
9: 배가 아팠어도 그랬을까.
6: 그러게요.
9: 배가 아팠어도 세 바퀴 돌았을 것인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어요. 돌았다면 징크스.
6: 안 돌았으면.
9: 오늘은 뭐... 배가 아프니까 빨리 네. 들어가겠다? 그럼 이건 약간 루틴.
6: 그렇죠. 그렇죠.
8: 우리나라 징크스의 대표적인 사례는 김성근 감독 아닌가요?
9: 아, 그분은 어떤 게 있죠?
8: 그 게임에 이겼을 때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6: 네.
9: 반드시
8: 다음 게임 때 분명히 그 행위를 해요.
9: 아~
8: 그리고 게임에 내가 어느 날 이쪽 통로로 나갔는데 그날 게임에 졌다.
6: 네.
8: 그럼 절대 그 통로를 안 가시죠.
6: 아~ 스포츠 선수들이 확실히 이런 네. 루틴이나 징크스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다음 사례가 라파엘 나달입니다.
9: 라인을 절대 밟지 않고요.
6: 아~
9: 오른발로만 넘어야 돼요.
6: 아~
9: 왼발로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6: 아~
9: 아, 약간 그리고 양말 길이 양쪽 발에 똑같이 맞춰 올리는 거 되게 집착하고요.
6: 아~
9: 이 테니스는 중간에 코트를 바꾸잖아요.
6: 네.
9: 상대방하고 한번 하고 나서 그때 상대방보다 늦게 이동해야만 한다고 고집해요.
6: 아.
9: 실제로 그걸로 장난친 선수들이 있었어요. 미적미적 나달보다 늦게 가려고 거의 그 경기 찾아보시면 네. 슬로우 모션으로 둘이 가까이 가요.
6: 어떻게든 더 천천히 가려고.
9: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서브를 넣을 때도 발로 서브라인을 좀 닦아내고 치는 게 이 사람 루틴이고 유명한 거 많이 아실 거예요.
6: 네.
9: 코 왼쪽 귀, 코, 오른쪽 귀 순서로 만져요. 그렇죠. 이거는 영상을 보시면 다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형적인 이게 이제 강박적 징크스의 어떤 총합이다라고 얘기하는 선수 중에 하나죠. 이 외에도 많습니다만 몇 개만 읽은 거.
8: 이건 뭐 루틴이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6: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45분 전 찬물 샤워만 루틴이 아닌가.
9: 그거 정도는 루틴 감인데.
6: 네, 네. 그거는 루틴인 것 같은데 네. 그 이후로는 다 좀 징크스로 혹은 강박으로 들리긴 하네요.
10: 힘들겠네요, 이분도.
6: 그러니까.

0: 그리고 또 중간에 까먹으면 팬들이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그거 안 하셨는데요. 어. 여기서.
1: 아, 저 왼쪽 귀 가셔야 돼요.
2: 아, 근데 스포츠 선수들이 유난히 좀 이런 징크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네.
2: 그렇죠. 이게 좀 승리랑 어떻게든 연관을 지으려는 마음이겠죠?
1: 그 멘탈 스포츠뿐 아니라 되게 육체적인 퍼포먼스가 중요한 스포츠도 멘탈 팩터가 되게 많은 건 다 알잖아요.
2: 그렇죠.
1: 자기 멘탈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 다 아니까 어떤 식으로건 학습된 익숙함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이 징크스를 만들었다고들 하거든요. 근데 그 징크스는 사실 근데 넓은 의미의 강박은 맞아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본인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불행을 택하더라도 이기고 싶다의 대표적인 곳이 스포츠 세계이기 때문에
2: 그쵸.
1: 그렇지 않나.
0: 자기 확신이 필요한 곳인데 승리는 기세니까.
2: 그러니까요.
0: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 정도 스테이지까지 올라간 선수들은 정말 그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2: 그렇죠.
0: 그날 바람 하나 해도 갈릴 거라서
3: 맞아요.
0: 이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3: 스포츠는 뭐 드러나 있는 대중들한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징크스 같은 것들이 또 눈에도 잘 띄긴 하죠.
1: 근데
3: 사실 뭐 세상이 다 경쟁 사회고 우리나라는 특히 또 심하잖아요.
1: 네네.
3: 뭐 입시 경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우리한테도 드러나 있지 않은 징크스들은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1: 그렇겠죠.
3: 네, 일반 사람들한테도 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적이 안 나온다라든가 사실 과학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지만
1: 네.
3: 그것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그걸 굳이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심리적 안정감에 의해서 성과가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더 매달리게 되는 거고.
1: 혹시 아나운서국에서의 손디의 경험 속에서
3: 네.
1: 어떤 루틴이나 징크스가 기억나는 선배 후배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3: 뭐 누구나 조금씩은 있겠지만 그 제가 초년병 때 대한민국을 거의 대표하는 메인 앵커가 있었어요.
1: 네네.
3: 예, 이름 되면 누구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1: 그러겠네요.
3: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 듣기를 그분이 뉴스를 진행할 때
1: 네.
3: 의자가 어느 정도의 높이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
1: 네.
3: 그리고 마이크가 꼭 자신의 어느 쪽에 있지 않으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셨다고요. 수십 년 방송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1: 네, 네.
3: 그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2: 근데 아나운서분들이 지금도 징크스가 좀 많은 편이신가요?
3: 뭐 그 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으니까
1: 네.
3: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누구나 조금씩 한 개 두 개는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대중 앞에 서는 직업이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3: 당연히 그렇게 있겠죠.
2: 그리고 예. 이게 생방으로 또 해야 되니까 긴장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1: 아,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생방송이고 항상 시의성이 있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보통 그분들이 다루는 얘기 중에서 긴장을 풀고 얘기해도 괜찮은 소재보다는 진중하게 얘기해야 되는 소재가 더 많잖아요.
0: 그러니까 예. 웃었다고 또 얘기가 막 댓글이 올라오기
1: 그러니까 징크스가 있겠네요.
3: 조금 삐끗하면 또 이제 많이 야단을 맞고 그러니까
1: 네, 그러니까
3: 저 시청자들한테
2: 그렇죠.
3: 그런 거는 당연히 있겠죠.
2: 예. 두 분은 징크스가 있으세요?
1: 징크스는
2: 네.
1: 징크스 있어요.
0: 어렸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아무래도 시험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2: 네.
0: 그냥 뭐 금 밟는 거 뭐 이런 것도 했었지만 강박처럼
1: 네. 계절 징크스.
0: 근데 뭐. 지난 몇십 년은 없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뭐 어렸을 때 학교할 때 횡단보도 흰 금만 밟기로 한 기억 나요.
2: 네네네.
1: 보도블럭 금 안 밟아 보기 기억 나는데 네. 저는 수능 날 아침에도 미역국 세 그릇 먹고 간 사람이고 그 진짜 신경 안 쓰는 타입이거든요. 네. 지금도 진짜 징크스 없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스타들처럼 좀 이렇게 승패가 탁 정해져 있거나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하거나 이런 본인이 다 통제할 수 없는 뭔가를 하는 직업인데 결과가 명확한 직업일 때 확실히 좀 징크스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2: 자, 마지막 사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입니다. 세계 음악가 베토벤이죠. 아침에 커피를 내릴 때 본인만의 루틴이 있었는데요. 이 루틴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커피를 만들 때마다 원두를 한 알씩 세서 정확히 60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자신만의 의식이었을까 싶기도 한데 커피를 매일 아침 내리는데 60알을 세서 내린다.
1: 이 정도는 루틴일 수 있잖아요.
2: 이것까지는 루틴일까요?
0: 저는 그냥 베토벤 선생님은 네. 미식가다.
1: 미식가다. 원두 모양 보면서 이게 만약에 베토벤 선생님 아침밥 지을 때마다 쌀을 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2: 네.
1: 근데 커피 정도면은
2: 60알 정도면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징크스까지는 아니고 그냥 루틴.
1: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3: 아니 그 60알을 했는데 59알을 했거나
1: 네.
3: 예순 한 알 61알을 했을 때

0: 네.
1: 자기한테 어떤 무슨 큰 피해가 왔으면
2: 그렇죠. 그러면 그 징크스가 되는 건데.
0: 그러게요.
1: 네. 그건 뭐 징크스라고 할 텐데 아마 이 양반 생각에는 60알 정도로 했을 때 제일 맛있었더라.
2: 그런 거 아닐까요?
0: 네. 그렇지 않았을까요?
3: 시네미가.
1: 네.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토벤인데 루틴이라고 해줍시다.
2: 베토벤 정도인데.
0: 베토벤이니까. 네. 원두 60알. 자, 저희 이렇게 해서 루틴 감상회.
2: 감상회 재밌는데요?
0: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은데요?
2: 이거 밸런스 게임보다 훨씬 재밌네요.
0: 그러게요. 자, 혹시 이제 세 분은 주변에서 좀 이런 의식이나 이런 루틴을 또 하기도 하네. 뭐 이런 사례를 보시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창작을 할 때도 특이한 걸 뭐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2: 만화 중에 있었어요. 네. 저도 이제 신인 작가 때 같은 작업실 건물을 쓰고 있는 유명 작가님이었고 그분도 지금 누구나 얘기하면 다 아는 작가님이세요. 이분이 스토리를 쓰다가 막히면 느낌적인 그 뚫리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운전하는 거 말고 뭐 예를 들면 버스를 잡아 타고 가요. 막히면. 네. 다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예를 들면 물을 맞으면서 샤워를 하면 좀 풀리거든요. 근데 그 형은 이 다음화 내용이 막히면은 시내버스를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되게 큰 게 막히면은 멀리 가기도 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작품의 어떤 다음 시즌이 크게 막힌 적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부산을 간 거예요. 시내버스 마지막 시외버스를 잡고 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부산까지 간 거예요. 이게 막히는 사안의 중대함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지는 걸 본인이 느낀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부산까지 왔어요. 없어요. 다음 작품이 크게 막히면 비행기표인데.
0: 그렇죠.
2: 그때는 원고보다 이게 더 비싸잖아요.
0: 그렇죠.
2: 그런 어떤 이동을 해서 푸는 징크스가 있는 형을 봤어요.
0: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2: 길을 쭉 뚫고 갈 때 뭔가 풀리는 기분이 든다나 봐요. 자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느낌을 연결짓는 데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0: 그리고 이게 뭔가 창밖의 풍경이 계속 바뀌니까 영감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2: 그렇죠. 그렇죠.
3: 도망치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요?
0: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3: 작업실에 있으면 원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0: 도망치려고. 그런 부분도 제가 아는, 있었겠네요.
1: 네, 제가 아는 변호사 한 분은 사법고시 시절이었는데 그 법 공부를 늘 버스맨 뒷칸에 앉아서 했다. 그 적당한 그 화이트 노이즈라고 그러잖아요. 적당한 소음과 버스맨 뒷칸에 그 자기 혼자 앉아서 책을 보는 그 환경이 자기한테 맞았던 거겠죠.
2: 좋은데요. 멋있는데요. 그것도.
3: 그렇게 학습 환경이랑 실제로 시험 볼 때랑 비슷해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시험도 버스에서 보셔야 돼요.
0: 몸이 좀 흔들려요.
3: 비슷한 얘기 들었거든요. 그 외국어를 배울 때 아무래도 너무 긴장하니까 술을 마시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근데 문제는 술을 먹어야 영어가 나오냐고.
0: 안 마시면 안 나오는군요. 그러면.
2: 시험장 갈 때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0: 근데 그 루틴으로 뭔가를 계속 정해놓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뭐 버스 타고 가는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공부를 잘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창작에 있어서의 영감을 준다든지 이런 좀 그 정해진 규칙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수월하게 본인의 일을 수월하게 내지는 창의적으로 만드는 측면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2: 그렇죠.
0: 좀 창작을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 저의 리추얼은 저거예요. 작품 원고 그 작업실에 가서 일을 시작할 때마다 꼭 소리내서 얘기를 하고 자리에 앉는 문장이 지금부터 엉망으로 써보자라는 말을 반드시 하거든요. 저는 그게 리추얼화 시킨 거예요. 지금부터 엉망으로 그려보자, 엉망으로 써보자. 그때 되게 이게 좀 내려놔지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 버릇이 생긴 이 리추얼이 생긴 이후에 분명히 제가 어때요? 퍼포먼스가 좋아진 건 있었어요.
3: 내 삶의 상태가 바뀌는 게 있거든요. 모드가 바뀌어요. 그래서 누워있을 때, 앉아있을 때, 뭘 만들 때는 일하는 모드로 전환이라는 게 필요해서 공간을 바꾸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혹은 옷을 바꾸거나 라는 게 좀 도움이 돼요. 해보면 제일 그 안일할 때 언제였냐 하면 애매한 시간에 약속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11시쯤 만나요. 그럼 이거는 점심도 아니고 아침도 아니잖아요.
2: 그러네요.
3: 그럼 이제 10시까지 누워있는 거죠. 이러면 이제 하루가 거의 출발이 늦게 걸리는 자동차처럼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일단 먼저 일어나서 어디든가 가고 차려입고 가는 게 창작의 모드로 전환될 때는 너무 필요하니까 저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2: 스위치 같잖아요. 약간.
3: 그렇죠. 이렇게 모드를 바꾸는 거예요.
0: 스위치 딱 바꿔 끼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이게 루틴이라는 게 사람을 계속 새로운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오히려 약간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해진 루틴이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2: 겨울 작가님은 그런 거 없어요?
0: 저요.
2: 지금 논문도 써야 되고.
3: 논문 쓰는 모드.

0: 네.
1: 돌입하는 방법.
0: 아까 말씀드린 그게 사실 그겁니다. 그냥 네, 저는 그냥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 갈아입고, 그러니까 출근 복장 같이 되는 거죠. 옷 갈아입고 똑같은 거 먹고.
1: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루틴으로 알려져서 놀라 좀 시끄러웠던 네. 거하고 비슷한 풍경이에요.
0: 그게 뭐 어떤 루틴이에요?
1: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네. 그 지브리 스튜디오에 딱 도착을 하면 네. 검은색 암막 커튼으로 쳐져 있는 창문을 다 이제 커튼을 치고 반만 가득히 들어있는 도시락통을 딱 꺼내서. 네. 젓가락으로 쿡 눌러서 반을 가른 뒤에 네. 반을 먹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고.
0: 아, 그래요? 되게 구체적이야.
1: 나머지 반은 다음 기내에 먹고. 네. 근데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걸로 묘사가 돼가지고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김겨울 작가님도.
0: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저 아침 메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두유 요거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1: 그렇구나.
0: 매일 아침. 거의 똑같은 예. 그냥 예. 논문 쓸 때도 똑같아요.
1: 저렇게 건강한 루틴을 가진 사람 볼 때마다 너무 그 망쳐보고 싶어요.
2: 대가의 삶이다.
0: 어떻게 네. 망쳐보고 싶나요?
1: 야, 저기다가
0: 아침에 햄버거를

독립이라는 곡 가져왔고요. 독립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루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단편선 순간들을 독립 가져왔고요. 이 곡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한신뉴스입니다. 미군이 현지 시간 5일 해역을 순찰하던 미 군함 두 척에 대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이란 최대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인근 등에서 이란 원유 수송선 세 척을 타격했습니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 사령부 사령관은 분명한 건 미국 선박을 공격하면 더 큰 경제적 대가를 부과한다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이란의 원유 수송선단을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허가받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던 유조선 3척과 미국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3척을 추가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 3월 이후 6달 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81조 3,916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7,276억 원 줄었습니다. 앞서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로 높이면서 5대 은행도 연내 약 2조 7,800억 원을 추가로 대출할 수 있게 됐지만 주요 시중은행들은 기존 대출 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추석 차례상 준비 비용이 30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을 시장에서 차릴 경우 비용은 작년보다 1.2% 3,500원 오른 30만 2,500원, 대형마트에서 살 경우는 1.6% 6,350원 오른 39만 7,7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례상 비용 상승 원인은 지난 여름 폭염으로 사육 환경이 악화됐던 닭과 계란으로 전통시장에선 닭고기 가격이 작년보다 12.5%, 계란 가격도 16% 넘게 올랐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브로커 양모 씨와 김 후보자 사이에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오전 SNS에 양 씨나 김 후보자 측에서 청탁 문자 두 번이 전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며 김 후보자와 양 씨, 김강립 식약처장 사이에 청탁 문자를 주고받기 전 노골적, 불법적 통화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2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주를 찾아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를 격려했는데 해당 업체 대표가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신약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며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의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적반하장으로 기소유예한 사건이라며 김 후보자를 감싸고 국민 생명이 걸린 로비 의혹조차 검찰 탓, 전 정권 탓으로 돌리며 방탄에 나섰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김 후보의 단순 민원 전달이라는 해명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황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지적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서 또 캐비넷 장사냐고 언급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산지 중산간에 10에서 40mm,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북 동해안 북동산지, 제주도 해안에 5에서 10mm 등입니다. 전종환이었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3: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You know I'm a dreamer,
4: but my heart's a go.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손석희의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일요일 코너 진행을 맡은 작가 김겨울이고요. 손석희 DJ 송기령 작가 이종범 작가와 루틴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루틴 감상회를 함께 해봤는데요. 저희가 루틴 감상회에서 소개하지 않은 루틴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스웨덴의 노벨 박물관에 자신의 애장품을 기증했는데요. 그 애장품이 바로 작은 찻잔이었습니다. 이때 한강 작가가 찻잔과 함께 기증한 메모에 루틴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었는데요. 한강 작가의 루틴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는 동안 몇 개의 루틴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늘 성공했던 것은 아니다. 1.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가장 맑은 정신으로 전날까지 쓴 소설의 다음을 이어쓰기. 2. 당시 살던 집 근처의 천변을 하루 한 번 이상 걷기. 3. 보통 녹차 잎을 우리는 차주전자에 홍차 잎을 넣어 우린 다음 책상으로 돌아갈 때마다 한 잔씩만 마시기. 그렇게 하루에 예닐곱 번 이 작은 잔의 푸르스름한 안쪽을 들여다보는 일이 당시 내 생활의 중심이었다. 한강 작가가 이 루틴에 관련된 자신의 물건을 노벨상 박물관에 기증할 정도로 루틴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세 분은 이 한강 작가의 루틴 어떻게 들으셨나요?

0: 확실히 소설가 네. 분들의 루틴을 볼 때마다 네. 리추얼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어떤 루틴은 외로움을 다스리기 위해 외로움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1: 그러니까 고독하니까.
0: 워낙 고독한 작업을 주로 해야 되는 직업군의 경우에 네. 그 고독함을 다루는 방식으로 루틴을 만드는 경우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제일 많이 줬던 게 소설가분들이었거든요.
2: 긴 줄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써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1페이지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몇 번이고 첨삭하고 다시 생각해보는 작업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묶어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볼 수가 없으니까.
1: 그쵸.
2: 그래서 굉장히 공감되고요. 또 너무 예뻤어요. 그 얘기 자체가.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거든요. 이렇게 멋진 글을 쓸 수 있는 건 어떤 힘이냐라고 하시는데 네. 수많은 그런 시도와 매일매일 쌓아나가는 것 때문에 그게 좋다게 되는 거지 한 번에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좀 힘이 되죠.
0: 맞아요. 네. 이 아까 그 특히 이런 경우에 그 루틴에 등장하는 아이템들이 네. 조금씩 다르거든요. 소설가면 차자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어떤 영화 감독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가지 않습니까?
1: 그쵸.
0: 많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는 게 일상이다 보니까 루틴에 등장하는 게 하나같이 훨씬 다이내믹한 거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내 의자, 캠핑 의자 이런 것들. 이게 차잔이 나오는 것부터가 되게 소설가 같다.
3: 일단 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칸트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드네요.
0: 그러니까요.
3: 네. 시간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지. 그리고 뭐 특별하게 이분만의 무엇을 발견하기는 좀 어려운 건 뭐 솔직한 생각인데 다만 그냥 느끼기에는 가지런하다라는 생각. 아 그래서 글도 그렇게 나오는 거구나 하는 느낌을 받네요.
0: 네. 그러네요. 예. 가지런해요. 되게 필기구를 나란히 줄 세워 놓으실 것만 같은데
3: 예.
0: 이걸 느꼈어요. 아 노벨상 정도 받으면 네. 애장품을 기증해야 되는 거구나. 얼마나 얼마나 좋아하는 찻잔이셨을 거예요.
1: 그러니까요. 아끼는.
0: 적당히 비슷한 것들을 드리고 원래 쓰고 쓰시면 좋을 텐데.
1: 저희 예술가들의 그 루틴이라는 게 왜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뭐 아마추어들이 영감을 기다리는 동안 프로들은 일어나서 일하러 간다고.
0: 작업을 착수한다.
1: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 영감님을 기다리면 안 되고 영감님을 찾으러 가야 된다고. 문을 막 두들겨야 된다. 가서 영감님 이러면서 문을 두들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예술가들의 루틴을 조사해서 책으로 낸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메이슨 커리인데요. 왜 모두 똑같은 24시간을 사는데 왜 이들은 더 많은 것을 이루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고 지난 400년간 이름을 알린 여성 예술가 131명의 루틴을 조사를 했는데요. 저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술가들이 충동적이고 즉흥적 영감으로 일할 것이란 예상은 착각일 뿐이다. 예술가 대부분은 지독하리만치 규칙적이고 성실했으며 그 누구보다 더 엄격하게 습관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루틴을 지켜나가는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일에 몰입했다. 이 지독하리만큼 성실한 규칙 속에서 어떤 영감과 창의성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요. 좀 반복적인 루틴 속에서 영감을 얻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2: 직업이 되면 매일 하는 거라서.
0: 네. 그렇죠.
2: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위대한 예술가를 기린 작품들을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것들을
1: 그러게요.
2: 주로 묘사했기 때문에
1: 술 막 마시고
2: 네, 그렇죠.
0: 괴로워하면서
1: 도박 막 하고 네.
2: 직업이잖아요. 직업은 매일 하는 거란 말이죠. 제가 알고 있는 작가님들도 전 세계적인 작가님들은 되게 바쁘세요.
0: 그렇죠.
2: 작업 스케줄, 전시 스케줄이 계속 있어가지고 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작업하고 계시거든요.
1: 그러니까요.
2: 그래서 물론 술을 마실 수도 있겠으나 그건 굉장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0: 물론 루틴하게 술을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계신데.
1: 아,
0: 그리고 충동적인 순간이 있어요. 네, 마감 네. 직후에는 충동적일 수 있어요. 아. 저만 해도 마감이 끝나면 보통 새벽이잖아요.
1: 네.
0: 그때 그냥 갑자기 바다 보러 운전해서 가버리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그 눌려있는 루틴에서 벗어나는 마감 직후니까 네. 해방감 때문에. 하지만 그 외에 모든 순간은 짜여져 있죠. 그리고 반복된 예를 들면 이제 강풀 작가님
1: 네.
0: 친한 형이라서 알고 있지만 강풀 작가님은 하루에 정해진 분량만큼의 스토리 원고를 반드시 쓰고 그중에 90%를 지우는 한이 있어도
2: 제일 중요합니다.
0: 네. 예. 그렇게 해서 쓰고 퇴근을 하는 거예요.
1: 네네네.
0: 근데 그것이 지금 무빙의 어떤 대본도 본인이 직접 쓰는 때까지 갔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작가의 루틴 같은 거죠.
2: 영감은 예약은 안 되는데요.
0: 네. 맞아요.
2: 출근을 시킬 수 있어요.
0: 네.
2: 일단 출근

0: 하고 네. 그다음에 그중에서 좋은 건 남는 거고 아닌 건 뭐 다음에 또 쓸 수 있겠죠.
1: 네. 그래서 엉망으로 써보자라는 말을 하게 된 저의 경우도 그것 때문이에요.
2: 근데 그 메이슨 커리가 조사한 게 네. 400년간 131명 루틴 조사했다고 그랬잖아요.
1: 네.
2: 그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습관을 유지했다는 것이 그 일종의 그러니까 변인인데 그 덕에 아무튼 성공했다는 건데 그 왜 성공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서 이거는 제가 잘 이해는 안 가요. 뭐냐면 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3: 그러게요.
2: 그렇게 그죠? 함으로써 어떤 뭐 의학적으로나 그, 네. 과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어떠한 상태가 됨으로써 창의력이 더 발전했다라든가.
3: 그 사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여성 예술가들의 경우에 예.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예술가다 보니까 집에서 예. 이제 살림하고 육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틈새에 자기의 창작을 끼워 넣어야 하는 예술가들도 예. 상당히 많았어서.
1: 그렇네요.
3: 그래서 더 엄격하게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고 네네. 그래서 자신의 작업을 할 수 있었던 예술가들도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2: 아, 그렇다면 뭐 그 제 나름 그냥 결론을 내리면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지만 루틴을 완성한 다음에 오는 심리적 안정감. 그것이 자기가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마련해 줬고
3: 네.
2: 그에 따라서 거기서 창의력이 나올 수 있었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3: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네.
1: 이 책 보니까 궁금해지네요. 정말 완전히 노 루틴 개차반으로 산 분들 중에 큰 성공을 한 분의 야시 사례를 너무 보고 싶네요.
3: 근데 왜 우리가 그런 환상도 있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말로 막 도박 때문에 빚이 이만큼 생겨서
1: 네.
3: 급하게 마감을 위해서 글을 썼는데 대문호가 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1: 아, 물론 고전의 시대에는 고전의 있습니다. 고전의 시대에는 있죠.
3: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문학 고전들을 보게 되면
1: 네, 뭐 그죠, 그죠.
3: 알코올 중독자들도 많고
1: 뭐 전제사기 당해서 노벨상 탄 분도 계시죠.
3: 아, 뭐 네.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 그 사람을 밀어붙이는 약간 그 폐해가 있는 어떤 삶을 사는 와중에 그 속에서 열심히 써서 이렇게 작품을 남긴 사람들도 있는데
1: 있죠 있죠.
0: 동기는 그러나 네. 지속을 하지 못하면 결과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네. 각오가 매우 뛰어났지만 네. 어쨌든 하나의 작품을 남길 때까지는 그 과정이 지난하단 말이죠.
3: 그렇죠.
0: 그래서 그거의 동력은 결국 꾸준함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1: 네.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대문호들의 경우도 네. 잘 알고 있지만 네. 제가 혼자 상상을 해본 건 그런 거였어요. 그 도박빚이나 가난이나 이게 일단 점화를 시켰을 거라 생각은 들거든요.
3: 시작은.
1: 근데, 네. 네. 근데 그 절박함, 공포감, 두려움, 열등감 이런 종류의 연료만을 끝까지 놓고 태웠을 리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3: 그렇겠죠.
1: 그건 마치 그 잘못 개조한 차에 니트로 같은 거 넣어가지고 빵 쏴가지고 지금은 빨랐지만 이 네. 차는 내일까지 쓰고 버려야 돼. 그런 식으로 갔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작됐으나
3: 네.
1: 창작의 과정에서 도박빚보다 더 오래 탈만한 연료를 찾아냈을 거란 생각은 해요. 그런 느낌이 없었다면 네. 그렇게까지 오래 갈 만한 고전을 쓰지는 못했을 것 같다.
3: 하긴 그렇겠죠.
1: 네.
0: 재능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떤 총량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전에 어떤 연구자 얘기였는데
3: 네.
0: 이분이 먼저 자기 삶을 좀 시뮬레이션 해보셨대요. 그래가지고
1: 삶을요?
0: 전체 나의 시간이란 자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상무적 성취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걸 보셨다는 거죠.
3: 네.
0: 그때 이제 가족. 연구, 그다음에 연결된 관계성, 지인 같은 분들을 놓은 거예요. 근데 세 개의 뭉치를 도저히 잘할 사신이 없었대요.
1: 삼체 문제니까요.
3: 삼체 문제.
0: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지인을 없앴다고.
3: 어머.
0: 그래가지고 교우관계 없애고 어머. 그냥 자기 가족에 충실하고 연구하는 것만으로 엄청난 연구자가 되었다는 아름다운 얘기가 있는데
1: 그러게요.
0: 좀 극단적이죠.
1: 네.
0: 아마 그분은 꿈이 크셨을 것 같아요. 엄청난 결과를 내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1: 그랬겠죠.
3: 그렇겠죠.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근데 이 루틴이라는 게 뭐 항상 같은 루틴으로 평생 사람이 살 수는 없잖아요. 왜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루틴을 할 때도 있고 저런 루틴을 하게 될 때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루틴에도 뭐 어떤 루틴들은 유통기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루틴들도 왜 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다가 하게 된 것도 있고 그런 루틴들도 있을 것 같은데
0: 자연스럽게 네. 배워오고 그다음에 실행하다가 이건 내 몸에 안 맞는 것 같으면 버리는 것도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추구하는 이상이나 가치가 계속 변화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해봐야지라는 치기어른으로 시작하다가 좀 있으면 아 이거는 충분히 겪어봤는데 나한테 맞지 않거나 혹은

0: 졸업했다는 게 좀 나오거든요.
1: 맞아요.
0: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를 잘 해오셨던 분들한테 조금씩 배워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이렇게 귀동냥으로 어깨 너머로 좀 배워오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2: 근데 그런 루틴들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의식적으로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 종류의 것들이잖아요.
0: 네, 많은 루틴들이 네. 자신의 의지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거를 하나의 규칙으로 만드는 것들도 많아가지고요.
1: 그죠.
0: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얘기 잘 들었으면 모두 다 성공했다고. 이거 쉬운 게 아니라서 예, 좀 억지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꽤 있는 것 같아요.
1: 근데 이거 분명히 루틴 중에는 궁합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신과의 궁합. 예를 들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달리기 루틴은 유명하잖아요.
2: 네.
1: 그만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허영만 선생님의 낮잠 루틴이거든요. 근데 낮잠이라는 루틴이 되면 참 그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내가 해봤더니 남들은 유독 힘들어하는데 나는 유독 이게 그렇게 힘들지 않고 나하고 좀 맞아라는 것이 루틴에 들어가면 유통기한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게 하루키의 달리기와 허영만 선생님의 낮잠 같은 게 아닐까.
0: 영향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하루키 선생님은 그렇게 술을 드셨는데 숙취란 게 뭔지 모르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유리한 신체를 타고 나신 거죠.
1: 그렇죠. 그런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일단 남들보다 다른 간을 가지고 태어난 만화가 분들이 계시고 그런 경우에는 루틴의 내용은 달라질 것 같고.
0: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1: 그렇죠. 네.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루틴도 세웠다가 버리는 과정을 많이 부지런히 반복해보는 시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0: 네네.
1: 나에게 맞나. 나를 이게 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친구 작가가 있는데 그 미라클 모닝을 한동안 했었어요.
2: 네네. 많은 분들이 도전했던 루틴이죠.
1: 근데 그 친구가 창의성에 도움된다고 느끼고 1년 정도 하다가 솔직하게 저에게 고백을 했던 내용이 나같이 과민하고 예민한 사람에게는 저는 섬세하다고 표현하지만 자신을 예민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자극 속에 많이 흔들리는 나 같은 사람이 이 미라클 모닝을 1년이나 반복하니까 수면 부족을 비롯한 각종 문제에 의해서 건강이 나빠졌다.
2: 아이고.
1: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좀 놔주는 루틴을 시도하고 있다 해서 찾아가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모두에게 정답인 루틴은 없지 않을까.
0: 엄청 고생하셨겠네요.
1: 굉장히 힘들었다고
0: 하더라고요. 주변인 분들이.
1: 그러니까. 주변이 힘들어했죠.
2: 그걸 1년을 하신 것도 대단하네요.
1: 그러니까요.
2: 보통 루틴을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들어서 하려고 해도 그게 뭐 나한테 맞는 걸 찾고 버리고의 과정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하려고 해도 잘 못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미라클 모닝 같은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모닝 페이지 막 이런 것도
1: 네, 모닝 페이지
2: 해야지 그렇고. 해놓고 사실 3일이면 이제 하고 그냥 없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1: 맞아요.
2: 루틴이라는 게 만드는 게 좋긴 하지만 습관으로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그렇죠.
2: 루틴을 좀 잘 만들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0: 효능에 대한 것들을 좀 내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가 너무 긴 호흡으로 이거 하면 좋은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 혹은 그냥 인과관계가 아니라 그냥 상관관계만으로도 충분히 예, 누가 했으니까 좋은 거였어 라고 하는 일들은 나한테는 그렇게 오래까지 남지 않을 것 같아요.
2: 그래서 좀 내가 좀 체감해야 된다.
0: 그렇죠. 내가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중간중간에 명현 반응이 좀 있어야지.
1: 살짝 성장했구나를 네. 느끼는. 이게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2: 네.
1: 약간의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는 분들이 루틴을 잘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움과 네네. 불안이 조금 한 스푼 더 들어가면 루틴이 곧 강박으로 바로 변하는 걸 많이 봐서 그 사이에 어딘가 같아요.
3: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사실은 루틴이든 리추얼이든 자기 자신이 하면 그만인데 자칫 남에게 강요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1: 있어요.
2: 있을 수
1: 있어요. 네. 회장님의 아침 등산이라는 곳에
2: 네.
1: 동원당하는 회사원은 없으면 좋잖아요.
2: 그렇죠.
1: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2: 네. 본인한테 루틴인데 이제 다른 그렇죠. 사람한테 아닐 수 있으니까.
3: 네, 대부분 그런 것이 이제 강박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1: 네. 네.
3: 강박도 혼자 느끼면 되는데 그 강박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면 그거는 좀 곤란하다라는
1: 거죠. 그렇죠.
2: 그렇죠. 네. 자, 그럼 저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종범 작가님의 추천곡 들을 텐데요. 어떤 네. 곡 고르셨나요?
1: 저희가 루틴이라는 말 듣고 바로 떠오른 곡, 제가 참 좋아했던 곡, 블러의 커피 앤 TV입니다. 제가 커피로 시작하던 지망생 시절,
2: 네.
1: 마감이 끝나면 가장 큰 사치가 그 당시 TV라 할 수 있는 동영상을 보고 자는 거였기 때문에 저에게 참 여러 가지를 떠올리게 해주는 추억의 곡이네요.
2: 네, 그러면 이종범 작가가 고른 블러의 커피 앤 TV 듣고 오겠습니다.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가을과 여름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아침엔 가을인가 싶었는데 오후가 되니 여름처럼 덥습니다. 현재 서울 29도, 전주가 30도 가까이 기온이 올라 있습니다. 볕까지 뜨거우니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차량 많아졌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에서 행담도 휴게소까지 10km 구간, 발안에서 화성 휴게소로 밀리고, 경부선 서울 방향은 옥산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안성분기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당진 대전선에는 사고입니다. 당진 방향으로 화흥터널 부근 화물차 관련 사고로 3km 구간 꽉 막혀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진부 2터널 일대도 사고 때문에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취업이 잘 되는
8: 경복,
7: 잠재력은 전문가로
8: 경복,
7: 4호선 캠퍼스
8: 경복.
6: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4.5일째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3: 여러분은 지금 손석희의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일요일 코너 진행을 맡은 작가 김겨울이고요. 오늘은 루틴을 주제로 손석희 DJ 송기령 작가, 이종범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루틴부터 징크스, 뭐 집착, 강박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역사 속에서도 인류가 루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은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차를 마시는 전통을 지켰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군에게 차를 마시는 루틴은 단순한 정말 차를 내 몸에 넣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나를 나답게 지키는 힘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뭐 비슷하게 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하자 몇 주 먼저 들어온 동료가 조언을 해주는데요. 가능한 매일같이 면도를 해라. 유리조각으로 면도해야 하는 일이 있더라도 꼭 해라. 이런 조언을 합니다. 거울이 없어도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의 공간에서도 매일 면도를 해라라는 루틴을 조언으로 해준 거죠. 이런 사례들을 보게 되면 아, 루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 사례들은 좀 극단적인 사례고 우리가 자신이 인간임을 이제 확인해야 하는 그런 사례들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또 루틴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매일 반복됨으로써 자신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사례들이죠. 이런 사례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인간이 좀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네. 얼마나 무섭겠어요. 매일같이 동료들이 이렇게 사망하기도 하는 상황인데.

0: 불구하고 어쨌든 이어나간다는 얘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얘기 들었던 뭐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 심겠다고 이게 슬슬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해되니까 나이가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1: 네.
0: 첫 번째는 통제 가능성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내 나름대로의 규칙을 지키고 있다는 게 누군가에게 절대자 혹은 뭐 포갑의 대상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부터 내가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 생존에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좀 확인하는 작업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 네네.
0: 차를 마신다는 게 그야말로 일상을 살고 있고 그다음에 생존과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1: 네.
0: 이유가 칼로리는 차에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만큼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는 거는 미군은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대요.
2: 아이스크림.
0: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어떻게든지 배달하는 게 네. 정말 병사들 사기를 위한 중요한 것이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인간은 결국 전쟁터에서도 살아나가는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사실 이 문제는 심리학과 정신건강의학 쪽이 아주 큰 관심사였잖아요. 방금 전에 그 통제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 네.
2: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느낌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이등병 때 사회초년생 때 신입생 때 신입사원 때 이럴 때거든요. 내가 기획서를 썼다고 해서 갑자기 막 와가지고 이 기획서대로 우리 회사가 굴러갈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내 의사대로 안 되는구나를 좀 겪다 보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유명한 단어가 나오죠. 학습된 무기력. 무기력이 학습이 되고
1: 네.
2: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게 이제 가장 최악의 케이스로 가면 우울증이나 뭐 여러 가지로 가겠죠. 근데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상담을 할 때 그걸 물어봐요. 선생님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해봐라. 얘기를 해봐요. 그러다가 주로 많이들 권하는 게 방금 내가 덮었던 이불을 펴서 놓는 거 혹시 할 수 있겠어요? 쉽냐? 아니면 창문을 여는 거 할 수 있겠냐? 쉽냐? 이런 거 아주 아주 쉬운 것들을 만들어 놓고 매일마다 그걸 한 다음에 표시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루틴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멈춘 지 오래된 엔진을 처음 돌리는 것처럼 루틴이란 주사를 넣어서 이 사람을 살리는 길인데 그만큼 루틴이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통제감을 회복시켜주는 특효약이란 뜻이기도 하니까 나는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내 뜻대로 했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인가 봐요.
0: 할 수 없어와 해도 소용없어가 제일 무서운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3: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 그 존재 확인하니까요.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2: 그러니까
3: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그걸 어찌 보면 가장 매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루틴 아닐까요? 그 확인한 다음엔 나는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이 오는 것이고 심리적 안정감은 아까도 몇 번 얘기했지만 다 같은 맥락인데 그렇게 지키고 나면 평안하고 폼 안감도 느낄 수 있는 거. 자긍심도 생기고 그 다음에 다른 에너지를 찾게 되는 거겠죠.
2: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것 하나만이라도 줄여는 느낌.
1: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 치료 같은 거 할 때 정말 사소한 행동 하나를 제가 들은 것 중에 그것도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창문을 열고 이 정도도 아니고 발을 오른쪽 발을 이불 밖으로 빼는 거. 누워있는 상태로 한쪽 발을 이불 밖으로 빼봐라. 그거부터 시작한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2: 진짜.
3: 그건 되게 가위 눌렸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1: 그러게요. 정말 그걸 내가 이걸 목표로 삼고 오케이 나 이거 했어. 딱 이것만으로도
2: 맞아요.
1: 그게 어떤 일종의 성취감 내지는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2: 그런 분들에게 막 운동을 해봐. 이러면 안 되거든요.
1: 그러니까요.
2: 큰일 나거든요.
1: 너무 멀어요. 네. 자, 그래서 루틴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자신을 좀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 루틴이 저희가 뭐 가장 작은 루틴 얘기했지만 또 가장 원대한 인생 계획과 루틴을 세운 사람이 또 있죠.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2: 너무 원대한데요.
1: 아주 원대하죠. 만다라트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오타니가 고등학교 때부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작성한 계획표인데 매일의 루틴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작성을 해서 실천을 했는데 여기에 또 운을 쌓기 위한 행동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이런 루틴이나 행동들을 의식해서 하면 정말 인생에서 운과 기회가 찾아온다고 믿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0: 저는 너무 압도적인 예제라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저렇게 어떻게 해.
1: 심지어 다 이뤘잖아요. 심지어.
0: 그리고 신체 능력부터 인성의 모든 것들이 그러니.
2: 얼굴도요.
0: 네,

0: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1: 아이, 뭐 심지어는 강아지마저.
2: 네, 아, 강아지마저.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운을 만들기 위한 어떤 선행 뭐 이런 루틴을 볼 때 이것이 실제로 운을 끌어온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보여요. 그래서 좋은 일이 왔을 때 내가 쌓은 선업 덕분에 온 것이다라고 해석할 준비를 이미 마친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해석의 문제가 이런 루틴에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3: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그 네트워크 사이언스에 의하면 네. 그만큼의 나에 대한 생각과 평판이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확률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거든요.
2: 그렇죠. 그렇죠.
3: 그러니까 우리 인류라는 종 자체가 함께 협력도 하지만 때로는 좀 지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착하고 멋짐이 하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호감이 생겨요.
2: 맞아요.
3: 그러면 도와주겠죠. 네, 도와주니까 그만큼 더 물론 그거 이외에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는 분이긴 하지만 네네. 적어도 리스크에 대한 해증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올바른 행동이고 더 유리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1: 루틴은 뭐 다음 시간을 위한 준비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랄까 삶이 좀 오합지졸처럼 느껴질 때 자신의 네. 몸과 마음을 좀 아까 쓴 표현대로 하자면 가지런히 해두는 것. 네. 예를 들어서 뭐 군대도 대형을 갖춘 군대가 강하지.
2: 그렇죠.
1: 예, 우왕좌왕하는 군대가 강하진 않잖아요.
4: 그러니까
1: 우리의 삶도 그렇게. 네, 오와 열을 맞춰놓는 작업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음 시간을 위한 대형의 준비가 아닌가
2: 대열이다
1: 예,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3: 예. 떠오른 단어가 가다듬다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4: 예. 가다듬다.
3: 형태를 모양을 태세를 가다듬어서 그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가 준비를 하는 거

0: 윤석철 트리오의 루틴 없는 게 루틴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루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루틴을 좋은 루틴을 만들면 좋은데 오타니 쇼헤이처럼 모두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뭐 너무 좋죠. 근데 이게 또 쉽지 않잖아요. 좋은 루틴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습관화를 하기가 어렵기도 한데 요새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런 거를 좀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식단을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 주변에도 좀 전 봤고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운동 같은 걸 이렇게 계획을 짜거나 이런 분들도 좀 봤는데 인공지능이 좀 루틴을 짜는 데나 루틴을 습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1: 어렸을 때 저는 기억나는 게 그

0: 그 예정된 좌절을 맛보게 해줬던 게 여름방학 때 생활계획표예요.
1: 아, 네.
0: 동그란 시계로 24시간 쪼개가지고
2: 맞아.
0: 알아서 써봐라. 그러면 누가 검수하는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냥 가열차죠. 7시에 일어난다.
2: 그러니까요.
0: 30분간 열심히 뭐 체조를 한 다음에 그쵸. 뭐 심지어 집안일을 돕고 밥을 먹은 후에 아침 공부를 하루도 못 쉬어요. 하루도.
1: 네.
2: 아침 공부.
1: 네.
0: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 지금까지 나를 돌아보고 각오를 다시 실천으로 옮길 때까지는 엄청난 의지력이 필요한데
1: 그러니까.
0: 의지력이 좀 박약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이거를 요즘 최근에 정보 시스템들이 엄청 높기 시작한 거예요.
1: 네.
0: 제 주변에 요즘 그 스마트 링 때문에 술을 끊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2: 스마트 링.
1: 아, 그 반지 네. 형태의 네, 스마트 그렇죠. 디바이스군요.
0: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나의 생체 신호를 그대로 다 보여주는데 술을 먹은 날 그 수면의 질이 달라진대요.
2: 그러겠죠.
0: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찌뿌드에 숙취야 그러시다가 네. 수치를 보는 순간 오, 내가 잘 못 잤구나.
2: 네네네.
0: 내 건강이 안 좋아지겠구나.
1: 네.
0: 심지어 뭐 수면 무호흡증부터 막 연결돼가지고 나중에 치매 오지 않을까 막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수면의 퀄리티를 체감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수치화해서 볼 수 있으면 이런 의사결정이 좀 강화되시더라고요.
2: 근데 저 지금 부고평하네요. 어젯밤 술자리에서 내가 올랐던 흥, 이것도 수치로 보여줘야 되는데.
0: 안 보여줘.
2: 야, 어제 정말 즐거웠지. 아, 이런.
1: 아, 그래야 공평한데.
2: 공평한데.
1: 네.
0: 사람이라는 게 수치화된 거는 믿는데, 아닌 것들은 이렇게 휘발되니까.
2: 그죠, 그죠.
0: 그래가지고, 나를 기억해주는 시선이 외부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고,
1: 네.
0: 심지어 그것이 나의 과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1: 아,
0: 그러니까
1: 그쵸.
0: 이제 당신 지난 4년간 이렇게 막 살았는데
2: 지금 죄를 고백해봐라.
0: 그렇죠. 이제는 좀 바꿔줄 수 있고 심지어 그거를 꽤 평가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메타인지 비슷해진 거예요 얘가. 그래서 나의 제일 가까운 뭐 어떻게 본다면 좀 가디언이기도 하고
1: 관리자처럼 들리고
0: 그리고 매섭게 매를 든 사람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1: 네.
0: 이걸 기반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루틴을 강화하고 관리해 주는 걸로 AI가 쓰이고 있습니다.
1: 좋은 점도 있는 것 같고 조금 무섭게 들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0: 그냥 뭐 매를 든 스승과 부모님은 항상 네. 너 잘되라고 한 거죠.
1: 아 그게 수치로 보여준다면 강박이 되기가 너무 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0: 좀 강박적 행태를 보이셨어요. 왜냐하면 네. 실제로 끊으셨으니까.
2: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흥도 같이 보여줘야 되는데 수치로.
2: 그래서 농담이었고
1: 네.
2: 저도 사실은 그렇게 뭐 감량을 하고 운동을 했을 때는 하루에 먹는 칼로리를 전부 다 계산해서 제 가방 안에 아주 작은 저울이 있었을 정도예요. 그럼 이 밥그릇을 올려놓고
1: 네.
2: 얼마를 덜어내고 먹고 이렇게 3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강박은 확실히 감량 효과를 주지만
1: 네.
2: 대신에 불행을 얻으니까.
0: 요즘 그것도 그쵸? AI로 해요. 사진 찍어서 올리면 칼로리 계산해 줍니다.
2: 야.
0: 그럼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만들었어요.
2: 굉장하네요.
0: Cal.AI라고.
1: 그냥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바로 계산을
0: 계산해
1: 주는 거예요?
0: 네.
2: 칼로리 같은 게 나온다고요?
0: 칼로리.
1: 무섭네요. 인공지능이 이제 루틴까지도 짜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0: 일단
1: 됐습니다.
0: 일단 인정사정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주거든요.
2: 네. 이대로 먹으면 곧 골로 가십니다. 얘기해 주는 거야.
1: 자, 그래서 저희가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오늘 좀 함께 나눠봤는데요. 아, 뭔가 새롭게 만들어 보고 싶은 루틴 혹시 있으세요? 저희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 중에 이런 거 좀 해보고
0: 싶다. 제가 아침 루틴은 있거든요. 아침
1: 네.
0: 일어나가지고 이제 좀 정리하고 차 마시면서 글 쓰는 건 있는데
1: 네.
0: 밤에 루틴은 잘 못 가지는 것 같아요. 이유가 유혹이 있으니까.
2: 그럼요.
0: 와가지고 한잔 해 이럴 수도 있고.
2: 집에 마치죠.
0: 그다음에 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막 OTT 보기도 하고.
1: 맞아요.
2: 네네네.
0: 그래서 밤에 루틴은 좀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하루 좀 정리해 보게요. 예.
2: 저는 손디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손디님의 장래 희망 중에 그 타악기 주자. 이건 루틴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1: 아 그렇죠.
2: 정말 그 타악기 주자 말로. 작은 루틴 하나를 만들면 대성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다 보니 꼭 오늘 주제를 보자마자
3: 타악기는 네. 한번 괜히 얘기해가지고
2: 얼마나 좋습니까 옆에서 네.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
0: 공유는 하셔야 돼요
2: 공유드리고
1: 그러니까요
3: 18절을 맞이하는 오늘까지도 노력해보겠습니다
2: 네. 네. 겨울님도 네. 있으세요? 만들고 싶은 루틴
1: 만들고 싶은 루틴이요? 저는 글쎄요. 저는 이미 너무 루틴스럽게 살고 있어가지고
2: 그러네요.
1: 추가할 만한 루틴은 특별히 없을 것 같고
2: 몇 개 좀 빼는 건 어때요?
1: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 지금 올해 저희 목표는
1: 네.
2: 운동을 참 좋아했는데 달리기 루틴은 늘 실패를 해서 올해는 내가 달릴 수 있을까
1: 달리기 루틴을
2: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3: 그 달리기라는 게요
2: 네.
3: 경보하고 뭐가 다른지 아시죠?
2: 뭐가 다른가요?
3: 경보는 늘 발 두 개가 땅에 붙어있어요
2: 네.
3: 아무리 빨리 걸어도
2: 그렇죠
3: 달리기는 두 개 발이 동시에 이 공중에 떠 있는 순간.

0: 있으면 달리는 거거든요.
1: 잠깐이라도.
0: 예, 그러니까 살살 뛰어도 달리기거든요.
1: 아, 경보로 너무 시작해도 될까요?
0: 예, 부담 갖지 마시고 시작해 보시라 하는 얘기예요.
1: 감사합니다.
2: 예. 아, 네. 루틴 조언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사색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즌 1을 이렇게 10회차로 마무리를 하고 재정비에 들어갈 텐데요. 저희 함께한 10번의 사색 어떠셨는지 여러분의 감상이 궁금합니다. 소감 어떠신지.
1: 너무 감사했죠. 그 이 멤버로 작은 주제라도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대화 상대자가 되게 귀해진 것 같고 네. 저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대화의 기회 10번이었습니다.
2: 송영 작가님.
3: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하는데 다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들으니까 너무 그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재미있는 거는 다 다른 분들인데 생각하는 게 되게 비슷한 게 많다는 걸 느꼈거든요.
2: 네네.
3: 그래서 진짜 알게 된 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0: 네. 저야 뭐 그 여기 세 분 중에 송기령 작가 외에는 생전 처음 뵙는 분이죠.
1: 그렇죠.
0: 예. 그 사이간 세 분께 배운 게 많이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참 세상 편하구나 하는 네. 생각도 했습니다. 예. 아무튼 많이 배웠고 10번의 예. 우리 사색이었고 앞으로는 또 좀 잘 준비해서 다음 네네. 시즌을 맞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경우 작가님 어떠셨어요? 10번의 진행. 네.
2: 아, 저도 세 분께 저는 시작할 때부터 아, 많이 배우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고 실제로도 정말 많이 배우고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손디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행을 하는 게 신경 쓸 게 되게 사실 많다 보니까 좀 긴장을 정말 많이 사실 했었는데요.
1: 뒷자리에 타 계신 분이 또
2: 예.
1: 손디가
2: 정면에서 저를 보고 계시는 게
3: F1 드라이버가 앞에서
2: 그러니까요.
3: 뒤에서 보고 계시니
2: 다다다 떨면서 시작했는데 이제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으니까 시즌 1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뭔가 아쉽지만 저희가 또 재정비를 하고 돌아올 네네. 테니까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 신랑은 겨울 작가님의 네. 진행 덕분에 굉장히 편안하게 왔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2: 아, 좀 승차감 괜찮으셨나요?
1: 너무나 안락했어요.
3: 기대한 대로.
2: 감사합니다. 네.
0: 제가 자, 이 자리에 네. 앉아있는 체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체제라서 앞으로도 일요일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 네. 아, 좋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곡 손디가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떤 곡 가져오셨나요?
0: 비틀즈의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제목이 모든 걸 얘기해 줍니다.
2: 네.
0: Hello, Goodbye.
2: 네.
0: 만나고 헤어짐의 경계는 사실 그리 살다 보면 분명치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2: 네.
0: 이 네 사람의 만남도 또 헤어짐도 경계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비틀스의 헬로 굿바이.
2: 네. 네. 이 곡 들으면서 사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색의 시즌 1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더 풍성한 생각을 쌓아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0: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돼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기다립니다.

0: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뉴스입니다. 대홍수 열흘 만에 우리 국민의 연락이 끊긴 지역에서 구조된 중국인 생존자가 인근에 한 명이 더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팔군과 우리 긴급구호대가 현지 시간 5일 구조한 루아이타우라는 이름의 남성은 자신이 있던 곳 근처에 한 명이 더 있었다면서도 생사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고 긴급구호대가 밝혔습니다. 긴급구호대는 이 진술에 따라 네팔군과 협의해 오늘 오전 어퍼트리슐리원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수색과 구조작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브로커 양모 씨와 김 후보자 사이의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오전 SNS에 양 씨나 김 후보자 측에서 청탁 문자 두 번이 전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며 김 후보자와 양 씨, 김강립 식약처장 사이에 청탁 문자를 주고받기 전 노골적인 불법적인 통화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을 향해 또 캐비닛 장사냐며 입수 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하며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의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수진 원내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적반하장으로 기소유예한 사건이라며 김 후보자를 감싸고 국민 생명에 걸린 로비 의혹조차 검찰 탓, 전 정권 탓으로 돌리면서 방탄에 나섰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김 후보의 단순 민원 전달이라는 해명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황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위장전입으로 철거민 지위를 얻어 시가 22억 원에 달하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부정청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강원도 화천에 소재한 7사단 8연대 대대장으로 근무 중이던 2008년 3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안동 주택으로 전입 신고한 뒤 같은 해 10월 서울 구로구청이 서울 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주택을 보상 매입하면서 강 후보자가 철거민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듬해인 2009년 5월 다시 강원 화천의 군인 아파트로 재전입한 뒤 2012년 8월 철거민에게 100% 우선 공급되는 서초구의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 권한대행은 최전방 부대 대대장이 서울에서 출퇴근하거나 비상대기를 했단 말이냐고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판 리박스쿨이라도 만들까 겁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승만 연구원 보수 기독교단체와 연쇄적인 비공개 회동을 했다면서 참 가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장 대표의 올림픽 공원 행보를 지적하며 집회 현장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반복적으로 부추기며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정치적인 구호로 확대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의 국제영화, 영상, 정상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AI와 우주, 원자력 등 첨단산업 협력 방안도 논의합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공군 1호기를 타고 프랑스로 출국했습니다. 지난 4월 한국을 찾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5개월 만에 이뤄진 상호 국빈 방문입니다. 첫 일정은 영화와 영상의 미래를 주제로 올해 처음 열리는 류미에르 서밋. 30여 개국 정부와 기업, 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모이는 회의에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합니다. 청와대는 영화 산업의 전통을 가진 프랑스와 K-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0: 3국이 함께 글로벌 영상 산업의 새 질서와 의제를 주도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파리로 이동해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과 확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AI와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공동 연구와 기업 협력, 시장 진출 방안 등이 주요 의제입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중동 정세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프랑스가 영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 회복 논의를 주도해왔고 우리 정부 역시 참여해온 만큼 의견을 나눌 걸로 예상됩니다. 양국 기업 20여 곳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과 마크롱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도 이어집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프랑스와의 협력을 문화뿐 아니라 안보와 첨단 산업으로 확장하고 유럽과의 외교 경제 네트워크를 넓히는 전략적 거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 날인 9일에는 브룸피페 프랑스 하원의장을 면담하고 동포 오찬간담회와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 접견을 끝으로 한불수교 140주년에 이뤄진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1: 미군이 현지 시간 5일 해역을 순찰하던 미 군함 두 척에 대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이란 최대 석유 수출기지인 하르그섬 인근 등에서 이란 원유 수송선 세 척을 타격했습니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분명한 건 미국 선박을 공격하면 더 큰 경제적인 대가를 부과한다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이란의 원유 수송 선단을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에 대응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허가받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던 유조석 세척과 미국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세척을 추가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추석 차례상 준비 비용이 30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을 시장에서 차릴 경우 그 비용은 작년보다 1.2%, 3,500원 오른 30만 2,500원, 대형마트에서 살 경우 1.6%, 6,350원 오른 39만 7,7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례상 비용 상승의 원인은 지난 여름 폭염으로 사육 환경이 악화됐던 닭과 계란으로 전통시장에선 닭고기 가격이 작년보다 12.5%, 계란 가격도 16% 넘게 올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석을 앞두고 내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해수부는 지자체와 함께 추석 명절 성수품으로 수요가 많은 돔과 조기, 갈치, 문어를 비롯해서 오징어와 낙지, 가리비 같은 수산물의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단속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경찰개혁 전담기구를 다음 주 중에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단장은 경무관으로 하되 구체적인 편제와 추진 방향은 출범에 맞춰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경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해서 조직과 제도뿐 아니라 현장 업무 수행 방식까지 원점에서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산지 중산간에 10에서 40mm,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북 동해안 북동산지, 제주도 해안에는 5에서 10mm 등입니다. 강다한입니다. 이상으로 MBC 2시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우한농협,

0: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2: 그렇게 8,882개나 모았다는데요. 과연 뭘까요? 이걸 다 어디에 쌓아뒀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벽돌입니다. 벽돌마다 날짜와 생산지 그리고 어떤 건물에 쓰였는지 그 역사를 모두 기록했다고 하네요. 이 벽돌로 지었던 집에는 어떤 사람이 살았을까, 어떤 세월을 거쳐왔을까 상상하게 되는데요. 무심코 지나치면 그냥 낡은 벽돌이지만 누군가는 그 안에 담긴 시간을 봅니다.

0: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첫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벽돌을 수집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나라였다면 일단 가족들이 절대 반기지 않을 것 같죠. 이분은 87인데 지난 40년 동안 8,882개의 서로 다른 벽돌을 모았는데 그 벽돌에다가 이렇게 글을 다 써놔가지고 이게 어디서 찾았었다, 뭐 생산지 아니면 어디 뭐 몇 년도 이런 날짜까지 해서. 근데 그는 약간 무엇이든 수집하다 보면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워진다라고 말했고, 또 벽돌의 매력을 느낀 이유는 벽돌마다 이름이 있고 역사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만들어졌는지 추적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 점이 항상 저를 매료시켰죠 라고 했어요. 좀 특이하긴 하지만 저게 저는 뭐 그분한테는 엄청난 추억과 하나의 재미일 수도 있지만 가족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정도면 정말 땅이 많아야 돼요. 우선 땅이 많아야 되고 다른 데다가 놔야 되고 나중에는 저걸로 오히려 본인의 집을 만들면 또 그것도 하나의 의미가 되겠네요. 그것도 하나의 나중에 추후의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손트라 1, 2부는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로 채웁니다. 3, 4부에는 오직 손트라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한정판 라이브 손트라 보석 상자 활짝 열 테니 여러분 광고 듣고 오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뱉죠. 싱크볼 뱉죠.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5: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5: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5: 보험이 든든하구만.
1: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일주일에 딱 하루 트로트는 쉬지만 음악은 계속됩니다. 이 시간엔 노노노노노 트로트 없습니다. 혹시 이런 드라마 대사 들어보셨나요?
8: 그래, 초밥 한 점에 밥알이 몇 개고 모른다고? 그럼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 몇 개고
0: 신청... 이거 못하겠네.
8: 신청곡이 끝이 없다, 이 말 명심하거래.
0: 그렇습니다. 너무 못했어요. 네. 하지만 듣고 싶은 곡이 몇 곡이든 이 시간에 마음껏 신청해주세요. 장르 상관없이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일단 시작을 잘못했어. 아
8: 밥알이 몇 개고 초밥
0: 진짜 이거 좀 미리 좀 저한테 연습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좀 준비를 할게요. 네, 어떤 건 딱 보고 그냥 할 수는 있는데 어떤 거는 이건 아예 감을 못 잡겠거든요. 우리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신청곡 그리고 또 응원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노트롯 데이만큼 다양한 장르들 한번 띄워드릴게요. 0823님께서 감기랑 몸살이 겹쳐서 2주 쉬다가 내일 출근합니다. 여름 감기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파이팅 해주세요. 신청곡은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아 악뮤의 노래예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여름 감기 정말 고통스럽죠. 예, 얼른 완전히 좀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3362님도 신청해 주셨어요. 테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선선해진 것 같아 오랜만에 산책 겸 운동 나왔어요. 손트라 들으며 걷는 즐거움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죠. 경쾌한 노래 유재하의 지난 날 들으며 걷고 싶어요. 대부분 토요일 날은 좀 하지 못했던 걸로

한번 힘껏 달리고 일요일에는 우리가 좀 쉬면서 나만의 자유 시간에 많이 보내지 않나요? 그럴 때또 손트라와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우리 노래 띄워드릴게요.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유재하의 지난 날.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0: 유통하기 좋은 날씨에 주말 고속도로 교통량 많습니다. 서울 방향 정체도 길어지고 있고 곳곳에 사고도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선 옥산 하이패스상의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사고입니다. 6km 구간 사고 여파로 정체고요. 양재 부근에서도 사고인데요. 2차로가 막혀 있어서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서울 방향 서해안고속도로는 당진에서 화성휴게소 사이 어렵고요. 서울 양양선의 정체도 부쩍 늘었습니다. 인제에서 상남 3터널, 가평휴게소에서 설악, 서종에서 화도, 또다시 덕수산패에서 강일까지 모두 34km 구간 어렵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방향 시흥에서 중동 사이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2부 첫 곡으로 마이클 부블레의 홈 듣고 왔습니다. 4947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오늘 밤 우리 아들이 집에 오는데요. 대학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서인지 가끔씩 찾아오는 손님 같아요. 이불과 침대 커버, 베개까지 깨끗이 교체하고 기다리는 엄마 마음을 아들은 모르겠죠. 한 끼라도 집밥 먹이고 싶어서 메뉴 고민하며 장보기 목록 적어봅니다. 팝송 신청도 되는 거죠. 마이클 부블레 홈 신청합니다. 아마 아드님은 아직은 모를 수 있죠. 근데 결혼을 하면 좀 알지 않을까요? 그때도 모르나요? 뭐 그래도 그때 뭔가 그 어머니에 대한 그 감사함이 막 갑자기 몰아쳐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노래고 저한테는 약간 추억이 있는 노래인데 제가 우리 포디콰 서울 앵콜 콘서트 한번 투어 딱 돌고 왔을 때 각자 솔로곡을 불렀는데 그때 제가 이 노래를 불렀었는데 뭐 한 소절이요? Let me go home. I've had my run. Baby, I'm done. I've gotta go home. 네, 이런 노래인데 아,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신청곡 장르 상관없이 마음껏 이렇게 팝송까지도 심지어 샹송까지도 받습니다.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3268님께서 저보다 19일 먼저 입사한 쌤이 저보고는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고 항상 웃으며 일을 해서 보기 좋다더니 본인은 나이트 근무가 힘든지 체중이 계속 줄어들며 퇴사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수습 기간에 많이 의지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피 소년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신청해요. 이럴 때는 보내주신 노래처럼 그냥 옆에서 가장 가까운 편이 되어주는 게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우리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커피소년 피처링 하은 이 노래 들으면서 응원 보내드립니다.

커피 소년 피처링 하은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듣고 왔는데요. 우리 손트라도 언제나 여러분 편 되어드릴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계속해서 신청곡 사연 볼게요. 1774님께서 얼마 전 동호회에서 어른 10명이 늦은 여름 휴가를 갔어요. 근데 펜션에 노래방 기계가 있더라고요. 노래방 간 지 100만 년 만에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며 놀았어요. 제 애창곡 비비 하늘 땅 별 땅 신청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오랜만에 진짜 그리고 또 나이 들어서 혹은 좀 시간이 지나서 노래방 예전에 갔을 때는 춤도 안 추고 노래도 안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다 내려뒀습니다. 아이 뭐 그거 괜히 그거 안 하고 있었네 싶으면서 그냥 마냥 즐기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순간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우리 그 어른 10분 다 그랬을 것 같고요. 3498님께서 지난 8월 28일은 아들의 30번째 생일이었어요. 전날 근무라 아침 생일밥을 못 차려줘서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괜찮아 음력 생일이 있으니 그리고 엄마가 낳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거 있죠. 다 컸네요. 아들의 노래방 애창곡 21의 내가 제일 잘나가 신청합니다. 와 아들이 이미 다 컸네요. 정말 다 컸어요. 이런 아들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비비의 하늘 땅 별 땅 그리고 21의 내가 제일 잘나가 갑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안녕하세요,
5: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5: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7: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9: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1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2: 엄마!
13: 우리 아이 도드람
14: 나왔어.
13: 우리 남편 도드람.
1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8: 여러분은 손태신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이제 2부 마칠 시간입니다. 2부 마치면서 끝곡 하나 보내드릴까 하는데요. 7538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노래 가사 중 이 부분에 꽂힌 거 있죠. 제가 전부터 마트 뭐 주유소까지 계속 흥얼거리고 있어요. 저에게 사랑을 물어본다면 긴 말 필요 없이 온기와 믿음이라고 답할래요. 태진 씨에게 사랑은 뭘지 급 궁금해지네요. 로이킴,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신청합니다. 사랑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용기라고 할게요. 예, 용기.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못하는 거를 해낼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집에서 제가 혼자 있을 땐 진짜 게으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갑자기 아침에 눈이 떠져. 그리고 막 한 시간 일찍 가서 막 이렇게 데리러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힘이 또 사랑이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로이킴,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 2부 끝곡으로 듣고요. 저는 뉴스 듣고 3시 5분에 귀한 라이브 가지고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에너지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너지 세이브 365가 직과 건물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합니다. 9월 6일까지 에너지 세이브 365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한국지역 난방공사,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한국에너지재단이 함께합니다.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머슬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3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 앞서 출국 직전 자신의 SNS를 통해 네팔 홍수 참사 상황을 계속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네팔 홍수 참사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분에 대한 수색과 구조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며 참사 발생 열흘이 넘도록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가족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계속 상황을 보고받으며 필요한 조치를 챙기겠다며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국익과 미래 세대를 위한 외교적인 소임 역시 흔들림 없이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신약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김 후보자와 청탁 브로커, 당시 영장 전담 판사가 함께 어울린 정황까지 포착됐다며 김 후보의 단순 민원 전달이라는 해명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황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정점식 원내대표가 SNS에서 언더조직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장관 후보자직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판 리박스쿨이라도 만들까 겁이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승만 연구원, 보수 기독교 단체와 연쇄적인 비공개 회동을 했다며 참가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수석 대변인은 정정식 원내대표는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찬회에 부르고 감옥에 다녀온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며 5.18을 소요사태라 모욕한 이진숙 의원은 전두환 옹호 포럼을 연 것도 모자라서 12.12 군사반란을 설계한 허화평까지 불러 앉혔다고 덧붙였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 3월 이후 6달 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81조 3,916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7,276억 원 줄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산지 중산간에 10에서 40mm, 강원 동해안 산지, 경북 동해안 북동 산지, 제주도 해안에 5에서 10mm 등입니다. 낮 기온의 경우 서울과 부산 29도, 광주는 30도 등 전국적으로 25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강다은입니다. 이상으로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고명원입니다. 개그맨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변신했다. 그런데 전 원래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이 아닙니다. 어릴 때 일기 숙제도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고 또 읽다 보니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나도 쓸 수 있겠는데 하고 혼잣말이 불쑥 나왔고 그 뒤로 책을 볼 때마다 느낌과 생각을 메모했죠. 그게 모이니 책이 됐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책을 한번 써보시죠. 5분도 좋고 10분도 좋으니 날마다 조금씩. 책을 읽는 사람은 모두 책을 쓰는 사람,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바르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V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5: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메테리.
1: 손트라를 거쳐간 가수들의 라이브가 보석이 돼 상자를 그득그득 채우고 있다는데, 그 뚜껑을 열면 눈부신 목소리가 마법처럼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홀린 듯이 그 소리에 이끌린다. 바로 오늘 그 전설의 보석 상자가 열리는 날. 보석 상자야 열려라. 야, 왜 안 열려? 아, 이거 지문 인식인가? 손태진 씨, 좀 도와줘 봐봐요.
2: 천하장사 만만세. 아, 열었습니다. 열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석 같은 라이브들 잔뜩 쏟아지고 있네요. 막 진성 선배님도 보이고요. 에녹형? 송민준 씨? 아, 살짝 봤는데도 눈부신 곡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찬찬히 한 곡씩 들어볼까요? 첫 번째 노래는요, 작년 7월 16일에 출연한 별사랑의 가위바위보인데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이요, 이러면서 시작하는 아주 재미난 노래죠. 들을 때마다 신나는 이 곡에 이어서 한 곡 더, 작년 12월 17일에 출연한 은가은 박현호의 당신이 좋아도 나왔네요. 남진 장윤정 원곡의 노래를 찐 부부는 또 어떻게 불렀을지 다 함께 들어볼까요?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간 박현호 손들어 왔습니다.

한가은, 이 부부의 사랑 오래오래 가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당신이 좋아. 이 노래 전에 들었던 거는 별사랑이 가위바위보였습니다. 오늘 손트라 보석상자는 이때까지 함께해 준 귀한 게스트분들의 라이브 한 번만 듣고 말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하나하나 보석상자에서 꺼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손트라가 정말 소중히 모아온 라이브들 이 시간에 계속 꺼내봅니다. 이번에 들을 노래는 이병준의 땡땡이 원피스인데요. 드라마, 뭐 영화, 뮤지컬에서 맹활약 중인 배우 이병준 씨의 트로트 곡인데요. 목소리 들면 아 맞다 맞다 이분 하면서 반가우실 겁니다. 묵직한 목소리로 부르는 흥나는 노래 땡땡이 원피스 25년 7월 29일 손트라 라이브 버전으로 듣고 올게요.

이병준의 땡땡이 원피스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그날이 생각나고 그때 또 마이웨이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영상들 다 우리 손트라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들을 노래는요, 트롯 슈퍼 루키들의 노래예요. 김사나, 송민준 씨 노래 준비했는데요. 김사나 씨는 최근 미스트롯4에서 활약을 했지만 처음 손트라에 왔을 때는 그냥 완전 신인,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딱 노래 부르는 순간 모두 입을 쫙 벌릴 만큼 완벽한 실력자죠. 2025년 4월 3일에 출연해서 부른 부르지마 듣고요. 트롯 귀공자, 수묵화 보이스, 가수 송민준 씨의 노래 그림일기까지 함께 들으시죠. 그림일기는 작년 8월 7일에 손트라에 출연해 부른 라이브 버전입니다. 우리 깊은 감성 한번 느껴볼까요? 두 곡 이어 듣고 저는 4부로 돌아올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에 기온은 30도를 밑돌고 있고요. 습도가 낮아서 그늘에서는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순간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불어오면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영남 해안과 제주에는 순간 시속 70에서 90km의 돌풍이 몰아치는 곳도 있고요. 해상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 해안에는 높은 너울

0: 북서북서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동해안과 제주에는 주 초반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으로 남이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3km 구간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이 채널 저 채널 요 채널 저 채널 찾아봐도 손트라가 최고로다.
1: 승태야 손트라 대체 못 있니?
0: 맞다 미리야 손트라 들어야지.
1: 그래왕 손트라가 최고지.
0: 최고다.
2: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손트라 보석 상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손트라가 문경에 갔었죠. 산이 둘러싸여 있는 아름다운 곳에서 공개 방송을 했는데요. 그 녹화분이 엊그제 금요일에 방송이 됐어요. 정말 그날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현장 분위기 너무 좋았고요. 많은 분들이 좀 재밌게 즐겼다라는 후기 문자도 보내주셔서 그나마 좀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 이날 방송 궁금하신 분들은 너튜브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들어와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4부는 작년에 했던 공개 방송 라이브 다시 듣기로 준비했어요. 먼저 2025년 9월 30일 오늘이 젊은 날 공개 방송부터 가볼까요? 첫 번째 손님 진성의 태클을 걸지 마, 그리고 마지막 무대를 책임져준 김용임의 오늘이 젊은 날 두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3: 예. 가겠습니다.
4: 태클을!

0: 여러분은 지금 라이브 맛집 손트라가 차곡차곡 모아온 보석 같은 라이브를 다시 듣고 계십니다.
1: 웃으면서 좋은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치매는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젊은 날이에요.
2: 젊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오늘이 젊은 날로
1: 나이야 가라!

0: 반갑습니다.
1: 절로 앵콜이 나오는 김용임의 오늘이 젊은 날, 그리고 진성의 태클을 걸지마 그 전에 듣고 왔습니다. 다음 노래는 오늘이 젊은 날 공개 방송에서 함께했던 애녹 아모르 파티 라이브 버전인데요. 김현자 원곡과는 좀 달리 웅장하고 비장한 느낌의 편곡이었고요. 지팡이 춤을 추던 애녹 씨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새로운 느낌의 아모르 파티 애녹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안무를 파티 모두 손머리 위로. 자, 박준비. 한 무릎 파티. 좋아요, 더 빠르게.

0: 에녹의 아모르 파티 벌써 1년 전이었다는 게 와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이번에는 2025년 6월 24일 공개 방송으로 가볼까요? 손트라 1주년을 맞아 청취자분들과 함께했는데요. 우리끼리 함께해서 그런지 그때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 날을 추억하면서 우리 다시 들어볼까 하는데요. 그때 오프닝 무대를 맡아준 또 양지은 씨 진짜 잔치로구나 하면서 오프닝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손트라 식구인 또 이미리 신승태의 미량 아리랑 뱃노래 강원도 아리랑까지 우리 민요 메들리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주 꽉 찼던 무대 먼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양지은의 잔치로구나 띄워드릴게요.
1: 아리랑
2: 어자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2, 1, fire.
4: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5: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6: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5: 탄탄방수
6: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7: 요철병 젖을 들건 쇠맥이고.
8: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소에게 먹일 풀을 베면서 부르는 꼴 베는 소리입니다.

0: 제주는 볕짚을 구하기 어려워서 한이바람 불어오는 한라산에 올라 풀을 베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1: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왔네요. 오늘 손트라 보석 상자 3, 4부에 나간 노래들은 손트라가 차곡차곡 모아온 출연자분들의 귀한 라이브입니다. 우리 마지막 곡은 손트라 1주년 공개 방송 때 박구윤, 손태진, 윤수연이 함께 부른 서른도의 다 함께 차차차 준비했습니다. 그때 공개 방송의 피날레 송이기도 했는데 그때 우리 청 시청자분들이 거기서 막 아 엄청나게 떼창해 주시고 함께 불러주시고 했던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다 함께 차차차 박구윤, 손태진, 윤수연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2: 다 함께 차차차.
1: 자, 다 함께 부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차차차.
1: 같이 불러주실 거죠?
3: 어차피 잊어야 할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일본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4시 뉴스입니다. 경찰청이 경찰개혁 전담기구를 다음 주 중에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단장은 경무관으로 하되 구체적인 편제와 추진 방향은 출범에 맞춰 알리겠다고 밝혔다. 저 역시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계속 상황을 보고받으며 필요한 조치를 챙기겠다며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국익과 미래 세대를 위한 외교적인 소임 역시 흔들림 없이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0: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 씨와 김 후보자 사이의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오전 SNS에 양 씨나 김 후보자 측에서 마치 언론의 청탁 문자 두 번이 전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며 김 후보자와 양 씨, 김강립 식약처장 사이에 청탁 문자를 주고받기 전 노골적인 불법적 통화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이 공개한 2021년 10월 12일 브로커 양 씨와 김 후보자의 첫 번째 녹취에서 김 후보자는 내가 이야기 한번 해볼게, 무슨 처 어디냐며 식약처장이 알 테니까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양 씨와 두 번째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내가 말씀드렸고 나에게 보고해 준다고 하니 기다려보라며 처장께서 모든 가용화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 하는 거를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30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4인 차례상을 마련할 경우 비용은 작년보다 1.2% 3,500원 오른 30만 2,5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산지 중산간에 10에서 40mm, 강원 동해안 산지, 경북 동해안 북동 산지, 제주도 해안에 5에서 10mm 등입니다. 낮 기온의 경우 서울과 부산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강다한입니다. 이상으로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어느 옛날 이야기인데요. 뒷산에서 열심히 땅을 파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이웃사람이 물었죠. 거기서 맨날 뭐 하세요? 망고나무를 심고 있지. 나무 길러서 열매 따드시게요? 그러자 노인은 피식 웃으며 말합니다. 에이, 내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살 거 아니야. 나도 평생 다른 사람들이 심어놓은 걸 먹었잖아. 이젠 내가 심어줄 차례지. 내가 누릴 게 아닌데도 열심히 할 것. 내가 누린 걸 돌려주기 위해 땀 흘려 공들일 것. 하나쯤 생각해둬야겠습니다.
1: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영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 좀 유식해 보이고 싶을 때 어디 가서 써먹으면 좋을 용어들, 이런 거 문천식 씨 좋아하잖아요.
0: 어우, 좋아하죠. 전 수집합니다, 그런 거.
1: 제가 그거를 좀 네. 알아왔습니다.
0: 뭐죠?
1: 이를테면 감정의 이름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예.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내가 완전히 속해 있지 않은 것 같은 미묘한 이질감. 요거를 모나콥시스.
0: 모나콥시스. 예, 예. 우리말로 하면 약간 겉돈다, 꼬다는 보리자,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1: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근데 정식 심리학 용어는 아니고요.
0: 예.
1: 그 뭐랄까 미국의 한 작가가 만든 창작 단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적용하자면 전 이런 거예요. MBC 연말 연예 대상에서 나는 모나콥시스를 느꼈다. 이렇게.
1: 아, 이렇게 써먹을까봐 안 가져올라 그랬는데.
0: 아, 연인들 모였으면 부담돼. 나는
1: 모나코.
0: 모나콥시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느끼잖아요.
0: 네, 맞아요.
1: 아, 그리고 이것도 역시 같은 작가가 만든 말인데, 아,

0: 아, 이 작가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캔옵시아.
1: 그 뭐예요?
0: 이게 평소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장소가 어? 텅 비었을 때 느껴지는 묘하고 으스스한 그런 분위기?
1: 아, 텅 빈 운동장이라든지 텅 빈 놀이공원 이런
0: 그렇죠,
1: 거.
0: 그렇죠, 그렇죠.
1: 낯설고 묘하죠.
0: 재밌는 게 예. 이게 다 그리스어에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비어있는을 뜻하는 그리스어 캐노스 예. 그리고 시아, 봄을 뜻하는 옵시아. 이렇게 캐노스, 옵시아 합해서 캐놉시아.
1: 아, 얼핏 들으면 약간 관절염 파스 이름인데요.
0: 저릿저릿하죠.
1: 예, 정맥순환 개선제 느낌도 있어요. 그죠? 예.
0: 좀 더 기다리면 오디세우스도 나올 것 같지 않아요?
1: 일단 아, 외워놓고 볼게요.
0: 오디세우스도 예. 그게 원래 그리스어로 신의 분노를 산 자라는 뜻이래요.
1: 아, 그래요?
0: 예, 오디세우스의 어원에 그 분노를 사는 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네요. 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의 네. 마음이나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가 점점 변화돼서 그게 또 복합이 돼서 어떤 형용사나 또 동사가 되기도 하고 재밌어요.
1: 맞아요. 이런 네. 그 단어를 만든 작가님들도 그때 분위기나 마음을 어떤 딱 한마디로 딱 꽂아 표현하고 싶은데 적당한 단어가 없으니까 만들어낸 게 아닐까.
0: 그치.
1: 이런 생각도
0: 들어요. 복합어는 그렇게 생각 네. 생겨난 것 같아요.
1: 네.
0: 아무래도 뭐 현재의 단어로는 한계가 있다 싶으니까 자 방금 얘기한 두 단어 외우셨어요?
1: 모나콥시스. 연예인들 모였을 때 나는 모나콥시스.
0: 이게 그렇게 쓰이는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1: 그리고 예. 관절 그 뭐죠 그 텅 빈 느낌 캐놉시아 텅 빈 느낌 예.
0: 아 이건 이제부터 파스다 큰일 났다
1: 예.
0: 이거 여러분 어떡하죠? 저희가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여러분께 혼돈을 안겨드렸네요 예. 근데 하여튼 지금의 내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예. 한국어는 무엇일까 한번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예. 아, 일요일 첫 곡 뭡니까?
0: 자 도리스데이의 노래로 출발해 볼까요? 캐세라세라

0: 네. 어, 이 말뜻도 되게 기분 좋잖아요. 뭐예요? 될 대로 되라.
1: 될 대로 되라.
0: 캐시라, 시라. 어떻게 됐든, what will be, will be.
1: 좋은데요? 긍정적이네요, 그죠?
0: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를 번안해가지고 최불암 씨랑 또 이렇게 작은 네. 소녀 하나가 불렀던 것 같은 기억이.
1: 아, 그랬나요?
0: 오래 산 자의 뇌리 속에.
1: 옛날엔 번안곡이 많았어요.
0: 맞아요.
1: 조영남 씨도 많이 불렀고.
0: 달달로 달아.
1: 그랬군요.
0: 어, 발음 비슷한데?
1: 네. 어, 문자가 나왔네요. 3499님께서 8월 마지막 날 15년 다닌 회사에서 마지막 퇴근을 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50대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라 생각하고 다시 화이팅 해야죠.
0: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그거예요. 좀 네. 시원섭섭하다.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한 그 우리 심경을 대변하는 말 중에 하나잖아요.
1: 그렇죠.
0: 양가의 감정이 함께 존재하는 거.
1: 네. 우리 3499님 아마 형님이실 것 같은데 힘내십시오.
0: 맞아요.
1: 제 이막 아, 멋있게 시작하면 됩니다.
0: 그럼요. 네. 그럼요. 어떤 형용사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네. 아주 충족되고 만족된 그런 또 이막이 펼쳐

0: 줄 거라 믿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자, 그리고 오늘 모실 이분, 아, 이분 뭐 아무래도 말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네. 우리가 앞에서 좀 버퍼링이 있었는데 마음을 표현하는 데는 저희보다는 좀 더 덜 버벅거릴 것 같아요. 정확한 어휘를 구사하는 남자 네. 김준상 아나운서 만나야죠.
1: 그렇습니다. 썬데이 상암 3부에 시작할게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지난 30년 동안 병마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5: 그리고 그 곁에는 라디오 너머로 전해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내 가족일처럼 마음에 담고 응답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4: 누군가의 절박한 하루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의 끝이 기적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은 수많은 이웃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5: 평범한 일상의 꿈이었던 이들에게 소중한 오늘을 선물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4: 30년의 진심 어린 동행,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희망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5: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열매.
4: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6: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7: 사전 예약 지라시 부킹 사연
6: 노션은
7: 노노노. 자, 여러분이 미리 예약해 주신 사연들 저희가 웃음과 감동으로 꽉꽉 채워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라시 부킹 사연.
6: 먼저 사연 예약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안내해 주세요.
7: 방송 중에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또 방송 중이 아닐 땐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부킹 사연 게시판에서 사연 예약하실 수 있고요.
6: 오늘 첫 번째 예약 사연의 주인공 모실게요. 5889님인데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0: 저는 도보킷이라고 말하는데 네. 돋보기를 네. 그렇게 말하기 싫은 거야. 도보키 내 친구 도보키야 막 이러는데 오. 그 돋보기를 사람들 앞에서 꺼내 쓰고 그렇죠. 내려 쓰고 글을 읽고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되게 수치스럽다고 생각한 거야 어렸을 때.
1: 그럴 수 있어요.
0: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어렸지. 근데 지금 뭐 한 6개 정도를 도보키로 네. 개조해가지고 눈에 띄는 데다 다 놔야 돼요. 안 그럼 못 읽어.
1: 안경 올리고 보거나 이렇게 멀리 핸드폰을 뭐 괜찮 그럴 수 있어요.
0: 그럴 수 있는데 네. 하여튼. 있어 봐봐요. 아 누나 이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이런 그러니까요. 날이 올 거예요.
1: 5889님 괜찮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0: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요 네. 그 계절을 다 겪고 있는 언니 오빠 그 친구들이 있다는 그쵸. 그것이죠.
1: 네. 다음 사연 볼까요?
0: 우리 4514님이 어머나 수확을 하셨대요.
2: 안녕하세요. 제가 소소하게 농사를 짓는데요. 밤나무에 비해 밤송이 알렸잖아. 그래서 수확을 했어요. 제대로 농사 짓는 것처럼 알이 실하진 않은데요. 쪄먹으면 맛있을 것 같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밤도 좋아하고요. 특히 밥에 밤이 들어간 걸 좋아해서 그렇게 해먹으려고. 가을이 오긴 오나 봐요.
0: 너무 좋다. 밤밥. 그 왜 영양밥 같은 거 보면은 은행도 들어가고 밤도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씹는 재미가 있잖아.
1: 아 이분은 밤에서 가을을 느끼시는구나.
0: 그치. 근데 네. 밤은 좀 그 상징적으로 이미지가 가시도 친고 껍질만 봐도 그렇고 네. 낙엽이랑 얼추 색깔을 같이 하면서
1: 그쵸.
0: 그치. 밤 보면 저도 진짜 아 가을이구나 추석이구나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밤도
0: 밤.
1: 참 좋아합니다. 밤도 좋아하고
0: 제철.
1: 문제는 이제 차에서는 못 먹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가루가
0: 아 삶은 밤 잔뜩 싸가지고 문천식 씨 차에 타가지고
1: 집에서 드세요. 정선 씨
0: 간장게장을 트렁크에 실어놓고 좀 세게
1: 제 차 근처로 오지 마십시오.
0: 저, 여러분 저에겐 큰 계획이 있어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1: 예,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밤이요. 4월 13일 신청곡 있네요.
0: 서영은 씨의 노래입니다. 가을이 오면.

0: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한 부킹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1: 먼저 주선영님이 보내셨네요.
2: 써니 언니, 천식 오빠 안녕하세요. 40대 후반 직장맘 있지 않나. 어우, 나 주말에 너무 바쁘지 않나. 토요일에 푸사오 친구들이랑 평창에서 스키점프 대 거꾸로 올라가는 대회 나갔지 않나. 끝나면 런닝크루 MT 갔지 않나. 일요일 이 시간이면 집에 도착했겠네요. 어우, 나 라디오 들으면서 또 운동할 거지 않나. 아우, 진짜 넘치는 에너지 어찌까나. 가만 안 두겠어.
1: 아하, 그렇죠.
2: 어찌까나 이렇게 대입하네.
1: 저희 아내랑 똑같은 삶을 살고 계시네요.
2: 근데 건강하다. 네. 아, 체력이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1: 네, 요즘 이런 모임들 운동이 엄청 많죠.
2: 푸사오가 알아봤더니 호주에서 시작한 인터벌 운동이래요.
1: 맞습니다.
2: 이게 펑셔널 운동, 그러니까 기능성 운동을 45분 그렇죠. 하는 거래요.
1: 네, 브랜드처럼 되어가고 있죠.
2: 이거 그거 아니에요? 네. 크로스핏처럼 막 움직이게.
1: 네, 엄청 뜨겁게 운동하는 45분 동안.
2: 난 못해. 네. 난 절대 못해. 그거 올라갈 수 있어요? 스키점프 때 거꾸로 올라가면?
1: 힘들 것 같은데요.
2: 예전에 무쇠소녀단 네, 시즌2에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네. 난 보는 것만으로도 한 100칼로리 빠지는 것 같던데.
1: 그러게요. 굳이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2: 그죠. 네.
1: 우리가 연어간이잖아요.
2: 여러분, 스키점프대 내려가라고 만든 거예요. 아니, 왜 그래요? 아, 왜 그렇게 저항하면서 살아야 되지?
3: 건강하려고요.
2: 그래요. 네. 알겠어요. 하여튼 연어 같은 분들.
1: 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2: 파이팅.
1: 네, 이번에는요.
2: 741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4: 네, 나와봐요. 예, 내가 마지막 할게. 이제 저 주말에 동네 친구들이랑 저 당구장에서 보기로 했지. 빌리아드. 빌리아드.
2: 예, 예.
5: 야, 왔냐? 언능 와라. 언능 치고 가야지. 야, 딱 한 시간만 치자.
4: 아, 그래야지. 야, 엄마, 나도 이제 저 공사가 다 망해. 나 먼저 친다. 스트로크가 잘못 들어갔네, 이거야.
5: 야, 이 손이 네가 덜 풀려가지고 그래. 야, 나와봐. 내 차례야.
4: 잠깐.
5: 옳지. 옳거니. 아하하. 야, 잘 맞았다.
4: 야, 너 저 엉터리 아니야, 이거?
5: 야, 닥쳐, 조용히 해.
4: 이제 이렇게 친구들이랑 가끔 내가 당구를 칩니다. 한때 내가 250까지 쳤는데 실력이 많이 줄었어.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 적적한데 심심 부르치면 재밌다고. 하여튼 나는 이제 저 콧바람 쐬고 들어갈게요.
2: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사구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몇 번 도전했었는데
1: 재밌어요.
2: 힘들더라고. 포켓볼은 뭐 어느 정도는 치는데 사구가 매력이 있어요.
1: 신동엽 씨가 잘 치니까 배우세요.
2: 그분은 바빠잖아요. 그분 자기 당구 칠 시간도 없는데.
1: 그러네, 진짜.
2: 아니, 근데 보니까 엄청 각도나 뭐 이런 것들 네. 잘 계산해서 두뇌 플레이를 또 펼치는 거라.
1: 당구는 과학이에요, 진짜로.
2: 그러니까. 예. 근데 얼마만큼 과학이긴 하지만 얼마만큼

0: 당구대에 내 재산을 쏟았냐. 네. 요거에 또 비례하긴 하더만.
1: 정선 씨 남동생분이 잘 치시잖아요.
0: 잘 쳐요.
1: 개인 큐 쓰시다고 들었던
0: 개인 큐 때가 있어요.
1: 아, 동호인. 네.
0: 그 도망가고 싶을 때 문천식 씨는 자전거를 타잖아요. 예예. 예. 걔는 큐대를 들쳐매고 나가요.
1: 아, 그러시구나. 네. 좋은 취미입니다.
0: 그렇게 어딜 그렇게 가?
1: 네, 우리 아버님도 즐겁게 치시고요. 네. 다음은 0731님이 여행 갔다 오는 길이시라고요.
2: 안녕하세요.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갔다가 집 가는 길에 사연 나왔으면 좋겠어서요. 아니, 부모님이 신혼여행으로 경주를 갔었는데 안 가본 지 오래됐다고 하셔서 이번에 가게 됐거든요.
1: 야, 이게 말로만 듣던 황리단길이구만.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차가 재상 좋아졌다. 야, 이거 빵 하나 먹고 가자 우리.
2: 아우 싫어. 나는 방금 식당에서 나한테 뭘 떠먹어. 얼른 첨성대 보러 가.
1: 당신은 그게 문제야. 뭐 말하자 그러면 무조건 싫대요. 이런 게 다 추억 아니냐고 이게.
2: 아유, 네 아빠 또 시작했어.
1: 아유 왜 저러나 몰라 진짜.
2: 항상 티격태격 하시지만 또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붙어 계시는 우리 엄마 아빠. 제 눈엔요 그저 귀여운 사랑 싸움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엄마 아빠 나중에 또 같이 여행 가요.
1: 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0: 아니, 티키타카가 사람 불안하게 하는 티키타카가 있고 딱 네. 안정감 주는 싸움이 있어요.
1: 이 정도면 사랑 싸움이에요.
0: 완전한 사랑 싸움이죠.
1: 그쵸? 네.
0: 네. 진짜 싸우는 거 배드려요. 네. 장난 아닙니다.
1: 그 경주 가면 10원짜리처럼 생긴 빵도 있고.
0: 맞아요. 네. 그거 먹어봤는데 맛있더라. 그 안에 슈크림도 들어있고.
1: 맞아요. 별게 다 있대요. 요즘. 네.
0: 예전에는 신혼여행지로 경주, 설악산, 부곡, 하와이 많이 가셨죠? 부모님들.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진짜 그 시절의 추억을 되짚어보시는데 아버님은 되게 신나시는데 어머님은 왜 점점점.
1: 추억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우리 0731님 신청하신 노래. 저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0: 맞아요. 이찬혁 씨의 노래예요. 멸종위기 사랑.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리앙스 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6: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가을이 왔음을 피부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아직은 비 내리는 곳이 없지만 동풍이 강해지면서 일부 동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동해안에 5에서 10mm, 제주 산간에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요.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과 남쪽에 위치한 태풍 크로반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영남 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해상에서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선선한 일교차 큰 날씨 예상되고요. 동해안 지역의 비는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대구 포항 고속도로 대구 방향 와촌터널 부근 사고로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지라시 부킹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약 사연의 주인공은 6656님이세요. 바로 모셔볼게요.
3: 안녕하세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건적 있으면 그렇게 좋다고 편하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안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올여름은 너무 습했고 비도 자주 와서 아무리 선풍기를 틀어놔도 글쎄 빨래가 안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 건조기를 샀네요. 이제 사계절 내내 뽀송하게 마른 옷을 입겠죠? 주말에 기분 좋게 빨래하고 건조까지 한번 돌려볼게요.
4: 맞아요. 저도 참다. 그러니까 건조기는 아니고 뭐 이렇게 하나 장만할 때 있어요. 네네. 제습기 같은 것도 참다 장만을 했었는데 와, 그 신세계가 정말 매혹적이에요. 달라요, 건조기의 달라요. 세계도 그렇게 매혹적이라는 거예요.
3: 저도 쓰고 있는데요. 네. 너무 좋아요. 그냥 먼지 필터에는 먼지만 좀 제거하고 돌리면 뽀송뽀송해.
4: 관리만 잘하면. 어른들은 좀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데 뭐 많이 옷감이 빨리 닳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요새 보호할 수 있는 건조 볼도 나오고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3: 수건도 얼마나 또 이렇게 뽀송하게 나온다고요.
4: 호텔식 수건이 된다네.
3: 맞아요. 자, 그래서 부킹 사연 놓치면 그날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약하고 싶은 사연 있으면 미리미리 보내주십시오. 제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지라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2: 6656님이 신청하신 노래예요. 이적의 빨래 듣고 지라시 코너 베스트로 함께할게요.

0: 코너 베스트.
1: 내 마음속 1등은 바로
2: 삼촌이지.
3: 아싸.
4: 재밌다.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3: 알겠습니다. 네. 예.
4: 아, 여러분, 문천식 씨가 제일 재밌을 때가 언젠 줄 아세요?
3: 까불 때요?
4: 아니, 광고 나갈 때요.
3: 아, 어? 그래요?
4: 방송에서는 정말 신사잖아요. 네. 광고 나갈 때 진짜 재밌는데 안 까마고 겉감이 뒤집힌 빨래 같아요.
3: 아, 전 점잖은 진행이 좋아합니다.
4: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한 주간 방송된 다양한 코너 중에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부분을 들려드리죠.
3: 마지막 퀴즈도 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4: 자, 그럼 지금은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발표할까요?
3: 해주시죠, 정선우 씨.
4: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민담과 만담 사이에서 방송됐습니다.
2: 수다쟁이 할머니. 와우!
4: 그리스의 민담이었어요. 신들 이름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아. 그 문천식 씨는 계속 이거 했던 것 같은데.
3: 맞아요.
4: 계속. 네. 네, 혀가 쉴 수 없이 요들을 불렀던 것 같아요.
3: 동물들이 나와가지고.
4: 네, 맞아요. 네,
3: 할머니가 수다쟁이였죠.
4: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금화 발견하고.
3: 아, 맞아.
4: 막 잔머리 굴리고 막. 아. 그래도 나는 당최 기억이 안 난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희 감아드려요.
3: 재밌습니다.
5: 여러분, 야사스.
3: 예?
5: 그리스어로 안녕하세요라는 아, 뜻이래요.
3: 야사스.
5: 예, 야사스. 아자스 아니야, 야사스. 옛날 옛날 그리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두 사람은 배려심 많고 좋은 어른이었지만 할머니에겐 한 가지 흠이 있었답니다. 응?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말이 많았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대부분이 쓸데없는 얘기였다는 거지.
6: 아이 천수 날매, 어디가 있어이스? 일로 와서 나랑 이야기 좀 하고 가랬어.
7: 왔마? 아까 한참 통화했잖아 테네. 또 할 말이 남았제우스?
6: 마 그랬으로마. 신화 재밌지? 많이 남았제? 아까 어디까지 말해더라스? 아 그랬어 우리 영감이 말이야. 요즘 자전거 타보겠다고 고집을 부리잖아 이 나이에스. 그리고 허리 아프다고 징징, 쌌다고니 소린다고 징징. 게다가 코는 얼마나 꾸는지 코에서 드르드르드르 소리가 난다니까로스.
7: 아, 어, 그랬구나. 그럼 난 이만.
6: 아, 아직 말 안 끝났거리스.
8: 아, 저 또 시작이네 땡. 할머니 그만 떠들고 들어와 트렌테미스.
5: 할머니는 집안일부터 할아버지의 사생활까지 뭐든 이웃들에게 떠벌떠벌댔죠. 게다가 남의 말도 거지고 때로 믿어가지고 자주 속아 넘어갔어요. 할아버진 그런 할머니를 보며 늘 속이 터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러 숲에 갔는데.
8: 아이고 그리스. 아이고 이것도 이제 힘들고만 거리. 아이고 허리 아파서. 아이고.
5: 그때 갑자기 할아버지가 서 있던 땅이 푹 꺼져버렸어요.
8: 엄마, 아이, 땅이 꺼져오스. 무릎까지 땅 속에 처박혀버렸잖아. 아이고 안 빠지네.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아이 거기에 누가 없어.
5: 할아버지가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던 순간 어라? 발밑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네요.
8: 에? 이게 뭐다냐 스르스. 웬 나무 상자가 이끌이?
5: 시작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반짝이는 금화가 가득 들어있진 뭐예요.
8: 아이고 세상에나, 이 깊은 땅 속에 금이 숨어 있었다니.

0: 아, 내가 그동안 착실하게 살아온 보람이 있고 뭔디세. 그나저나 이걸 혼자 옮길 수는 없고 말이야. 마누라를 부르면 수다를 떨어가지고 또 온 동네가 다 알아버릴 텐데.
1: 한참을 고민하던 할아버진 갑자기 무릎을 탁 쳤어요.
0: 아하, 좋은 방법이 떠올라오스. 이렇게 하면 마누라가 아무리 떠들어서도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거야 라우스.
1: 할아버지는 상자를 다시 묻어두고 서둘러 마을 장터로 향합니다.
2: 아, 골라리 골라리 골라, 아무거나 골라리. 오늘 진짜 싸다 싸리오스.
0: 아, 주인 양반, 이따시만큼 큰 물고기 하나랑 저 토끼 한 마리 주시오롯데.
2: 아, 여기 있습니다 리오토스.
0: 아,
1: 할아버지는 그 길로 다시 숲으로 가 물고기는 나뭇가지에 매달고 토끼는 강물에 쳐놓은 그 그물 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지요.
0: 아, 여보, 나의 아프로디테 마누라. 내가 아까 그 숲에서 엄청난 걸 발견했으르디.
2: 아마 나도? 몬데레스 토텔라스?
0: 아, 이건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약속하고로. 금화가 가득 든 상자를 발견했어 그러데스.
2: 너 자신을 알라. 금화?
0: 어두워지기 전에 낼름 가져와야 되니까 삽하고 자루 챙기라루스.
1: 두 사람은 비상한 표정으로 숲을 향합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슬쩍 입을 열었지요.
0: 여보, 그 얘기 들었으르테? 요즘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글쎄 물고기가 나무에서 자라고 토끼는 물속에서 산대미테르.
2: 무슨 귀신신 나라 까방을 날라네.
0: 아니 진짜라니까. 나도 처음엔 안 믿었지 그리. 그런데 저기라면 보라고.
2: 어머나, 새쌍토리니 진짜 나무에 물고기가 열렸다쌉.
0: 응, 우리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던 거라스라스. 자, 이번엔 물속을 한번 볼까라데.
1: 이번엔 강가에 그물을 들어올렸더니 엄마, 그 안에서 토끼 한 마리가 불쩍 뛰어나왔네요.
0: 으쨔.
2: 아이고 엄마나 새쌍토리니, 진짜 토끼가 물속에 사네 그리.
0: 그렇다니까. 참 희한한 세상이 아테네.
1: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두 사람은 금화 상자를 꺼내 집으로 돌아왔고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할머니의 씀씀이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0: 아? 옷을 또 샀으돈? 이거랑 똑같은 거 있잖아 세이돈.
2: 아참, 돈돈거리네로.
0: 아이 진짜.
2: 자, 세보면 달리야 열었다.
0: 뭐가 달라?
2: 이건 분홍색이고 저건 핑크색이잖아 또.
0: 어?
2: 죽기 전에 부지런히 써야지. 저 돈을 다 어쩔 거래요스.
0: 아니 할망고,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이러다 금방 거덜난다고. 매일 잔치 버리고 돈도 막 물쓰듯 하면 금화가 나만 얕냐를 쓰르르르.
2: 뱀이야. 뱀이나.
1: 화가 난 할아버지는 할머니 몰래 금화 상자를 다른 곳에 숨겨버렸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 역시 화가 잔뜩 나 마을의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3: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재판관인데요. 아, 무슨 일로 오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2: 남편이 우리가 함께 발견한 금화를 숨겼소 그렇댔스.
3: 어?
2: 돈이 생기다니 사람이 완전히 딴판이 됐어라스.
3: 아, 예, 잘 알겠고요. 아,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남편분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들어오시죠. 예, 저 할머니의 말이 사실일까요?
0: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금화 상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2: 자자, 거짓말쟁이 영감팽이리오스. 사실대로 말하더라.
0: 아, 아무래도 아내가 이상한 꿈을 꾼 모양인데로. 아니 뭐 평소에도 좀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아이 지금도 뭐 그러는 거 아닐까요?
3: 아, 예, 잘 알겠고요. 할머니, 그러면 그날 상황을 한번 자세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2: 잘 들어봐리오세. 그날은 시작부터가 좀 요상했어. 영감하고 숲에 갔는데, 아니 예. 글쎄 나무에 커다란 물고기가 걸려있더까.
0: 아이고,
2: 영감도 박자는 말 좀 해봐.
0: 아이고 마누라 고생했어.
2: 이씨, 왜 그러고 가만히 앉아있어.
0: 아유 고생했어 그래. 아유 무슨 말하지 난 도저히 모르겠네. 다들 고생하셨어. 아유 재판장님, 아이고 12시 지나느라 바쁘시던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대.
2: 시 혼자 잘 노냈어.
1: 결국 할머니의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은 거짓말처럼 들렸고 할머니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만 사고 말았죠. 그리고 할아버진 금화 상자를 지킬 수 있었답니다. 그 후 뭐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진 아무도 모르지.

0: 방송 때 문자가 꽤 왔는데요. 특히 1844님께서 아 교훈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저 두 분 노력하시네요. 아 아주 웃깁니다. 크크크.
1: 문천식 씨가 많이 노력했어요. 이게 이제 문이 좀 스르르 열리기도 하고. 아니,
0: 그래서 말을 잘 모르니까.
1: 크리스마스 스르스르스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화장실에 그렇게까지 큰 볼일이 있어서 간 건 아닌데 갑자기 일이 커진 느낌.
0: 아 미안합니다. 네.
1: 네. 근데 저도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풀리는 경험을 해요. 그쵸. 뭐 하다 보면 어미가
0: 맞아.
1: 뜨르르 끌어야 되는데 뭔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같이 들어가면서 뜨르뜨르뜨르
0: 그러니까 욕심은 있는데 실력은 안 되니까 정리가 안 돼요 제가.
1: 아, 민당한 만담이 항상 저희의 현 주소를 일깨워줍니다.
0: 어떤 또 애기가 또 문자 주셨습니다.
1: 초1. 네. 너무 귀엽죠. 2803님이신데 초1 윤산입니다. 재밌어요. 지라씨 이모 삼촌 파이팅. 와 우리 또 초1을 만족시켰어요.
0: 산이야 재밌어 삼촌 맞다. 이모랑. 아이고.
1: 보통 이 또래들은 굉장히 내용해요. 재미없으면 진짜 칼같이 끊어내잖아요.
0: 그렇죠.
1: 우린 지금 초1에게 칭찬받았어.
0: 고마워라.
1: 너무 기쁘다.
0: 산이 고마워.
1: 네 이모랑 삼촌이랑 더 망가져볼게.
0: 5457님이 돈은 많아지면 행복이 커지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의 거리가 커질 수도 있네요. 휴 다행입니다. 우리 집은 그럴 일이 없거든요. 네, 코멘트가 어렵네요.
1: 저희 추석 때 모임 형제들이 딱 그렇게 얘기해요. 아하. 아 진짜 다행이야. 우리는 물려받은 유산이 없어서 이렇게 사이가 좋다. 네, 그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0: 그러게요.
1: 돈이 뭐 다는 아니지만
0: 전부는 아니에요.
1: 거의 다기도 하고.
0: 예, 때로는.
1: 예, 그렇죠.
0: 방송 내용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죠.
1: 갈까요?
0: 지라시 코너베스트 특이평가 퀴즈.
1: 내용만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힐 수 있죠. 듣기평가 퀴즈 문제 주시죠.
0: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속이기 위해서 강물에 토끼를 넣고 나무에 이것을 걸어놨지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미역, 2번 물고기, 3번 오징어.
0: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문자 기다리는 동안 산울림의 노래 들을까요? 어머니와 고등어.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겹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올품.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6: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7: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6: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코너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할아버지가 나무에 걸어놓았던 것 정답은요?
2: 2번 물고기였습니다.
1: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박정현의 달아요 듣고요. 뉴스도 들으시고 3부에 들어올게요.
3: 달아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
1: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의 5시 뉴스입니다. 오늘 낮 12시 22분 신안군 흑산도 먼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신안군 흑산도에서 북북서쪽으로 104km 떨어진 서해 먼 해역으로 진원의 깊이는 7km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무안군 해저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대나무밭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현 정비소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10대가 해남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남경찰서는 어제 오전 7시 30분쯤 미성년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지 30여 분 만에 해남군 마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16살 남학생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목포 정비소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과 동일한 차량임을 확인하고 학생과 보호자를 상대로 차량 절도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이 서울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립의과대학 후보 선정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집회에는 김원희 국회의원과 강성희 목포시장, 이형환 목포시의장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김 의원과 강 시장 등은 삭발을 하며 순천대 선정 과정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순천대가 의대 부지로 시유지 무상 임대 협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후보 대학 선정 과정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옛 전남도와 광주시 산하기관 22곳을 11곳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통합특별시는 기관별 설립과 운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다음 달이나 11월쯤 의회에 제출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기관장 선임과 본원 위치 선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 등 통합 대상 기관의 종사자는 2천여 명으로 통합기관은 숙려기관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전망입니다.

0: 겁니다. 제53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목포 MBC 한문장 캠프가 지역 교양 부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3일 서울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선수연 PD가 연출한 한문장 캠프는 60명의 고등학생이 교도소에서 캠프를 하며 자신만의 한문장을 찾아가는 성장의 순간을 기록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에서 지역산업을 활용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무안공항의 연계산업으로 반도체를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안국가산단을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생산과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무안공항의 물류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이 구체화할지 주목됩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7.7도, 습도는 59%입니다. 임사랑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고명환입니다. 개그맨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변신했다. 그런데 전 원래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이 아닙니다. 어릴 때 일기 숙제도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고 또 읽다 보니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나도 쓸 수 있겠는데 하고 혼잣말이 불쑥 나왔고 그 뒤로 책을 볼 때마다 느낌과 생각을 메모했죠. 그게 모이니 책이 됐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책을 한번 써보시죠. 5분도 좋고 10분도 좋으니 날마다 조금씩. 책을 읽는 사람은 모두 책을 쓰는 사람,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Let's go.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2: 아, 오늘 3, 4부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컨텐츠 길라잡이 썬데이 상암 함께하는 날이죠.
1: 아, 오늘 나오시는 분 팬이 점점 많아집니다. 1285님
3: 와 김준상 아나운서님 나오신다. 아 근데요 라디오도 들으면 써니 언니도 꼭 아나운서 같아요.
2: 와 진짜요?
3: 딕션이 그래요.
2: 오 진짜요? 오. 어 고맙습니다.
1: 그렇죠.
2: 어 영광입니다 진짜.
1: 딱딱 우리나라 백지 앵커.
2: 정오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잘한다.
2: 아, 한번 진짜 뉴스 시간에 그래보고 싶다. 와 진심.
1: 아이 전 국민이 놀래죠.
2: 죄송합니다. 예, 예. 아니 내 웃을 일이 없으시니까.
1: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재밌겠네요.
2: 자 김준성 아나운서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만나볼게요.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술 마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방송 프로그램이 한면에 다 보였던 종이신문 속의 TV 편성표.
2: 추억의 편성표를 보며 그 시절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를 아울러 봅니다.
1: 일요일 판 콘텐츠 킬러잡이
3: 썬데이 상아.
1: 결실의 달 9월, 1년 12달 사랑의 결실을 기다리는 분이죠. 우리 김준상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김준상입니다. 아니 네. 근데 9월이 결실의 달이에요?
1: 아무래도 추석이 있으니까 추수 그런 느낌이 또 있지 않습니까?
4: 그렇죠. 그런 의미가 네. 있구나. 네네.
2: 그냥 김준상 아나운서는 네. 뭐 모든 달이 다 의미 있는 달이죠. 1월부터 12월까지.
4: 그럼요. 그럼요. 뭐 결실을 이루는데 그 시절이 중요하겠습니까?
2: 그럼요. 네. 아까 9월이 결실의 달이라고 그랬을 때 네네. 되게 뜨악했어요. 아니 왜 저 형은 9월에만 결실을 감 떨어져가지고 전나
4: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네. 뭐 그때가 아니더라도 네. 언제든 사랑을 꿈꾸고
1: 그렇죠. 네.
4: 사랑을 그렇죠. 지키고자 하니까. 예. 네.
2: 어 눈빛에 큰 흔들림 없는 거 보니까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4: 잘 지키고 있습니다.
2: 예. 네. 부디.
1: 알겠습니다. 자. 네, 과거 편성표 보면서 TV 프로그램 얘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몇 년도로 가볼까요?
4: 오늘 2016년 9월 6일 TV 편성표입니다.
1: 쇼 컴온.
2: 오, 이 드라마 진짜 인기 많았어요. 그 박보검 씨 나오는 구름이 그린 달빛. 오. 김유정 씨랑.
4: 이거 보셨어요 근데?
2: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4: 그러니까 정선희 씨 취향은 좀 아니긴 한데 예. 인기 많았죠.
1: 히트작이잖아요.
2: 맞아요. 김유정 씨가 여기서 완전 아, 급부상을 했죠.
4: 정말 신드롬이었죠.
1: 이게 무슨 예쁘다. 10년 됐어요?
4: 10년 됐습니다. 딱 2016년에 방송이 됐으니까. 예. 그래서 구름이 그린 달빛 배우들이 모인 여행 예능도 방송 예정이라고
2: 아,
4: 하더라고요.
2: 도깨비처럼. 우와. 네. 도깨비도 10주년 기념
4: 맞아요, 여행.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박보검 씨가 연기한 왕세자 이영과 김유정 씨가 맡은 내시 홍라온의 궁중 로맨스를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2: 네. 이때가 그런 그 시리즈물이 참 많이 웹에서 소설이나 아, 뭐 웹툰 맞아요. 만화로 굉장히 유행할 때였어요. 맞습니다. 남장 여자.
4: 맞아요. 네. 김유정 씨가 남장을 하고 나오셨었죠.
2: 어, 어쩜 근데 남자 아래도 이렇게 이뻐. 내관 복장을 했는데
1: 그렇죠.
2: 그 약간 소년 예뻐. 소녀 그 네. 중간 어디쯤 막
1: 맞아요. 맞아요.
4: 남자 안 같았어요.
2: 네. 맞아.
4: 이 예쁜 얼굴이 더 부각되는 느낌이었는데 왕세자인 박보검 씨는 상대가 여자인 줄도 모르고 마음이 가고 라오는 궁에서 정체를 들킬까 조마조마하고 뭐 이런 네. 내용이었습니다.
2: 네. 난 이게 그렇죠. 딱 봐도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 아니 저걸 몰라?
1: 아, 커피 프레스도 그렇게 쉬면 다
2: 누가 봐도 여잔데 아,
1: 커피, 커피 프레스 말이 안 되죠.
2: 왜 몰라? 이러면서
4: 드라마는 또 네. 그런 그쵸? 요소가 있어야
2: 맞아요. 예. 저는 그 부분에 좀 약간 사막화돼 있어가지고 그쵸, 그쵸.
4: 맞습니다. 몰입이 안 되죠.
1: 준상, 저도 그 사극을 찍어봤지만 한두 번 아, 여기 그러니까요. 의상비가 비싸다면서요.
2: 그렇지.
4: 와, 네. 이 처음 예상한 의상 비용이 예? 1,500벌이었는데요.
1: 예?
4: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더 늘어나면서 비용이 정말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2: 이게 그래. 왕이 나오면 일단 의상
1: 거기 왕 볼륨포라 그러나 그거 엄청 비싸다면서요.
2: 볼륨포.
1: 엄청 비싸대요.
4: 문천식 씨는 한 몇 개 정도 입으셨어요?
1: 저는 4시였어가지고요.
2: 한 벌로 머슴과 4시 두 개.
1: 한 벌로 그냥.
4: 오.
2: 예. 근데 머슴 역할 맡으신 분들은 예. 힘들 것 같아. 겨울 촬영은.
1: 추워요.
4: 아 춥죠.
2: 왜냐면 네.
1: 집신 신고 다니거든요. 아, 추워 추워.
2: 보관대장 들은 안에다가 뭘 끼워 입을 수 있고
1: 맞아요, 맞아요.
2: 핫팩도 넣을 수 있는데
1: 다 아시네.
4: 맞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아,
2: 어머 세상에
4: 지금
2: 모니터가 환해져서 보니까
4: 예, 박보검 씨 사진을 띄워주셨는데
1: 잘생겼다 진짜.
2: 어쩜 이렇게 옷에 위축이 안 되지 외모가?
4: 아무튼 뭐 제작비도 많이 들어갔고 네. 시청률도 꽤 높았습니다.
1: 아 그래요? 얼마나 나왔죠?
4: 첫 회는 전국 시청률 8.3%로 시작을 했는데
1: 예.
4: 7회 만에 20%를 넘겼고 우와. 최고 시청률은 23.3%까지 올라갔습니다.
1: 10년 전에 20을 넘긴다는 건 초대박이라는 거예요.
4: 아, 맞습니다.
2: 맞아요.
4: 네 명 중에 한 명이 다 봤다는 얘기죠.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인기 있는 사극 보면 왜 그 옛날에 다모 하지원 씨 나오고 이서진 씨 나왔을 때
1: 아, 그거?
2: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대사처럼 아, 신드롬이 일어나는 그 유행 대사가 있잖아요.

0: 있습니다.
1: 여기는 뭐 있었어요?
2: 있었죠, 있었죠. 네. 기억하실 텐데 박보검 씨의 대사.
3: 이건 알아.
2: 부러워한다. 내 사람이다. 아. 이거 있지 않았어요?
3: 이게 네. 박보검 씨가 해서 이게 이제 다 용납이 됐다.
1: 아, 김준 씨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 박보검 씨가 카바 쳐주는 거야?
2: 그 꽃선비 진영 네? 씨가
3: 카바 쳐준다고 뭐예요? 아 왕이 아 왕이 불어한다 내가 가발 치겠다.
1: 아니 그게 아니라
3: 이게 뭐야 오바라포도 아니고
2: 자연스럽지 아니, 않았어요? 저도 몰랐는데
1: 아니 알아서 넘어가주는데 누나 왜 그래요? 자, 왜 시비 걸어요?
3: 불어한다 파트너니까
1: 비서가 불어한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예, 죄송합니다
2: 아, 죄송합니다 예. 아 근데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카바를 쳐줬죠
1: 아 미안합니다
3: 어, 직관적이긴 해요
2: 예 네. 맞아요 그 보통 남자들이 하면 좀 오그라들 수 있는데 박보검 씨가 하니까 네. 너무 살았어요
1: 멋있죠 그쵸, 그쵸. 멋있죠
3: 아니, 사실은 이게 원작이 있지 않아요?
2: 맞아요 소설이 원작이고요 드라마가 방송되던 2016년 9월에는 이 원작 소설 누적 판매량도 2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3: 어마어마하다.
2: 그때 당시에 20만 부면 엄청 많이 팔린 거죠.
3: 보통 그렇죠? 원작이 있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배우가 신드롬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게 사람들이 왜 원작을 읽으면서 소설 같은 경우는 상상을 한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2: 맞아요.
3: 와 근데 박보검 씨는 싱크로율 막 거의 너무, 9000%라고
2: 너무 튀어나왔어. 맞아. 정말. 예.
3: 지금 그리고, 예. 오, 이 사진 뭐예요?
2: 요, 이 사진이 예? 구름이 배우들이 10년 만에 다시 모여서 찍은 사진인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야. 얼굴이 똑같은데요?
3: 똑같네.
1: 진짜 그대로네.
3: 배우들이랑 확실히 다르다. 그죠? 어쩜 이렇게
1: 여전히 뿌듯하네요. 그죠?
2: 두 분은 10년 전에 찍은 사진 없어요?
3: 저희 그 지라시 처음 시작할 때 즈음이 아마
1: 예, 10년 전쯤인데
2: 예, 그러니까 전이죠.
1: 그때는 좀 지금보다는 좀 젊은 것 같아요.
3: 오. 어, 네. 지금 보면은 저희 MBC 복도에 저 완전 숏컷 하고 있을 때.
2: 와.
3: 네. 아. 네. 다르더만요.
2: 문천식 씨도 머리가 좀 짧으셨고.
1: 네, 맞아요.
2: 그죠?
1: 맞아요.
2: 오.
3: 이때는
2: 정선희 씨는 똑같은데요.
3: 아니 근데 이때는 네. 진짜 어 나이 들었어 우리 막 이럴 때였는데 지금 네. 돌이켜 보니까 와 진짜
1: 어, 좋은 나이였어요 진짜 네. 좋은 나이
3: 왜 그렇게 그걸 네. 나이가 좀 징징대니 어. 그렇게 좋은 나이 막 이러고 싶은 거예요.
2: 네. 전 10년 전에 MBC 신입이었습니다.
3: 아하.
2: 인생에서 제일 행복할 때
1: 차장급
2: 지금 차장급이죠.
3: 예. 아 그래도 그런 간부라고 생각이 안 들 만큼 약간 풋풋해요. 아. 때로는
1: 맞아요.
3: 어. 이렇게 청자켓이나 이런 지금 청 그 어떤 원단의 옷을 네. 입을 땐 대학생 같기도 하고
1: 맞아요 준사 씨 네. 이미지가 풋풋합니다. 아,
2: 감사합니다.
3: 부럽다.
2: 예. 결혼은 안 해가지고 예.
3: 난 했니?

0: TV 편성표를 보면서 추억의 프로그램을 얘기 나눕니다. 썬데이 상황. 오늘은요, 2016년 9월 6일자 정확히 10년 전 편성표를 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어떤 프로그램 얘기 나눌까요?
1: 이번엔 구름이 그린 달빛 때문에 대지눈이 안 좋았던 드라마 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입니다.
2: 이거 재밌는데?
1: 이거 S본부 드라마였죠.
2: 오. 이게 중국 드라마 원작이에요.
1: 네.
2: 아, 오. 진짜 재밌게 봤어요.
1: 이건 또 재밌게 보셨어요?
2: 제가 코로나 때 보보경심

0: 경심 중국 원작 고장극을 보고
1: 아, 찾아보셨구나.
0: 예. 그리고 이거는 계속 이제 본방사수 못하고 몇 년 지나서.
2: 이 드라마 어떤 드라마죠?
1: 이 드라마는 네. 현대를 살던 여성이 고려 시대 여인 해수의 몸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과거로 시간 이동하는 거죠.
2: 타임슬립 비슷하게. 예. 네.
1: 황자들과 사랑과 우정을 나눈다는 이야기인데요. 아이유 씨가 나왔습니다. 아이유 씨가 해수, 그리고 이준기 씨, 사황자 왕소, 강하늘 씨가 팔황자 왕욱을 맡았죠.
0: 원래 사황자 팔황자가 라이벌이거든요. 이 아이유를 그래요? 사이에 두고.
2: 그러면 뭐 여덟 번째, 네 번째 뭐 이런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왕의 여덟 번째 아들이라는 극중 호칭인데 사황자는 네 번째 아들인 거죠. 오와. 아마 이 드라마 네. 다 챙겨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니 물론 꽤 많지만 그리고 이 아이유 씨랑 이준기 씨의 만남으로 정말 화제가 됐었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2: 아, 그럼 맞아요. 이것도 원작이 있겠네요?
1: 그렇죠. 네. 이게 아까 정선희 씨가 얘기하셨던 중국 드라마가 원작입니다. 실제로 소설. 중국 소설이 원작이라고 합니다.
0: 난리가 났었어요. 네. 중국 본토를 뒤흔든.
1: 그 정도였어요.
0: 그렇죠. 이 소설로 인해서 타임슬립 이게 확 불이 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 중국네. 네.
1: 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각색을 하면서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었고요. 또 이 드라마가 방송 전에 이미 촬영이 끝난 사전 제작 드라마였습니다. 10년 전 당시로 생각하면은 네. 굉장히 앞서 나갔던.
0: 아니 근데 배우들 라인업으로 치면은 구름이 그린 달빛하고
1: 전혀 안 밀리죠.
0: 비교해 봤을 때 밀리지 않아요.
1: 그러네. 그럼요. 이준기, 강하늘, 아이유, 남주혁도 나왔어요.
2: 우와, 짱짱하네요. 네. 네.
1: 이 배우들의 힘입어서 비록 초반 시청률은 동시간대 지상파 3사 가운데 가장 낮았지만 콘텐츠 화제성에서는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제작비도 예. 100억 원 안팎으로 투입된 대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0: 원래 팔왕자가 엄청 따뜻하고 온화한 캐릭터고 사왕자가 되게 매력 있어요. 날카롭고 뭔가 한이 있고.
1: 이준기 씨. 이준기 씨.
0: 굉장히 거친데 이제 사랑을 할 때는 그 자기의 속살이 나오는.
1: 아 엄청 매력 있는
0: 그리고
1: 캐릭터.
0: 그리고 가면 같은 걸 이렇게 쓰고 나오셨을 거예요. 팬텀 가면 같은.
2: 그래요?
0: 와. 그래서 왜 제가 아 이거는 그래도 진입장벽이 높지 않았냐면 중국 원작 그 드라마는 다 변발이에요.
2: 아 매력도 떨어지겠네요. 예,
0: 멜로를 받아들이기 전에 변발을 먼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발을 뛰어넘는 우수한 작품이었는데 사실 뒤에 시즌2가 좀 흐지부지였다. 시즌1이 그래요? 완벽했다 했는데 저는 한국 드라마 잘 만들었다 생각을 했거든요.
2: 근데 또 이슈였던 게 안 좋았던 여기서 이준기 씨가 살을 또 엄청 뺐다면서요?
1: 맞습니다. 이준기 씨가 감독님한테 이런 얘기 들었대요. 이전보다 좀 남자답고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준기 씨가 15kg 정도를 감량했다고 합니다.
2: 와, 15kg는 힘든데.
0: 이준기 씨도 되게 완벽주의자잖아요.
2: 아, 그래요? 아,
0: 드라마 하나 임하면 엄청 거기에 몰입되는 배우 중에 하나인데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2: 준상 씨도 혹시 체중 감량 해본 적 있어요?
1: 저는
2: 거의 없죠. 근데 근육 증량만 하지, 그지?
0: 아, 그렇죠. 체중 감량이고 네. 근육 증량이 간극이 크다.
1: 네. 체중 감량이 필요하면 저는 간단합니다. 안 먹으면 되기 때문에 먹는데 그렇게 큰 욕심이 없어서.
0: 근데 배우들은 보면 진짜 막 근육을 증량해라 그러면 완전 남궁민 씨도 예전에 검은 태양 할 때 벌크업을 어마어마하게 하셨잖아요.
2: 소지섭 씨도 툭하면 지방 커팅 들어가잖아요. 네.
0: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1: 선빈 씨도 그
2: 영린
1: 코리아 영린도 그렇고
0: 광배가 눈을 뜨고 있었지.
1: 지금 그냥 근육이 맞아. 장난 아니죠. 증량.
0: 그들을 움직이 있는 건 뭘까요? 입금?
2: 그렇죠.
0: 무시 못하지?
2: 어떤 큰 돈?
0: 네. 아니면 예전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사랑. 그랬어. 네. 입금이라고.
1: 시청자들의 사랑.
2: 아하.
0: 네. 선이 곱다.
1: 그게 다 돈이 되는 거니까.
2: 맑은 사람이다.
0: 선이 네. 고운 청년.
1: 자,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리겠습니다.
2: 네, 좋아요.
1: 이준기 씨는 사극 달의 연인 말고도 영화 사극에서도 큰 인기를 얻은 적이 있는데요. 조선시대 남사당패에서 광대 공길 역을 맡았던 이준익 감독의 이 영화 제목은 무엇일까요?
2: 복 있을까요?
1: 아, 이거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1번 왕과 사는 남자 왕사남, 2번 왕의 남자, 3번 광해 왕이 된 남자.
0: 묘하게 헷갈릴 수도 있다.
2: 그렇죠.
0: 그렇죠? 묘하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모를 때는 짧은 거. 답은 어디로 보내시면 될까요?
1: 문자번호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니까요. 다섯 분 뽑아서 주스 쿠폰 드리겠습니다.
2: 네.
0: 노래는요?
1: 2016년 9월에 많이 들었던 노래 두 곡 묶어봤는데요. 어반자카파의 목요일 밤, 그리고 임창정의 내가 저지른 사랑 함께 듣고 오시죠.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2: 축구장에?
3: 2배!
2: 우와!
1: 만져보고, 입어보고, 앉아보고,
2: 임태성의
4: 요한인의
2: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5: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0: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내일도 내륙 지역은 맑은 가운데 가을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18도로 선선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대구 29도, 여수 부산 30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강한 동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는 내일도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오전까지 산발적인 비가 오겠는데요.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요. 경남 해안 지역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동과 경북 북부 지역은 이번 주 중반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대구 포항 고속
5: 잘생긴 김중상 아나운서와 함께
6: 김춘상
5: 김중상 네.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썬데이 생암 이번엔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6: 이번엔 예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숨겨진 보컬을 발굴했던 무대 걸 스피릿.
5: 아,
6: 기억나죠? 어, 이거 보셨어요?
7: 얼추 기억이 날 것 같아요.
5: 이거 봤어요. 이거 그 JTBC 음악 예능.
6: 아, 맞습니다.
7: 예, 맞아.
6: 이 프로그램이 걸그룹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알리지 못한 보컬들에게 혼자 설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7: 기억이 날 것 같아요.
6: 취지가 진짜 좋다.
5: 그렇죠. 네. 왜냐면 그룹의 경우에는 노래를 한 10초, 20초밖에 못 부르니까.
6: 맞아요. 맞아요. 네.
7: 근데 우선 처음부터 많으면. 끝까지 다 부르는 네, 거죠.
6: 맞아요. 맞아요. 어. 이 총 12명의 보컬이 출연했는데요. 네. 레이디스 코드 소정 라붐, 소연, 러블리즈 K, 오마이걸 승희, 에이프릴 진솔 씨 등등 많은 보컬들이 실력을 그야말로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7: 아, 경쟁 어마어마했겠는데요?
6: 아, 물론 그렇기는 한데 네. 다른 음악 경연 프로그램하고는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한번 못했다고 바로 탈락시키진 않았고요.
5: 어.
6: 여러 무대를 보여준 뒤에 성적에 따라 결승에 진출할 5명을 가렸습니다.
5: 어.
6: 초반에 아쉬운 무대를 했더라도 다음 기회가 또 있었던 거죠.
5: 그러면 여기 걸스피릿 최종 우승자는 누구였습니까?
6: 스피카의 보영 씨가 차지했는데요.
5: 오.
6: 이 보영 씨가 속한 스피카는 2012년 데뷔한 걸그룹입니다.
5: 되게 화려한 걸그룹인데 여기.
6: 어, 이거 알고
5: 스피카 알죠. 제가 알죠.
7: 나중에 이효리 씨 때문에 또 더 그 유명세를 타기도 해서
5: 맞아요.
7: 이효리 씨랑 관계가 되게 돈독해요.
6: 맞아요, 맞아요. 네. 이효리 씨 후배 걸그룹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안타깝게도 큰 인지도를 올리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걸스피릿에서 보영 씨가 우승을 하면서 스피커까지 다시 화제가 됐었죠.
7: 그렇죠. 사실 지금도 아이돌 걸그룹이 무수한 그룹들이 또 태어나고 지고 하는데 그 이 중에서 진짜 내 실력을 뽐내볼 시간도 없이 해체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6: 진짜 많죠.
7: 근데 이거는 또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이돌들에게 그렇잖아. 또 한 번에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5: 맞아요.
6: 맞아요.
5: 여기 편성표 보니까 진행자가 조세호 씨랑 김성규 씨인데 성규 씨는 그 인피니트 성규 씨인가?
6: 맞습니다. 이 탁재훈, 장우혁, 천명훈, 이지혜, 서인영 씨가 멘토로 함께했고요.
7: 네.
6: 이 인피니트의 성규 씨가 MC를 맡았었죠.
5: 그렇군요.
7: 경연 프로에 이렇게 좀 라이벌 구성을 많이 해놓잖아요.
6: 네네네.
7: 뭐 이렇게 시청률을 위해서도 화제성을 위해서도 라이벌이 존재하면 좀 뭔가가 되니까 집중이.
6: 네.
7: 김준상 아나운서 라이벌 네. 누굽니까?
6: 저는 라이벌 기어 뭐 저...
7: 야, 프리랜서로.
5: 1년 후에 김민호.
7: MBC에서 말고. 네. 만약에 조금 더 넓게 본다면.
6: 와, 프리랜서로.
7: 네.
6: 아, 지금 거기까지 제가.
7: 3, 4에서.
5: 준상 씨가 그 좋아하는 정식이. 네.
7: 조정식 아나운서.
5: 조정식 아나운서 이제 우리가 견제해야죠.
6: 네. 조정식
7: 비슷한 라인.
5: 친하지만 둘이.
6: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는 조정식 아나운서를 너무 리스펙트하기 때문에.
5: 어, 그래요.
6: 가진 재능에 비해서.
7: 네. 아, 가진 재능에 비해서 너무 잘된 경우가
6: 리스펙트한다. 그러니까 제 말을 어허. 다르게 얘기하려고. 가진 재능이 더 뛰어난데
5: 아,
6: 그것만큼
5: 아직 덜 떴다.
7: 예.
5: 그래요, 정선 씨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6: 정말로.
7: 끝까지 들어고 내가 다 종합.

0: 제가 정말 정식이형 총각 그 시절에 얘기는... 같이 뭐 어울려 놀고 했었는데 그때 네. 보면 정말 술자리에서의 정식이형은 네. 뭐 김성주 전현무 선배 저리 가라 네. 할 정도.
1: 그날 라디오 같이 했었으니까.
0: 근데 너무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아나운서라 너무 또 까불면 안 되니까.
1: 얘기가 길어질수록 네. 뭔가 수습하려는 의지로 보이니까 네. 우리 이쯤에서 좀 마무리하고 노래 들을까요?
2: 조정식 씨가 웃긴 웃겨요 진짜.
0: 진짜 웃겨요.
1: 그러니까 알았다고요.
2: 자, 노래 좀 들을까요?
0: 당시 네. 유행했던 노래. 두 곡 묶어봤습니다. 아, 이 노래 아주 나이스하죠. 네.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그리고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까지 듣고 오시죠.

0: 고음 가수들.
1: 근데 그들하고 네. 듀엣을 하는데 뒤지지 않아요.
2: 난리나요. 와, 지금 난리 났는데 조회수도 엄청
1: 조회수가 나네요. 엄청나는데요.
0: 최근에 정선혜 씨, 유영훈 씨가 그래서 라스도 나왔어요. 왜냐면 고음 가수들과 붙어도 지지 않기 때문에 대단하다.
2: 이렇게 잘생긴 분이 있었어요. 우리 후배 중에? 아, 되게 잘생겼어요.
0: 거의 뭐 제 수준이라고 봐야죠. 예.
2: 네. 제 수업도. 사실 잘못 들었어. 죄송해요. 잘못 들었나 봐요.
0: 무슨 말 하는 거예요?
2: 아, 잘못 들었어요.
0: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2: 나 왜 자꾸 어깨 들리지?
0: 예. 네, 어쨌든 노래 끝내주죠, 준수.
1: 노래가 정말 엄청나고 롱폼은 네. 조회수가 100만 회를 기본으로 넘기고 우와. 요즘 같은 시대 쇼폼은 300만에서 500만 회를
2: 멋지다.
1: 정도입니다.
2: 대단합니다. 와, 한번 꼭 봐야겠다.
1: 아, 정말 꼭 보시고 이분이 네. 여자 가수의 곡 특히 박혜원 씨 같은 경우는 고음으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0: 그렇죠.
1: 이분의 노래를 네. 원키로 부릅니다.
0: 와.
1: 남자가. 아니 이게 가수도 힘든데
0: 그죠.
1: 개그맨이
0: 거의 뭐 악마의 재능급이죠.
1: 정말로. 네. 네.
0: 그리고 코러스도 잘 넣고
1: 애드립이 장난 아니고요. 이 8살 때부터 피아노를 10년이 넘게 해왔기 때문에
0: 아, 원래 음악
1: 그래서 이분이 장점이 그냥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애드립이 진짜 가수 수준급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코드를 직접 짜니까.
0: 진짜.
1: 그래서 최근에 라디오스타 나왔을 때도 피아노를 가지고 와서 네. 본인의 작곡 실력과 절대음감을 뽐내기도 했었는데요.
0: 어쩐지 아니, 애드립이가요 거의 윤민수 씨급이에요.
2: 구독을 눌러버렸어요. 듣지도 네. 않고 지금.
1: 한번
2: 얘기만 듣고.
0: 구독자 얼마나 됩니까 준하 씨 여기?
1: 구독자가 이분이 노래로 핫해지기 전에는 10만 초반이었는데요.
2: 지금 50만을
0: 넘겼어요. 50만 넘겼어요.
1: 두달 사이에 폭증했어요.
2: 멋지다.
0: 유명합니다.
1: 그래서 이분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댓글을 보면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0: 네네.
1: 댓글이 되게 재밌는데 리오넬 메시가 축구 말고 농구를 하고 있는 격이다.
2: 아, 그렇죠. 본업은 또 개그맨인데.
0: 맞아요.
1: 왜냐면은 이 유영우 씨가 그 코너에서 노래를 많이 안 하고요. 토크랑 개그감을 많이 뽐내시는데
0: 괜찮아요?
1: 다들 제발 노래 좀 들려주시겠다.
0: 아,
1: 그런 말들을 웃기다. 많이 이렇게 댓글로 남겨요.
2: 근데 진짜 음악적인 재능도 있지만 되게 개그맨이 하고 싶은 그 장난기도 있나 보다.
1: 완전히 있으세요.
2: 네, 딱 보니까 지금 영상만 보는데도 되게 밝아요.
0: 맞아요. 그리고 눈에 끼가 가득해요.
1: 맞아요. 자기는 8살 때부터 개그맨이 꿈이었대요.
2: 그랬구나.
1: 근데 엄마가 그 개그하지 말고 음악하라고 피아노를 계속 시켰어요.
0: 결국은 자기 일을 찾아왔네요.
1: 그러니까요.
0: 훌륭합니다.
2: 멋있다. 네. 자기 채널에서 이렇게 네. 개그랑 노래를 다 접목해서
1: 그렇죠. 저는
2: 넘나들 수 있다는 게.
1: 우연히 쇼폼을 보고 이분을 좋아하게 됐는데 이력까지 찾아보게 된 거예요. 95년생인데 2019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는데
0: 그래요?
1: 1년도 안 돼서 개그 콘서트가 폐지되는 아픔을 또 겪고
2: 진짜.
1: 근데 또 포기하지 않고 일본의 대표 개그 대회인 M1 그랑프리에 한국인 프로 코미디언 최초로 1회 통과 1회전.
0: 그래요?
2: 잠깐만 M1 그랑프리 엄청 센 콘테스트인데
1: 저는 그거는 몰랐어요.
2: M1 출신은 개그맨들 좀 무조건 자기 프로 같잖아요.
1: 진짜요? 네. 그런 분이고 이렇게
0: 자판
2: 좌판이 아니고
0: 좌판 M1 그랑프리 됐어.
2: M1은 지금 이 시간대에 쓸만한 아닌 것 같아요.
0: 미안합니다. 예. 실수한 거 아니에요.
2: 괜찮아요.
1: 예, 예. 예. 그래서 뭐 아무튼 노래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부럽지만 예, 예. 어쨌든 자기의 무대를 사랑하고 개그를 사랑하는 그 열정이 너무 멋져서 예, 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0: 그렇군요.
2: 좋은 컨텐츠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구독 누르고 예. 뭐 열심히 쫙 지난 것까지 몰아봐야겠어요.
1: 예. 좋을 것 같습니다.
2: 역시 김준성 아나운서 콘텐츠를 식별한 능력이 굉장한 예. 분이에요.
0: 맞아요.
1: 감사합니다.
0: 역시 간부급으로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예.
2: 그래서 정기적인 만남을 갖는 거예요.
0: 그렇죠.
2: 아, 빌드업하는
0: 잘 보여줘.
2: 미래를.
0: 참여연 국장 나중에 예. 또 이제 그만하시면
1: 얼마 안 남았어요.
0: 그죠. 예. 야영을 불태운다. 야영을 불태운다.
2: 진짜 아이러니 뭐냐면 네. 이렇게 막 친해. 근데 네. 나를 자르는 게 그 간부다.
0: 아,
2: 나중에 불러내. 형 술 한잔 해요.
0: 그런 거군요. 맞아.
2: 형 그동안 네. 수고하셨어요.
0: 아무도 믿지 않겠습니다.
2: 아니야. 난 준상이 등이
1: 저는 그러지 않을게요. 네.
2: 존박의 노래 들으면서 우리 잠깐 쉬었다 올게요. 네 생각.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조강.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열료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요철병 젖을 들건 쇠맥이고.
3: 애주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소에게 먹일 풀을 베면서 부르는 꼴 베는 소리입니다.

0: 제주는 볕짚을 구하기 어려워서 한이바람 불어오는 한라산에 올라 풀을 베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1: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치형의 뉴스 아이킥이 이어집니다.
2: 네, 준상 씨, 앞에서 내드린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해 주셔야죠. 네. 이준기 씨가 공기리로 출연했던 사극의 제목은요?
3: 아, 이 영화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네. 2번 왕의 남자였습니다.
4: 네, 네. 이것도 뭐 굉장히 아, 화제성이 있었죠.
2: 그 대사 있어. 나 거기 있냐? 어. 너 어디냐? 이런 거 있잖아요.
3: 이거 다시 봐도. 네?
4: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다. 저기요.
5: 아, 나 거기 있냐?
4: 어디 있냐? 여기 있냐? 이건 추적 들어가서.
2: 아, 물어볼 수 있잖아요.
4: 아닙니다. 예, 예, 예. 지금 추적자인 줄 알았어. 아,
2: 미안합니다.
4: 나 여기 있고 너 어디 있냐?
2: 아, 오늘 실수 많이 하네.
4: 488호.
2: 정신 차리고 오겠습니다.
4: 재밌었어요. 덕분에. 저는 아, 문철식 씨가 이렇게 길을 잃을 때가 제일 재밌다고 봐요.
3: 너무 좋아요.
4: 네. 자, 오늘 김준상 아나운서는 아쉽지만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끝곡 소개해주고 가세요, 준상 씨.
3: 아, 네. 끝곡으로 이 박혜원 씨의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캬, 오, 명곡이죠.
4: 세상에.
3: 이거 들려드리면서 저는 먼저 물러나 보겠습니다.
4: 네. 자, 오늘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한 시간 저희도 김준상 아나운서 네. 보내드리고 인사드릴게요.
2: 다음 주에 만나요, 준상 씨.
3: 고맙습니다.
4: 네. 내일 4시 5분에 뵙겠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코엠비씨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봉합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철어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배터리,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6시 뉴스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브로커 양모 씨와 김 후보자 사이의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오전 SNS에 양 씨나 김 후보자 측에서 마치 언론의 청탁 문자 두 번이 전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며 김 후보자와 양 씨, 김강립 식약처장 사이에 청탁 문자를 주고받기 전 노골적인 불법적 통화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이 공개한 2021년 10월 12일 브로커 양 씨와 김 후보자의 첫 번째 녹취에서 김 후보자는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무슨 처 어디냐며 식약처장이 알 테니까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달라고 할게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양 씨와 두 번째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내가 말씀드렸고 나한테 보고해 준다고 하니 기다려보라며 처장께서 모든 가용화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 하는 거를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고 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쟁과 정치 공작에 악용하고 있는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 기록을 상납한 성명불상의 제공자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한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김 후보자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며 심지어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 계획서 내용까지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고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이 의원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의원은 경찰 출석 전에 취재진과 만나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인종청소범이라며 김 대표가 저를 히틀러로 비유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북 지역

0: 5에서 10mm, 제주도 산지 10에서 40mm 등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9도, 춘천은 16도로 예보됐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8도, 대구 31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4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강다은입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어느 옛날 이야기인데요. 뒷산에서 열심히 땅을 파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이웃사람이 물었죠. 거기서 맨날 뭐 하세요? 망고나무를 심고 있지. 나무 길러서 열매 따드시게요? 그러자 노인은 피식 웃으며 말합니다. 에이, 내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살거 아니야. 나도 평생 다른 사람들이 심어 놓은 걸 먹었잖아. 이젠 내가 심어줄 차례지. 내가 누릴 게 아닌데도 열심히 할 것. 내가 누린 걸 돌려주기 위해 땀 흘려 공들일 것. 하나쯤 생각해 둬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Time, weather, and...

0: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9월 6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워 보입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파병 문제도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요. 파병을 기다리겠다는 미국과 파병을 참전으로 간주하겠다는 이란 사이에서 고심이 깊습니다. 나아가 범 여권에서 파병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을 깊게 하는 범 여권의 목소리가 또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재명 대통령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모두 면소의 길이 열리는데요. 1부와 2부 진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찐텐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좀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침된 정치로 시작하겠습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0: 억지 텐션이 아니다. 진한 텐션이 있는 정치 대담, 찐텐 정치. 전혜연 민주연구원전 부원장,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전 당협위원장, 이석현 정치평론가 이렇게 네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에 방한했던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초청을 해서 방문을 하는 건데요. 사실 지금 가장 주목되는 것은 호르무즈의 파병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마크롱 대통령하고 프랑스에서도 관련 논의를 좀 할 것 같은데 이 프랑스하고 논의하는 게 우리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또 지금 보면 유럽 국가들은 영국이나 뭐 프랑스, 독일 등은 일부 선박을 파견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비전투용 선박 아니겠습니까? 군수 지원이나 뭐 이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혜연 부원장님 말씀부터 하실까요?
3: 저는 방송을 하기 전에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국제정세가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국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노골적으로 미국이란 전쟁에 기여 라는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마른 기어이지만 사실은 한국도 적절히 동참하라는 건데 이게 우리의 국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미 관계성이 되게 복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어떤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해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호르무즈 관련해서 얘기를 할까 부분인데요. 저는 대통령이 또 신중하게 발언 한마디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발걸음이라는 표현을 SNS에 올렸거든요.
0: 네네.
3: 이건 지금 이제 네팔 대참사로 우리 국민들이 실종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이 주제가 얼마나 무겁고 국익과 미래 세대를 위한 외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이 주제 자체가 이번에 올랐다는 것도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발언 하나 뭐 어떤 얼굴 표정 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대응할 거라고 봅니다.
0: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 드릴까요?
2: 실제 영국 같은 경우는 가장 적극적으로 군사 자산을 파병했다고 봐야 돼요. 호르무즈 해협에. 하지만 프랑스는 군사 자산을 파병을 했지만 실제 목적이 상선 보호나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 자유에 보다 초점을 둔 그런 파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와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이 앞으로 방향을 잡는데 어떤 조언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이나 프랑스나 영국, 독일이 처한 현실은 달라요. 또 독일은 사실 파병에 가장 지금 현재 계획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한 건 없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보면 독일은 지금 현재 서구 유럽 가운데 이란과 교육이 제일 많아요. 한 12억 달러 정도 수준 되는데 그래서 이 세 개국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방향을 써야 되느냐. 영국처럼 적극적인 파병을 해야 되느냐. 프랑스처럼 선박 보호와 항해의 자유에 초점을 맞춘 파병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독일처럼 파병을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계속 이렇게 미적대야 되느냐.
0: 네네.
2: 이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결론은 결국 국익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남우호 피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되는 파병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한미 외교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원유가 나지 않는 수입 국가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 자유가 안 보장된다면

0: 되면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 힘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프랑스식의 파병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프랑스는 지금 민간 선박 호위 뭐
0: 그런 쪽에 초점 맞추고 있죠.
1: 초점을 맞추죠. 영국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병력을 파견했습니다만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라 홍해하고 아라비아해 맞습니다. 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약간은 벗어나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해요. 우리 정부가 반대 여론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배경이 뭘까를 저희도 고민해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 조금 나왔습니다만 이게 이제 미국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로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행이 우리의 자원이나 경제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석현 평론가 말씀 주시죠.
2: 뭐 정부는 뭐 그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네. 저희는 이제 미국의 압박이 거셌을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일종의 좀 타임라인에 있는 것 같습니다. 3월부터 이제 5개국을 거명하면서 트럼프가 파견을 요구하고 4월에 트럼프 갑자기 또 주한미군 얘기도 꺼내고 그리고 지난달에는 한미연합훈련을 또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는 뭐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같은 것도 걸려들 수 있고 관세 문제 또 쿠팡 사태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대북 관계를 이제 패싱할 수 있다는 북미 대화에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인 때문에 압박을 굉장히 크게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11월 이제 중간 선거를 네.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엄청 낮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앞서서 이제 다른 이제 동맹국들에게 좀 부담을 같이 나누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방위적 압박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건 요청이 아니라 뭐 청구서에 가깝죠. 이제 수많이 걸려 있는 것들에 대한 청구서를 지금 내민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좀 압박을 크게 느꼈을 수밖에 없습니다.
1: 미국의 압박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는 말씀이시고 신인기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3: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트럼프 체제의 어떤 특수성이라고 네네. 하면 이제 워낙 그 예측이 불가능하고 하루에도 10번씩 마음이 바뀌는 이제 트럼프를 상대를 해서 우리가 한미 동맹도 더 유지 강화를 시켜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있는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파병 요구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대미 투자 관련해서도 속도를 내라 뭐 이런 압박까지 더해져서 사실 이게 굉장히 지금 풀기 어려운 그런 고차 방정식이 돼가고 있는 것도 맞고요. 거기다가 또 우리도 파병이라는 것을 선뜻 이걸 정부에서도 더 던지기가 좀 그런 것이 사실 이게 전투병으로도 파병을 하라. 만약 그렇게 된다면 또 국내 여론이 매우 나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 고려한다면 적정 규모에서의 적정 파병 정도로 이제 검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그조차도 사실 우리가 침략 전쟁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또 외국군에 대한 우리가 파병을 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까지 받도록 또 우리 헌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국내법적 절차를 또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이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까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파병이라는 것도 뭐 전면 거부가 만약에 불가피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 비전투병이라든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어떤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는 그런 대의에 우리가 좀 참여하는 정도에서의 제한된 파병 정도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결론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제가 질문을 뭐 두 가지로 나눠서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섞여 있긴 하겠죠. 미국의 압박도 있고 우리 경제적인 문제도 같이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그 국힘 유승민 전 대표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파병 대가로 트럼프로부터 얻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 그것이 한미연합 방위 능력 강화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 강화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조 등이라면 파병에 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파병 대가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의 확정 또는 북핵 보유 인정 대북 제재 완화 등의 전제하에서는 국민의힘이 함부로 찬성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주장을 했네요.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 들어볼까요?
0: 실제 유승민 전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어요. 뭐냐면은 실제 미국이 지금 외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겠다는 그러한 역할을 포기했다는 게 전 세계 외교 가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어떻게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냐면은 미국의 핵 외교 자체도 이제는 달라졌다. 그래서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북한의 핵 자체를 인정하고 가는 방향으로 지금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1: 네.
0: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종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위협은 맞는 상황이고 그리고 북한의 핵은 더더욱 큰 위협이 맞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핵 무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농축 우라늄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확조받는 그러한 연계를 얘기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제 미국이 인정해줄지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0: 그 문제가 만약에 아니고 유승민 전 대표가 걱정하는 것처럼 북한의 핵은 인정하고 전작권 전환도 받아들이고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방어가 없는 상황이 전제가 된다면은 저도 반대예요. 하지만 그것까지 연계해서 파병이 연결될 거다 하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진 않아요. 하지 않고 다만 네. 유승민 전 대표의 우려도 나름 국회에서는 고려할 필요는 있다.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1: 근데 이제 그 전작권 전환은 제가 사실 너무 나간 추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예전부터 이제 민주정부 하에서 계속 내부에서 토론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께서 그것까지 연계시킨 건 좀 너무 과도한 이제 상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국익을 말할 때 왜 이것이 결정하는 것이 어렵냐면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이익을 보통 우리가 국익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 군사 안보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보통 국익이

0: 정된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정부가 군수 지원함을 빼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부담하고 지원함의 방어 능력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초계기하고 폭발물 처리반 정도가 파병되면 인원 규모가 당초 한 150명이라고 얘기됐던 게 한 50명 정도로 확 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들은 단독 작전이 안 되기 때문에 연합군하고 연합작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는 이석현 평론가 말씀 먼저 들을까요?
1: 정부가 협상을 네. 잘하고 있고 그 좋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비전투병 위주로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이라크 파병 때 생각나는 거죠. 네네. 당시에도 비전투병으로 그 파병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20년간의 그 거친 비슷한 상황인데 똑같이 이제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저는 잘 좋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파병 반대론자들은 이제 파병이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에도 반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규 대표 말씀 좀 드릴까요?
2: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이란과 지금 미국의 이 네. 전쟁 자체가 그 정당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침략 전쟁으로 보고 있는 여론도 너무 높고요. 그리고 좀 이란의 반발이나 이런 것도 사실 지금 쉽게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복잡한 중동 정세에 또 우리까지 개입이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파병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뭐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전투 파병부터 비전투 파병 내지는 파병은 아니지만 또 파병에 준하는 다른 정책적 효과들까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네네. 그런 차원에서는 또 국내에서 또 침략 전쟁이니까 무조건 안 된다라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군에 자녀를 보낸 분들의 또 부모님들의 마음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결국 국익과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이거를 안을 짜서 미국과의 관계를 또 유지해야 되느냐 네. 이런 복잡한 숙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안들 정부가 구체화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정말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는 거 이걸 통해서 결국 국익을 우리가 다 높이자고 하는 일들일 텐데 결국 그 정책 목표에 맞는 그런 결정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여론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이라크 파병 때하고 또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지상 병력이 주둔할 수 있는 기지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더 민감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때 아마 항공, 그러니까 물류 쪽 건설, 의료, 재건 이런 쪽으로만 저희가 파병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규모로 얘기가 되고 있는지 앞서 잠깐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결정되는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당은 지금 명확한 입장을 안 내고 있고 신중한 모습인데 일각에선 파병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요. 범여권 조국혁신당하고 진보당은 강하게 파병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당내 기류는 어떤지 전혜연 부원장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3: 일부 의원들, 그러니까 한두 분 정도는 뭐 네. SNS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성준 대변인의 발언을 보면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다. 이 말은 민주당 차원의 입장이 나갈 단계가 아니며 아직 정리된 바가 없다. 논의도 진척된 바가 없다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국민의 입장은 좀 묘해요. 지난 3월엔 국민의힘 내에서 즉각 파병 목소리 나왔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찬반 유보한 채 정부에게 빨리 결단하라라고 압박만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당내 기류 좀 이창근 위원장님이 말씀 주세요.
4: 실제 이런 것 같아요. 당 지도부 얘기를 이렇게 쭉 전해 들으면은 원칙적 찬성 하지만 국회에 분명한 파병의 목적과 우리의 실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라. 이게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제 아까 유승민 전 대표 얘기도 잠깐 했지만 당 지도부도 이런 의심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이 파병이 파병 이면에 전작권 회수와 우리의 핵은 대체가 네네. 대비가 안 되지만 북한의 핵 문제는 인정하는 그러한 이면적인 딜이 있는가 그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병이 그거와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한 배경하에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한 목적과 실익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런 입장인데 거기에 또 더 적극적으로 유승민 전 대표와 의견을 같이 하는 또 당내 중진 중한 사람이 또 안철수 의원이에요. 안철수 의원도 만약에 이게 또 다른 이면이 있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배제하고 우리의 오히려 핵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해서 파병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오히려 이런 또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도 완전히 일치된 의견이 있는 거는 아니다. 다만 파병에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서도 이제 노무현 정부 때를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때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정치적인 파장이 굉장히 컸거든요. 여당 내에서도 지금 파병 찬반이 극렬히 그 당시에 여당 내에서 굉장히 찬반으로 갈려서 갈등이 극심했고 국민 여론도 파병 반대가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0: 결정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국내 절차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국에 설명을 하고 최대한 결정을 저는 미룰 수 있으면 미룰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 지금 프랑스 대통령께 순방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국가들과 좀 뜻을 합쳐가지고 함께 공동 대응하는 방안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파병을 결론적으로 하게 되는 한이 오더라도 전 최대한 대한민국의 국익을 높이는 쪽으로 대통령께서 아마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 22년 전과는 상황이 네네. 좀 많이 다른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혹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적극 고민하면서 논의하는 모양새는 취하되 이걸 중간선거 이후로까지 좀 약간 미루려는 전략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해 보는데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2: 일단 굉장히 신중하게 하면서 하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 이제 정부도 지금 중요하지만 민의를 담아내는 국회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면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올 만큼 국론이 분열이 됐었고 이른바 민주정부를 만들었던 사람들 내에서도 2천만 토론이 격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안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정파를 떠나서 네. 앞으로 진짜 대한민국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1: 2부에서 조금 더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태풍 크로반의 간접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과 부산, 울산,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와 연안 일대로는 안전사고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반면에 내륙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선선하겠고 낮에는 크게 춥지도 덥지도 않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수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대구 포항 고속도로 대구 방향으로 와촌 터널 부근에서 대형 화물차 화재 사고 처리 작업으로 뒤쪽으로 12km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

0: 지와 생활이었습니다.
1: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부, 전혜연, 신인규, 이창근, 이석현 이렇게 네 분과 찐텐 정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파병하려면 결국엔 국회 표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대통령이 파병하기로 결단하면 이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게 노무현 정부 때처럼 민주당 내에서 범 여권에서 강력 반발하고 국민 여론 막 들끓고 하면서 혼란이 좀 있을지,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라크 파병이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혼란은 없을지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이석현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3: 그만큼의 혼란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0년 전 결단을 지금 돌아보면 저는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지만. 그리고 민주진영 지지층과 민주정부 정치인들도 그 20년 전 사례를 통해 학습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작정 당시만 해도 뭐 거리로 쏟아져 나오시고 네네. 반미 정서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는 많은 것이 변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환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 당시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파병 당시 맹렬했던 국민의 비판하고 시민사회 반대운동이 오히려 미국을 설득하고 파병 규모를 줄이는데 버팀목이 됐다라고 자서전에 썼거든요.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4: 아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셨던 대선 이전에 한미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미선이 효선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분들도 언급을 하셨는데 당시에 국민들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양가 감정이 있었고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강했기 때문에 정말 이곳저곳에서 마치 지뢰같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그 상황에서 폭발한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좀 차분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게 혹시 뭐 협상이든 결단이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저는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 빨리 결정해야 된다라든가 굉장히 좀 격한 용어로 비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국방이나 외교 관련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왜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국내 여론이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이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면서 이 표현이 뭐라고 해야 되니까 네. 딱 다리를 딱 버티고 서서 정말 대한민국만을 위한 결단을 해주려면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되고 이것을 정쟁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5: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역사적 업적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라크 파병 결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군대의 해외 파병의 어떤 능력이라 그럴까 그것도 많이 축적이 됐고 네. 그리고 당시의 한미 외교와 지금 현재 한미 외교가 미국의 외교의 축이 달라졌다는 설명을 서두에 드린 것처럼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처럼 지금 현재도 여전히 미국의 우산이라 그럴까 핵우산은 필요해요. 그렇다면은 한미 동맹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파병을 통해서 네. 한미 동맹의 역할을 강조했고 그래서 미군 재배치라는 데서도 사실 일정의 소기의 성과를 거뒀거든요.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지켜낸 것은 전투 파병은 아니다. 평화 유지 그다음에 재건 사업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역사적 흐름을 네. 어쨌든 같은 민주당 정당이었으니까 정말 다 살펴보시고 자료가 다 축적돼 있을 거니까 그런 걸 보시고 신중히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2: 당시 우리가 2003년 파병에서 2008년까지 이라크에 있었거든요. 근데 꽤 많이 갔습니다. 사단급 규모 한 3,600명 규모의 파병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평화 재건이나 뭐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규모를 더 늘릴 수 있었겠죠. 우리가 이제 파병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미국 쪽에서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반가워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란은 공격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혹시나 모를 만약에 우리가 파병하게 되면 보복에 대한 걱정도 좀 생기거든요. 과연 우리가 파병했을 때 이란의 보복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뭐 이 부분, 그다음에 반대로 파병 안 했을 때 그럼 미국이 우리를 더 압박할 텐데 여기에 대한 여야의 각각의 대안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신인기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지금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는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아까 전혜연 부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막 속도를 내서 결정을 해라든지 아니면 한미동맹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절대 가치니까 우리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만 하자라든지 이런 좀 약간 시대착오적인 저는 생각들은 좀 우리가 최대한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란과 관련된 이 중동의 복잡한 정세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네.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가 파병을 하더라도 이란과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지금의 국제관계라는 게 아마 이제 가을만 돼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엄청난 아마 변화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지위가 변동되고 있고 또 중국이 부상하는 이 정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저는 조금 더 달라진 현실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대한민국의 현재 국익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합의가 좀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란과의 외교적 노력까지도 우리가 그 끈을 놓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부는 이 복잡한 함수 속에서 네. 전 최대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길을 모색하는 그 중요한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결국엔 여야 정치권이 찬반 주장만 하지 말고 뭐 거기에 따른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0: 그러니까 이제 고도의 계산에 함께 네. 지혜를 모아야겠죠. 어떤 답을 정해놓고 본인들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달라진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정답과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정쟁적 태도는 지양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좀 대결단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오늘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대상을 축소해서 소송 조건을 없애면 판결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는 건데요. 이러면 이제 아직 1심입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단선 무효형 이거 플러스 국민의힘 선거보조금 뭐 390억 원 정도의 반환 뭐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조국 원장의 주장에 대한 평가부터 좀 듣겠습니다. 이건 전혜연 부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4: 저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이슈를 자꾸 조국 전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좀 우려가 되거든요. 사실 민주당도 새 지도부가 들어섰고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생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철도 통합을 통해서 요금을 좀 감면하는 문제라든가 지금 네. 지역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걸 정부가 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조국 전 대표가 나서셔서 이런 이슈를 자꾸 저기 말씀하시다 보니까 다시 대선 전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민생을 살리는 일과 개혁을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은 말 한마디가 정쟁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우리 당의 의원들도 굉장히 조심조심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국 전 대표도 정말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기여를 하신다면 네. 이런 이슈 자체를 다루실 때 이런 이슈를 던지는 것 자체가 어떤 파장일지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 이창근 위원장님은 어떻게...
5: 사실 맞지 않는 네. 말이죠. 뭐냐면은 이미 공소 취소, 공소 기각 관련해서 우리가 지방선거 전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적인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을 했습니까? 그리고 현재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고 하면서 사실 공소 기각과 관련된 그러한 조항도 강제 조항도 몇 가지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논란이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예 공직선거법 자체를 개정해서 면소로 간다. 과연 여기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연히 조국 현재 뭐 혁신연구원장이죠. 원장의 얘기대로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사안이에요.
2: 네.
5: 그리고 그렇다면 또 역으로 말하면 이미 이 동일한 조항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러한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엄격하게 정한 이유는 다른 어떠한 사실보다도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정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2: 네.
5: 그렇기 때문에 조국 원장이 이런 주장을 하려면은 공론화를 거쳐서 수기를 거쳐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적극적으로 본인이 SNS에 글을 올려서 이러한 논란을 또 불러일으킨다? 사실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부터 늘 말씀드린 게 공소 취소 공소 기각을 이미 대통령의 재판은 중지됐기 때문에 그것을 논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만약 업적을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그러한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논해야지 지금 또다시 이러한 조국 원장 얘기대로 이제는 취소 기각해서 이제는 아예 법을 바꿔서 면소 네네. 그럼 또 다른 갈등이 얼마나 유발될까요? 적절치 않다 저는 봅니다.
2: 조국 원장은 또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정신 나간 자칭 친명 평론가 유튜브

0: 후보들은 내가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위해 이런 주장을 한다고 왜곡 비방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법 개정은 진보 보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과잉 범죄화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를 예방하는 조치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신규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일단 조국 원장은 상당한 좀 피해의식에 좀 쌓여 있는 거 아니냐. 그 표현 하나하나가 남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전제를 깔고 하시니까 이건 좀 올바른 정치의 태도는 아니다.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지금 조국 원장의 이런 태도는 여러 논란을 키워서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더 유지하겠다라는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반정치입니다. 안티폴리틱스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조국 원장이 이용하는 단순한 간판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면소까지 가겠다라는 본인은 나름의 무슨 아이디어라는 식으로 주장은 합니다만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판이나 이 논란을 더 키우는 방식 거기에 본인 스스로가 어떤 땔감을 넣어주고 있다라는 이 차원에서는
0: 네.
1: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지율 10%가 빠지는 걸 감수하면서 사면복권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조국 후보 지금 조국 원장도 정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가 맞는가? 전 한번 좀 근본적으로 지금 돌아봐야 될 시점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치의 과잉 범죄화나 정치의 사법화를 예방하는 조치, 총건 별도의 트랙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킨다는 게 얼마나 혼란인지 전 한번 좀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0: 이석현 평론가도 비슷하게 보십니까? 조국 원장이 왜 이런 주장을 했냐? 지금 신인규 대표는 자기 체급 올리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2: 뭐 비슷한 듯 다른 의견인데
0: 네.
2: 자기 체급 플러스 이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 있잖아요. 조지 레이코프.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자꾸 수면 위로 지금 올라오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좋아할까요? 한 질문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될 일도 안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당이라 그러고 더 본인들이 민주당답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전혀 원하지 않는 일을 자꾸 본인이 더 레드팀이다, 더 내가 생각하는 거다 이러면서 하시니까 민주진영 지지층 입장에서는 기만 혹은 나아가서 좀 조롱처럼까지 느껴집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정책 이제나 이런 것 쪽으로 나아가지 네네. 못하고 굉장히 쓸데없는 논쟁만 강화시킬 것 같아요.
0: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통령 혹은 민주당에 득이 되느냐 이 문제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SNS로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도리어 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3: 일단 조국 원장님께서는 조국 혁신당의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서
0: 네.
3: 본인이 속하신 정당의 혁신안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국혁신당과 연대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든 그거는 뭐 이제 우리 당 내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의제를 갖고 우리가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3: 굳이 손을 잡는다면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하는 사회권 우리나라를 어떻게 좀 더 불평등을 완화할 것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했던 기본사회 이런 쪽에서 이제 접점을 찾아가야 국민들도 아, 왜 저 두 당이 서로 대화가 되고 연대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지 자꾸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국민들께서 상당히 오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 정략적인 계산이 있구나 아니면 정책 노림수가 있구나 이것은 민주당에도 조국 혁신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서 오히려 당내 혁신안을 먼저 만드시고 지지율을 올리거나 국민들로부터 좀 지지를 회복하는 방안을 먼저 내시는 게 지금 더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0: 앞서는데 저희가 좀 얘기했습니다만 조국 원장이 이런 제안을 내놓은 게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하고만 연관돼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관련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약간 혹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슬쩍 법 개정에 찬성할 가능성 뭐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4: 그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거야말로 책임 정치가 아니죠.
0: 네.
4: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정치 노선에 의해서 불법 비상계엄이 자행됐고 그리고 탄핵이 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을 받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그런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은근슬쩍 국민의힘이
0: 네.
4: 찬성한다. 그러면 정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하나를 위한 당이라는 그러한 걸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법은 조국 원장이 어떤 정말 작은 공을 쏘아 올렸지만 그것은 불쏘시개가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경솔하게 내뱉을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또 국민의힘에서 아마 그대로 또 받아들일 의원들도

0: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 논의 자체를
1: 네.
0: 꺼내진 않잖아요. 면수장 자체를 국민의힘이 이때까지. 그래서 그걸 봐야 돼요.
1: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고, 당내 분위기에서는 그럼 전혀
0: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꺼낸 적이 없었잖아요. 옛날부터 면소
1: 먼저
0: 이러면서.
1: 꺼내기에는 좀 그렇고 꺼내줬잖아요.
0: 아니 꺼내줬다 손치더라도 이것을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당이었다는 걸 인정할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할수 없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국 원장이 사실 이 얘기까지 간게 앞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심의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면소로 가자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쓴 글의 비판이니까 오늘 이런 글도 적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과 자칭 친명 평론가들이 나를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 벌떼처럼 공격을 했다. 그런 공격이 대통령에 도움이 될 거란 생각했나 본데 안타까울 뿐이다. 그들이 하는 형태가 반명 제조기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그리고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을 저격한 것 같긴 한데 신인규 대표님 말씀 좀 주십시오.
2: 근데 일단은 요 얘기를 보면 이제 국어의 영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1: 네네.
2: 이제는 뭐 더 이상의 그런 정상적인 소통이 좀 어려운 지경까지 가는 것 같아서 좀 착잡한 마음도 들고 유죄 가능성 이 얘기는요. 이게 공직선거법 사안이 파기환송돼서 지금 2심으로 다시 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윤석열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라는 그 의혹이 아직 해결이 안 됐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개입한 거 아니야? 대선을 앞두고 개입한 거 아니야?라는 그 의혹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이걸 유죄라는 거를 본인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전 조국 원장이 그동안에 이야기해왔던가 완전히 모순 배치되는 점을 지적을 하는 거니까 자꾸 이렇게 그 정치인으로서 본인에 대한 비판이나 어떤 지적이 있을 때 나는 잘했는데 왜 나를 자꾸 이렇게 잘못했다고 뒤집어 씌우느냐라는 식으로 남탓하거나 자신을 스스로 성역화하는 이런 자세는 매우 온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뭐 친명 평론가를 뭐 자칭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익명 저격을 자꾸 하시는데
1: 네네.
2: 굉장히 비겁하고 저열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윤핵관이라는 그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익명으로 흘려가지고 자신의 이름도 그 특정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정치적 혼란만을 만들어냈던 정치 세력들이 있는데 조국 원장도 정치를 좀 떳떳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떳떳하게 조국이라는 실명을 걸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누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서로 공방하는 것이 정치에 더 건강한 소통 문화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저는 좀 그 생산적이지 않은 방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조국 원장이 그런 공격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나 본데 안타까울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이, 날 공격하는 게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 이석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3: 아까 자꾸 조국 대표께서 전 네네. 대표께서 나는 친명이면서 뭐 비판적 친명이다 이런 애매한 센스를 취하니까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기만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 최근에 몇 달 동안 네네. 조국 전 대표는 본인이 그 대통령과 한배를 타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여러 장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지 못하는 이유는 어쨌든 민주당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당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저는 솔직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 친명은 아닌데 이 민주당이라는 적자, 이 가문 안에 이재명은 적자가 아니다. 지금 거의 그런 수준 아닙니까? 인정 못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솔직하게 까고 얘기를 하시는 게 더 좋다 이겁니다. 자꾸 나는 친명인데 공격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1: 그러니까 조국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이제 레드팀이라는 거죠. 레드팀이 내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현 본장님 어떻습니까?
4: 일단 조국 혁신당부터 레드팀을 잘 활성화하셔서 그 그동안 시끄러웠던 문제들 성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라든가 당내에 있던 이제 의원들이 비례대표로서 과연 역할을 제대로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점검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저는 뭐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른바 진보정당이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1: 네.
4: 예를 들면 진보당이라든가 사회민주당에서 비정규직 급식노동자 문제를 열심히 하는 문제 고공농성 중인 정말 자영업자들을 찾아가서 노력하는 문제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또 존경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다 챙기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보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레드팀이지 이렇게 오히려 어떤 민주 계열의 분열을 촉진하고 자꾸 제각각 해석이 나오게 돼서
1: 네.
4: 서로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은 레드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이제 본인 이제 레드팀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자.

0: 2층 레드팀 조국 원장. 정부의 종부세 유턴도 비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민정수석 시절에 조국 원장이 종부세 물릴 모양이다. 경남 아파트 소유권 빨리 이전해야 한다. 우리 보유세 폭탄 맞게 생겼다라고 가족들에게 문자 보낸 일이 다시 요즘 소환되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창근 위원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1: 이 장면이 조국 원장이 정말 이율배반적이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정치인 조국과 개인 조국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정치인은 한결 같아야 되잖아요. 본인이 개인 입장일 때는 민정수석 시절이죠. 물론 정치인이라 볼 수는 없지만 공직자예요. 그런데 종부세 물릴 모양이다. 보유세 폭탄 맞는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 기억에 그게 맞다면은 아마 종부세 한 50만 원 정도 나왔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폭탄이라고 표현한다. 근데 이제 와서는 또 민주당에서 나서서 김민석 대표 체제 이후에 네. 정부의 부동산 세금 폭탄이 정말 민심의 이반을 하는 그러한 주요 원인이고 이 보유세의 취지가 세대별 과세가 아니라 인별 과세인데 오히려 부부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매기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오니까 그것을 원상복귀하자는 게 이번에 민주당의 취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비판한다? 정말 이율배반적이죠. 종부세는 인별과세거든요. 그런데 인별과세가 부부가 나눠서 가지고 있으면 각각이 12억씩 공제를 받는데 정부 안으로 하면 9억으로 공제가 줄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상복귀하는 게 어떻게 그게 유턴이에요? 저는 그래서 조국 원장이 이거야말로 정말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0: 조국혁신당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민주당의 김용남 전 의원에게 당직 맡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적절한가라는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이제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에게 원장 자리도 줬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혜연 본점이 어떻게 보세요?
2: 이건 굉장히 좀 당대 당으로서 이례적인 네. 일이고 저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김용남 전 의원 사례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국민의힘에서 특정 세력을 너무 비하하거나 5.18 관련한 혐오 표현을 썼거나 이런 사람을 뭐 대변인으로 발탁했다던가 당의 주요 당직을 맡겼다면 그거는 정당을 불문하고 국회와 정치 집단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김용남 전 의원에게 당직을 맡긴 것은 김용남 전 의원이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를 했었고 또 아깝게 석패했지만 그곳에서 네네.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가 있고 일정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당직을 맡긴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정당에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0: 네. 자, 오늘은 본방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 네 분과 함께 잠시 후에 유튜브에서 정책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유튜브 연장 방송 틈새토크도 많이 들어주십시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어?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0: 기준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하이킥. 오늘 3부 제법 알려드립니다 에서는 사건 사고 법적 이슈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세모지에서는 이제 추석이 한 2주 정도 남았죠. 추석 영화가 이야기, 어떤 영화들 개봉하고 또 뭐 주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부 전까지 유튜브 통해 정치대담 튼셉 토크 계속 이어갈 테니까요. 네 분과 정치 얘기하는 거 유튜브로 놀러와서 많이들 들어주십시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

0: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심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주린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안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7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정세에 대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공군 1호기를 타고 프랑스로 출국했습니다. 지난 4월 한국을 찾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5개월 만에 이뤄진 상호 국빈 방문입니다. 첫 일정은 영화와 영상의 미래를 주제로 올해 처음 열리는 류미에르 서밋. 30여 개국 정부와 기업, 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모이는 회의에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으로 참석합니다. 청와대는 영화 산업의 전통을 가진 프랑스와 K-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 함께 글로벌 영상 산업의 새 질서와 의제를 주도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파리로 이동해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과 확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AI와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공동 연구와 기업 협력, 시장 진출 방안 등이 주요 의제입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중동 정세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프랑스가 영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 회복 논의를 주도해왔고 우리 정부 역시 참여해온 만큼 의견을 나눌 걸로 예상됩니다. 양국 기업 20여 곳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과 마크롱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도 이어집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프랑스와의 협력을 문화뿐 아니라 안보와 첨단 산업으로 확장하고 유럽과의 외교 경제 네트워크를 넓히는 전략적 거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 날인 9일에는 브룬피페 프랑스 하원의장을 면담하고 동포 오찬 간담회와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 접견을 끝으로 한불수교 140주년에 이뤄진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5: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 씨와 김 후보자 사이에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오전 SNS에 양 씨나 김 후보자 측에서 마치 언론에 청탁 문자 두 번이 전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며 김 후보자와 양 씨, 김강립 식약처장 사이에 청탁 문자를 주고받기 전 노골적 불법적 통화들 것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0: 있습니다. 한의원이 공개한 2021년 10월 12일 브로커 양 씨와 김 후보자의 첫 번째 녹취에서 김 후보자는 내가 이야기 한번 해볼게, 무슨 처 어디냐며 식약처장이 알 테니까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달라고 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양 씨와의 두 번째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내가 말씀드렸고 나에게 보고해준다고 하니 기다려보라며 처장께서 모든 가용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 하는 것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총탁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고 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쟁과 정치 공작에 악용하고 있는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 기록을 상납한 성명불상의 제공자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한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김 후보자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며 심지어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 계획서 내용까지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진수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고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이 의원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의원은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인종 청소범이라며 김 대표가 저를 히틀러로 비유하면서 대한민국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이 경찰개혁 전담기구를 다음 주 중에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단장은 경무관으로 하되 구체적인 편제와 추진 방향은 출범에 맞춰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경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조직과 제도뿐 아니라 현장 업무 수행 방식까지 원점에서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네팔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이 근무하던 공사 현장에서 우리 긴급구호대가 중국인 생존자 1명을 찾아냈습니다. 대홍수 발생 열흘 만인데 구조대는 근처에 한 명이 더 있었다는 생존자 진술에 따라 오늘 추가 수색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손한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한 줄기 빛이 닿지 않는 250m 터널 안. 진흙투성이가 된 우리 해외 긴급구호대가 밧줄과 동료 대원들에 의존해 키보다 훨씬 높은 흙벽을 넘어갑니다. 얼마 뒤 터널 위쪽 좁은 공간에 겨우 몸을 숨기고 있는 남성이 보입니다. 이 남성은 연락이 두절됐던 중국인 루하이 타오 씨. 한국인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투입된 구호대는 오늘 생존자가 발견된 터널 안쪽으로 더 진입해 추가 수색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손한일입니다.
0: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 3월 이후 6달 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81조 3,916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7,276억 원 줄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 621조 2,730억 원에서 지난 3일 620조 5,151억 원으로 7,579억 원 줄었고 개인신용대출은 109조 5,975억 원으로 257억 원 늘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30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4인 차례상을 마련할 경우 비용은 작년보다 1.2% 3,500원이 오른 30만 2,5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산지, 경북 지역은 5에서 10mm, 제주 산지는 10에서 40mm 등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9도, 춘천은 16도로 예보됐고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4도에서

0: 더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진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안녕하십니까. 전남강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영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강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2: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6: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7: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제법 알려드립니다에서는 서정빈 변호사와 법적 이슈 살펴볼 텐데요. 이혼 소송 도중 어린 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 신상은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보고요.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받아온 쥐기현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죠. 법적 쟁점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4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세모지에서는 오늘 1000만 관객 돌파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 중심으로 추석 연휴 극장가에는 어떤 작품들이 올라오는지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한 주간 뜨거운 이슈에 관한 법률 상식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제법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얼마 전에 30대 공무원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내용부터 좀 살펴주십시오.
1: 네, 지난 9월 1일 오전 7시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 광주시 한 주택 계단에서 발생한 네. 사건인데 현재 공무원인 30대 남성 A씨가 출근하던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피해자인 아내 이분은 예, 그동안 A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네. 최근에 5살짜리 딸과 함께 경기 광주로 이사를 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A씨가 피해자의 새 주소를 알아내서 출근 시간을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뭐 범행 직후에 도주를 했는데 4시간 20분 정도 지났을 때 긴급 체포가 됐고 지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1: 자, 이런 사건 살인 사건에서 결국 동기가 또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봤을 때 이 A씨가 최근에 이혼 소송의 소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뭐 위자료라든가 재산 분할 문제, 양육권, 양육비 이런 내용들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앙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0: A씨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 외에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별도로 법원에다가 임시조치를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는 이 접근금지, 연락금지 그리고 이 친권정지 명령도 나왔습니다. 그것 말고 또 경찰에서는 이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아이 상태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고 심리상담 그리고 치료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지자체 같은 그런 관계기관과 후속적인 지원 방안, 뭐 생계비 지원과 같은 그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다라고 하는데 뭐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이라든가 또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이 부인이 별거 중이면서 일부러 주소지를 옮기면서 거의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던 걸로 나오는데 뭐 A씨가 별거 중이던 피해자의 주소를 이혼소송 과정에서 알아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함께 살던 수원을 떠나서 경기 네. 광주로 거주지를 옮겼고 또 지난달부터는 이혼소송을 진행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터진 게 네. 보통 이혼소송에서 소장을 제출할 때 원칙적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뭐 상대방 그 주소들을 다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가 소장에다가 자기 주소를 적어서 이게 송달이 됐으니까 이 가해자 A씨가 그 주소를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사실 뭐 제도상으로는 소송 당사자도 이 주소의 비공개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 말고도 뭐 요즘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들을 다 받다 보니까 네. 뭐 이메일 같은 그런 전자 방식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뭐 전자소송 사전 포괄 동의 제도도 있는데 이혼소송 같은 걸 처음 겪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사실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네. 때문에 결국 그런 문제가 여기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유가족들도 피해자가 당시에 이제 이 소송 과정에서 자기 주소가 노출되는 것을 매우 걱정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잘 피해 다니다가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소장이 전달되면서 그 주소가 알려져서 결국에는 이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런데 왜 가해자 신상 공개는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0: 우선 일단 피해자가 사망했다라는 중대한 그런 결과가 발생한 것도 맞고 또 범행 수법도 상당히 좀 잔인했다라는 점을 보면은 네. 뭐 일단 신상 공개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 사건의 특성 그러니까 이 가족 사이에서

0: 선언이고 네. 이 지 판사를 포함한 동석자 3명이 이걸 나눠서 향응을 제공받았다라고 보면 이 지판사의 몫이 136만 원이 넘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1회 100만 원 이걸 초과하는 향응을 수수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뇌물죄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만 초과를 한 금품이라든가 향응을 수수받으면은 네. 바로 이제 성립이 되는데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액과 상관없이 직무 관련성 그리고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공처의 그런 의견에 따르면은 당시 술자리 그것과 또 직위원 판사의 직무 사이에서의 그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이런 것들은 네네.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뇌물죄는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1: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인당 접대 금액이 기준에 못 미친다면서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 판단은 왜 달라진 거죠?
0: 일단 첫 번째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는 네. 당시에 동석 변호사 카드 내역을 봤더니 술집에서 170만 원이 결제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3명으로 나누면은 1인당 56만 원 조금 넘는 금액.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청탁금지법상 기준인 1회 100만 원에 미달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하지만 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이 주점에서 결제된 금액은 총 409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3명으로 나누면 1인당 금액이 100만 원을 넘게 되는 거죠. 네. 이 판단이 우선 달랐고 이제 직연 판사의 술집에서의 체류 시간에 대한 판단도 서로 달랐습니다. 네. 윤리감사관실에서는 당시에 집판사가 뭐 한두 잔 정도 마시고 곧바로 자리를 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공수처는 택시 탑승 기록 같은 걸 보니까 적어도 한 네다섯 시간 정도는 거기에 머물렀던 것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 뭐 강제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인데 네. 윤리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내부 감사를 처리하는 곳이다 보니까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진술을 주의하게 보거나 혹은 임의로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결제 내역이라든가 탑승 기록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컸고 이걸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라고 보여집니다.
1: 지금 체류 시간 말씀도 하셨잖아요. 술집 체류 시간도 윤리감사관실하고 공수처의 판단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체류 시간이 실제 법적 쟁점이 좀 될 수 있습니까?
0: 네, 이거는 앞으로도 주의한 쟁점이 네. 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어느 범위까지 향응을 제공받았냐, 그 비용을 어떻게 나눌 거냐 여기에 따라 이제 핵심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는 뭐 쉽게 말해서 상당히 좀 엄격한 더치페이로 판단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술자리에서 공무원이 접대를 받았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 전체 비용을 참석 인원수로 나눠서 향응액을 산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술자리 중간에 이 공무원이 떠나고 나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 추가 비용은 해당 공무원의 향응액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쉽게 말해서 뭐 제가 다른 사람들과 네. 소주를 마시고 있다가 자리를 떴다. 그런데 뒷사람들이 양주를 시켜서 돈이 이만큼 들어왔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 전체 값을 더치페이를 시키는 건 부당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윤리감사관실에서 판단을 했던 것처럼 이 지판사가 주점에 잠깐 머물렀다가 뭐 한두 잔 정도 마시고 떠났다. 그렇게 되면은 또 한편으로는 뭐 여성 종업원도 그때는 동석하지 않았다라고 봤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실제 제공받은 향응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공수처의 판단대로 주정 입장부터 해서 택시를 탑승할 때까지 4시간, 5시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전체 비용 중에서 3분의 1 정도 향응을 제공받았다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거죠.
1: 사실은 이제 법적 논란으로 가서 뭐가 얼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 보면 사실 그럼 99만 원이면 괜찮고 101만 원이 2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100만 원이면 뭐 괜찮은 겁니까? 라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리 자체 부당함을 국민들은 더 생각하실 것 같기는 해요. 공수처 기소에 대한 지기현 판사 측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0: 지금 변호인을 통해서 좀 의견을 밝힌 네. 걸로 보입니다. 이번 공수처의 기소가 무리한 사실 인정이다. 무리한 법률적인 적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두 후배 변호사의 모임에 잠깐 참석을 했다가 바로 이석을 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그것 말고도 이 후배 변호사들이 최근에 10년 동안 지판사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한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뭐 직무 관련성도 없었다. 대가성도 인정이 되지 않는 자리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양상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공수처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직영판

0: 다가 그 네. 모임에서 끝까지 남아 있었다. 그런다 하더라도 이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액수는 결국에는 100만 원이 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앞으로 이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이 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걸로 보십니까, 변호사님?
0: 뭐 일단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당시에 이제 주점에 직위원 판사가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1: 네.
0: 지금 뭐 법원에서의 판단, 그러니까 지금 감사의 판단 그리고 공수처에서의 판단이 모두 다른 부분인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체류 시간이 얼마나 되냐 여기에 따라서 이 집판사가 받은 향응액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는 동석자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할 건데 과연 이 사람들이 뭐 제대로 진술을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또 서로 일치할지 이런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하고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이 택시 네. 탑승 기록과 같은 그런 증거 내용들이 과연 이제 집판사의 체류 시간 그리고 뭐 향응 범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 말고도 법리적인 쟁점도 여전히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앞서 또 설명을 드렸는데 집판사 측에서는 당시 이제 동석한 두 변호사가 각자 비용을 나눠서 결제를 했기 때문에 네네. 각자의 그런 제공액을 따로따로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집판사가 각자한테서 받은 이 향응 금액이 100만 원이 넘지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409만 원을 단순히 뭐 3분의 1로 나눌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100, 300 이렇게 결제를 했다라고 한다면 각각 3분의 1씩 나누면은 한 사람당 100만 원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좀 지나친 형식 논리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0: 그래서 사실 청탁금지법에서 뭐 동일인에서 제공받은 그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상당히 좀 형식 논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뭐 설득력이 어느 정도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뭐 향후에 뭐 법정에서의 주요 다툼거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1: 이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하죠. 제주에서 실종된 뒤 3개월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 씨 유족이 국가 배상 소송을 추진한다는데 이거는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0: 일단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장민아 씨 유족 측에서는 지금 담당 경찰관 그러니까 부경장이죠. 부경장과 국가를 공동 피고로 하는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사실 금전적인 문제보다도 네. 결국에는 국가의 책임 여지를 소지를 충분히 밝히겠다라는 취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국가의 그런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부경장의 그런 직무유기라든가 혹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이런 불법 행위가 고의에 의해서 발생했다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국가의 책임 역시도 인정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손해 책임, 그 발생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장 씨, 장민환 씨의 사망이 네.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따른 결과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국가의 배상 책임 범위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여기서 발생한 손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 대한 손해라기보다는 이 국가가 이 장 씨를 발견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렇게 네. 되면은 가족들의 정신적인 그런 피해도 충분히 컸다라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사망 원인이 조금 어떤 손해 범위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7: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8: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9: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6: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0: 2026 진도 국제무역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역 문화축전.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2: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선선하겠고 한낮에는 30도 안팎으로 덥지도 춥지도 않은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24호 태풍 크로발의 간접 영향으로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과 영남 그리고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5에서 20mm, 동해안에는 5에서 10mm로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바람이 문제입니다.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가을이 더 깊어지겠습니다.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방향으로 와촌터널 부근 화물차 과제사고 처리로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1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일요일 저녁 세상의 모든 지식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세모지. 오늘은 박혜윤 더 스크린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이 뭐 영화 얘기하려면 이 얘기를 빼놓으면 요즘 영화 안 되니까요.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 야, 흥행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딱 1,000만을 돌파했더군요.
1: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논란의 나라. 예, 오디세이 그야말로 급이 다른 좀 흥행 기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봤더니 뭐 전 세계에서 15억 9천만 달러 넘었고 네. 북미를 빼고서도 10억 달러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뭐 속편도 아니고 슈퍼지는 이 오래된 서사 이야기를 가지고 이 정도의 성적을 낸 건 역시 논란이다 싶어요. 그리고 이런 할리우드에서 오리지널 영화가 해외에서 10억 달러 넘긴 것은 2009년 아바타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고요. 네. 뭐 아이맥스 매출만 4억 5천만 달러 넘겨서 아이맥스 역사상으로도 최고의 이야. 기록입니다. 한국은 뭐 오프닝 때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놀란 감독의 신기록들을 계속 갱신하고 있었어요. 3시간에 가까운 이 고대의 대서사 씨가 이 정도의 기록을 낸 건 사실 업계에서도 놀란 감독이니까라는 쪽 반과 그래도 좀 어렵지 않나라고 하는 반이 있었는데 네. 놀란 감독의 이름이 완전히 압승했습니다. 2014년에 또 인터스텔라로 천만 감독이 됐었잖아요. 또 한 번 천만 영화를 내놓으면서 네. 이제 한국에서 두 편의 천만 영화 쌍천만 감독이
0: 쌍천만
1: 되셨어요.
0: 감독. 네. 이제는 놀란 감독이 영화 만든다 그러면 일단 가서 보겠다라는 사람 늘어날 것 같습니다. 229 네. 하나님께서 이쁜 딸하고 오디세이 봤습니다.

0: 얼마나 제가 몰입해서 봤는지 우리 딸 하는 말이 엄마 스크린 속에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어 라고 놀리고 있습니다.
1: 너무 잘 보신 거죠 사실. 아이맥스 얘기도 잠깐 했지만 이 오디세이는 전체 영화를 풀 아이맥스 카메라로 찍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극장에서 보시는 거랑은 화면의 비율이 좀 다르죠. 그래서 아이맥스로 보셨을 때 이제 감독이 좀 관객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었던 그 화면의 전체를 다 좀 감상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도 좀 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아이맥스 추천 드리는데요.
0: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암표도 등장하고요.
1: 그렇죠. 너무 많죠. 근데 보면서 그 생각은 했어요. 네. 시네마의 매력이라는 게 뭘까? 놀란 감독이 그 지점을 잘 파고든 것 같다. 이 수천 년을 이어온 서사의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원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오디세이잖아요. 근데 이 오디세이 안에서 놀란 감독은 한 개인의 가족사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0: 네.
1: 또 하나의 문명에 대한 고찰, 그러니까 역사랑 신화 사이의 이야기를 놀란 감독의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로 보여줬다는 거. 그 저는 보면서 트로이 목마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0: 네네.
1: 어렸을 때부터 도대체 트로이 목마는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간 걸까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다 이번 영화에서 그 해답을 좀 알게 된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0: 스포면 말씀하시면 안
1: 스포는
0: 되죠,
1: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0: 저도 아직 안 봤기 때문에
1: 스포 절대 아니고요. 네. 보면 아 저렇게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하실 거고 이 환대가 사라진 전쟁의 시대 이 하나의 문명이 끝나고 새로운 문명이 근데 그 문명이 과연 이전 문명에 비해서 인간에게 이로운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또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0: 워낙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고 호평이 쏟아지고 있어서 언젠가는 봐야 되는데 제가 약간 사람이 몰리면 안 가는 성향이 있어서 네. 아직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디세이 외에도 스파이더맨 시리즈도 기록적인 흔행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스파이더맨 시리즈도 굉장히 잘 되죠. 800만이 넘었으니까요. 네. 한국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작품인데요.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또 모든 기록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그 마블 시리즈, 마블 영화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흥행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 아직까지도 스파이더맨 극장에서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 그래서 그런지 이 두 작품이 관객들을 쓸어가서 그런지 한국 영화 흥행이 조금 조용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 두 작품이 거의 한 1800만 이상의 관객들을 데리고 갔으니까요. 그래서 여름 한국 영화 대작은 사실상 호프 한 편이라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8월 초에 한 430만 정도 넘긴 다음에 약간 주춤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좀 흥미로운 소식은 해외에서는 이제 호프가 또 시작입니다. 예,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대만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 수요일 9일에 이제 북미 개봉을 하는데 이 북미 배급을 맡은 네온에서 미국 내 약 1,500개 이상 극장에서 상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규모가 큰 상영이고 2019년 기생충 이후에 한국어 영화로서는 미국 최대 규모 개봉이에요. 그리고 뭐 돌비관이라든지 4DX관처럼 이렇게 좀 특수관에서는 미리 이제 선행 상영 하는데 굉장히 매진되는 회차가 많고 호평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뭐 칸에서 200여 개국에 이미 선판매가 됐기 때문에 미국을 시작으로 또 뭐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같은 나라들로 순차 개봉이 될 텐데 이 작품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할리우드 리포터가 이 작품에 대해서 즉각적인 컬트 클래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되게 흥미롭게도 굉장히 완숙한 감독이 자기가 지금까지 썼던 제작비의 모든 제작비를 통틀은 것처럼 큰 비용으로 컬트 클래식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저는 해외 관객들에게는 또 좀 다른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호프의 해외 성적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0: 해외에서의 흥행 선전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OTT로 언제 들어오냐 이게 관심이신 것 같은데.
1: 근데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7월 29일 날 김지훈 감독과 함께 나홍진 감독이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을 했는데 OTT 플랫폼에서는 아직 상영할 계획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싶어서 오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좀 더 오랫동안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나겠다.

0: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힌 거라고 보는데요.
1: 네.
0: 이창동 감독님의 신작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새롭게 이번 넷플릭스 영화로 극장 선공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작품이 좀 극과 극의 노선을 채택한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네. 뒤에 또 좀 짧게 들려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1: 그러면 이제 2주 후면 추석인데 여름을 피한 한국 영화들이 9월에 이제 대거 몰려오는 거죠?
0: 맞죠. 예, 사실 뭐 추석은 원래 한국 영화에서도 대목 시기라고 늘 불렸는데 최근에 영화계가 너무 형편이 안 좋아지면서 추석에 한국 영화 이렇게 여러 편을 같이 만나시는 경우 흔치 않았을 거예요. 오랜만에 좀 한가위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9월 한국 영화 극장가입니다. 9월 한 달에만 한국 영화 신작이 6편 순차적으로 개봉을 하는데
1: 네.
0: 순서대로 보면 9월 2일 날 개봉을 했어요. 비광이라는 작품. 그리고 16일 날 인턴 개봉하고요. 23일에 네. 몰립니다. 타짜 벨제붐의 노래, 암살자들, 가능한 사랑 이렇게 세 편이 같은 날 극장을 찾아오고요. 또 연휴 직후인 30일에는 부활남 더 레드라는 작품도 9월에 이제 극장을 만납니다.
1: 네.
0: 아주 다양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한국 영화 극장에서 골라보는 재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석 당일이 9월 25일 금요일이거든요. 네네. 법정 연휴로는 24일 목요일부터 그러니까 주말까지 하면 나흘 사실 좀 짧아요.
1: 네.
0: 그야말로 영화들에게는 진검승부 같은 추석이 될 것 같습니다.
1: 6편을 다 볼 수는 없고 열심히 보면 3편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개봉 이미 한 작품부터 시작해서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0: 네. 9월 2일 날 비광이라는 작품이 개봉을 했고요. 미스백으로 굉장히 호평받았던 이지원 감독의 8년 만의 신작이에요. 류승룡, 하지원, 김시아 배우가 주연인데 간단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던 야구선수 중구 그리고 톱스타 남미 이 부부 앞에 중구의 혼외자가 나타나서 가정이 깨지게 돼요.
1: 네.
0: 가정이 깨질 뿐더러 이제 삶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8년이 시간이 지나서 동주가 살인 누명을 쓰게 되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그를 구하기 위해서 뭉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1: 네.
0: 이 영화의 제목이 그 비광.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 비광 하투. 맞아요.
1: 네.
0: 예, 이게 그 홀로 힘을 쓰지 못하는 광이라면서요. 비광은. 그러나 함께하면 굉장히 힘이 세지는 네네. 그런 의미로 굉장히 좀 재치 있게 영화를 보시고 나면은 왜 비광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원 배우가 또 6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했습니다. 유승용 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 네.
0: 눅눅한 인생에 빛이 들어오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다.
1: 네.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앞서 이제 영화 몇 편을 말씀하시면서 네. 인턴이란 영화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제가 아는 그 인턴입니까?
0: 네, 아시는 그 인턴이 맞습니다.
1: 네.
0: 네, 로버트 드니로, 앤 해서웨이가 주연을 했었던 2015년 할리우드 영화 인턴이 한국판으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원작도 굉장히 국내에서 많이 사랑받았었고요. 사랑스러운 영화로 많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1: 네네.
0: 이 작품 9월 16일 추석 연휴 일주일 전에 개봉을 합니다. 저는 이 개봉 시기가 좀 많은 것을 알려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왜일까요?
0: 자신 있다는 거죠.
1: 아.
0: 예, 추석에 딱 맞춰서보다는 그 전부터 추석 영화 보러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작품인데요.
1: 추석 극장가에서 우린 안 내릴 자신 있어.
0: 아, 그럼요.
1: 네.
0: 82년생 김지영 그리고 올해 만약에 우리를 만든 김도영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
1: 네.
0: 저 이 작품 굉장히 정말 흥미롭게 봤어요. 만약에 인턴이라는 해외 영화를 모르신다면
1: 네.
0: 와, 이렇게까지 한국 상황에 너무 찰떡같이 맞는 이런 이야기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한국적인 상황들을 정말 이식을 잘했더라고요.
1: 리메이크 영화에 한계가 좀 있는데요.
0: 있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네네. 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사이의 정서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이야기의 뼈대를 가지고 오는 것 플러스 그 사이사이의 정서를 정말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웠어요. 창업 3년 만에 패션계 다크호스가 된 젊은 CEO 선우 역은 한소희 배우가 맡았고요.
1: 네.
0: 그 회사에 막내로 입사하는 경력 37년 차 실버 인턴은 기호역 최민식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이제 인생은 베테랑이지만 회사에서는 그야말로 쫄따구인 남자와 일은 너무 잘하지만 아직 인생에서는 아마추어인 CEO의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이 추석

0: 새벽에는 우리가 가족과 함께 뭐 누구와 함께 보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한국에서도 세대의 갈등 문제들이 굉장히 첨예한데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 또 어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네네. 과연 어른이란 뭐 하는 사람인가? 근데 최민식 배우라는 이 인간 어른 그 인간의 향기가 영화를 되게 잘 채우고 있어서 많은 분들 추석에 재미있게 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했습니다.
1: 노령화되고 은퇴는 빠르고 그 이후에 이 노동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까지 여기에 담겨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좀 됩니다. 앞서 이제 추석 연휴 하루 전날 23일에 세 편이 동시에 개봉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네. 눈에 띄는 게 타짜 시리즈네요.
0: 맞습니다. 추석엔 타짜 이랬는데 네. 20년이 됐어요. 올해가 2006년에 처음 타짜가 나왔거든요. 올해가 20주년인데 이 원작 만화의 마지막 편을 영화로 옮긴 타짜 벨제부베의 노래 예, 그 시리즈 피날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범죄 영화 근데 스피디하고 디테일하고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이 범죄 시리즈 잘 만드는 최국희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네. 변요한 배우가 이제 온라인 카지노 사업하다가 쫄딱 망하게 장태영이라는 인물 그리고 그의 완전한 라이벌 예, 박태영이라는 인물은 노재원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글로벌 도박판에서 다시 만나서 복수의 한판을 벌이는 이야기고요. 일본 배우 미요시 아야카 그리고 조우진 배우도 출연을 하는데 이 벨제붑이 악마의 이름이래요. 스페이드 카드에는 네. 그 트럼프 카드에 스페이드 이렇게 창같이 생긴 카드 모양 있잖아요. 네네. 걔는 각각 악마의 이름이 붙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내려져 온답니다. 예를 들면 스페이드 A가 루시퍼고 스페이드 2가 벨제붑인데 이 두 악마가 모든 걸 걸고 승부를 했다가 벨제붑이 져서 악마의 이 권위 다 잃고 똥파리로 전락했다, 변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영화 속에서 나와요. 왜 이 인물들의 질투와 배신 같은 좀 내면에 집중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전 시리즈 안 봐도 재밌게 보실 수 있다라고 감독님이 설명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암살자도 개봉을 한다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영부인 저격 사건이 맞습니다. 소재가 된 영화죠?
0: 네. 허진호 감독의 신작이고요. 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벌어졌던 영부인 저격 사건을 영화로 옮겼어요. 이 이야기를 정면으로 다룬 한국 영화는 암살자들이 처음이에요. 다만 이 영화는 이제 범인을 찾아가는 뭐 추리물이나 추적극이라기보다는 네. 이 사건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 인물들의 이면을 따라가면서 그 사건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만 요정이죠. 유해진 배우가 사건 현장을 목격한 형사 철구 그리고 박해일 배우가 외압 속에서도 진실을 파헤치는 신문사 외사회부장 재환 이민호 배우가 열혈 신입 기자 역을 맡아서 이 세 사람이 같은 사건을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보고 쫓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이제 허진호 감독님은 이 당시 실제 사건을 TV로 보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그 시대의 무거운 공기 이런 것들을 좀 영화에서 담아서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시대극 한국에서 만들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하이브 미디어 그룹죠. 예, 남산의 부장들 서울의 봄 만들었던 회사가 이번에는 또 배급까지 맡게 된 작품입니다.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도 초청이 돼서 네.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을 또 보여줬습니다.
1: 유해진 배우에게 요정 수식어 쓰시는 건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이창동 감독이 버닝 이후에 8년 만에 새 작품을 들고 나오는데 이게 앞서 잠깐 언급하셨어요? 네. 넷플릭스 영화가 극장에서 먼저 개봉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예요. 네. 이창동 감독님이 버닝 이후에 8년 만에 내놓은 신작인데 11월 6일 날 넷플릭스에 공개하거든요. 근데 극장에서 9월 23일 날 먼저 선개봉을 합니다. 이제 개봉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이창동 감독이 극장에서 관객을 만나고 싶은 이유도 당연히 있고 또 이 작품 지금 베니스에서 상영되고 있거든요. 아. 오늘 한국 현지 시간 으로 9월 6일 날 이제 상영인데 이렇게 해외 영화제 초청도 받고 또 하나는 이 작품이 99회 아카데미 국제 장편 영화 부문 한국 출품작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극장 개봉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결합돼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지만 예, 극장에서 먼저 만나보게 됐고요. 설경구, 전도연, 조여정, 조인성이 각각 해고노동자, 그의 아내 그리고 그들의

0: 다큐멘터리를 찍는 감독, 그의 남편 이렇게 두 부부로 만나서 서로의 욕망과 마주하는 이야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설경구 전도연 이 그 커플의 이창동 감독님과의 호흡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어서 또 기대가 되고, 또 조여정 조인성 배우 부부의 이창동 감독님과의 만남도 너무너무 기대가 예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1: 이게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지금 올라간 거죠?
0: 예, 맞습니다. 83회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네. 이제 9월 2일 날 개막을 했는데 이 작품이 공식 상영 초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2002년 오아시스 감독상 받으신 지 네. 24년 만에 또 베니스 경쟁 복귀라서 이번에도 12일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겠어요.
1: 네. 이 6편 중에 추천작을 좀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네. 편집장님은 고르라면 뭘 봐야 됩니까?
0: 아, 맞다. 하나 짧게. 네네. 30일에 구교환 배우 액션 영화 부활남 더 레드는 인기 웹툰이 원작이거든요. 네네. 근데 또 굉장히 좀 도파민 터지는 이런 이야기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이 6편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제 각자의 매력이 너무너무 강해요. 다만 보시는 분들의 어떤 관객층에 따라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1: 네.
0: 타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런 범죄 영화 좋아하시는 시리즈의 팬들, 암살자들은 좀 묵직한 실화 역사극 좋아하시는 분들, 가능한 사랑은 영화제 영화 좀 보고 싶다. 오랜만에 극장에서 보고 싶으신 분들, 또 전 인턴은 진짜 남녀노소 함께 보실 만한 영화, 부활 남은 통통 튀는 젊은 영화 보고 싶어하시는 관객들께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오래 좀 극장에서 여섯 편 모두 다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1: 이렇게 말씀하신 강도로 보면 가족 영화인 인턴이 가장 추천작이신 건가요?
0: 인턴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네. 정말 누구라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은 확실하게 했어요. 다른 작품들은 제가 아직 보질 못해서 추천을 못, 그 정확한 추천 포인트는 말씀을 못 드릴 수가 없습니다.
1: 아직 개봉 전에 시사회를 못 가셨군요.
0: 네.
1: 알겠습니다. 추석 전에 저희가 볼만한 영화들 쭉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영화가 또 추석 연휴 기간에 온다고 하니까 그 전에 좀 미리들 뭐 생각하셨다가 가족들과 함께 즐기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연 더 스크린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9: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0: 아기 코끼리 제니는 야생에서 잡혀 서커스단에 팔렸습니다. 낯선 곳에서 제니를 엄마처럼 돌봐준 건 어른 코끼리 셜리였죠. 서로 의지하던 둘은 얼마 못 가 헤어지고 말았는데요. 23년 후 우연히 한 코끼리 보호소에서 재회했습니다. 서로를 한눈에 알아본 둘은 코를 감아주고 떨어지지 않았죠. 진심을 나눈 순간을 오래 기억하는 존재가 꼭 사람만은 아닌가 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 9월 6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아침 저녁 엄청 추워졌더라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주말 행복하게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역,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우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와 아들, 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같이 근무하고 급여를 받아왔다며 장애인에게 들어가야 할 복지를 국회의원 가족이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가족이 근무하는 협동조합이 김 후보자 지역구인 경기 수원으로 사무실을 옮기자마자 0원이던 정부 바우처 수익이 4년간 8억 8천만 원으로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김 후보자 배우자인 박모 씨와 장남 차녀가 협동조합에서 정부 바우처 수익의 약 38% 규모인 3억 3,143만 원을 급여로 빼가며 가족 월급잔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주 의원이 마치 특혜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 3월 이후 6달 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KB국민과 하나, 신한,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81조 3,916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7,276억 원 줄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 621조 2,730억 원에서 지난 3일 620조 5,151억 원으로 7,579억 원 줄었고 개인신용대출은 109조 5,975억 원으로 257억 원 늘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30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4인 차례상을 마련할 경우 비용은 작년보다 1.2% 3,500원 오른 30만 2,5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폭염으로 사육 환경이 악화된 닭고기가 작년보다 12.5% 올랐고 소고기도 한우 안심이 100g당 15,000원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 이상 올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산지, 경북 지역은 5에서 10mm, 제주 산지는 10에서 40mm 등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9도, 춘천이 16도로 예보됐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8도, 대구 31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4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 남해 앞바다는 0.5에서 4m로 일겠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0: 무더위 속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무인 생수 나눔 냉장고 이용해 보셨나요?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원한 생수 한 병. 이런 게 바로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일 텐데요. 문제는 이 생수가 빨리 동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일부 시민이 여러 병을 가져가거나 반복해서 이용하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입되고 있는 것이 QR코드나 전화 ARS 인증 방식입니다. 별도의 관리 인력 없이도 이용자가 인증을 거쳐야만 생수가 배출되는 방식인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 더위 대처하는 방식도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음식을 먹고 난 뒤에 그릇을 씻어서 정리하는 일을 설거지라고 하는데요. 이 설거지를 종종 거 밑에 지읒 받침을 붙여서 설거지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이렇게 쓰는 걸까 찾아봤더니 과거에는 설거다라는 말이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이 설거다에 명사형 접미사 이가 붙어서 설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설거다라는 단어 자체를 사람들이 잘 안 쓰게 됐고요. 때마침 1988년에 표준어 규정이 생겨나면서 잘 안 쓰는 말 설거다, 설거이는 사라지고 설거지가 표준어로 인정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설거지가 38년째 표준어로 등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거지를 잊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소리 나는 대로 설거지라고 편하게 쓰셨으면 좋겠고요. 저녁 드시고 설거지는 하셨나요? 오늘도 이런저런 일 하시면서 틈틈이 오당재 함께해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분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 양진혁 배우님이 지난주에 자기 설거지 좋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집안일을 가장 좋아하시는지도 문득 궁금해지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일요일 코너들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양진혁, 허부영 배우님 모시고 귀로 듣는 연극이죠. 희곡이 들린다 만나볼 거고요. 2부에는 배순탁 음악 작가님과 함께 뻔한 노래 즐겨보겠습니다. 또 3, 4부에는 한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할게요. 광고 듣고 희곡이 들린다로 돌아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아주 유명한 희곡부터 조금은 생소한 희곡까지 한 장면 한 장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들어볼게요. 희곡이 들린다. 집에서, 차에서, 일터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희곡이 들린다. 오늘도 저희를 희곡의 세계로 안내해 줄 부부 희곡 가이드죠. 배우 양진혁 씨, 허부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두 분 잘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도?
2: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0: 저도 잘 지냈는데 이제 9월이 됐잖아요. 아, 네. 두 분은 가을 좋아하시는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2: 아, 저는 사실은 여름을 제일 좋아했었는데 오, 네. 요즘 점점 가을도 좋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1: 나이가 든 거죠.
2: 네.
0: 갑자기 공격 들어갑니다.
2: 그렇군요. 네.
1: 네. 가을은 남자의 계절 그리고 야장의 계절이죠. 1년에 몇 안 되는 밖에서 네. 차와 이제 음료, 알코올을 드실 수 있는 굉장히 짧고 굵게 사랑하는 계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 파트너 중에 네. 명리학을 이렇게 전공하시고 네네. 잘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제 보려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네. 그분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봐주셨는데 그때 멘트가 봄이었나 쯤에 만나 뵀는데 하반기에 찬바람이 불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겠는데요? 라고 하신 게 아직 기억이 나서 빨리 찬바람이 불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0: 그게 올해 봄이었어요?
1: 아, 네네네.
2: 그랬군요.
1: 빨리
2: 저도
1: 찬바람이 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찬바람이 불면 과연 어떤 좋은 일이 생길지
2: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네.
0: 나눠주시고요. 그러면 희곡이 들린다도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건데 9월부터는 희곡이 들린다에 살짝 변화가 생겼죠. 두 분이 이달의 희곡을 선정해서 한 달에 한 작품씩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을 9월의 희곡 어떤 작품인가요?
2: 네, 이번에는 인스턴트 마더라는 연극입니다. 네.
0: 인스턴트 마더
2: 느낌 오시나요? 인스턴트 마더. 네, 인스턴트 마더는 2021년 고용노동부 주최 42회 근로자예술제 극작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한 네. 이수키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2025년 플라잉트리에서 제작 허부영 배우가 연출 및 출연을 하였습니다. 네, 접니다. 네, 그리고 제5회 치유예술제에 선정되어 공연되었고요. 닥터 역의 오연철 배우가 연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0: 했고요. 네. 또 제6회 이구아나 페스티벌에 선정되어서 또 여자역 허부영 배우가 연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 와. 진짜 늦었지만 허배우님 수상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와, 멋진 작품이네요. 아주 훌륭한 작품을 저희가 만나보게 됐는데 그 인터넷 포털에 인스턴트 마더라고 검색을 하니까 허배우님이 메인에 서 있는 포스터가 또 바로 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 희곡을 원작으로 한 영화 인스턴트가 대전 국제 꿈씨 영화제에서 단편 부문 신인 연기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와, 오늘 그럼 저희가 이 대단한 작품을 만나볼 생각이 벌써 기대가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 대표님, 양배우님이 먼저 줄거리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세요.
2: 네, 싱글데디와 결혼한 여자가 주변의 눈총을 피해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육아도 남편과의 사이도 맘 같지가 않아요. 네. 아랫집에 사는 민준 할머니와 말벗을 하면서 하루하루 채워나가던 중에 여자가 할머니가 사실은 민준이를 위한 도우미 로봇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몰랐던 남편의 비밀을 마주하게 되는 여자. 가족과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1: 그럼 저희가 처음으로 만나볼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네,
3: 처음으로 만나볼 장면은 처음 장면입니다.
1: 와, 오, 처음 장면. 네. 오,
3: 네. 그러면 시작 부분이니까요. 네. 일단 읽고 나서 자세한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1: 오, 좋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허배우님에게 연기상을 안겨준 이숙희 작가 희곡 인스턴트 마더 오늘의 장면 만나보시죠. 딸깍. 스위치 켜지는 소리와 함께 무대 컷 온 되며 밝아지고 소박하고 평범한 집 거실에 두 남녀가 서 있다. 아직 짐이 덜 정리된 듯 약간 어수선하다. 둘은 다정히 팔짱을 꼈다.
4: 짜잔. 자, 우리 마누라님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3: 아, 네, 감사.
4: 내가 우리 마누라를 아끼니까 이렇게 특별히 보이콧 해주는 거야.
3: 보이콧 아니고 에스커트?
4: 그래, 에스커트.
3: 귀여워.
4: 당신 신경 안 쓰게 하려고 내가 집하고 인테리어며 뭐 다 고심해서 고른 거 아니야. 좋지? 이런 남편도 없지? 자, 이사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어? 여기는 우리가 재혼 가정인 거 당신이 새엄마인 거 모를 거고, 어?
3: 그보다 저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재혼인 게, 아니 내가 새엄마인 게 왜 이사까지 해야 할 일인가 잘 모르겠어요.
4: 아니 겪어보고도 몰라. 여보. 여보한테 나는 그저 고맙다는 말밖에 할 게 없어.
3: 갑자기?
4: 이 보잘것없고 애까지 딸린 이혼남한테 와준 거 내 정말 고마워.
3: 당신 보잘것없지도 않고 이혼한 건 흠이 아니고 더구나 우리 딸은 나한텐 선물이에요.
4: 당신도 나한테 선물이야. 아니 보물이야.
1: 때마침 울리는 남자의 휴대폰. 남자의 딸이 건 전화다.
4: 아이고, 전화 왔다. 우리 딸 똥까지. 미안해. 아빠가 지금 바로 데리러 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가? 아, 정말 할머니는 왜 그런다니. 아, 그래 지은아, 내가 빨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래 끄덕. 여보, 나 엄마 집에 지은이 데리고 올게. 그 사이에 당신은 그 하우스키핑 시스템 좀 설치해줘.
3: 아, 그래요. 얼른 갔다 와요. 지은이 기다리겠다.
4: 네, 후딱 갔다 올게.
3: 아, 저기 저녁 먹지 말고 와요. 같이 먹어요, 셋이. 알았죠? 귀여워.
1: 여자, 집안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찾는다.
3: 복실아, 복실이 어딨니?
1: 그때 여자의 가방 안에서 목소리만 들린다. 휴대폰에 내장된 하우스키핑 시스템 복실이다. 네, 저 여기 있어요. 여자가 가방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낸다.
3: 아, 여기 있었구나. 복실아, 하우스키핑 모드 실행.
1: 알겠습니다. 하우스키핑 모드를 실행합니다. 복실이 무대로 등장.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워요. 현재 날짜 실내 온도 26도, 습도 약 30%. 쾌적한 집안 컨디션을 위해 하우스키핑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보안 기능도 함께 설정하시겠습니까?
3: 그래, 같이 설정해줘.
1: 보안 모드 설정 완료.
3: 고마워, 복실아.
1: 천만에요. 다른 요청사항이 있으신가요?
3: 그래. 새 집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오늘의 기억을 기록으로. 복실아, 일기장 모드?
1: 네, 일기장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타이핑 소리와 함께 배경 스크린에 글자가 타이핑된다.
3: 2060년 2월 어느 날. 새 동네로 이사 왔다.

0: 집은 마음에 든다. 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살 집이니까 그냥 좋은 거다. 아, 그나저나 우리 지은이는 오늘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는 잘 했을까? 새 학교에 적응도 잘했으면 좋겠다.
1: 네, 오늘의 첫 번째 장면 만나봤습니다. 오, 벌써부터 너무 흥미로워요.
2: 재밌을 것 같죠?
1: 네, 네. 너무 재밌어요.
0: 아니, 근데 젠디가 지금 두 가지 역할을 막 번갈아가면서 정신없이 읽으셨는데
1: 괜찮았나요?
0: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2: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이 AI 역할, 딱딱한 네. 연기 제일 잘했습니다. 아, 칭찬인데?
1: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제가 연출하면 꼭 캐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 플라잉 트리에서 혹시?
0: 아, 네. 네, 저희가 이거 레퍼토리이기 때문에 꼭 다시 제작을 하거든요. 네. 준비하고 계세요.
2: 아, 저 복도에서 민호 아나운서 뛰어오는 거 아니에요?
0: 민호 아나운서는 남자잖아요.
1: 아마 네. 더 잘할 거예요. AI도.
0: 그럼요. 그럼요. 네, 네.
1: 자, 첫 번째 장면 만나봤고 이제 이사를 온 것 같은데 그 제가 맡았던 그 AI 복실이가 무대 위로 등장하는 씬이 있더라고요. 복실이 무대로 등장. 근데 이 휴대폰 안에 있는 AI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이게 실제 영국에서 배우분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0: 네, 배우분이 직접 무대에 등장할 수 있게 제가 원래 원작에는 그렇게 써있진 않았어요. 네네. 이 작품이 써질 때만 해도 벌써 몇 년 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AI 기술이 훨씬 많이 저희 생활에 도입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도 또 너무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작년에
1: 맞아요.
0: 제가 이걸 연출했을 때는 무대에 등장하는 걸로 바꿨었고요.
1: 아~ 네,
0: 앞으로 또 다시 공연하게 된다면 또 다른 무언가를 많이 활용해야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1: 아, 여러 가지로 또 활용할 수 있는
0: 네.
1: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그 언제가 배경인지 계속 궁금했는데 마지막에 2060년 2월의 어느 날이라고 하네요. 2060년이 배경이에요. 이 작품이.
2: 2060년이면 제가 80살이 되어 있을 겁니다.
1: 와,
2: 그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먼 미래도 아니고 아주 가까운 미래도 아닌 많이 발전해 있을 것 같은 시대를 아마 설정을 하신 것 같은데.
1: 아, 그렇네.
2: 이게 초연을 할 때만 해도 챗GPT나 뭐 구글 AI들이 없었습니다.
1: 언제가 초연이었어요?
0: 이게 초연은 작년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 제작을 한 건 근데 대본이 써진 날짜가
2: 대본이 써졌을 때가
0: 2021년에 당선이 됐잖아요.
1: 아~
0: 사실 그러면 그보다 더 전에 작가님이 이 작품을 구상하고 쓰셨으니까 그 사이에 너무 많은 AI가 도입이
1: 맞아요.
0: 돼서
2: 네, 그 사이 이제 영화도 비슷한 관련 영화들이 그쵸. 많이 나오고 한 달 사이에 기술들이 발전하니까 사실은 어쩌면 2060년에는 뭐 상상도 못할 어떤 발전이 이루어져 있겠죠.
1: 그렇겠네요. 두 분은 어떠세요? AI 활용을 좀 잘하는 편이신지 궁금해요.
0: 저희는 요즘 굉장히 많이 잘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1: 그래서
0: 심지어는 저희 딸아이도 계속 뭘 이렇게 시시콜콜 다 물어보더라고요.
1: AI한테?
0: 네. 뭐 공부 관련된 것도 물어보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의 꿈이 있잖아요. 그럼 그 꿈에 관련한 질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서 정보를 취합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어떤 대학의 정보까지 다 알아놨더라고요. 지금 12살이거든요.
1: 진짜 또 풀어진다.
0: 근데 그걸 보니까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진짜 이런 속도로 간다면 우리는 정말 점점 도태되겠다.
1: 네.
0: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떠세요?
2: 저는 그래서 저같이
1: 네.
2: 굉장히 분별력과 어떤 직관력이 있는 사람들이
1: 네.
2: AI 시대를 정말 잘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수많은 그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1: 네.
2: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직관. 그리고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분별력들을
1: 네.
2: 잘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가르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AI가 줄 수 없는 지혜 같은
2: 거. 네, 지혜로 그렇죠. 대체될 수 있겠죠.
1: 와,
0: 젠디는 어떠세요?
1: 저는 사실 이 AI 활용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뭐 자료 같은 거 찾을 때 일일이 그냥 수작업으로 찾는 편이었는데 활용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0: 네.
2: 젠들이 AI 잘 안 믿을 것 같아.
0: 아, 진짜? 아니 얼굴만 봐서는 이 중에 제일 잘하게 생기셨잖아요.
2: 근데 AI한테 맞아요. 물어보고 본인이 검증하느라고
1: 네.
2: 아마 시간 많이 쓰실 것
1: 아,
2: 같아요.
1: 근데 감정적인 예를 들면 뭐 개인적인 고민 같은 건 잘 안 물어보는
2: 그렇죠,
1: 편인 것 같아요.
2: 그렇죠.
1: 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잘 활용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맞아요.
1: 자, 오늘 9월의 희곡 인스턴트 마더의 첫 장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두 분 어떠셨어요?
2: 앞으로 정말 재미난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1: 네.
2: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들려줄 수는 없지만 흐름들을 보시면

0: 보면서 와 우리가 AI 시대에 AI뿐만이 아니라 정말 로봇이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네.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기대됩니다. 허배우님.
2: 네. 저도 이하 동감이고요. 네. 일단은 이 저희 레퍼토리 작품을 소개해드리니까 너무 흥미진진 신나는 네. 마음이 되게 있었던 것 같고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장면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다시 들으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첫 장면부터 이미 너무 재밌어서 많은 분들이 다음 주도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잊지 말고 꼭 본방 사수 해주시고요. 양진호 허부영 배우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서태지의 노래 듣고 올게요. 휴먼 드림.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 대송 한방 건강랜드, 해남 미소, 목포 농협, 삼양 농협, 선일 물산, 북신한 농협, 목포 해상 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 건설, 금천 토건, 전남 서부 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내일은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 백로인데요. 절기답게 이맘때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온화하겠고요. 그만큼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태풍 크로반의 간접 영향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진

0: 경남해안과 제주에는 초속 20m 안팎의 순간 돌풍이 불겠는데요. 날아가는 시설물이 없도록 미리 점검하셔야겠고요. 제주와 남해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18km 구간,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14km 구간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낯설지 않아서 더 편안한 음악들, 익숙해서 오히려 미소 짓게 되는 멜로디들, 세상 어디서나 한 번쯤은 들어본 세상의 모든 뻔한 노래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뻔한 노래. We took the long way home. Held my hand. 매주 이 시간 뻔한 듯 뻔하지 않은 노래들을 소개해 주시는 분이죠. 배철수 음악 캠프의 배순탁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작가님, 오당자 앞으로 이런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1838님이 저는 노래 하나에 꽂히면 질리도록 듣는 편입니다. 요즘은 이소라 씨 노래 매일 듣고 있어요. 하고 글을 네. 남겨주셨어요. 저희 오당자 가족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IOI의 갑자기를 하루에 10번씩 듣는다는 청취자분도 계셨는데 작가님은 네. 어떤지 궁금해요. 한국에 꽂히면 계속 반복해서 듣는 편이세요?
1: 어렸을 땐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 진짜요?
1: 네네.
0: 오, 왜요?
1: 일단 들어야 될 곡이 너무 많고요. 저는 네, 새로운 신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매주 금요일마다 스포티땡땡에 신곡이 네. 업데이트되는 게 두 개가 있거든요.
0: 네.
1: 하나는 스포티땡땡에 이제 그 에디터들이 선정한 곡들 네, 그런 곡들이 업데이트되고, 하나는 제가 그동안 들었던 곡들을 바탕으로 또 신곡이 업데이트되고 이게 있는데, 이거 두 개만 합쳐도 100곡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거의 매주 듣습니다.
0: 그러면은 한 곡을 풀로 다
1: 아니요, 그 100곡을 그냥 쭉 듣는
0: 쭉
1: 거죠.
0: 쭉 들어요? 네. 한 어느 정도 걸려요, 시간에?
1: 아니, 일주일 내내 듣는 거예요.
0: 아, 그냥
1: 시간 날 때마다.
0: 곡을 시간 날 때마다?
1: 네, 네, 네. 와. 네. 제가 음악 듣는 시간을 10이라고 하면은요. 9는 제가 모르는 곡을 들어요.
0: 우와. 네. 근데 그렇게 듣다 보면 100곡씩 듣다 보면 네. 어떤 곡이 어떤 곡이었는지 막 헷갈리고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1: 아, 체크해놓으면 되죠.
0: 아, 네. 듣다가 좋은 노래 네, 그러면
1: 다 체크해놓으면 되죠.
0: 와, 그러면 네. 막 듣다가 너무 좋았어. 그럼 그 노래 두 번 정도 들을 때도 있으세요?
1: 그렇죠. 두 번 정도는 듣는데, 그 뭐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 노래는 참 안 질려. 덜 들어서 그래요.
0: 아, 네. 얼마나 들으면 질릴까요?
1: 무조건 질리게 돼 있습니다.
0: 아, 진짜?
1: 어느 순간에 그 포인트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아, 그건 안 올 수가 없고요. 그건 덜 들어서 그렇고요. 네. 이거는 과학적으로 다 실험 결과가 나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네네.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반대도 가능하다. 뭐냐 하면 네. 다른 사람들이 명곡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장르도 아니에요.
0: 네.
1: 선호하는 장르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명곡이라는 곡이 있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명곡이라고 하고 그 장르에서는 탑이니까 내가 선호하는 장르가 아니더라도 한번 들어볼까 하면서 듣고
0: 네.
1: 처음엔 당연히 적응 안 되죠. 계속 듣다 보면은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0: 뭐가요?
1: 이제 슬슬 괜찮아지는데 반드시 오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요
0: 네.
1: 반복입니다. 반복.
0: 아, 진짜.
1: 반복을 이길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반복 잘하는 사람이 저는 결국 또 성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0: 그럼요.
1: 반복 잘 안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0: 네.
1: 천재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천재가 아니잖아요.
0: 네. 네.
1: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0: 네. 아, 재밌네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매주 이 시간에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고 계신데 오늘 뻔한 노래 어떤 주제로 함께 할까요?
1: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크라이너 그 멤버 중에 한 명
0: 네.
1: 인별그램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한경록 씨라고 거기 네. 베이스 치시는
0: 알죠 알죠.
1: 네, 제 이제 동네 형이었습니다. 어릴 때. 동네 형. 그런데 인디 음악 인디 음악 중에서도 정말 이거는 아실 테지 싶은 곡들.
0: 누구나 다 들어봤어요.
1: 네, 한 번쯤은 들어봤을 한국 인디의 명곡을 많거든요.
0: 네.
1: 많은데 오늘 다음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오늘 일단 세 곡을 알짜배기로
0: 예,
1: 골라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0: 전 개인적으로 인디 음악 너무 좋아해서 네. 오늘 더 기대가 되는데
1: 네.
0: 그럼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인디 명곡 첫 번째 곡 어떤 곡인가요?
1: 방금 제가 이제 크라이너 얘기했잖아요.
0: 네네.

0: 크라잉너 노래 중에 이제 뭐 말 달리자는 다들 아실 테고 네, 말 달리자는 사실 뭐 인디 한국 인디의 역사에서 가장 거대하게 히트한 곡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1: 저한테는 인디 음악이라는 그 느낌이 없는데 말 달리자.
0: 그게 그러니까 인디가요. 인디를 장르로 아시는 분들인데 인디는 네. 장르가 아니죠. 그잖아요.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인디에 뭐 크라잉넛하고 다른 뭐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하고 네. 음악이 너무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네. 같은 락이라는 정도만 똑같아요. 네. 그죠?
1: 네. 네.
0: 음악이 너무 다르잖아요. 인디는 장르가 아니라 인디펜던트의 준말이잖아요. 독립적인이란 뜻이잖아요.
1: 네.
0: 이게 뭐냐면 거대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거대 자본의 간섭 없이
1: 네.
0: 거대 자본은 지들이 돈 투자했으니까 일해라 절해라 많이 하잖아요.
1: 네.
0: 일해라 절해라 듣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소규모 자본이지만 만들었다가 인디예요.
1: 아 그래서 이 밤이 깊었네 말 달리자가 인디예요?
0: 그렇죠.
1: 와. 네.
0: 완전히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1: 네.
0: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쯤에 이제 홍대에서 인디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1: 네.
0: 그걸 대표하는 밴드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크라잉넛, 노브레인 이런 밴드들이고요. 그 크라잉넛 노래 중에 말달리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1: 네.
0: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말달리자 말고 오늘 밤이 깊었네를 가져왔거든요. 이 곡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저 대학생이었는데
1: 네.
0: 술집에 가면 거의 한 2시간 앉아있으면 이 노래가 무조건 나왔어. 진짜 한 2시간 앉아있으면 이 노래가 안 나오는 술집이 없었어. 그럴 정도로 정말 웬만한 우리가 주류 가요에 버금가는
1: 네.
0: 그런 사랑을 누렸던 노래가 바로 이 밤이 깊었네. 이거는 한경록 씨가 만든 노래입니다.
1: 아, 그렇구나.
0: 아까 말씀드린. 네. 네.
1: 자, 그럼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오늘 첫 곡으로 듣고 올게요.

0: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듣고 왔습니다. 네. 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인디 명곡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 인디 명곡을 소개해 주실까요?
1: 크라잉넛이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가 이때 대학교를 다녀서 그 홍대 앞에 진짜 그 클럽들을 진짜 많이 갔거든요. 네. 라이브 클럽을. 그래서 크라잉넛이 처음 데뷔했을 때도 보고요. 이 밴드가 거의 처음 데뷔했을 때도 그 클럽에서 공연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한 굉장히 여러 번 봤는데 네. 바로 델리 스파이스입니다. 오. 일단 차우차우라는 노래. 네. 이거는 제일 잘 쓴 건 이 노래를 이미 히트했지만 네. 이미 히트한 상황이었지만 90년대 이미 히트했지만 2000년대 이후에 그 무한도전에서 이 노래를 쓴 게 진짜 잘 썼었어요. 이게 뭐냐면 멤버들한테 처음에는
0: 그때도
1: 그 전화기 이제 다 수거한 다음에 네. 지금부터 제일 멀리 가는 사람이 1등이다. 속인 다음에 네. 거기서부터 이제 그 자기들의 어떤 추억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추억 이런 걸 더듬으면서 얘는 여기 오겠지 네. 네, 싶어서 이렇게 만나게 하는 그 특집 기억나시죠?
0: 네, 네.
1: 그 특집 때 이 노래가 주제가였잖아요. 차우차우 너의 목소리가 들려. 와.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해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그때부터 이미 델리 스파이스는 인디씬에서 스타가 됐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에스프레소 아마 5집이었을 건데 거기 수록곡 고백.
0: 고백.
1: 네. 이 노래가 정말 전국적인 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0: 네.
1: 이 곡은 영화에 삽입이 돼서 더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네. 바로 영화 클래식.
0: 아.
1: 조승우 씨와 손혜진 씨가 주연했던.
0: 맞아, 맞아. 네.
1: 이,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봤던 네. 명작 영화죠.
0: 최고였죠. 네.
1: 그리고 또 응답하라. 네. 이 시리즈. 아마 1957이었을 겁니다.
0: 아, 거기 나왔네.
1: 거기에도 수록이 되면서 인디의 어떻게 보면 클래식으로. 인정받고 있는 곡이고 참고로 이 곡은요 김민규 씨가 썼는데 여기 기타리스트
0: 네.
1: 뭐냐면은 그 만화 중에 H2라는 만화가 있어요.
0: 네. 네.
1: 그 가사의 그 내용에 영향받아서 만든 노래입니다.
0: 그래요?
1: 네, H2라는 만화에 영향을 받아서 만든 노래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0: 네.
1: 그러니까 인디 레이블이 있잖아요. 인디 레이블이 해외에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 해외 이름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하여튼 XL 리코딩스라는 네. 굉장히 유명한 인디 레이블이 있어요. XL 리코딩스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되는 물론 인디 레이블 중에서는 크긴 합니다만 메이저가 아니에요.
0: 차우차우는 종종 저희 신청곡으로 많이 듣는데 고백은 되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1: 네.
0: 이 곡 듣고 올게요.

0: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듣고 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들어볼 인디 명곡 바로 소개해 주세요.
1: 네, 정말 약간 뭐랄까 이분들 생각하면 빛나는 아마추어리즘. 오. 반짝반짝 빛나는 아마추어리즘. 이런 네. 느낌이 있어요. 브로콜리 너마저. 네,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좋아요. 요청 금지.
0: 와.
1: 이 곡은 대한민국 라디오에서 진짜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거 오. 진짜 듣는 순간 정말 라디오 프렌들리한 어떤 그런 곡의 정석이라고 해야 되나?
0: 네.
1: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인디 레이블에서 발매된 인디를 대표하는 명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이 곡 마지막으로 가져왔습니다.
0: 좋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이 노래는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작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

0: 관리에 강자라는 페이퍼 브랜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브랜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남은 한 시간은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그 전에 배순탁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곡이죠.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듣고 저는 9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0: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 발생 12일째인 현지 시간 6일 우리나라 해외 긴급 구호대와 네팔 구조대가 홍수 피해를 입은 수력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발전소 터널 등에서 생존자 4명을 구조한 만큼 실종 한국인 직원 9명이 근무했던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어퍼트리슐리 수력발전소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실종자 구조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전날 구조한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생사는 알 수 없지만 구조된 지점 인근에 한 명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 남성이 발견된 터널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한 구를 수습하고 또 다른 시신 두 구의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와 아들, 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같이 근무하고 급여를 받아왔다며 장애인에게 들어가야 할 복지를 국회의원 가족이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가족이 근무하는 협동조합이 김 후보자 지역구인 경기 수원으로 사무실을 옮기자마자 0원이던 정부 바우처 수익이 4년간 8억 8천만 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김 후보자 배우자인 박모 씨와 장남 차녀가 협동조합에서 정부 바우처 수익의 약 38% 규모인 3억 3,143만 원을 급여로 빼가며 가족 월급잔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주 의원이 마치 특혜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고 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쟁과 정치 공작에 악용하고 있는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 기록을 상납한 성명불상의 제공자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산지, 경북 지역은 5에서 10mm, 제주 산지는 10에서 40mm 등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9도, 춘천이 16도로 예보됐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9도, 대전 28도, 대구 31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3.8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6: 생활이 편리해진다는 건 때로는 환경에 부담을 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빨래한 옷을 말리는 건조기가 대표적이죠. 과거에는 빨랫줄에 옷을 널어 자연의 힘으로 말렸지만 이제는 건조기가 알아서 물기를 없앱니다. 대신 이 과정은 공짜가 아니죠. 기계를 돌릴 때마다 전력이 쓰이고 옷에서 미세 섬유가 떨어져 나오는 부작용도 생기는데요. 따라서 환경과 편리함을 두루 지킬 절충안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조달하고 가끔은 건조대를 활용하는 것,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K의 영스트리트 들으면서 3부 시작했습니다. 2237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는데요. 날씨가 선선해지면 산책하면서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요. 신청 가능할까요? 하면서 이 노래 듣고 싶다고 보내주셨어요. 요즘 진짜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조금씩 선선해지는 걸 보니까 확실히 계절이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산책하면서 듣고 싶은 노래들도 많이 신청곡으로 보내주고 계시고요. 이 0K의 영스트리트 좋은데요. 저도 다음에 걸으면서 한번 이 노래 들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또는 미니로 글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소개해드릴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원버찬스 럭셔리 버스 4788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전해드렸어요. 3557님이 여름 마지막 백패킹을 계곡으로 다녀왔어요. 신나게 놀고 쓰레기도 챙겨 내려오는데 봉지가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움직이다가 그만 제 무릎이 깨졌습니다. 유유.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프네요. 제 무릎을 버리고 자연을 지켰습니다. 아, 어떡해요. 어쩌다가 무릎을 다치신 거예요, 우리 3557님. 쓰레기를 챙겨 오려다가 뭔가 이렇게 앞을 제대로 못 보셨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지신 것 같긴 한데, 제 무릎을 버리고 자연을 지켰습니다. 라는 말씀을 농담처럼 하셨지만, 하루가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고 하면 병원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몸이 또 제일 중요하니까. 당분간 또 무리 가지 않게 잘 쉬어주시고. 2412님, 저녁에는 제법 선선하고 가을 느낌이 납니다. 우효의 테디베어 라이즈즈 신청곡 보내봅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하트 보내주셨어요. 오, 또 이 노래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저녁에 듣기 좋은 또 선선한 가을에 산책하면서 듣기 좋은 앞에서도 우리 영케이 영스트리트 들었잖아요. 가을 느낌 나는 그런 노래들 많이 신청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시간에 또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효의 테디베어 라이즈즈 2412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들을 거고요. 이어서 이지영님이 신청해 주신 이창섭의 또 사랑이라니 전해드릴게요.

우효의 테디베어 라이세스 2412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이창섭의 또 사랑이라니 이지영님의 신청곡까지 듣고 왔습니다. 임상준님, 이번 주에 쌍둥이 조카들의 다섯 번째 생일이 있었어요. 항상 삼촌을 잘 따라주는 둥이들 너무 고마워 하면서 트로이 시반의 엔젤 베이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 우리 상준님의 쌍둥이 조카들이 벌써 다섯 번째 생일을 맞이했군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 진짜 시간이 빠르다는 게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쑥쑥 자라잖아요. 다섯 살이면 이제 말도 잘하고 또 삼촌이랑 이것저것 같이 하는 뭐 재미도 한창 느낄

때인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항상 삼촌을 잘 따라주는 조카들이라니 얼마나 또 예쁘시겠어요, 상주님이. 우리 조카분들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서 삼촌과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들길 바랍니다. 쌍둥이 조카들을 위한 삼촌의 신청곡 트로이 시반의 엔젤 베이비 함께 듣고 올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한낮에는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절기 백로인데요. 가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0: 서울의 아침 기온 19도, 대전 16도, 대구 18도, 부산은 23도가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울, 대구 29도, 목포, 부산 30도, 광주는 31도로 곳에 따라서는 조금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과 제주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여전히 영남해안과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9777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사는 김소용입니다. 라디오는 늘 듣기만 하다가 사연과 신청곡은 처음 보내봐요. 혹시 좋아하는 케이크가 있으신가요? 저는 모카 케이크를 좋아해요. 그래서 매년 생일마다 저 자신에게 모카 케이크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제 생일은 음력 8월 14일, 양력으론 9월 16일이에요. 저희 가족은 음력으로 생일을 챙기는데요. 제 음력 생일이 매년 추석 하루 전날이라 그런지 생일 분위기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제 양력 생일을 기억하고 챙겨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는 음력 생일도 아닌데 왜 선물까지 받아오냐고 뭐라고 하세요. 그런데 친구들에게 받은 간식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저는 맛도 못 보고 어느새 엄마랑 동생이 다 먹고 빈 상자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제 생일이면 모카 케이크 한 조각을 사서 저를 위해 먹고 있어요. 올해 생일도 한 조각 예약해봅니다. 노래는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신청해요. 오, 굉장히 길고 따뜻한 또 문자를 오늘 보내주셨네요. 9777님. 파주에 사는 우리 소용님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요즘은 이제 양력으로 생일 주로 많이 챙기시지만 가족끼리는 여전히 음력 생일 챙기는 경우가 있죠. 음력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기억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소용님은 특히나 음력 생일이 매년 추석 하루 전이었다고 하면 생일 분위기 진짜 내기가 쉽지 않으셨겠어요. 그래도 친구분들은 또 양력 생일로 챙겨주시고 매일 생일마다, 매년 생일마다 자기에게 모카 케이크를 선물해준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나만을 위해서 선물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게 참 특별하기도 하고 올해도 맛있는 모카 케이크 드시면서 행복한 생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9월 16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생일도 미리 축하드리고요. 어떤 케이크 좋아하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제철 과일 들어간 생크림 케이크나 아니면 고구마 케이크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소용님의 생일을 미리 축하드리면서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들을 거고요. 그 전에 전주영님의 신청곡 미도와 파라솔의 내 눈물 모아 먼저 들을게요.

미도와 파라솔의 내 눈물 모아 그리고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듣고 왔습니다. 9849님, 오늘도 서울로 아들 데리러 가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분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끝나는 시간까지 쭉 함께할게요. 덕분에 하루 스트레스가 풀어집니다. 오늘도 서울로 아드님을 데리러 가는 길에 함께하고 계시는 9849님 어서 오시고요. 운전을 하다 보면 좀 지치고 피곤하기도 하고 졸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라디오를 이렇게 틀어놓고 가면 덜 심심하고 또 좋은 노래 이렇게 같이 듣다 보면 하루 동안 쌓였던 생각이나 스트레스도 조금 풀리기도 하죠. 저희 방송이 우리 9849님에게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7706님은 요즘 편의점에서 파는 모 출판사 콜라보 상품 책갈피 빵 4개를 구해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책갈피가 너무 귀엽고 예쁘다고 해서요. 몇 년 전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캐릭터 빵을 구하러 다니느라 바빴는데 지금은 책갈피 빵이네요. 크크. 윤도현 밴드의 자유 부탁드려요. 아, 맞아. 요즘은 저희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지만 그런 뭐 굿즈, 출판사에서도 책과 관련된 뭐 콜라보 이런 것들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좋아하는 물건이 있으면 하나쯤 갖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아내분을 위해서 빵을 4개나 사서 가고 계시는군요. 예전에 진짜 캐릭터 빵도 유행이었고 더 예전에는 그 배우 국진이 빵부터 해가지고 뭐지? 뭐 핑클 빵도 있었고 막 그런 캐릭터 빵들 진짜 많았잖아요. 여전히 그런 빵들이 유행이라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아내분이 진짜 좋아하시겠네요. 우리 7706님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신청곡 같이 들을게요. 윤도현 밴드의 자유 그리고 이어서 시아의 언스타퍼블 임채영님의 신청곡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만 더 만나볼게요. 6881님, 운동삼아 걸어가고 있는데 고3 수험생 딸 걱정에 친정엄마의 힘들어하시는 목소리, 또 밀린 업무까지. 오늘은 발걸음도 유난히 무겁네요. 오늘 처음 젠디의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잠시나마 힘든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뭐든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어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웃어볼게요.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진짜 여러 가지 걱정 한꺼번에 찾아온 날이셨겠네요. 고3 딸도 걱정되고 친정어머니 목소리 들으면 또 마음 쓰이고 회사에 밀린 업무까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셨을 텐데 아 어떡하죠. 우리 6882님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해결이 되지 않을까,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부터 다시 힘내서 웃으면서 또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이 시작된 이번 주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여러분 남은 밤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내일은 남의 편 코너를 하루 일찍 당겨서 만나볼 예정이에요. 노종훈 여행 작가님이 또 어떤 열연을 펼쳐주실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0254님이 신청해 주신 에어서플라이의 굿바이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열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10시 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 발생 12일째인 현지 시간 6일 우리나라 해외 긴급 구호대와 네팔 구조대가 홍수 피해를 입은 수력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발전소 터널 등에서 생존자 4명을 구조한 만큼 실종 한국인 직원 9명이 근무했던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어퍼트리슐리 수력발전소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실종자 구조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전날 구조한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생사는 알 수 없지만 구조된 지점 인근에 한 명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 남성이 발견된 터널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한 구를 수습하고 또 다른 시신 두 구의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이란의 종전협상 단장을 맡아온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장이 미국을 향해 비례적 대응의 시대는 끝났다며 더 빠르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보복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갈리바프 의장은 현지 시간 6일 의회 사전 연설에서 미군 기지를 겨냥한 최근 군사작전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면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아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 앞서 출국 직전 자신의 SNS를 통해 네팔 홍수 참사 상황을 계속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네팔 홍수 참사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분에 대한 수색과 구조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며 참사 발생 열흘이 넘도록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가족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계속 상황을 보고받으며 필요한 조치를 챙기겠다며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국익과 미래 세대를 위한 외교적 수임 역시 흔들림 없이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이 경찰개혁 전담기구를 다음 주 중에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단장은 경무관으로 하되 구체적인 편제와 추진 방향은 출범에 맞춰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북 지역은 5에서 10mm, 제주 산지는 10에서 40mm 등입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22.7도입니다. 이진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무더위 속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무인 생수 나눔 냉장고 이용해 보셨나요?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원한 생수 한 병. 이런 게 바로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일 텐데요. 문제는 이 생수가 빨리 동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일부 시민이 여러 병을 가져가거나 반복해서 이용하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입되고 있는 것이 QR코드나 전화 ARS 인증 방식입니다. 별도의 관리 인력 없이도 이용자가 인증을 거쳐야만 생수가 배출되는 방식인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 더위 대처하는 방식도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2: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팔의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건은 열흘 전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빙하의 아랫부분이 갑자기 떨어져 나오면서 시작됐는데요. 단단히 얼어붙어 있다고 생각했던 빙하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진 걸까요? 더 걱정스러운 점은 이런 붕괴가 네팔에서만 벌어지는 예외적인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지구의 기온이 오르면서 얼어붙은 지반이 약해지면 고산지대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요. 지금 세계의 빙하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지 잠시 후 안진호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9월 6일 일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번 챙겨요. 써. 잠시 따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번 전해요. 써.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5: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MBC 야구 해설위원 오승환입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오승환의 돌직구처럼 시원하고 정확한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 선수들의 뜨거운 도전을 응원해주세요. 함께 아시아, 함께 MBC. 대한민국 화이팅!
4: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5: 오늘의 플러스. 네팔에서 일어난 대홍수, 지구가 보내는 위험 신호는 아닐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구의 기후 변화를 추적해온 빙하학자시죠.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안진호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예, 교수님, 유튜브로 저도 영상 봤는데요. 정말 멀쩡한 날씨였거든요. 심지어 볕도 쨍쨍하게 비쳤었는데 네. 뭐 비가 오거나 강풍이 분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홍수가 불어닥쳤습니다. 도대체 네팔의 홍수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생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6: 예, 뭐 언론에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 일단은 방아쇠 역할을 한 거는 빙하와 그 밑에 있는 암석, 토양 이렇게 얼어붙어 있던 것이 갑자기 이제 무너지면 산사태처럼 되면서 한 1,200m를 폭 600m 되는 것이 이제 떨어지면서. 거기 떨어질 때 이제 상당량의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큰 물을 만들기는 어렵고
5: 예.
6: 그게 이제 더 하류로 내려오면서 급경사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0: 주변의 강물과 앞에 있던 강물과 토사를 끌어가면서 엄청나게 이제 부피가 늘고
1: 네.
0: 그다음에 점도가 높은 것이 이제 지나면서 단순한 물이 아니라 돌 암석과 토양이 같이 섞인 거기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부피로 계산을 하는 게더 나을까요? 어느 정도 부피가 된다고 봐야 됩니까?
0: 아, 제가 정확히 뭐 계산은 그 기억을 못 하는데
1: 네.
0: 예, 지금 보시면 상상을 못할 정도의
1: 맞아요.
0: 예, 뭐 네. 보시다시피 그 국경 검문소 예, 뭐 한 5층 건물이 완전히 붕괴될 정도로
1: 네.
0: 예. 그래서 뭐 한 50m 폭을 높이 정도로 쓸고 갔다고 하니까 특히 이제 협곡 지형적인 게 컸던 것 같습니다.
1: 네. 예. 지형적인 게 그러니까 V자 협곡이면 그게 더 파괴력이 높아지는 겁니까?
0: 뭐 좁으니까 예. 좁은 데로 물이 지나가려면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1: 예. 예.
0: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이 지질학적으로 두 지판이 충돌하면서
1: 네.
0: 지금도 1년에 한 5mm씩 상승하는 지역이에요.
1: 아.
0: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죠.
1: 예.
0: 물론 위에서 또 깎이기도 하지만 계속 네. 올리는 상황이 있어요.
1: 네. 그러면요. 빙하라는 게 원래 이렇게 엄청난 양이 한순간에 붕괴되는 겁니까?
0: 원래 빙하는 이제 뭐 엿가락처럼
1: 네.
0: 늘어나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0: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에 의해서 뭐 갈라진 틈이 있거나 할 때 표면이 녹은 물이 그 바닥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미끄럼 타는 거죠. 확 순식간에.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이제 점점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계속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이 누적되다가 어떤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순식간에 엄청난 큰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종종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양이 한 번에 붕괴되는 거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0: 이번에 조금 예외적인 것 같습니다.
1: 예.
0: 이제 규모가 엄청 컸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발생할 거라고 이제 상상을 못했는데
1: 예.
0: 항상 이제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해보면
1: 예.
0: 생각보다 위험한 게 많다. 우리가 몰랐던 기적에서 급격하게 엄청나게 큰 사이즈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무섭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면 이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대규모 빙하가 붕괴되는 현상의 가장 큰 트리거가 된 원인 이건 대부분 아직 뭐 정밀 진단된 건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잠정적으로 이런 원인이 추정된다 이렇게 보이시는 건 뭐가 있을까요?
0: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탄소 배출 인간에 의한 탄소 배출에 의한 지구 온난화로 보고 있죠. 근데 그 히말라야 산맥 지역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한 두 배 정도나 빠르게 기온이 상승하는 지역입니다.
1: 네.
0: 그래서 결국은 그런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볼 수밖에 없고 뭐 탄소 배출하고 관련되면 뭐 최근에 이제 네팔 정부에서 했죠. 아 이거를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되냐. 탄소 배출 많이 한 나라에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로
1: 네.
0: 이제 결국은 탄소 배출하고 이제 연관 짓게 되죠.
1: 네, 그 근처에 뭔가 신규 뭐 개발 이슈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뭐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한다든가 댐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반을 막 흔들게 해서 그게 뭐 위에 있었던 무거운 빙하가 그 흔들리면 뭔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요인은 아닐까요?
0: 그거를 이제 정확히 이제 이렇게 뭐 알아 본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1: 네.
0: 이제 원래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지판이 부딪히다 보니까
1: 네.
0: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1: 지진도.
0: 네, 자연적으로 엄청나게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이라서 그 인위적인 토목공사와 관련된 거가 얼마나 그거에 비해서 컸을까 그건 조금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이런 대규모 큰 붕괴 우리 방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학자들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이런 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구나라는 걸 요즘 알게 됐다 이런 얘기 표현해 주셨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게 이번만이 아니라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런 큰 붕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좀 포착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0: 그게 이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1: 예.
0: 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런 큰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약간씩 움직임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전조 현상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인공위성 같은 걸 통해서 약간의 움직임을 미리 포착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그 녹는 물의 양이 증가한다던가 뭐 그런 걸 통해서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센서를 설치를 하죠. 네, 센서를 설치해서 직접적인 또 자료도 획득하고 그래서 좀 미리 경고할 수 있는 경보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좋은데 그게 이제 좀 잘 안 됐던 거고 실제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센서를 다 그 넓은 지역에 다 그렇죠. 설치하기도 쉽지 않고.

0: 많고요. 예. 그다음에 인공위성도 이제 24시간 감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 예.
0: 24시간 감시하려면 정지위성을 설치해야 되는데 아. 그게 고도가 높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해상도로 보기 어렵죠. 작은 사이즈 변화는 이제 관찰하기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고
1: 네.
0: 그렇지만 이제 궤도위성을 통해서 그 위성이 지날 때마다 고해상도로 높지 않은 위성을 통해서 자세히 관찰하고 뭐 그런 자료 가지고 뭐 하루 이틀 며칠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조금 조심할 수 있는 경보 시스템을 좀 갖추면 좋겠죠. 그런데 네팔이 이제 그렇게 잘 시설이 잘 안 돼 있고 중국하고도 국제 공조가 잘 안 되고
1: 네.
0: 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데 실제 너무 현장을 보니까 너무 참혹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진짜 뭐 여러 국가에서 그 경보 시스템이 뭐 물리적으로 얼마의 돈이 들어갈지 금전적으로 얼마의 돈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거라도 좀 뭐라고 설치하는 데 일부 기여를 해서 또 다른 피해는 막는데 좀 협조하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드는데 그게 돈 문제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걸 설치해도 그게 결국은 워낙 급속도로 떨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경보 시스템으로 의미가 없는 겁니까?
0: 완전히 막기는 뭐 어려워도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겠죠.
1: 네. 네.
0: 최대한 노력을 하면.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뭐 이번에 네팔 국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이 많이 피해를 받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아마 많이 경고를 줬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요. 가끔 우리 뭐 황사를 막기 위해서도 또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인위적으로 막 나무도 심고 뭐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데 제가 아는 기초적인 상식, 저도 이거 뉴스로 본 거죠. 뭐 이 빙하 같은 게 떠밀려 내려오거나 아니면 밀려 내려올 것 같은 걸 막아주는 거, 그 막아주는 게 그 밑에 있는 뭐 암석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붙잡아주는 역할을 일부 한다고 하더라고요.
0: 네네.
1: 그러면 뭔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런 뭐 환경을 지질 환경을 좀 바꿔주면 좀 막을 수 있는 건 없어요?
0: 와, 글쎄 그건 워낙 거대해갖고 그 인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뭐를 그 빙하 주변에 설치한다는 게 뭐 이번 같은 그런 큰 규모는 거의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
1: 그렇군요.
0: 싶은데 조금 작은 규모는 어느 정도 예. 뭐 펜스를 설치하고 할 수 가능하겠죠.
1: 예. 네. 그러면 이 좀 답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대규모 댐 같은 걸로 어떻게든 제방 같은 걸 한 2단계, 3단계로 쌓아놓으면 완충 역할이라도 좀 하는 그런 것도 안 될까요? 그건 오히려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걸까요?
0: 글쎄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만약에 그래서 이번에 예. 그 하류 쪽에 그 요번에 그 물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댐이 큰 게 있었다.
1: 네.
0: 할 경우에 근데 어느 사이즈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예측이 쉽지 않을 거야. 만약에 있었는데 그게 또 무너진다 할 때는 2차적으로 또
1: 아, 그렇네.
0: 피해를 더 늘리는 역할을 기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아. 그게 한 측면만 볼 게 아니라
1: 네.
0: 그 이제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잖아요. 어떤 네. 규모로까지 붕괴를 할지를 알아야 되고 붕괴에서 지금 그 붕괴한 물질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강에서 섞인 물질들이 엄청 많았을 걸로 보는데 그걸 다 예측해갖고 그거에 맞는 높이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예측이 또 잘못되면
1: 네.
0: 엄청난 또 피해를 더 일으키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자 이렇게 산 위에 만년설이 있거나 빙하가 있는 지역이 네팔만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러면 네팔 말고도 다른 여러

0: 여기 대해서 어느 정도 약화되다가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서 순식간에 네. 예, 폭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다 종합해 볼 때 뭐 히말라야만 위험한 건 아니고 딴 데도 많이 위험한 데가 있지만 특히 히말라야가 좀 그래 더 취약한 지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러면 히말라야 지역의 네팔 말고도 워낙 히말라야 산맥이 널리 걸쳐 있으니까요. 네. 그쪽 지역들의 국가들은 지금부터라도 뭔가 뭐 대책이나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0: 당연히 해야죠. 늦었죠.
1: 늦은 거예요.
0: 예. 아. 벌써 피해가 뭐 작년에도 거기 빙하고 터져서 피해가 있었는데
1: 예.
0: 뭐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정도는 아니었지만
1: 네.
0: 대책이 지금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더 컸던 거죠 이번에.
1: 네. 아까 말씀 주시기를 몬순 지역대 같은 경우는 강우 패턴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그럼 그 빙하 형성이 원래 비가 높은데 내려가지고 얼어가지고 빙하가 된 거 아닌가요?
0: 이제 눈이 내리죠.
1: 눈으로.
0: 예. 눈으로 내리는데. 점점 그 근처에 이제 인도양 쪽이 해수 예. 온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그다음에 그쪽 기온도 지구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빨리 오르고
1: 예.
0: 그래서 이제 눈보다는 비가 오는 게 점점 많아지는 거죠.
1: 아.
0: 비가 오더라도 폭우 형태로
1: 예.
0: 게릴라성 폭우처럼 우리도 우면산 사태 한번 있었잖아요.
1: 네.
0: 그런 식으로 그런 패턴이 변하다 보니까 더 취약해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계속.
1: 예. 예, 만약에 비나 눈이 간헐적이고 적당량만 내리면 빙하가 더 발달할 수 있잖아요. 얼어붙어서.
0: 그렇죠.
1: 그럼 그것도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위험과 한 번에 게릴라성 폭우가 내려서 빙하가 좀 부실해져서 뚝 떨어져 내려가거나 녹아내리는 거.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위험한 천만한 겁니까?
0: 뭐 두 번째가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통 빙하의 성장은 겨울보다는 여름철 기온이 중요합니다.
1: 네.
0: 얼마나 안 녹느냐가 중요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겨울엔 눈이 내리니까 눈이 네. 쌓여서 계속 쌓일 텐데 그게 이제 여름철에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빨리 녹게 되니까 그러니까 쌓이는 건 천천히 쌓이는데 없어지는 건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그 여름철 얼마나 잘 안 녹느냐가 빙하의 이제 볼륨 부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그러면 지금 이제 엄청난 양이 녹아 내려앉았잖아요. 네. 그럼 그 지역은 다시 빙하가 형성 잘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0: 그 이번에 항공사진을 보면은 빙하의 일부가 떨어져 나온 거죠.
1: 예.
0: 그러니까 다 전체가 빙하가 떨어져 나온 건 아니니까
1: 예.
0: 또 그 주변에 있는 게 또 떨어질 수 있죠.
1: 아,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빙하가 더 떨어지고 유실이 돼요. 그러면 만년설이었던 그 지역이 이제는 노지 같은 땅이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그 지역은 빙하가 예전처럼 번성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그렇게 되죠.
1: 그래서
0: 지금 지난 뭐 30년, 60년 동안 고산 빙하 이제 그 산맥 높은 그 고지에 있는 그런 빙하들이 뭐 30% 없어졌다, 50% 사라졌다 그런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관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100년까지
1: 네.
0: 지금에 있는 고산 빙하들이 뭐 30에서 뭐 75%까지도 사라질 수 있다.
1: 야.
0: 그런 경고가 나오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빙하라는 게 그 눈으로 내려서 이렇게 고체 덩어리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잡고 있는 형태거든요.
1: 예.
0: 그래서 조금씩 녹으면서 그 하류 지역에 생활용수라든지 뭐 농업용수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1: 예.
0: 빙하가 사라지게 되면 이제 그 꾸준히 조금씩 그 흘려보내던 그 물이 그런 기작이 없어지니까 비 올 때는 한꺼번에 물이 쓸려 내려가고
1: 예.
0: 비가 안 올 때는 가뭄이 오고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 정도가 빙하 녹음물에 의존해 살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1: 아, 그래요.
0: 근데 그런 데서는 이제 특히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몽고 다녀왔는데
1: 네.
0: 그 사막화가 될 거라고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빙하 사라지면. 그다음에 건조한 용수 부족이 물 문제가 큰 심각하게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아니 몽고도 빙하물에 의존합니까?
0: 이제 그 고산지대가 있습니다.
1: 예.
0: 그 북쪽에 보면 위도가 높으면
1: 예.
0: 예, 이제 빙하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동토가 같이 발달하는데요.
1: 네, 네.
0: 동토 안에는 이제 얼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20에서 80%가 토양 사이를 채우고 있는 이제 물이 이제 얼음이 된 거죠.
1: 네.
0: 그게 같이 녹아요. 같이 녹으면서 물을 가두는 효과가 점점 사라지니까 아까
1: 네.
0: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폭우가 오는 거에 굉장히 취약해지고
1: 네.
0: 폭우는 점점 많아지는 데다가 폭우에 취약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는 점점 그 물 공급이 안 되면 그런 데는 이제 건조 기후 되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 빙하 녹음물에 굉장히 의존해서 사람들이 뭐 풀도 강물 옆으로만 풀이 자라고
1: 예.
0: 거기서 그 초지에서 이제 뭐

0: 말 같은 거, 양 같은 거 키워서 목축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결국 이제 풀이 안 자라면 목축도 안 되고 사람들이 못 사는 거죠.
1: 네. 그런데 빙하가 녹으면서 그 근처에 빙하호가 많이 또 생긴다고 들었어요.
0: 네, 네.
1: 그럼 그 빙하호가 좀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결국 물의 양은 비슷해서 그것 조금씩 간헐적으로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0: 아, 예. 그래서 뭐 빙하가 녹으면서 그 빙하호는 그 자연적으로 이제 많이 생기는데 예. 그 숫자도 지금 계속 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1: 예. 예.
0: 지난 뭐 30년간 대략 50% 정도 숫자가 늘었다고 하니까
1: 어휴, 굉장하네요.
0: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근데 그건 이제 잠시 물을 가두는 효과가 있는 거지
1: 예.
0: 궁극적으로는 위에서 공급되는 거 있고 빠져나가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네. 게 있고 그러면 이제 수위가 유지될 텐데 이제 빠져나온 것보다 많아지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넓어지고
1: 네. 예,
0: 더 깊어지고 그래서 약간의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1: 네.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물을 가둬놨기 때문에
1: 네.
0: 어떤 산사태에 의해서 그 댐이 자연적인 제방 역할을 하는 것이 무너지면
1: 아, 더 피해가
0: 더 큰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나타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죠.
1: 네. 야, 이게 진짜 이게 단순히 네팔이나 그쪽 지역뿐만이 아니라 뭐 로키 산맥이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그거는 미국일 것이고
0: 미국 남서부 쪽이죠.
1: 알프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이탈리아, 스위스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0: 네.
1: 그다음에 안데스라고 하면 또 칠레부터 해서 아르헨티나부터 이거 전 세계 나름대로 의미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걸쳐 있는 지역들인데
0: 네.
1: 이게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것도 예측 하기는 어려운 건 압니다만 얼마나 자주 빈번하게 마주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0: 정확히 수치적으로 모델하기는 쉽지는 않는데
1: 예.
0: 더 많아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는
1: 그건 분명하다.
0: 예, 그 대부분 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이번에도 나타났지만 단순히 얼음 빙하가 아니라
1: 예.
0: 그 밑에 암석하고 토양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갔는데. 산에 이렇게 돌이 쫙 무더기가 있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아, 왜 돌 무더기가 그냥 있네 하고 생각했는데 그 이제 그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 밑에 얼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 아.
0: 그게 락 글레이셔라고 불러요.
1: 예.
0: 암석 빙하 같은 게.
1: 예.
0: 그러니까 그 암석이 같이 있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1: 아.
0: 그다음에 이제 동토 그 밑에 얼어 있는 땅, 연구 동토 그런 것이 녹게 되면 그 하부에 받치고 있던 것이 사라지니까
1: 네.
0: 같이 쓸려 내려가는 거죠. 이제 그게 다 맞물려서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델링이 굉장히 예측이 어려워요.
1: 그렇군요.
0: 단순한 빙하 흐름만 가지고
1: 예.
0: 시뮬레이션 하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고려해야 되니까
1: 아.
0: 학자들의 하나의 난제처럼 지금 생각이 이렇게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번에 봤더니 그 빙하랑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밑에 있던 암석이니 모래니 이런 게 같이 쓸려 내려가는 그것들이 마치 외관상 딱 보니까 무슨 시멘트처럼 끈적끈적하고 이거 뭐 헤엄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점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0: 그렇죠. 밀도 굉장히 높아지죠.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뭐 1200m 처음에 딱 떨어졌다고 하는데
1: 네.
0: 제가 이제 고등학교 물리 수준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1: 네.
0: 얼음이 1200m 떨어지면 녹나.
1: 네.
0: 처음에 뭐 영하 8도라는데 안 녹아요.
1: 오.
0: 그 정도 에너지가 그 정도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 바뀌면 녹지 않아요.
1: 안 녹군요.
0: 근데 암석이 섞이면
1: 예.
0: 녹게 됩니다.
1: 아.
0: 그러니까 그게 엄청 거기다가 이제 경사가 급하니까
1: 예.
0: 엄청난 에너지를 줬을 것 같아요.
1: 그렇겠죠.
0: 밑으로 쏠리면서
1: 예.
0: 하천에 있는 물을 더 앞으로 밀면서 가고 주변에 있던 토사까지 같이 하게 되니까 그 뭐 밀도가 뭐 물의 밀도가 1이라면
1: 네.
0: 암석 밀도는 한 3, 4 정도 되거든요.
1: 네.
0: 그 중간쯤 어디에.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한번 맞는 게 아니라 그 두 배, 세 배의 힘으로 맞는다고
1: 아이고,
0: 생각하시면 되겠죠.
1: 예. 그런 형태로 다른 지역들도 그러면 만약에 빙하가 유실됐었을 땐 똑같은 흐름으로 유속이나 유질 이런 것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0: 뭐 똑같다고 얘기한 거지만 지형적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1: 네.
0: 같아요. 거기 뭐 국경 검문소까지 20km까지 해발 고도 차이가 3,300m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1: 네.
0: 그 뭐 그다음에 그 20km 가는데 7분밖에 안 걸렸다 그러잖아요.
1: 예,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시속 170, 180km로 달렸다고
1: 야,
0: 하는 건데
1: 그러니까요.
0: 원래 강물이 그렇게 빠르게 안 흐르는 데인데
1: 네.
0: 그걸 몇 배랑 빠르게 초속 50m 정도로 달린 건데
1: 예.
0: 그러니까 그 암석이나 토사 역할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자연현상이라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못다한 이야기는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안진호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모시고 네팔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빙하 사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답답하구나, 이걸 대책도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순간이 많았는데요. 이게 이제 네팔이나 일부 동토층 또는 고산지대 빙하가 형성되어 있는 국가만의 문제라고 또 생각되지 않는 면에 대해서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고산지대가 오랫동안 머금고 있었던 물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자꾸 녹아 내리면 결국 해수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해수면이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지, 올라가는 건 맞는지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 예, 지금 해수면 상승의 원인으로 빙하 용량이 한 반 정도로 차지하고 있거든요.
3: 맞네요.
4: 반 나머지 반은 이제 해수 자체가 기온이 수온이 올라가면서 팽창하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빙하 녹는 거에 여러 종류의 빙하가 있는데 남극이나 그린랜드 빙하 녹는 것도 있고 한데 그거보다 고산 빙하가 녹는 게 더 기여도 큽니다. 현재는. 근데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바뀔 수 있어요. 예. 고산 빙하 먼저 다 녹고 나면.
3: 네.
4: 그래서 그 빙하 용융에 가장 민감한 그 빙하 형태가 고산 빙하인 거죠.
3: 네.
4: 그리고 2100년까지 상평면 이전 대비 해수면은 뭐 50cm에서 1m 올라갈 거다.
3: 네.
4: 2300년까지는 뭐 1m에서 7m 올라간다. 그런데 15m까지 올라가는 것도 제외할 수 없다. 라고 그 기후변화 보고서 IPCC 보고서에 그렇게
3: 네.
4: 나옵니다.
3: 예.
4: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 같은데요.
3: 네.
4: 1에서 7m 해놓고 15m 갈 수도 있다.
3: 네.
4: 책임 없는 말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기작위에서 급격히 붕괴되는 그 기작들이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3: 예.
4: 그래서 단순히 그 냉장고 얼음을 꺼내놓으면 그냥 따뜻한 데서 그냥 녹는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붕괴식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3: 네.
4: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녹을 수 있다는 거죠.
3: 그러면요. 뭐 1m에서 뭐 3m든 뭐 15m 차이가 크긴 하지만 그만큼 해수면이 높아지면 뭐 우리나라 입장에선 지형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뭐 다 잠기는 겁니까?
4: 아, 그거 이제 해발 고도에 따라 다르겠죠.
3: 예. 예.
4: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해발 고도 한 10m 되더라고요.
3: 네.
4: 그러니까 10m 올라가면 위험하겠죠.
3: 그럼 서울시가 거의 다 잠기는 거네.
4: 근데 지금 뭐 2300년까지
3: 아, 예.
4: 최대
3: 하지만.
4: 7m니까
3: 예.
4: 뭐 앞으로 뭐 그 전에 가실 분들은 상관없는데 이제 몇 대손들이
3: 예.
4: 아, 우리 뭐 몇 대손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3: 그렇죠.
4: 원망할 수 있겠죠.
3: 그렇죠. 예.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과학자들도 예상치 못한 흐름들이 또 생기면 그 속도가 앞당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4: 그렇죠. 예, 예. 근데 특히 이제 위험한 거는 큰 대도시들이 해안가에 많아요.
3: 그렇죠.
4: 뭐 뉴욕이라든지
3: 예.
4: 동경이라든지
3: 예.
4: 뭐 그런 거 보시면 상하이 이제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제 덜한 거죠.
3: 서울은요?
4: 예상되는 피해가 덜한 건데
3: 아.
4: 우리나라에서는 부산 쪽 그 낙동강 하구가 굉장히
3: 예.
4: 위험한 걸로 되어 있고 뭐 중국 상하이라든지 뭐
3: 네.
4: 북유럽, 네덜란드 이쪽 그다음에 영국 동남부 지역 이런 데 굉장히 위험하고 뭐 그다음에 그 방글라데시 이런 데는 해발 고도 굉장히 낮은 그 델타
3: 네.
4: 지형인데
3: 예.
4: 해수면이 조금만 올라가도 수평적으로 물이 침범하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침범이 될 거고 뭐 플로리다 미국 이런 데도 굉장히 취약하고 뭐 이집트 북쪽에 카이로 이쪽 근처도 굉장히 위험하고 위험한 데 굉장히 많습니다.
3: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요. 인구 밀집 지역이 대부분 이렇게 해안가에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영구 빙하, 동토층 이런 높은 곳에 있는 빙하를 식수원으로 삼는 그런 국가들도 그런 지역들도 많은 상황에서 만약에요. 이 고산지대에 있는 이 빙하들이 다 녹아내리면 정말 인류의 대이주

0: 가 일어난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해도 됩니까?
1: 얼마 전에 뉴스에서 유엔에서 고산 빙하 때문에 기후 난민이 12억까지 생길 수 있다.
0: 12억 명이요?
1: 예.
0: 와.
1: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추산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굉장히 위험하다. 아마도 그 빙하에 직접적으로 의존해서 물을 의존해서 사는 그 인구를 가지고 따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 정도가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제가 알기로 그 뭐죠? 양쯔강이나 네. 메콩강이나 네. 발원지가 티벳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1: 네, 네, 네.
0: 그럼 티벳에 있다는 것도 그것도 만년설이니 뭔가 빙하가 일부 섞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그 물이 이제 뭐 전부 다 빙하에서 온 건 아니겠죠.
0: 그렇겠지만요.
1: 네. 오는 가운 도중에 이제 다른 하천
0: 지류도 있겠죠.
1: 네. 네. 그렇게 뭐 섞일 텐데 뭐 시작은 그쪽에서 하고 네. 뭐 요번에 히말라야 산맥 그 물 빙하 녹음물에 영향을 받는 인구가 20억.
0: 20억 명.
1: 이렇게 된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잖아요.
0: 예. 이게 그러니까 진짜 국제 공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 맞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예. 남의 일이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1: 요번에 우리나라 국민도 피해가 있었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기업도 피해가 있고요.
0: 예. 이거 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더욱 답답해지는 심경인데 그러면 그 빙하를 이게 좀 황당무계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인위적으로 다시 얼릴 수는 없습니까?
1: 아, 그래서 뭐 소위 말한 지오 엔지니어링, 지구공학적으로 뭐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워낙 규모가 커서 쉽지 않고 지구 전체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0: 네.
1: 그러니까 높이는 낮추면 되겠죠.
0: 네. 네.
1: 근데 낮추는 게 이제 뭐 그런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성층권에다가 이산화황 같은 걸 뿌려서 햇빛을 반사시켜서 지구 온도를 낮추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0: 그래요.
1: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온도는 낮춘데 또 다른 환경 피해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0: 예상치 못하는.
1: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그런 거를 막 하기 어렵고
0: 예.
1: 이제 근본적인 탄소 배출이 큰 문제니까 탄소 중립 빨리 하고 탄소 중립 정도가 아니라 탄소를 적극적으로 포집 저장하는 걸로 가야 되겠죠.
0: 예. 그다음에 지금 고산 빙하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극지방에도 또 빙하가 많잖아요. 이 두 개는 어떻게 다릅니까?
1: 아, 일단 뭐 고산 빙하가 부피로 보면 극지방에 있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근데 지금 네. 녹는 속도는 지금 더 빠르지만
0: 예.
1: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극 같은 데 보면 빙하 평균 두께가 예. 3,200m 정도 되고요.
0: 3,200m.
1: 네, 그린랜드 1,700m.
0: 와.
1: 근데 이제 고산 빙하는 두꺼운 게 뭐 30m, 50m, 100m, 뭐 200m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0: 예.
1: 그다음에 연령이 고산 빙하는 대부분 1,000년 미만이에요.
0: 예.
1: 그 말은 눈으로 쌓인 걸 한 1,000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흘려보낸다는 얘기인데 남극이나 그린랜드는 남극 같은 경우에는 뭐 수백만 년까지 되고요. 그린랜드는 한 뭐 12만 년, 15만 년 이 정도까지 연령이 되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그 눈으로 저장하고 있다가 다시 흘려보내주고 있다.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0: 네. 그러면요. 이것도 영화에서 본 건데 가끔 이렇게 빙하가 녹아서 아주 몇십만 년 전에 박테리아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뭔가 되살아나서 그것 때문에 뭔가 큰 또 생태계 대란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있던데 남극이나 북극 같은 경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빙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일어날 수 있는데 고산 빙하가 녹는다고서는 그런 일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한 1,00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1: 아, 근데 그게 이제 빙하학적으로 보면
0: 예.
1: 아주 바닥에서는 일부 빙하가
0: 예.
1: 이게 그 암석 같은 데 붙들려 갖고
0: 예.
1: 뭐 만 년 된 것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1,000년 미만이
0: 대부분만 예. 예. 예.
1: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영구 동토나
0: 네.
1: 뭐 빙하가 녹으면서 과거에만 살던 미생물들이 이제 노출되면서
0: 네.
1: 인간에게 해를 주지 않겠느냐.
0: 네.
1: 사실은 이제 시베리아 동토 지역에서 뭐 10년 전인가요? 예. 동토가
0: 순록들 죽은 거예요.
1: 순록떼가 죽었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남극은 이제 사실은 그냥 눈으로 보면 깨끗해요. 먼지가 하나도 없어요. 아, 그린랜드는 좀 먼지가 있고 북반구에
0: 네.
1: 있어서. 그래서 사실 남극에서 저희가 야외 조사하다가 많이 먹거든요.
0: 아, 먹어도 될 정도입니까?
1: 아, 근데 먹으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0: 예.
1: 저는 제가 책임지고 예. 죽을 거 각오하고 먹는 거.
0: 그러니까 위험해 보여서요.
1: 제가 먹는 거를 근데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0: 예.
1: 글쎄 그게 아직 뭐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위험한지 증명되지는 않았기
0: 예.
1: 때문에
0: 예.
1: 그렇지만 이제 저도 이제 학생들에게 빙하 만져보라고 하지만 먹지는 말라고 하고요. 저는 뭐 일찍 갈 거니까 저는 그냥 먹습니다.
0: 아, 그래 교수님 그래도 위험해 보여요.
1: 뭐 제가 가는 거는 뭐 제가 책임지니까 그냥 먹고 하는데
0: 예.
1: 예, 그런 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
0: 예.
1: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정말 어느 정도고 증명이 되냐 그게 이제 쉽지는 않겠죠. 남극 빙하가

0: 근데 동토 녹은 거는 이제 잘 알려져 있고요.
1: 예. 그러면 실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슬록 대규모 죽은 것처럼.
0: 네, 네.
1: 아, 그것도 심지어 고산 빙하에서도 확률이 낮을 수는 있지만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그 올해 아래쪽에서 최근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예전에는 뭐 얼마 안 된다, 연령이 얼마 안 된다는데 최근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만 년, 2만 년 된 것도 발견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1: 네.
0: 그 오랫동안 뭔가 가두고 있었다는 거죠. 예.
1: 그러면 이건 정말 네팔 국민들에게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그 빙하가 녹았어요. 그럼 방금 말씀 주셨던 그 시나리오에 의거하면 예전에 살았던 미생물이 이번 기회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 거기 구호 활동을 하러 간다. 이것도 좀 걱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서요.
0: 근데 이제 요번에 붕괴됐을 때 얼마나 네. 바닥까지 끌고 갔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1: 예.
0: 그게 이제 완전히 증명된 게 아니거든요.
1: 그렇긴
0: 하지만. 가능성만 가지고
1: 예.
0: 더 위급한 사람들 지금 구해야 되는데.
1: 아, 그건 당연하죠.
0: 예. 예. 구해러 가긴 가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1: 제 말씀은 이제 구하러 가지 말자가 아니라 예. 뭔가 잔뜩 장비를 갖춰서
0: 아, 예.
1: 뭐 이래야 될 거 아닐까. 아. 그냥 가는 건 안 될 것 같은 생각 들어서.
0: 글쎄 뭐. 그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뭐 증명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기는
1: 하긴 좀 그렇긴
0: 예,
1: 하죠.
0: 어렵습니다. 예. 그냥 가능성만 얘기해요.
1: 가능성은 하여튼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쭉 말씀 듣고 보니까요. 빙하도 여러 종류가 있고 또 어떤 빙하가 어떻게 녹아내렸느냐에 따라서 상황 진단도 정말 다 달라지는 것이니 진짜 앞으로 빙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기후 변화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온실가스하고 빙하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이제 과거 기후 변화 그걸 보면은 빙하하고 온실가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지난 뭐 빙하의 간빙기가 260만 년 동안 반복됐다고 하거든요.
1: 네.
0: 4만 년, 10만 년 주기로.
1: 예.
0: 근데 그 원인은 이제 지구가 태양으로 받는 복사 에너지가 지구 궤도 변화에 의해서 이제 형성된 것인데 그 양이 엄청 에너지 변화가 작아요.
1: 예.
0: 그런데도 불구하고 빙하의 간빙기가 간빙기가 반복된 게 미스테리였어요. 과학자들 사이에.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게
1: 네.
0: 빙하하고 온실가스가 증폭자 역할을 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1: 예.
0: 그러니까 어느 트리거가 있고요. 방아쇠 역할을 네. 하는 게 외부에서 있고 거기에 빙하하고 온실가스가 관여되면은 무려 해류 순환도 같이
1: 네.
0: 연관되고 토양의 변화 다 연관됩니다.
1: 네.
0: 근데 키가 되는 게 빙하하고 온실가스라는 게 계속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빙하 혹시 영화 투마로우라는 영화 보셨는지
1: 맞습니다.
0: 예. 예. 그 영화에 보면 시작할 때 빙하가 예. 붕괴되는 걸로 시작합니다.
1: 예, 맞습니다.
0: 그다음에 해류 순환이 변합니다.
1: 예.
0: 그러면서 갑자기 기온 강하 오고 허리케인이 오고 난리가 납니다.
1: 예.
0: 이게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일어나죠.
1: 예.
0: 근데 실제로 빙하 연구에 의하면 한 10년 사이에
1: 예.
0: 10도 정도 올라가고 내려간 게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라는 게 점의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임계점이 있으면
1: 한 번에 확 바뀌는
0: 한 번에 바뀔 수 있는데 그 역할을 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게 빙하가 될 수 있고 해류순환이 될 수 있고
1: 예.
0: 그렇다는 거죠.
1: 네. 그러면 이 빙하를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뭐 대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빙하 연구를 기후나 이런 것들을 좀 관측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0: 뭐 제가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도 돈이 없어갖고
1: 아이고.
0: 그만둬야 하는 생각을 지난 16년 동안 한국에 와서 많이 했는데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1차적으로 우리나라에 빙하가 없잖아요.
1: 그건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1: 예.
0: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안에 전 세계에 뻗어 있잖아요.
1: 그럼요. 예.
0: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그 글로벌한 이슈에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거고요. 우리나라 이제 그런 연구는 주로 극지연구소 해서 정부 출연연구소니까 그쪽 위주로 해서 이제 지원이 돼서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데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죠.
1: 네. 네. 나름대로 저도 한번 다녀와 봤었는데 극지연구소 저 인천 쪽에 있는. 근데 되게 튼실하게 잘 하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0: 네.
1: 근데 거기도 예산에 대해서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그러면 이제 예산을 조금 국가에서 수령하기 위해서 국가도 또 쓸 돈이 많으니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거 연구에 지원해 주시면 우리 이런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걸 자꾸 세일즈 하시면 좀 돈이 나올 때도 도움이 될 텐데
0: 네.
1: 우리가 빙하 연구하면 기후 환경 말고도 또 어떤 거에 대한 지식을 아니면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0: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 물 부족, 물 공급 측면에서
1: 네.
0: 예. 앞으로 용수나 생활 용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1: 네.
0: 예,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0: 먼지나 미세입자, 뭐 화산재 같은 거를 분석하면 뭐 다른 거 알 수 있는 거 없습니까?
1: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빙하를 이렇게 뚫어요. 네. 그래서 뚫어서 얼음 기둥을 뽑아내거든요. 네. 그걸 이제 빙하 코어라고 부르는데 네. 그게 이제 일명 별칭이 있습니다. 냉동 타임캡슐이다라고 부르는데 과거의 지구 환경 변화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0: 그게요.
1: 과거의 대기 성분은 어땠으며 과거의 미세먼지는 어땠으며 과거의 기온은 어땠으며 이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요. 빙하의 예. 거동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0: 예.
1: 이제 빙하의 거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천천히 뭔가 변화가 일어나다 순식간에 무너지거나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긴 시간의 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빙하 자체를 연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오랜 기록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온실가스도 지금 탄소 배출 얘기하는데 이산화탄소가 한번 배출되면 그 높은 농도 유지되는 게 수백 년 동안 이어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탄소 중립 오늘 당장 달성해도 네. 해수면은 수백 년 동안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0: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정도가 아니라 더 이제 줄여야 되죠.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근데 그 이산화탄소가 오랫동안 대기에 머물다 보니까 그런 그 기본적인 기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긴 자료가 필요해요.
0: 예.
1: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는 것도 빙하가 되고요.
0: 네.
1: 뭐 최근에 저희는 이제 백두산 화산 폭발 연구를 빙하로 했는데
0: 네.
1: 서기 946년에 큰 폭발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후변화에 백두산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0: 아.
1: 그것도 빙하의 기록으로 남아요.
0: 그러니까 빙하가 어떻게 보면 다 레코드 같은 거네요.
1: 네.
0: 기록지네요.
1: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100만 년 이상 된 빙하가 발견되면서
0: 예.
1: 과거 100만 년, 200만 년 예를 들어서 300만 년 전은 지금 산업혁명 대비 2도에서 3도 높았거든요.
0: 예.
1: 우리의 가까운 미래에 해당되죠.
0: 그렇네요.
1: 그 지구가 데워졌을 때 어떤 환경이 될까를 과거 기록에 미리 있는 거죠. 그걸 봐서 우리의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를 아무리 시뮬레이션 해도 모델링 해도 예. 그 모델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0: 네.
1: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 예.
1: 결국 과거의 기록을 보면서 미래까지도 그 연구가 가능하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티핑포인트.
0: 네.
1: 급격한 온난화에 의한 티핑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도 다 기록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빙하가 굉장히 중요하죠.
0: 그래서 그 300만 년 전에 빙하 발견된 걸 바탕으로 지금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결과 좀 나왔나요?
1: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올해. 네이처지에 두 편이 나왔고요. 그때 온실가스가 어땠고 해수 온도가 나왔고요. 지금 600만 년 된 것까지도 지금 빙하가 발견돼서
0: 예.
1: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보다 산업혁명 이전 대비 뭐 4도, 5도 높았던 시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중간중간 먼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1: 네.
0: 먼지가 왜 중요합니까?
1: 뭐 소위 말 이제 에어로졸이라고 부르죠.
0: 예.
1: 예, 공기 중에 떠 있는 작은 입자.
0: 예.
1: 예, 그것이 이제 햇빛을 반사시키는 효과가 있잖아요.
0: 예.
1: 예, 그래서 기온을 낮춘 효과가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기후변화를 이해하려면 이 온실가스에 대한 거동도 알아야 되지만 미세먼지, 먼지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됩니다. 예, 그게 같이 알아야 되고요. 또 그런 거를 이제 연구하다 보면 그 먼지의 기원지를 알 수가 있어요.
0: 예.
1: 그러면 이제 바람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0: 바람의 방향도 중요하네요.
1: 네, 바람이 얼마나 쎘는지, 약해졌는지. 뭐 그런 정보를 이제 다 알 수 있게 되죠.
0: 네.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빙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빙하에서 얻은 단서들을 재구성하면 예전의 지구는 지금과 어떤 모습이었을지 이것도 나름대로 학자분들께서 많이 추정했었을 텐데 예전의 지구, 지금과는 어떻게 달랐습니까?
1: 이제 예전이 어느 정도 예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0: 또 다르겠네요.
1: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빙하의 간빙기가 최근 뭐 100만 년 동안은 10만 년 주기로 있었어요.
0: 예.
1: 그 현재 우린 간빙기에 살고 있거든요.
0: 네.
1: 근데 2만 년 전에
0: 네.
1: 2만 년 전에는 이제 최대 빙하기라고 그래갖고 가장 빙하가 두껍게 성장했던 시기예요.
0: 네.
1: 지금 이 바로 직전 빙하기죠. 지금 예. 간빙기로 오기 전에 빙하기. 그때는 이제 빙하가 성장하면서 예를 들어서 북아메리카 오데오 근처 그쪽 부터 했고 그 위로 북쪽으로 다 빙하가 덮고 있었어요. 캐나다. 네, 그래서 빙하가 엄청나게 크게 덮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유럽,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 그리고 북서 시베리아 쪽으로 해갖고 큰 빙하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사라져 있죠. 그러면서 해수면이 120m가 올라갔어요.
0: 네.
1: 그러니까 빙하기 때는 120m가 내려갔죠.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수가 이게 그 바닷물 깊이가 깊지 않은 지역. 예를 들어서 황해 같은 데는 제일 깊은 데가 수십 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 육지로 드러나 있었죠.
0: 네.
1: 네. 그리고 그 베링해협, 뭐 알래스카와 그 동시베리아 그 사이에 러시아 사이에 그것도 1미, 100미터가 안 돼요.

0: 그러니까 그것도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고
1: 네.
0: 많은 이제 소위 대륙봉이라고 하는 해안가의 얕은 지역들이 육지로 노출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인류의 이동과 뭐 그런 데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뭐 채집 환경, 채집 경제에서 뭐 농경 경제로 바뀌는 데도 기여를 해서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죠.
1: 예.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앞서 일부에서 고산 빙하 같은 경우 한번 유실돼서 녹고 나면 그게 다시 그 부분에 빙하가 형성되기가 어렵다 말씀 주셨잖아요.
0: 네.
1: 그런데 간빙기와 빙하기가 반복됐다라는 건
0: 네. 네.
1: 간빙기 그 많던 빙하가 다 녹아내렸는데
0: 네.
1: 다시 빙하기 때 다시 형성된 거잖아요.
0: 네.
1: 그럼 그건 어떤 요인 때문에 다시 형성된
0: 결국
1: 겁니까?
0: 결국 빙하가 만들어지면 눈이 내려서
1: 네.
0: 그게 다져져야지 빙하가 되잖아요. 그런데
1: 네.
0: 지난 빙하기를 보면
1: 네.
0: 지난 간빙기, 지금 간빙기 말고 이전 간빙기가 한 12만 년 전에 있었는데
1: 네.
0: 거기서 최대 빙하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1: 예.
0: 천천히.
1: 예.
0: 그게 한 10만 년 이상 걸린 거죠.
1: 그러니까 제 질문은.
0: 빙하 성장할 땐 서서히 성장하고.
1: 네. 간빙기면 빙하가 자꾸 유실되고 지구가 데워지고 그러면 사막화되는 지역이 넓어지고 그럼 더 지구가 뜨거워지기만 할 것 같은데 갑자기
0: 예.
1: 지구가 확 추워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0: 이제 그 자연적으로는
1: 예.
0: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게
1: 예.
0: 이제 그 지구 공전계도 변화에 때문에
1: 예.
0: 그러고 이제 그 증폭작용을 하는 게 빙하가 빙하하고 이제 온실가스가 작동을 하는데
1: 예.
0: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1: 네.
0: 이게 무조건 이제 가속화되는 거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어떤 임계점이 되면
1: 예.
0: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하는 그런 기작이 또 있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0: 예. 이제 그 기작에도 저는 보기에 빙하고 온실가스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 기저로 작동했던 게 뭔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는 건가요?
0: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죠.
1: 예.
0: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 자연적인 그 변화보다
1: 네.
0: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1: 너무 빨리
0: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그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1: 네.
0: 그 자연의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하기 때문에
1: 네.
0: 그 자연에 의한 그거는 뭐 거의 무시할 정도로 될 정도로 인위적인 워낙 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1: 그런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을 대표적으로 지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구온난화 이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지위를 가진 분들이 또 적지 않아요. 또 그게 과학자가 아닌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과학자분들 중에도 덜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0: 뭐 모든 과학적인 그 결론은 모든 과학자가 100% 동의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1: 예.
0: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과학자가 동의하는 게 뭐냐. 이제 대표적인 게 IPCC의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약체 유엔산에 거기서 이제 발간한 보고서를 보게 되면
1: 네.
0: 거기 이제 많은 과학자가 참여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1: 네.
0: 예. 그래서 저도 이제 2018에서 2021년도까지 참여해서
1: 네.
0: 그 보고서 작성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과학자가 동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1: 네.
0: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면 저는 뭐 95%, 99% 이상은 동의한다고 보거든요.
1: 네.
0: 예. 그런 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1: 네.
0: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1: 경험하고 있죠.
0: 네.
1: 예. 하긴 모든 사람이 다 의견일치를 보는 이론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또 저희는 손에 잡히는 경제니까요. 이 기후가 크게 변화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방금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달성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이 흐름을 막을 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저희는 또 저희 분야가 있으니까요. 또 주판을 튕겨보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1: 지구의 재배 폭방 한계선이 자꾸 올라가면 국가마다 이해득실, 이득과 손실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0: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1: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추세로 기온이 올라가면 그래도 이점이 조금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손해를 보는 편입니까?
0: 제가 이제 그 농업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1: 네.
0: 예를 들어서 지금 시베리아나 그 저기 캐나다 북부
1: 네.
0: 영구 동토 지역은 급속히 녹아가면서
1: 네.
0: 옛날에 이제 재배하기 어려운데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바뀔 수도 있겠죠.
1: 그런데 예.
0: 거긴 또 홍수가 잘 일어나 이제 예전에 없던 동토가 녹으면서. 그런데
1: 예.
0: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1: 예.
0: 캐나다 그에서 동토학계 국제 동토학계에 있어요. 거기를 다녀왔는데 그 공학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1: 네.
0: 그분들이 너무 해피해한 거예요. 얼굴이
1: 왜요?
0: 밝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1: 예.
0: 동토가 녹으면서
1: 네.
0: 기반 시설이 다 무너지니까
1: 네.
0: 예를 들어 건물이 있으면 동토가 녹으면 집안 침하가 일어나는데
1: 예.
0: 이게 똑같이

0: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쪽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면 기울어지면서 예. 건물이 무너지고 철도가 이제 휘어지고 도로가 휘어지고 예. 뭐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기존에 있던 걸 다시 만들어야 되고 새로 만드는 거에는 공학적인 새로운 뭐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분도 이제 돈을 너무 많이 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제 그 빙하가 물러나면서 지하 자원 같은 게 안 보이던 게
1: 네.
0: 이제 보여 노출되기도 해요. 이번에 이제 몽골에 다녀왔는데 예. 지난 7월 달에 그 산악 지역의 그 동토 밑에 있는 지역 갔더니 집값이 막 두 배로 뛰었대요. 최근 네. 몇 년 사이에. 왜 그러냐 했더니 몽골이 이제 그 자원 수출을 많이 해갖고.
1: 예.
0: 근데 그게 이제 직접적인 건 아닐 수 있지만 이런 지구 환경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국은 이제 우리 그런 게 다 연결되겠죠. 우리나라가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1: 네.
0: 뭐 북극 항로도 있고.
1: 네.
0: 그러니까 위험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기회 요소도 있다.
1: 네.
0: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하면
1: 네.
0: 굉장히 이득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네. 교수님이나 저나 솔직히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이득이 없이 그냥 환경이 그래도 좀 많이 보존되고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0: 네.
1: 오늘 모르는 거 많이 배웠던 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진호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안녕하세요. MBC 축구 해설위원 안정환입니다. 승부는 끝날 때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더 뜨겁고 국가대표의 도전은 더 특별하죠.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MBC와 함께 응원해주세요. 함께 아시아, 함께 MBC, 대한민국 파이팅!
6: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측이 녹취의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 설명 자료를 통해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은 승인이 아니라 심사 상황의 점검과 보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개인 사정 때문에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던 김 후보자는 내일 오전 출근길에서 의혹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와 아들, 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같이 근무하고 급여를 받아왔다며 장애인에게 들어가야 할 복지를 국회의원 가족이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가족이 근무하는 협동조합이 김 후보자 지역구인 경기 수원으로 사무실을 옮기자마자 0원이던 정부 바우처 수익이 4년간 8억 8천만 원으로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김 후보자 배우자인 박모 씨와 장남 차녀가 협동조합에서 정부 바우처 수익의 약 38% 규모인 3억 3,143만 원을 급여로 빼가며 가족 월급 자취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가 우리나라 개봉 32일 만에 누적 관객 수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디세이는 개봉 33일째인 오늘 오후 4시쯤 누적 관객 수 1천만 명을 돌파했으며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에 이어 올해 두 번째 1천만 영화이자 외화로는 아바타 등에 이어 역대 10번째, 국내 영화와 외화를 통틀어서는 35번째 1천만 영화로 기록됐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지난 2014년 인터스텔라에 이어 국내에선 두 번째로 1천만 관객을 동원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산지, 경북 지역은 5에서 10mm, 제주 산지는 10에서 40mm 등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9도, 춘천은 16도로 예보됐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8도, 대구 31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4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m, 남해 앞바다에

0: 턱과 치아를 뜻하는 이는 띠였어야 맞습니다.
1: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1940년대 미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었던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 이때 음악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프랭크 시나트라와 작업하는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느낄 정도였는데요. 그가 1958년에 발표한 이 노래도 작곡가가 오직 프랭크 시나트라만을 위해서 만든 음악이었죠. 특히 이 곡의 작사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시험비행기 조종사로 일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전쟁이 아닌 여행을 꿈꿨던 자신의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는 내용의 가사를 썼다고 하네요. 덕분에 프랭크 시나트라의 이 앨범은 이 곡을 필두로 여행에 관한 컨셉 앨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0: 9월 6일 일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프랭크 시나트라 Come Fly With Me였어요. 굉장히 로맨틱하고 기분 좋고 사람을 좀 들뜨게 만드는 그런 노래죠. 나와 함께 저 페루로, 아카풀코로, 봄베이로 뭐 여기저기 떠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음악인데 괜히 이제 여행 갈때 정말 비행기 이륙하는 순간에 들어야 될것 같은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일요일에는요.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라는 코너로 함께합니다. 최소 50만 장 이상 판매가 되면 골드레코드라는 인증을 해주는데요. 그런 앨범 중에 매주 한 장씩을 골라서 앨범 전체를 들어보고 있어요. 오늘은 미국에서 골드레코드 기록했습니다. 1958년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또 5주 동안 1위를 하기도 했었던 프랭크 시나트라의 1958년 14집 앨범 Come Fly With Me를 들어볼 거예요. 아, 58년도 작품인데 14집이에요. 프랭크 시나트라가 진짜 예전부터 노래를 했다라는 거. 정말, 예, 이게 가다 보면은 그냥 지금 우리가 느끼는 어떤 클래식 작곡가들하고의 어떤 그런 갭 차이가 날 만큼 그 정도로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오래전의 가수인데 여전히 목소리를 듣다 보면, 아, 명불허전은 명불허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만큼 프랭크 시나트라의 앨범 중에서는 앨범 전체를 들어볼 만한 그런 작품들도 많은데요. 제가 이 Come Fly With Me를 선정을 한 이유는요. 이 앨범 전에 나왔었던 크리스마스 앨범이 있었어요. 그 앨범이 진짜 판매량이 높았고요. 그러고 나서 Come Fly With Me가 나왔는데 그 크리스마스 앨범의 히트에 이어서 또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었던 작품이라 더 앨범에 좀 심혈을 기울인 그런 느낌도 있고 그만큼 또 좋은 히트곡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시작으로 해서 1958년에 또 Come Dance With Me라는 작품이 나왔었고 그리고 1961년에 Come Swing With Me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Come 시리즈의 어떤 첫 포문을 열었었던 작품이라서 이 Come Fly With Me 앨범을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의 참여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잘 알고 계시죠?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외의 시간에 골든디스크 생각나서 그냥 이야기 털어놓고 또 듣고 싶은 음악 이야기하고 싶다 하실 때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하 신청곡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of Capri.
1: Shinerim의 골든 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 디스크 골드 레코드로 프랭크 시나트라의 1958년 앨범 Come Fly With Me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노래는 여행에 관한 컨셉 앨범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곡에서 Come Fly With Me, 나와 함께 날아가요, 나와 함께 떠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노래의 제목은 Around the World. 지금 들으신 두 곡 중에 먼저 들으신 음악이었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떠나서 전 세계를 여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도착한 곳이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카프리 섬이었어요. 이 앨범의 세 번째 트랙, I Love Capri, 지금 막 끝난 이 노래였어요. 자, 전 세계를 돌고 카프리 섬까지 왔고 여기에서 뭔가 휴가다운 휴가 같은 걸 좀 즐긴 그런 느낌의 음악이었죠.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이 앨범을 들으면 이렇게 트랙에 따라서 아,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구나, 어떤 풍경을 머릿속에서 상상해보면 되겠구나, 그런 걸 그릴 수 있는 게 또 매력적이기도 한데요. 뭐 이게 컨셉 앨범의 장점인 거죠. 아, 그럼 이번에는요, 이 앨범의 4번과 5번 트랙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북동부에 버몬트주가 있거든요. 거기 좀 야경이 예쁜가 봐요. 달빛이 아름다운가? 이 앨범의 4번 트랙 Moonlight in Vermont고요. 이어서 그 유명한 뉴욕의 가을을 만나볼게요. 이 앨범의 대표곡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Come Fly With Me와 함께 Autumn in New York이 5번 트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Moonlight in Vermont 그리고 Autumn in New York 두 곡 함께 하시죠.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0: comes up like thunder.
1: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프랭크 시나트라의 1958년 앨범 14집

입니다. Come Fly With Me 함께 듣고 있어요. 지금 끝난 이 노래는 On the Road to Mandalay라는 곡이었어요. 이 앨범 여행을 컨셉이 약간 좀 변화를 줬었나 봐요. 단어 몇몇 개에.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노래가 영국에서 나왔을 때 키플링의 이제 유족들이 이거는 우리의 시를 이런 식으로 노래를 위해서 바꾸는 거는 좀안 된다라고 해서 저작권 보호를 걸어 가지고 영국에서는 이 노래가 한동안은 앨범에 들어가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그왜 로빌리엄스 노래 중에서도 로드 투 만달레이라는 곡이 있잖아요. 다 비슷하게 이 키플링의 시와 서양에서 생각하는 이 만달레이라는 곳에 대한 이미지, 그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Let's get away from it all 이라는 곡입니다. 모든 것을 잊고 떠나자 라는 뜻이거든요. 이미 막뭐 카프리 섬도 갔다가 버몬트의 뉴욕의 만달레이까지 갔다 왔는데 다시 한번 프랭크 시나트라는 우리에게 떠날 것을 권하고요. 그 다음에 도착하는 곳이 프랑스의 파리와 영국의 런던이에요. April in Paris가 이어질 거예요. 파리의 4월. 그리고 런던 바이 나잇, 런던의 밤이 함께합니다. 이 앨범의 7번, 8번, 9번 트랙 세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먼저 Let's Get Away From It All부터 함께하시죠.

지금 들으신 세 곡, Frank Sinatra의 Let's Get Away From It All, 그리고 April in Paris, 여기에 London by Night까지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Frank Sinatra, 1915년생 가수예요. 진짜 역사 속의 인물이죠. 어릴 때부터 노래를 굉장히 잘했었고, 특히 막 고등학생 때 친구들 앞에서 노래하면은 뭐 당연히 박수갈채 환호에 정말 이 사람은 노래에 재능이 있다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목소리였다고 하는데요. 그랬지만 이제 가수가 되기까지는 그렇게 막 순탄하게 바로 데뷔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집안 사정도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도 좀 반복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노래로만 생계를 꾸려나가기는 좀 어렵겠다 싶어서 이제 친척이 하는 조선소에서도 일을 했었다고 하고요. 뭐 트럭 운전도 했었다고 하고 신문 관련 쪽에서도 일을 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아, 나는 음악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던 거겠죠. 그랬는데 대공황이 일어나서 뭐 다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이제 프랭크 시나트라는 결국엔 노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하고, 특히나 그때 당시에 빈 크로스비를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빈 크로스비의 공연을 보고 나서 안 되겠다, 나는 노래를 해야겠다 라고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디션을 보러 다닙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오디션을 봤을 때 노래뿐만 아니라 그때는 좀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다 지금처럼 시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다 같이 있었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연기도 그냥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배우 오디션도 보고 가수 오디션도 보고, 그러면서 프랭크 시나트라는 자연스럽게 배우이자 가수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 덕에 이제 1939년에 첫 번째 앨범을 내게 됐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활동을 하면서 재즈와 스탠다드 팝 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게 됐죠. 특히나 이제 1940년대에는 그냥 아이돌이었고요. 예, 정말 장난 아니었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공연을 보고 졸도하는 그런 팬들도 많았고 뭐 그랬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대중문화에 있어서 거의 음악계에 있어서는 첫 번째 아이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1950년대에 들어서는 그런 아이돌 시대를 지나서 본인의 음악을 훨씬 더 성숙하게 만든 그런 아티스트로서 성장하는 시기였고, 그러다가 이제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엘비스 프레슬리와 비틀스가 이 록앤롤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 팝 시장을 위협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이제 락과 기존의 어떤 대중문화의 상징과도 같았었던 프랭크 시나트라가 대립하는 모습도 보여주곤 하는데,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프랭크 시나트라가 그만큼 독보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목소리로 전 세계를 녹아내리게 만들었었던 프랭크 시나트라. 이 프랭크 시나트라가 1958년에 발표한 Come Fly With Me 앨범 중에서 이번에는, 우리 아까 런던까지 갔다 왔거든요.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브라질로 갑니다. 이 앨범의 10번 트랙에 있는 노래 브라질. 그리고 하와이로 넘어갈게요. 12번 트랙 Blue Hawaii까지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시내림의 골든디스크. 시내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프랭크 시나트라의 1958년 앨범 Come Fly With Me를 들었습니다. 이 앨범에는 총 12

곡의 노래가 들어있고요. 이제 마지막 곡 들으면 원 앨범에 있는 노래는 다 듣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앨범이 다시 이슈가 되면서 세 곡의 보너스 트랙이 더 들어가긴 했습니다. 시카고, South of the Border, 그리고 I Love Paris라는 노래 세 곡이 나중에 더 덧붙여지기는 했는데요. 오늘은 원 앨범의 마지막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 앨범 안에서 함께한 여행을 이제 정리해야겠죠? 마지막 노래, It's Nice to Go Traveling.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no more customs. Burn the passport, no more packing and unpacking.
1: MBC.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

어떤 시간은 모조리 있겠다고 되지도 않는 걸 억지로 만들어 보겠다고 남들 다 보는 드라마를 봐도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도 밀려가는 파도 얘 보내려고 해봐도 혹시나 널 잊어버릴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저희 문화방송 라디오는 하루 24시간 방송하는 관계로 매월 한 차례 방송장비 점검과 보수를 위해서 계획 정파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계획 정파가 실시되는 날로 오늘의 방송 순서를 여기서 마치고 새벽 5시에 다시 정규 방송을 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 방송 제1FM을 들으셨습니다. 초단파 89.1MHz에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방송하고 있는 목포문화 방송입니다. 초단파 89.1MHz, 호출부 HLAM SFM, 목포문화 방송 제1FM 시험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방송하고 있는 목포문화 방송입니다. 초단파 89.1MHz, 호출부호 HLAM SFM, 목포문화 방송 제1FM 시험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방송하고 있는 목포문화 방송입니다. 초단파 89.1MHz, 호출부호 HLAM SFM, 목포문화 방송 제1FM 시험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방송하고 있는 목포문화 방송입니다. 초단파 89.1MHz, 호출부 HLAM SFM, 목포문화 방송 제1FM 시험 방송입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여기는 가요 1999.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밥 만나는

0: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털 빛깔이 흰 사슴은 백록으로 한라산 백록담도 흰 사슴과 관련된 전설에서 붙은 이름이죠. 사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다 사슴인 건 아닌데요. 우리말 개발사슴은 다리 개발같이 생긴 큰 고라니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슴과의 하나인 고라니는 노루의 일종으로 복장노루라고도 불리고 고라니와 사슴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한자 고라니 미, 사슴 록을 쓴 미록도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니스에 도착해 한 프랑스 정상회담을 포함한 3박 5일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정부가 후르무제 옆 파병을 검토하면서 양국 정상회담

0: 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이 무력 충돌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공습하면서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도 호르무즈에 올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우리 해외 긴급 구호대가 중국인 생존자를 구조한 위협댐 인근 터널을 집중 수색 중이지만 아직까지 추가 생존자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색팀은 우리 군민 9명이 근무하던 공사 현장 터널 진입과 드론 수색 등을 병행하며 수색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1: 네,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 씨의 대화 녹취록이 추가 공개되며 청탁 의혹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녹취 앞뒤 맥락이 잘려 왜곡됐다고 반박하는 가운데 오늘 출근길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9월 7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프랑스 국빈 방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니스에 도착해 마크롱 대통령과 만납니다.
1: 미국이 호르무즈 파병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체와의 연대 협의가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현지에서 홍시정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남부 니스에 도착했습니다. 장총을 든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에릭 시오티 니스 시장이 이 대통령에게 환영의 뜻을 담아 기념 메달을 전달합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5대륙 창작자들과 비공개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둘째 날 일정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리미에르 서밋. 영화와 영상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 정상급 회의를 뜻하는데 전 세계 30여 개국의 정부와 기업, 창작자들은 물론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합니다. 참석자들은 AI가 바꾸고 있는 창작 환경에서 AI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와 콘텐츠 가치를 어떻게 보호할지 국제적 해법을 모색합니다. 이 대통령은 개막 연설을 통해 영상 산업의 미래에 대한 한국의 비전을 밝히고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회의를 이끌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서밋을 계기로 K-콘텐츠의 경쟁력을 알리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입니다. 서밋 일정을 마치는 대로 이 대통령은 파리로 이동해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AI와 우주, 원자력 등 첨단 산업 협력 논의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보 협력 논의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3: 세계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선다는 점에서 K-콘텐츠의 달라진 위상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니스에서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0: 미국은 우리나라 같은 우방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지원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원유 수송은 미국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영 특파원입니다.
4: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 관계자가 한국 정부의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 인터뷰에 나와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며 한국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석유 문제 최고 책임자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CNN에 출연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방국들의 조속한 역할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유 수송 지원에서 미군 활동은 필수적이지만 다른 나라들의 동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다른 나라들도 호르무즈 지원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무역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미국만의 책임이 돼선 안 됩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입니다.

0: 파이프라인을 통해서도 400에서 500만 배럴이 운송된다며 군사 충돌 이전 물동량의 3분의 2 이상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휘발유 생산량은 늘어나 유가는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란과의 핵 합의 문제와 관련해선 합의가 없을 수도 있다면서 단순히 핵 개발 능력을 무력화하는 데 그치고 합의는 차기 정부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1: 한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던 중동의 전선이 다시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뿐 아니라 휴전했던 이스라엘과 레바논에서도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2: 해상위 유조선에서 섬광이 번쩍이더니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일대 이란 유조선 세 척을 공격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 함정 두 척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시도했기 때문이라며 두 척을 때리면 세 척을 격침시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던 미국의 무인수상정을 공격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적대적 행위가 계속되면 괴멸적 대응을 각오해야 할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휴전과 협상, 다시 충돌이 반복되다 소강 상태였던 호르무즈 해협은 지난달 30일 미군이 이란의 로켓 발사대를 타격하면서 다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이란이 지역 내 미군 기지에 반격을 가했고 이후 보복에 대한 또 다른 보복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6월 휴전에 합의했던 이스라엘과 레바논에서도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를 공습했고 이 공격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은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과 의료시설까지 피해를 미치는 긴장 고조 행위가 발생했다며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위반 행위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3월 헤즈볼라가 이란을 지원하기 위해 분쟁에 뛰어든 뒤 이스라엘의 공습과 지상작전이 이어지면서 레바논에서는 지금까지 4,300명 넘게 숨졌습니다. MBC 뉴스 최다함입니다.
1: 네팔 홍수 참사 속보입니다. 중국인 생존자가 구조됐던 공사 현장 터널에선 여전히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의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긴급구조대의 수색 상황은 어떤지 네팔 현지에서 이필이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3: 정부 긴급구호대는 어제 오전부터 대원 10명을 위어댐 터널 수색에 투입했습니다.
4: 생존자가 발견된 터널에 대한 집중 수색에 나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제 우리 긴급구호대가 구조한 중국인 생존자는 생사를 알 수 없는 한 명이 더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터널 안쪽에 추가 생존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소통을 위한 영어 가능 대원까지 투입했지만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5: 위협된 터널 수색에 투입됐던 긴급구호대 10명은 헬기를 타고 이곳 바타르 군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4: 생존자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구호대는 전날 수습한 시신 한 구를 터널 밖으로 옮겼습니다. 추가로 발견한 시신 두 구는 오늘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구호대는 세 갈래로 나뉘어진 나머지 터널 부분에 대해 추가 수색에 나설 계획입니다.
6: 또 다른 그 터널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입해야 되는데 거기는 물이 차 있어가지고 진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구조팀이 와봐야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4: 긴급구호대는 우리 국민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워하우스 인근 지역에서 드론 수색을 실시했고 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등 기업 대응팀도 자체 수색팀을 꾸려 산악지대에 대한 수색을 벌였습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7: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연설에 나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추진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메가특구 특별법과 미래대응기금, 민생정책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전국 4년제 대학의 수시 전형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접수는 11일까지 각 대학별로 사흘 이상 진행됩니다.

0: 되며 전형은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시됩니다. 2027학년 대입수시 선발 인원은 27만 7,500여 명으로 전체의 80.3%인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추석 명절 승차권 일반 예매가 오늘부터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ITX 새마을 마음과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내일부터 11일까지는 노선별 KTX 예매가 각각 진행됩니다. 앞서 지난 3일과 4일 진행된 교통약자를 위한 사전 예매에선 추석 승차권 18만 3천매가 팔려 예매율 43.2%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와 아들, 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같이 근무하고 급여를 받아왔다며 장애인에게 들어가야 할 복지를 국회의원 가족이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가족이 근무하는 협동조합이 김 후보자 지역구인 경기 수원으로 사무실을 옮기자마자 0원이던 정부 바우처 수익이 4년간 8억 8천만 원으로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김 후보자 배우자인 박모 씨와 장남, 차녀가 협동조합에서 정부 바우처 수익의 약 38% 규모인 3억 3,143만 원을 급여로 빼가며 가족 월급잔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주 의원이 마치 특혜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어제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의원이 써야 할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사직서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선종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허화평 앞에선 그토록 공손하고 전두환 이름 앞에선 경찰서로 쪼르르 달려가니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이 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지, 전두환이 광주에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는지도 더 공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줄수 감독이 이끄는 남자 농구 대표팀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 전 마지막 평가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대표팀은 어제 수원에서 열린 필리핀과의 두 번째 평가전에서 1쿼터에만 석점 슛 4개를 꽂아넣은 6위상을 앞세워 초반부터 상대를 압도하며 69대 42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면서 전국이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 일부 지역, 제주도에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16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4도에서 31도로 분포하겠습니다. 경상도 해안과 제주도엔 강풍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9도입니다.
1: 개항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검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3: MBC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4: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5: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6: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0: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내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폭염이 꺾이고 지난 주말 쾌청한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인지 여름 불청객 모기의 활동이 활발해졌는데요. 한 주만에 거의 두 배 많아졌다고 하네요. 집 주변에 고인 물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없애서 모기의 유충이 자랄 수 없게 하는 것도 좋겠고요. 또 추석을 앞두고 벌초 시즌입니다. 벌의 공격성이 9월에 가장 강해지면서 벌쏘임 사고도 이미 많다고 하는데요. 벌초를 하기 전에 주변에 벌집이 있는지 충분히 살펴본 뒤에 벌집이 보이면 직접 없애지 말고 119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19도고요. 부산 24도, 대구 21도, 대전 18도, 광주 20도, 강릉 18도, 제주는 24도입니다. 오늘 하얀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백로입니다. 아침에 꽤 선선한 공기가 느껴지죠? 그래도 낮에는 기온이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영남 해안과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제주와 남해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해안가로는 너울도 강하게 밀려든다고 하네요.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9월 7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또래 친구를 물고문하고 성착취물을 촬영 유포한 10대 여학생 2명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어제 공동상해와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두 사람은 2024년 9월 18일 C양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해 욕조에 집어넣어 물고문을 했고 밖으로 나오려는 C양을 때렸습니다. 또한 C양에게 담뱃불로 상처를 입히거나 치약을 삼키게 하는가 하면 또 다른 D양에게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 유포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지적장애 아들의 친구를 잇따라 폭행한 50대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은 어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2월 집 화장실에 신발을 신고 들어온 아들 친구 B군과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주의에도 다시 찾아온 C군 그리고 D군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들이 신발과 옷을 가져가는 등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을 괴롭힌다는 생각에 악감정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특히 첨작할 사유가 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속인들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대구 팔공산 계곡에 멸종 위기종인 담비가 돌아오는 등 자연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국립공원공단은 70여 년간 불법 기도터로 쓰인 팔공산 계곡을 정비하면서 불법 시설물 92개를 철거하고 356톤의 폐콘크리트를 처리했는데요. 이후 두 달이 지나자 멸종위기종인 담비가 찾아오고 참매가 발견되는 등 자연 복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부로 옮겨졌던 자연석을 되돌려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한 팔공산 계곡에는 지난 6월부터 포유류 6종과 조류 11종이 확인됐는데요. 지난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팔공산 국립공원 계곡 정비에 대해 정말 큰일을 해낸 것이라며 공개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열린 세계 불꽃 축제는 100만 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지만 일부 시민들의 부적절한 행동도 있었습니다. 불꽃이 잘 보이는 한강다리와 강변 북로 등 도로에서는 사진 촬영을 하느라 서행하며 교통을 방해하는가 하면 차들이 아예 한 차선을 막고 멈춰버리기도 했는데요. 행사장 부근 한강 둔치에 빈틈만 보이면 물건을 던지고 깔아 자기 자리라고 주장하는 돗자리 알박기도 여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사가 끝난 자리에는 일회용품들과 먹다 남은 음식물 등 수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는데요. 몰지각한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 정리에만 1,2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동원됐고 다음 날 환경 용역 업체까지 추가로 투입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에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첫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SNS에 언급했습니다.
7: 네, 전문가가 현지 언론에 기고한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를 한 건데요. 지난 4일에 마크티센 미국 기업 연구소 연구원이 워싱턴 포스트에 이 기고문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내용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생산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 생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필요한 요격 미사일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네. 그러면서 대안으로 한국의 요격 미사일 체계인 천궁2를 지목했습니다. 네. 티센은 긴급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한국이 자체 비축분에서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을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한국을 압박할 명분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티센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지원 거부에 화가 나 있다면서 천궁2 판매가 한미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요격미사일 지원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천궁2의 우크라이나 판매가 한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네. 트럼프는 이 내용이 담긴 글을 공유하면서 무언의 압박을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0: 네, 이 해당 기고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문제로 압박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네. 지금 현실이 돼가고 있어요.
7: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위해서 프랑스에 도착을 한 상황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논의가 한국과 프랑스의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네. 청와대는 전투와 비전투 임무와 그리고 수색 활동을 아우르는 실질적 기여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면서 파병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죠. 네. 청와대 관계자는 호르무즈에서의 자유 통항은 우리의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경제적인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고요. 네. 또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이 호르무즈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 연대를 제안했을 때 한국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협의한 경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프랑스 국빈 방문 때도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프랑스, 영국이 주도하는 연합체가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프랑스, 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었습니다.
0: 화상 정상회의요.
7: 네. 네.

0: 대통령이 이게 또 프랑스까지 갔고 미국의 압박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하고 유럽 상황은 좀 많이 다를 텐데
1: 맞습니다.
0: 실제로 한국 해외 파병에는 절차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1: 해외 파병을 하려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에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국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병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 그리고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통과가 됩니다. 현재 재적 의원이 299명이고 전원 출석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1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셈입니다.
0: 참 미국의 압박은 있고 또 이란 쪽에서도 반응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참 고심을 거듭해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이란 쪽 반응 현재 어떤가요?
1: 이란 고위 관계자는 현지 언론에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한다면 침략행 위에 대한 군사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군사적 참여로 간주하겠다.
1: 사실상
0: 참전.
1: 미국의 편에 서게 되면 참전으로 간주하겠다는 경고인 거죠. 실제로 해당 당국자는 미국의 군사작전에 관여하는 건 이란과의 군사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한국은 미국의 공격적인 정책 때문에 자국의 이익과 명성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에 현재 미국은 한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파병을 압박하고 있는 인데요.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주에 한국 파병 검토와 관련된 질문에서 한국은 중동 원유의 최대 고객 중 하나고 미국은 여전히 한국이 이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0: 역시나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우리나라 입장이 상당히 좀
1: 난감해졌죠.
0: 상황이네요. 그럼 현재 지금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 충돌 상황은 어떻습니까?
1: 좋지 않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현재 시간으로 5일 이란 하르그성과 자스크 지역 5만만에서 이란 유조선 3척을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같은 날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 해군 선박 2척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미국도 여기에 보복 공습을 한 겁니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미군의 공격은 불법적인 전쟁 범죄고 유엔 헌장 위반이자 국제평화와 안보, 상업용 선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이 공격한 거는 유조선이고 자신들이 공격한 건 미국 선박이다. 해군 선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란도 재보복에 나섰습니다.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미승인 항로를 지나던 유조선 3척과 다른 지역 내 미국과 연계된 선박 3척을 공격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군이 이란의 한 결혼식장을 강타해서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0: 민간인 사망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경제적 왕따를 선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 쪽에 상당한 자금이 넘어갔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1: 미국이 이란의 자금 이동을 막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시키기 위해서 제재를 굉장히 좀 강하게 가하고 있는데도 미국 은행에서 이란 자금 수십억 달러가 매년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지난 주말 보도를 보면 이란이 위장회사와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서 미국의 달러 결제망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란이 홍콩이나 아랍에미리트 등의 위장회사를 설립하고 미국하고 환거래 거래를 맺고 현지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자금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위장회사가 환전업체 등과 복잡하게 연결이 돼서 실제 거래 주체를 좀 숨기게 되면, 감추게 되면 최종적으로 환거래 결제를 처리하는 미국 은행도 이걸 알아채지 못하고 거래를 승인한다는 게 이번 보도의 주장입니다. 미 재무부가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 은행을 거쳐서 이동한 이란 관련 자금이 우리 돈으로 12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이란의 달러 결제에 이용되는 금융기관의 제재 수위를 두고 여전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0: 금융기관을 제재하면 이란의 달러 이동을 쉽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고심을 하는 배경이 뭔가요?
1: 일단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외국 은행을 완전히 배제를 해버리면 해당 은행의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요. 국제 금융 시스템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겠네요.
1: 또 미국 은행 입장에서도 환거래 서비스라는 게 수수료나 예금을 포함한 뭐 자금 조달이나 이런 수익을 제공하는 사업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거래 서비스를 하는 미국 자국은행을 처벌하게 되면 미국의 금융산업 전반에 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특히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 각국이 중국 위안화 같은 대체 수단을 찾게 될 거기 때문에 또 달러의 지배력이 약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0: 좀 양날의 검인 셈이군요. 미국이 이제 오는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미국의 선거는 쩐의 전쟁.

0: 이라고 불리기도 네. 하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1: 그 전에 전쟁이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 모금 단체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슈퍼팩이 잇따라 거액의 자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두 슈퍼팩이 이번 선거에 투입할 자금만 최대 6억 달러, 우리 돈으로 8,1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슈퍼팩인 마가는 지난 주말에 텍사스주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의 선거 유세에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5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0: 네.
1: 이건 마가 슈퍼팩이 올해 중간선거 유세에 집행한 첫 번째 대규모 지출입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상원의원 후보 한 명인가요?
1: 맞습니다. 네, 네, 텍사스주 의원의 한 명을 위한 선거 유세에 들어간 돈입니다.
0: 네.
1: 일론 머스크 CEO 주도로 설립된 슈퍼팩도 최근 일주일 동안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텍사스 같은 주요 격전지에서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돈으로 50억 원 정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0: 네.
1: 머스크 주도의 슈퍼팩은 이번 중간선거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 이런 거액이 공화당에 몰려드는 상황 속에서 공화당은 지금 중간선거 승리를 어느 정도 점치고 있을까요?
1: 사실 이렇게 거액의 자금이 선거판에 투입된 것 자체가 네.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좀 낙관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예측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0: 네.
1: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어떤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서는 뭐 자신의 정책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이 권력을 의회의 권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0: 네.
1: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의석을 확대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나 규제 완화나 뭐 전쟁은 당연하고 예산이나 통상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근데 문제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좀 오락가락한 정책에 피로감이나 우려가 굉장히 크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0: 예.
1: 현재 언론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지지는 하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이 공개 또는 비공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1: 현재 30% 초중반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내 선거 전문가들도 야당인 민주당의 유리한 방향으로 판세가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공화당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군요.
1: 맞습니다.
0: 자, 네팔로 한번 가볼까요? 지난 주말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네팔로 갔죠?
1: 네, 현재 네팔 내 사망자는 1,340명 이상, 중국 내 사망자를 더하면 전체 사망자는 1,375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실종된 우리 국민의 이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0: 네.
1: 이런 상황에서 조 장관이 직접 네팔을 찾아서 우리 실종자에 대한 수색이 가능하도록 네팔 측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양측은 현지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수색 구조 활동과 또 네팔 정부의 피해 수습 노력, 한국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 네.
1: 조 장관은 네팔 측이 필요로 하는 수색 구조 감식 장비를 동반해서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를 파견을 했고요. 함께 수색 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한 명이 구조가 되기도 했고요.
0: 네.
1: 우리 긴급 구호대는 한국인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근데 이게 우려했던 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근데 네팔 이 홍수 지역 수습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추가로 산사태와 홍수가 또 발생했다고요.
1: 네, 그 핵심 피해지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하면서
0: 네.
1: 수력 발전소 노동자 두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한 명은 지금 다쳐서 경상인 상태인데 숨진 노동자들이 수력 발전소 진입로를 만들기 위한 굴착 작업을 하다가 이 산사태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국민 얼른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조림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0: 하나은행 신한군 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김성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청탁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녹취록까지 공개했는데요.
4: 네,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주말 동안 김승원 후보자와 이 사건의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 씨 사이의 통화 녹취를 연달아 공개했습니다.
3: 네.
4: 그러니까 어제 공개한 2021년 10월 12일 녹취를 보면요. 김 후보자가 양 씨에게 식약처장 알 테니까 삼상 허가를 빨리 내서 결과를 봐야 할 거 아니냐. 이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 달라고 할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 네.
4: 이후에 다시 통화를 하면서 식약처장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알렸고 양 씨가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선에서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자 김 후보자가 과장선에서 막혀있다? 알았어 이렇게도 답을 하기도 합니다.
3: 네.
4: 한동훈 의원은 식약처장 비서가 해당 임상정책 과장에게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다. 처장님이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달라고 하셨다. 이렇게 전달한 문자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3: 네.
4: 그러면서 이 청탁이 처장뿐만 아니라 실제 담당 과장에게까지 전달이 됐다.

0: 이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서 요구했던 거는 임상시험을 무조건 승인해 달라는 게 아니라 심사 상황을 점검하고 보고해 달라는 것이었다는 건데요.
1: 네.
0: 실제 녹취에도 김 후보자가 처장과 통화한 뒤 양 씨에게 확인해서 나에게 다시 보고해 준다고 한다라면서 식약처가 모든 가용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하는 것을 돕고 있다라며 원칙적인 답을 들었다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네.
0: 후보자 측은 조건이 없는 승인이나 뭐 심사 기준 완화 아니면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녹취 어디에도 없다라고 한 건데요.
1: 뭐 어떻게 됐는지 그냥 알려달라는 것일 뿐이었다는 주장이네요.
0: 네, 어쨌든 뭐 막혀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한 건 맞지만 특별하게 뭐 특혜를 요구했다라거나 그런 건 없었다라는 취지고요.
1: 네.
0: 제넨셀이 9월 23일 임상을 신청한 뒤 식약처 보완 요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0월 26일 승인이 됐고
1: 네.
0: 식약처 공식 기준으로 실제 심사 기간은 11일로 다른 실물질 코로나 치료제 평균 8.8일보다 오히려 길었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1: 네.
0: 민원 진행 상황 확인을 불법 로비로 왜곡하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이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이제 손에 넣었을까 궁금하다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민주당 쪽에서도 이쪽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자료가 좀 불법적으로 한동훈 의원한테 넘어간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어요.
0: 민주당 조계훈 대변인은 이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가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가 있다라면서
1: 네.
0: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것은 정치, 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면서 한동훈 의원의 행보를 캐비닛 정치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1: 네.
0: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갔는데요. 한동훈 의원과 이 녹취를 제공한 성명불상의 인물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1: 네.
0: 아직까지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실제 검찰 수사 기록에서 유출이 된 건지 누가 어떤 경로로 제공을 한 건지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1: 네.
0: 김동아 의원은 이번 고발은 당이나 김승원 후보자 측과 공식적으로 협의한 것은 아니고 의원 개인의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1: 네. 한동훈 의원 입장은 뭔가요?
0: 민주당이 녹취 내용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출처만 문제 삼고 있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1: 네.
0: 충격적인 내용은 반박하지 못하고 출처만 따진다라는 건데요. 또 민주당 전용기 최고위원을 겨냥해서는 과거 민주당이 검사 관련 녹취를 공개했던 사례를 거론하면서
1: 네.
0: 녹취 공개 전문은 민주당 아니냐 코미디를 하느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녹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수했는지까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1: 네.
0: 계속해서 이제 추가 자료만 공개를 하면서 김 후보자 개인뿐만 아니라 당시 식약처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더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당시에 이제 검찰 쪽에서는 김성환 후보자를 기소 유예를 하면서 청탁 위법을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었다고요.
0: 네. 지난번에 저희도 잠깐 이제 소개해 드렸었는데
1: 네.
0: 2024년 12월 서울 서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서가 지금 다시 언론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걸
1: 네.
0: 보면 검찰은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 청탁을 이 자체가 위협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1: 네. 그러니까
0: 식약처가 이 요청을 받고 규정이나 매뉴얼을 어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절차에 따라 심사가 진행됐다라는 겁니다.
1: 네.
0: 법원에서도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업무를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만 가지고 본래 절차를 생략하거나 다른 업체보다 우선해달라는 특혜 청탁이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를 했는데요.
1: 예.
0: 다만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던 이 김승원 후보자가 알선의 대가로 정치 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했던 혐의는 또 인정을 했습니다.
1: 네.
0: 하지만 후원 계좌가 다 찼기 때문에 실제 돈은 지급되지 않았고 금액도 많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서 검찰은 기소 유예를 했고요.
1: 예.
0: 김 후보자는 기소 유예가 된 것도 인정할 수 없다, 부당하다라면서 헌법소원

0: 소원을 제기해 둔 상태였습니다.
1: 네,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명 철회 그리고 수사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0: 네, 이번 사안을 사실상 김 후보자 낙마를 위한 핵심 쟁점으로 삼았는데요.
1: 네.
0: 김 후보자가 브로커의 요구를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것뿐만 아니라 임상 승인 이후 후원금을 받기로 했다는 이것까지 거론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맡을 수 있겠느냐라고 따져 물었고요. 한지하 의원은 식약처 자료를 근거로 제넨셀의 전체 임상 승인 기간 열 하루가 아니라 33일이었다라면서 당시 다른 실물질 코로나 치료제의 평균도 71.6일보다 훨씬 더 빨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 네.
0: 양측이 지금 서로 다른 기준의 숫자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식약처가 보완 자료를 기다린 시간 등을 빼고 제외한 공식 심사 소요 일수만 볼 것인지 아니면 전체 일수를 볼 건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고 있고요.
1: 네.
0: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와 양 씨의 관계, 후원금 약속 여부 그리고 식약처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1: 네, 오늘 오전에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서 질의응답을 할 거라고 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지켜보시도록 하죠. 자, 지금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가 아니라 면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1: 네.
0: 아예 공직선거법 계열 개정한 뒤에 법원이 면소 판결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1: 네.
0: 이 면소라 함은 형사소송에서 소송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유무죄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걸 말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즉 이 형법적으로 유무죄를 따질 수 있는 법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이 유무죄도 따질 수가 없다 이런 건데요.
1: 네네.
0: 지금 국회 본회의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이 부의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라도 처리하자라는 겁니다.
1: 그러니까
0: 지금 법을 보면 후보자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국 원장은 이게 법 개정 때 2000년대 추가가 됐는데 행위 두 글자를 다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법이 바뀌게 되면 범죄 구성 요건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본인의 행위에 관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결국 이 재판은 처벌할 수 없고 법원도 면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문제는
1: 네.
0: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7월 말에 1심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 네.
0: 즉 이 법을 바꾸게 되면
1: 네.
0: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면소가 되기 때문에 조 원장은 이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게 전공법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네, 뭐 그래서 뭐 온갖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중에는 이제 조국 원장이 뭐 레드팀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온갖 지금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조국 원장은 본인은 이제 레드팀으로 자처를 하면서 여권에 네. 좀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1: 예.
0: 최근에 올렸던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경우는 유죄 가능성이 있다는 글 때문에
1: 네.
0: 여권에서 반발이 많이 나오자 이번 주말에 올린 글은 아 내가 여권에 그렇게 뭔가 나쁜 걸 되기 위해 바라는 게 아니라
1: 네.
0: 대안으로 요렇게 하면 면소를 아예 추구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런 설명을 덧붙였군요. 자, 그런데 최근에 잇따른 이 인사 논란이 김현지 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실장한테 불똥이 튀었습니다. JTBC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얘기가 발단이 됐는데 어떤 얘기였나요?
0: 네, 지난 4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 전 대화가 그대로 송출이 되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민주당의 상근 부대변인을 지낸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이
1: 네.
0: 최근 인사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다른 출연자가 인사라인을 언급을 하자 인사라인이 있어? 인사라인 김현지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마이크가 켜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출연진이 방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대화가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본격적으로 방송이 시작하기 전에
1: 네,
0: 이제
1: 네.
0: 사전 환담 같은 거 하는 게 그대로 나갔던 상황이었던 거죠.
1: 네.
0: 이 장면이 그대로 온라인을 통해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 소장은 한간의 풍문을 가볍게 농담으로 던진 것뿐이라면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한 말이 아니라고도 해명을 했습니다.
1: 네.
0: 오해를 불러일으켜 죄송하다라고도 했고요.

0: 방송에서도 청와대 공식 인사 업무는 인사수석 라인이 담당한다는 사실관계가 정정이 됐습니다.
1: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배후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인사농단이다라고 비난했는데요.
0: 네, 장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뜬금없이 용해인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부터 의아했다라면서 그 이유가 튀어나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 예.
0: 결국 이 지명 뒤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지명 전에 청와대가 정말 몰랐겠느냐라면서 김현지의 좌파 카르텔 빌드업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1: 네.
0: 국민의힘은 이전에도 김남국 전 비서관이 문진석 의원의 인사 관련 부탁을 받고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 이렇게 답한 텔레그램을 근거로 인사 실세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1: 네, 민주당은 어떤 반응입니까?
0: 이용호 대변인이 부인된 농담 한마디를 자백으로 둔갑시킨 것이라 비판했는데요.
1: 네.
0: 당사자도 해명을 했고 공식 인사 업무는 인사수석이 담당한다고 방송에서도 바로 잡았는데 여기 뭐 비선실세 좌파 카르텔 같은 음모론을 만들고 있다라면서 부정선거 망상과 판박이다. 망상에 기댄 음모론이 검증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밝혔고요.
1: 네.
0: 청와대도 김현지 실장은 인사 담당 자리가 아니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 기상청 연결하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날씨 전해주세요.
8: 네, 아침에는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낮에는 다시 반소매 차림이 편하겠습니다. 오늘 절기 백로답게 아침 공기는 꽤 시원합니다. 현재 춘천 14도, 천안이 15도, 서울은 18.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대구가 29도, 광주 부산 30도로 오늘도 낮 동안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하늘은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영동, 영남,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영남 해안과 제주 동부에는 강풍특보 내려져 있고요. 동해 남해상으로는 풍랑특보 발효 중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4317 쓰시는 분이 문자 주셨는데 미량이라고 하셨어요.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네요. 청취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미량입니다.

소진은 하루 되세요 하는 말씀 주셨는데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대신 전해주셨네요. 구창무의 희나리 신청하셨는데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갈게요.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적당한 경쟁은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힘이 되는데요. 하지만 과도한 경쟁, 특히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 경쟁을 유도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배달 플랫폼 기업의 등급 제도가 대표적이죠. 마치 게임 속 캐릭터처럼 배달 노동자들을 등급으로 나누는데요. 높은 등급에 오를수록 더 많은 운임비를 받기 때문에 배송기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배달 건수를 높이려고 신호를 위반하거나 기상 상황이 안 좋을 때도 무리하게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죠. 생명을 담보로 한 배송 경쟁, 과연 바람직한 걸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

0: 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 전기안전 캠페인은 송화전업사와 함께합니다.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3: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7시 뉴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정부가 자원을 투입하길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현지 시간 6일 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거듭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사적 기여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군 자산을 파병하는 방안과 관련해 작전기지를 어디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미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와도 협의에 착수했지만 후보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 군사당국과 추가 논의를 이어가거나 조건에 맞는 작전기지를 갖춘 중동 국가들 가운데 직접 논의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된 활동구역과 가까이 위치한 중동 국가들 또한 협의가 여의치 않아 우선 우리 정부 내부에서 실무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단을 촉구한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을 향해 파병에 무조건 찬성하기 전에 이 대통령 의도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무턱대고 파병에 찬성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노림수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파병 대가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목표연도 확정과 북핵 보유 인정, 대북제재 완화 등의 전제하에선 국민의힘이 함부로 찬성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종전협상단장을 맡아온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미국을 향해 비례적 대응의 시대는 끝났다며 더 빠르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보복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국영 이르나 통신에 따르면 갈리바프 의장은 현지 시간 6일 의회 사전 연설에서 미군 기지를 겨냥한 최근 군사작전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면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아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이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종전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트럼프 대통령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는 현지 시간 6일 키이우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오찬을 포함해 3시간에 걸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뒤 위코프 특사는 실질적이고 중요한 논의였고 매우 고무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0: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면서 전국이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수박농사를 짓다가 우주항공 박사가 된 공근식입니다. 저는 17에 학교를 그만두고 수박농사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부모님을 돕는 정도였는데 나중엔 사람들이 농사법을 배우러 올 만큼 열성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못다한 공부를 하고 싶어서 35에 대학을 갔고 42에 유학을 떠났고 52살엔 우주항공공학박사가 됐습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구나. 제가 느낀 삶의 진리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2부에 김의겸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기현 민주당 의원이 호르무즈 파병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3부에 연결해서 그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쉽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참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1: 김나입니다.
1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파란 대문님이 오늘은 UN이 정한 푸른 하늘의 날입니다. 네팔 비극을 보며 다시 한번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떠올리는 백로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출발해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푸른 하늘의 날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거여서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제안해서 UN이 채택한 최초의 국가주도 국제기념일이래요. 제이비 아셨습니까?
4: 우리나라가 제안했다고요?
5: 네.
4: 그렇죠. 우리나라가 제안할 만하죠. 가을 하늘하면 우리나라 아닙니까?
5: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아까 촌철님이 어떤 촌철님이었는지 제가 아이디를 못 봤는데 요즘 가을 하늘 너무 볼만 납니다라고 올려주신 분도 계셨거든요.
4: 문제는 가을 하늘은 좋은데 말만 아니라 사람도 살찐다는 게 문제죠.
5: 네. 네, 그리고 오늘이 또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백로여서요.

0: 아침에 좀 선선하더라고요. 한껏 가을 왔다.
1: 완전 가을이던데 아침에 나오는 데는.
0: 네, 예. 그리고 가을과 함께 제이비가 정말 싫어하는 모기도 왔다.
1: 아직은 별로 나타나진 않던데.
0: 아 그래요? 촌철님들은 네. 모기 때문에 잠을 설쳤다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1: 저희 집에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출몰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선풍기 틀어서 그런가?
0: 다행이네요. 네. 아무튼 가을과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2: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 중이란 소식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의 질문에 미국 트럼프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중동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중동 원유의 최대 고객 중 하나라며 이같이 언급했는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이 나오자 결단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 네, 이란 쪽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란의 한 안보 정치 부문 고위 당국자가 했다는 말인데요. 한국이 미국의 군사작전에 협력하도록 하는 압력에 응해서는 안 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에 나설 경우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건데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매체인 알마야덴이 보도를 했고 이란의 파르스 통신이 또 이걸 다시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0: 네, 짚을 점은요?
1: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 기여를 포함해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는 발언이었는데 군사적 기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실질적 기여 내지 그냥 기여 이런 식으로 한 표현을 했었는데 군사적 기여라는 표현을 쓴 것에 밑줄을 그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처음 나온 표현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8월 1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양했다라는 내용의 글이었고요. 다음 날 다시 글을 올렸는데 전화에서 이란 문제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원한다면 도와달라고 했더니 노 땡스라고 하더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날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의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를 감안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해왔다. 라고 군사적 기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실질적 기여라는 표현을 대부분 써왔었거든요. 자, 이때 위성락 안보실장이 했던 군사적 기여 발언, 이 표현이 금요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최소한으로 잡아도 8월 거슬러 올라가서 이때부터 파병을 검토했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네? 파병 검토를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미 검토 중이었는지가 사실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지금 위성락 실장이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볼 때 최소한으로 잡아도 그때부터는 파병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요. 자, 만약에 그 이전 시점으로까지 간다면 언제부터냐 그리고 도대체 왜 그랬느냐 이걸 규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상기할 게 있습니다. 트럼프의 SNS 글이 있기 직전에 트럼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화라는 일방적 지시가 전해졌었습니다. 이때 국내외에서는 주로 어떤 점에 주목을 했었냐면 이게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내기 위한 밑돌 깔기 아니냐라고 하는 점에만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가 여기에 또 녹아 있었던 것인지가 지금 추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걸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그런 부분이 일정하게 그러니까 녹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한미 간의 현안이 있습니다.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있고요.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시도 안 먹힌다. 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전후의 사정을 고려를 해서 결국은 파병 압력에 군사적 기여 검토로 돌아선 것이냐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0: 네. 그래서일까요? 혹시 부산할매님은 우리가 파병 검토하는 게 북미 정상회담 때문인가요? 혹시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1: 북미 정상회담 때문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0: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한 것으로 그때는 해석을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불편한 심기까지 한국 정부에 대한 불편한 심기까지 이때 녹아 있었느냐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촌철님들의 댓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무쇠소년단님, 호르무즈 파병에서 미국을 돕는 건 침략 행위를 돕는 겁니다.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돌콩님도 비슷한 의견이신데 미국의 압박에 응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황영하님,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여러 차례 겪어봤잖아요. 파병하라고 하면 수기를 한다면서 좀 끌다가 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어요. 최대한 끌 수 있는 데까지 끌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시절 인연님은 아 국민들이 반전 집회라도 해야 할까요? 김창면님은 이런 논란을 볼 때마다 국력을 더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0: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합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의제가 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 줄 걸쳐지고 있는 게 원자력 문제, 원자력 협력 이야기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같이 걸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는 이런 거고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냐도 사실은 교차 검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세비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서울 서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2021년 12월경에 제넨셀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청탁을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하고 알선 대가로 제넨셀 운영자 강모 씨와 사업가 양모 씨에게 후원금 명목의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결정문입니다. 불기소, 기소유예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서부지검은 당시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상황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이 국내 치료제 개발업체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일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둘째, 김승원 후보자가 실제 금품을 받지 않았고 약속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았으며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셋째, 식약처가 김승원 후보자 요청에도 이례적인 규정 위반이나 매뉴얼 위반 없이 이 일을 절차에 따라서 심사를 진행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시한 불기소 결정서였다고 합니다.
1: 네, 뭐 이 내용은 앞서서 김승원 후보자와 민주당 쪽에서 주장해왔던 내용이랑 비슷한 거죠?
0: 그렇게 민주당은 주장을 해왔죠. 여기에다가 민주당이 한 가지를 추가를 했었죠. 당시 수사팀이 윤석열 검찰이었다는 점.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도 그속 유예 결정을 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불기소 결정서가 작성된 시점입니다. 2024년 12월 27일로 돼 있습니다. 이 시점을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게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거냐. 12.3 내란이 실패로 끝난 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무엇을 살폈을 때이냐. 이것도 지금 함께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수사에 윤석열 정권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가정한다면 불기소 결정에 내란 실패의 영향이 있었다고 가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논점은 정치적인 상황 해석이 아닌 것 같고요. 법률적인 행위 해석, 당시에 김승원 후보자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냥 여기에만 집중해서 점검을 하면 된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김승원 후보자가 했던 당시의 행위가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을 내린 여기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김승원 당시 후보자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뭔가 무리가 있어 봐주기 측면이 있었는가 이것만 살피면 되는 거다. 뭐 양 씨와 뭐 김승원 후보자 사이에 뭐 오빠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지 줄기가 아니라 가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점검을 할 건 그것만 점검을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촌철님들의 반응 엇갈리고 있는데요. 호랑이님, 완전 코너에 몰린 듯한데 불법을 따져도 늦는 건 아닐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이사나님은 죄가 있고 없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국민 생명을 가지고 회사에 청탁을 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회사는 이제 식약처가 되겠죠.

0: 문봉철님은 반면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런 정보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고 마진가님은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 좀 정치적인 공세인 듯 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청문회를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도 하나 제기가 됐죠.
1: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제기한 의혹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2: 저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인 시절 철거민 코스프레를 해서 서울 서초구 서초 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부정청약으로 취득한 정황이 드러나 이를 밝히고자 합니다.
1: 네, 그래서 어떤 걸 밝혔느냐 간략히 줄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을 증여받은 뒤에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을 거쳐서 대대장으로 화천에서 근무 중이던 2008년 3월 배우자와 함께 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2007년 장인 소유의 분당주택으로 전입시켜둔 아들과 딸은 그대로 분당구에 주민등록을 유지를 했었고 전입신고 7개월 후 구로구청이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서 천왕동 주택을 보상 매입을 했고 강신철 후보자는 철거민 자격을 취득을 해서 분양권을 획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 8월 서초구 서초 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 분양으로 취득을 했다라는 건데 이때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5억 2천만 원이었는데 현재 시가로는 어떠냐? 22억가량이다. 이게

0: 장인 소유 분당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던 아들, 딸은 이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첫 번째 짚어야 될 대목이고요. 두 번째, 자, 군인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근무지를 옮겨 다녔기 때문에 뭐 주민등록상 주소가 좀 달랐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부연대장으로 근무할 때는 그곳에 군인 아파트에 또 전입신고를 했더라는 겁니다. 강신철 후보자가. 그러면 이건 또 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문제를 떠나서 크게 보면 이런 겁니다. 강신철 후보자는 천왕동 주택의 보유자였지 거주자가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건 명백한 팩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재명 정부가 지금 부동산 세제 개편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가져왔던 정책 방향이 뭐였습니까? 보유만 하고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집값 오른 것에 이익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 엄정하게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그런 정책 방향에 강신철 후보자의 이 문제를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비거주자인 강신철 후보자는 그냥 차익을 실현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강신철 후보자의 지난 행적을 대비를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답을 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 네, 최정현 님이 부동산 문제는 인사검증에서 빠지지 않는군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어느 멋진 날 님은 다들 열심히 사네요. 휴. 라고 보내주셨고 반면에 적토마님은 제 아들도 장교지만 전입신고 제때 못하는 게 사실 군인들은 다반사입니다. 뭐 이런 의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명백하게 해소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정부 입장이 나오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고 있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영장 청구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밀고 당기기가 상당히 심하다. 이런 요지의 기사를 오늘 내놨습니다. 자, 데이터부터 전해드리겠는데요.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의 검사 기각률. 그러니까 영장은 검사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영장을 청구해 주십시오라고 검찰에 영장 신청을 하는데 그걸 받아서 검사가 청구를 하든 아니면 반려를 하든 이렇게 돼 있는데 반려, 기각을 했던 비율이 4년 사이에 크게 뛰었다라는 겁니다. 구속영장은 2022년 23.2%였다가 올해 7월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33.7%로 뛰었고 압수영장의 경우에는 11.3%에서 19.1%로 통신영장은 17.5%에서 26.9%로 뛰었다고 합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느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 축소 등의 어떤 일이 있었고요. 그 후에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속영장이죠. 영장을 신청하는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황 요인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영장 신청이 많아졌다. 이게 검찰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에 의해서 기각이 된 사례가 그래서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보면 2021년 23,151건에서 2025년에 오면 26,330건으로 13.7% 늘어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검찰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검사가 이렇게 면밀하게 경찰의 구속영 영장 신청을 면밀하게 살핀 결과 판사에 의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속영장의 판사 기각률은 2024년 22.5%에서 2026년에 20.3%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결국은 검사가 꼼꼼히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꼼꼼히 살펴서 엄정하게 청구한 결과 아니냐. 이게 검찰의 주장이라는 건데요.
1: 경찰의 주장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0: 그런데 경찰은 아니 수사에는 적법성도 중요하지만 밀행성이라든지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자꾸 영장을 기각을 해버리면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수사하라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정 사건을 놓고 검사와 경찰이 막 고성까지 오간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많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고검에 뭐가 설치되냐면 영장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설치되어 있다고 그래요.

0: 부위원들로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을 좀 더 내실화해서 제대로 가동하는 게 검경 간의 갈등을 줄이는 한 방책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4: 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 논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궁금해서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5: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감사합니다. 네.
4: 새로 간사가 되셨네요.
5: 네, 그렇게 됐습니다.
4: 축하드려야 되는 거죠?
5: 아이고, 일이 많아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4: 법사위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이 네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자,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 축은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인데요. 이거에 대한 일단 좀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그 경강부회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있는 의혹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5: 네, 경강부회라고 보는 건데요.
4: 예.
5: 네. 이거 하나는 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사건,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대통령하고 장관으로 있을 때,
4: 네.
5: 아, 두 사람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4: 네네네.
5: 네, 그때 김승원 의원 잡으려고 달려들었다가 아, 실패한 사건이고요.
4: 네.
5: 아, 그리고 직접 수사를 한 사람들은 한동훈 장관의 오른팔, 왼팔, 또 대변인, 부대변인, 했던 사람들을 수입하였어요.
4: 네.
5: 그래서 2, 3년 동안 정말 이잡듯이 뒤진 사건인데 그런데 결과는 그때 꽝 났죠. 검사들을 표현대로 한다면 꼬린을 못 시킨 거잖아요.
4: 네.
5: 이게 문재인 정부 때나 또 이재명 정부 때 일이라면 무슨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닌가? 또는 수사가 미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윤석열 정부 때, 한동훈 장관 때 아주 혈안이 돼서 탈탈 털었던 사건인데 그것보다 더 혹독한 검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회 청문회보다 한 100배, 1000배 더 강한 검찰 청문회를 통과를 했다. 한동훈 사단이 미리 다 검증을 해준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 그러면 그 이제 불기소 결정을 최종 결정한 그 결정서를 작성한 시점이 2024년 12월 27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5: 그렇습니다.
4: 12.3 내란이 실패하고 윤석열 당시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다음인데 바로 이러한 어떤 전국 상황을 고려해서 검찰

0: 재판이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1: 그 점은 정치적으로만 보고 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여전히 윤석열 장관이었고 한동훈이 실세로 있었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서부지검하고 대검하고 서로 교류를 많이 하면서
0: 네.
1: 의견을 조율을 했던 때였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정치적 영향이 미쳐서 불기소로 갔다 이렇게는 보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당시 검찰 수사팀은 김성원 후보자를 기소하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하려 했다는 내부 자료까지 공개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1: 아마 서부지검에서는 하고 싶었겠죠. 2, 3년 동안 판 거였으니
0: 네.
1: 그걸 그냥 공정으로 날려버리고 싶지는 않았을 텐데
0: 네.
1: 그런데 그 사건 일주일 전에
0: 예.
1: 이른바 강아무개 교수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 제넨셀의 대표라고
0: 예.
1: 하는 그분에 대해서 판결이 나왔는데 한동훈과 아니 한동훈이 아니죠. 김성원 장관하고 관련된 부분이 모두 다 무죄가 났어요.
0: 예.
1: 네. 그 무죄가 난 걸 가지고 기소를 하면 같이 또 무죄가 나올 게 너무나 뻔한데
0: 네.
1: 그걸 뒷감당을 누가 하겠습니까? 수사를 했던 서부지검의 검사들은 그동안 해왔던 게 있으니까 관성으로 하고 싶었겠죠.
0: 네.
1: 자기 명예도 걸리고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0: 네.
1: 하지만 대검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니까 법원에서 다 무죄가 나고 검찰 수사 자체가 근거가 없고 결과물이 없는데 그걸 기소한다?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0: 그러면 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그 김성원 후보자 관련 부분에서 법원의 무죄 판단이 먼저 나왔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1: 그렇죠. 네, 12월 27일에 불기소하기 전에
0: 네.
1: 일주일 전에 12월 20일쯤이죠.
0: 네.
1: 12월 20일쯤에 그 강아무개 교수에 대한 물론 강아무개 교수의 다른 건은 유죄가 났어요. 하지만 이 김성원 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0: 100%
1: 문제가 났습니다.
0: 그러면 네. 당시의 전국 상황을 검찰 수뇌부가 고려한 게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고려를 한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1: 그렇죠. 네.
0: 제가 정황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반대 정황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성원 네. 후보자가
1: 네.
0: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조차 부당하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게 지난해 5월이더라고요.
1: 네.
0: 그러면 지금 장관으로 지명되기 1년도 훨씬 전에 이것과는 무관하게 지금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김승원 후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소유예 조치도 부당하고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1: 그렇죠. 아까 제대로 된 사건이라면 제대로 네. 처분을 내렸다면
0: 네.
1: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공범이라고 검찰이 본 그 강아무개 교수가 무죄가 났으면
0: 네네네.
1: 김성원 의원도 무죄로 불기소 처분을 해야죠. 그런데 검찰이 기소유예라고 하는
0: 네.
1: 걸로 그 마지막 어찌 보면 뒤끝 장려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예, 예.
1: 네네. 그리고 계속 고리를 발목을 잡고 있으니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야 무죄가 났으면 나도 무죄를 풀어줘야지 이렇게 계속 발목을 뒷목을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난해 5월에 저 헌법소원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불거져 나오는 가지가 있는데 김성원 후보자와 브로커로 알려진 양모 씨, 그다음에 또 영장 심사를 했던 정모 판사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1: 네. 일단 뭐 저 또 한동훈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0: 예.
1: 네, 이게 지금 캐비넷에서 묵힌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서 정치 공작으로 악용하고 있다. 우선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뭐 그 이야기는 어제 고발하기로 했으니까
0: 예.
1: 놓아두고요. 저는 차라리 한동훈 의원이 지금 하루에 뭐 20, 30번씩 페북 쓰면서 찔끔찔끔 흘리고 있는데
0: 네.
1: 그 수사 기록 전체를 한꺼번에 까면 좋겠어요.
0: 어허.
1: 그러면 다 전후 맥락을 다 이해를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네네.
1: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판사가 다 그렇게 수사 기록을 보고

0: 무죄를 내린 거잖아요.
1: 예예예. 예, 예.
0: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가지고 있는 수사 기록 양이 엄청난 것 같은데 딱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오려내서
1: 네.
0: 네, 가위로 오려내서 편집해서 지금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어요.
1: 네.
0: 네. 네 그런 걸 발췌 왜곡 편집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발췌 왜곡 편집으로 지금 이 사건을 썬데이 서울로 만들어 버리고 있고요.
1: 예.
0: 네.
1: 그 옛날 잡지 아닙니까?
0: 네, 네.
1: 예.
0: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1: 네.
0: 조선일보가 예전에 한동훈을 조선 제일검이라고 띄워줬는데
1: 네.
0: 제가 그것 보고 무슨 조선 제일검이냐? 조선 제일 혀다. 조선 제일 혓바닥이다.
1: 네.
0: 아, 제가 그렇게 한번 별명을 붙인 적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한동훈 의원이 수사 기록을 이 오련해서 가위로 오련해서 편집하는 솜씨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혀를 차면서 야 한동훈 의원은 조선 제일 가위구나.
1: 예.
0: 조선 제일 가위라는 새 별명을 한번 붙여주고 싶습니다.
1: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한동훈 의원이 계속 폭로하고 있는 내용은 수사 기록이고 이 수사 기록의 네. 출처는 검찰 당시 수사팀이든 검찰 쪽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리하면?
0: 네 법무장관 시절에 취득한 자료를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고
1: 네
0: 네 그런데 그러기에는 그 이후에 진행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당시 서부지검 형사 5부에서 수사를 했던 내용인데
1: 네.
0: 그 서부지검 형사 5부의 검사들
1: 네
0: 뭐 지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1: 네.
0: 이들이 그 사람들이 보직을 떠나기 전에 자료를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한동훈 의원에게 전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아까 그 제넨셀의 강모 대표가 이제 재판을 받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0: 네네.
1: 혹시 이게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재판 기록, 뭘 여기는 수사 기록도 포함이 되니까 혹시 출처가 여기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0: 아닙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은
1: 네.
0: 그 강화무계 교수와 관계없이
1: 네.
0: 나온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1: 예.
0: 말씀하셨던 서부지검에 올렸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대검에 그런 것들은 그 강화무계 교수하고는 전혀 무관한 자료들입니다.
1: 아 그래요? 무관하다. 이게
0: 네.
1: 재판에서 나올
0: 네.
1: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0: 자료가 아닙니다. 네.
1: 한동훈 의원 측에서는 그러니까 공익 차원의 제보 이야기를 하던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0: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게
1: 네.
0: 지금 뭐 한동훈 의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1: 네.
0: 이걸 가지고 있던 알고 있는 수사 검사들이 넘겼다면 이건 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1: 네.
0: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이 되는 거죠.
1: 그래요.
0: 네. 그래서 한마디 더 붙이고 싶으면
1: 네.
0: 이건 사실 한동훈 의원이
1: 예.
0: 너무나 명백한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다치거나 설사 본인은 피해가더라도
1: 네.
0: 후배 검사들이 다칠 수밖에 없는 사건이거든요.
1: 네.
0: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가면서 왜 이번 싸움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전면 나섰나?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한데.
1: 네.
0: 네. 하여튼 짐작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와의 관계에서.
1: 네.
0: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을 징계하거나 친한계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을 지금 대폭 교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1: 네.
0: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지층들을 자신의 중심으로 끌어모으고 또 장동혁 대표의 힘을 빼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려고 하는 그 친한계 학살, 친한계 죽이기
1: 네.
0: 이걸 막아보려고 하는 게 더 큰 공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1: 하나의 가능성을 마저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김성원
0: 네.
1: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제 그 헌재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가 다시 집적이 됐을 가능성인데 여기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0: 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저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기소 계획 문건이라는 건데요.
1: 네.
0: 네. 이게 지금 서부지검에서 작성을 해서 작성한 이 검찰 내부 자료인데
1: 네.
0: 이게 검찰 울타리

0: 피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법원에도 제출이 안 되는 겁니다.
1: 이거 법원에도 제출이 안 되는 겁니까?
0: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세상에 공개가 된 건데, 뭐 저도 한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해봤지만, 제 기억으로는 이런 정도의 내밀한 문건이 공개된 건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인 것
1: 이건
0: 같아요.
1: 검찰 내부에서밖에 흘러나올 수가 없다.
0: 네, 그렇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이 정도라고 해 다른 의혹들에 대한 어떤 좀 입장도 여쭤보겠는데 김승원 후보자 배우자가 일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된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장남과 차녀도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조합이 수원으로 이전한 다음에 지원을 8억 넘게 받았고 또 배우자와 두 자녀가 받은 급여가 3억이 넘는다. 이런 요지의 의혹이 나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격은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우선 뭐, 저도 청문위원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일단, 부인은 이화여대 특수교육과를 나오고, 그래서 이런 장애아동들을 계속 지금 직업적으로 오랫동안 가르쳐 오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 기관이, 원장이 뭐, 문제가 있어서, 원장이 부도가 나고 떠나버리니까, 그 장애 아동의 부모들이 교사였던 김성원 의원의 부인에게 지금 책임질, 맡아줄 사람이 없으니 당신이 좀 맡아달라, 라고 부탁을 해서 그 기관을, 어떤 책임감 때문에 맡게 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아들도 연세대 작업치료학과, 이런 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1: 전공이 그거였어요?
0: 그게 전공이에요. 연세대 작업치료학과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분야에서는 연세대 작업치료학과가 가장 어찌 보면 권위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김승원 의원은 아들이 조금 더 뭐랄까 좀 빛나는 곳에서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아들이 엄마를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1: 딸은요?
0: 지금 뭐 딸도 관련된 무슨 보건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가족 전체가 지금 그 분야를 전공을 한 거고요. 액수도 그 금액 액수도 지금 뭐다 합쳐놓으니까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을 다 합쳐놓으니까 그렇게 큰 액수로 보이는데, 그 연세대 나온 그 아들이 실제로 받는 액수가 한 달에 한 270에서 280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네네. 너무 좀 경강도회로 이 문제를 이렇게
1: 알겠습니다.
0: 파고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자,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 배경에는 사실은 공소 취소에 대한 입장, 확연한 입장, 그러니까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0: 네.
1: 왜냐하면 김승원 후보자가 공소 취소 의원 모임에 이제 공동 대표를 맡았었기 때문에 자,
0: 네.
1: 그러면 법사위 여당 간사시니까 의원님의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데 공소 취소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0: 아니, 지금 상태로는 김승원 의원이 의원 때야, 그런 뭐 정치적 주장을, 이런저런 정치적 주장을 할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지금 공소 유지나 공소 취소, 이 문제는 법무부 장관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공판을 담당하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죠. 네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관여할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고, 후보자가 그런 공소 취소에 대해서, 지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그 후보자가 법과 원칙에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럼 바로 그점 때문에
0: 네.
1: 한동훈 의원은 아니 법무부 장관이 된 다음에 공소 취소에 동의하는 검사를 그 자리에 그냥 속칭 박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던데요. 또 그럴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0: 그렇게까지 말을 하면 뭐 못할 게 없는 거죠.
1: 그래요.
0: 네.
1: 그러면 김승원 후보자의 견해와는 무관하게 조작기소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 처리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0: 네, 조작 기소 특검법

0: 사업은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네. 근데 그 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특검에게 공소 출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느냐, 마느냐.
1: 그게 핵심이죠.
0: 이게 핵심이잖아요.
1: 예.
0: 네. 그런데 뭐 저도 이제 저 산업부를 담당하는 산중에 있다가 지금 온 지가 며칠 안 돼서,
1: 네.
0: 네. 저도, 제대로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당내 분위기가 뭐 이렇게 밖에서 보듯이
1: 네.
0: 또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좀더 신중하고 면밀히 들여다보는 쪽으로 지금 돼 있는 거여서 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1: 그러면
0: 합니다.
1: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줘야 된다는 쪽으로 당 의견이 쏠려 있는 건 아니다, 이
0: 네,
1: 말씀이시네요?
0: 그렇습니다. 네.
1: 그래요. 처리 시점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김성환 후보자는 장관
0: 네.
1: 지명되기 직전에 저희 방송에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때 빨리 처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개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0: 네, 그 공소 취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만 정리만 되면
1: 네.
0: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는 빨리 저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지금 아마
0: 네.
1: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내일 중으로 보 아마 입장을 좀낼것 같은데 대법관 재청 문제이지 않습니까? 손봉기 재청안이 일단
0: 네.
1: 지금 반려가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지금 관심사인데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0: 뭐, 제가, 일단 공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넘어가 있는 거니까요.
1: 그렇죠.
0: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좋은 방안을 내기를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데,
1: 네.
0: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1: 예.
0: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관 5명을 재청을 했죠. 철저하게 정말 보수 성향의 판사만 골라서 대법관을 재청을 했는데,
1: 네.
0: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지난 12.3 그 내란 국면에서 그런 대법관들의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했던 거잖아요.
1: 네.
0: 실제로 상당히 위험했었고, 그래서 국민의 마음은 그런 대법원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는 건데,
1: 네.
0: 이번 과정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정부 때나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은
1: 네.
0: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이번에 하여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기존의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했던 이제 4명 가운데 이제 손봉기 부장판사를 빼고 3명 가운데 1명을 재청하는 방안이 있고 그걸
0: 네.
1: 백지화하고 추천위를 새로 꾸려서 후보 추천을 받은 다음에 재청하는 방안이 있는데 어떤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당에서는 전자 쪽으로 이미 그한번 입장이 나온 게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도 같은 견해십니까?
0: 아니요, 뭐,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쪽이다, 저쪽이다,
1: 네.
0: 말씀드리기는 좀 섣부른 것 같고요.
1: 네.
0: 우선 하여튼 좀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 좀 일단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평을
0: 네.
1: 하겠다.
0: 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그 지금 법무부가 공소처 직제안을 공개를 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 통제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네, 경찰 부실 수사가 잇따르니까,
1: 네.
0: 이제 이런 사법통제부를 만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무슨 사건 암장을 막자, 뭐 그런 취지이고, 뭐 그런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사법통제부가 어느 정도로 규모를 가지고 또 권한을 어느 정도 갖는지 이게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서
1: 예.
0: 이 부분도 조금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데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나중에 그러면 좀 구체한 나오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0: 네.
1: 네, 오늘 인터뷰를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0: 네, 고맙습니다.
1: 네, 김의겸
0: 네.
1: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

0: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티는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안녕하세요. 범금융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대사 트로트 가수 나태주입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 요령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모르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둘째, 어플 설치나 돈 요구는 단호하게 끊으세요. 셋째, 공식 번호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9월 7일부터 13일까지 금융감독원과 전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주간을 진행합니다.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고 꼭 기억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범금융권이 함께합니다.
5: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재현 리포터.
6: 네, 이번 주 내내 산책하기 좋은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하늘은 내내 쾌청하고 맑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일교차는 계속 크겠습니다. 18도로 출발한 서울의 기온이 벌써 21도까지 올라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구가 29도, 부산 광주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오늘도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다만 영동지방, 영남지방,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내일도 이들 지역으로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영남 해안과 제주 동부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7: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9: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0: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0: 확고해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2: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기현 의원인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기도 합니다. 이기현 의원 연결해서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이기현입니다.
1: 지난주 금요일에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셔서 네.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파병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올리셨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1: 왜 이런 입장을 내셨을까요?
2: 뭐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헌법 정신으로 보면 네.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고 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1: 네.
2: 그런 헌법적 가치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였고요.
1: 네.
2: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저희 에너지 안보의 중심 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전쟁 전에 호르무즈 해협은 자유항해가 가능했던 지역입니다.
1: 그렇죠.
2: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전쟁을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적 통행 자체가 국제사회가 마주한 아주 주요 과제가 되어버렸어요.
1: 예.
2: 지금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 해협에서의 자유항해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저희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라도 저는 저희가 국익에 부합하는 그런 정치적 행동 그리고 군사적 행동이 가능해야지
1: 예.
2: 저희가 그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이후에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이제 자세히 여쭤봐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2: 네.
1: 이 파병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셨는데
2: 네.
1: 의원님 말고
2: 네.
1: 또 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다른 동료 의원들이 혹시 있습니까?
2: 사석에서는 뭐 파병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1: 네.
2: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외통위 소속 의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청와대 근무 시절에 안보실에 근무해봤기 때문에
1: 예, 예.
2: 제가 이 파병이 가져다주는 정치적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잘 지금 이해하고 있는 편이어서
1: 네.
2: 지난 3월에 트럼프가 첫 파병 얘기를 했을 때 제가 피켓을 들고 이 대사관 앞에서 일이 있습니다.
1: 예, 예, 예.
2: 저는 즉각적으로 언론에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파병 문제에 대해서

0: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 미국 사회에도 알려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제가 좀 동료들보다는 조금 빨리 움직였는데 동료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의원들이 많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1: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그러니까 질문드리면 보통 이런 네.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 단톡방에서 이제 논의가 좀 되는데 의원 단톡방에 네. 좀 올라온 글이 있습니까?
0: 아직은 많지는 않고요.
1: 네.
0: 예, 좀 우려하는 분들이 많죠. 어차피 이제 파병을 하게 되면
1: 네.
0: 국회에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이제 논의가 될 텐데 아직 행정부에서 넘어온
1: 네.
0: 파병안이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직은 이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하나하나 줄 때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0: 네.
1: 그 청와대에서 나온 거 군사적 기여 방안이거든요.
0: 네.
1: 근데 일단 이거를 어떤 그 이제 파병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정부가 지금 어디까지 검토를 했는지 혹시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0: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수준이 답니다. 아직 국방부나 외교부로부터 공식적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1: 네.
0: 지금 보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군사적 기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건 파병일 수 있고요.
1: 네.
0: 파병의 형태는 전투병 파병, 비전투병 파병 등으로 나눠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예, 예.
0: 하지만 교전 방사국인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이 한국에서의 그 비전투병 파병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참전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입장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1: 아.
0: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1: 있습니다. 비전투병 파병도 파병이다.
0: 예, 정치적 전쟁이 관여한 것이기 때문에
1: 네.
0: 이란은 지금 실제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건 미국과 이스라엘 두 국가 아니겠습니까?
1: 네네네.
0: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 원양에 항모들이나 아니면 군함들을 보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전쟁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음흠.
0: 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초계기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EOD, 그러니까 기뢰 작업반을 보낸다는 것은 전쟁의 관여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 저도 이제 보도에 기초해서밖에 이제 질문을 드릴 수가 없는데
0: 네.
1: 처음에 나왔던 보도를 보면 군수 지원함과 초계기를 보내는 방안이 이제 그 기사 내용이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 다음에 군수 지원함은 빼고 초계기만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또 보도가 나왔는데 만약에 네. 이게 현실화 된다 하더라도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0: 저는 뭐 한 명을 보내더라도
1: 네.
0: 예 군인은 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비전투병이라 하더라도 교전 당사국에서 참전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1: 네.
0: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네.
1: 그 미국에서 이제 파병 요청 내지.

0: 아시다시피 그 아덴만에서의 해적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1: 네.
0: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이 그 해역 인근으로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1: 네.
0: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역까지로 확장하는
1: 그렇죠.
0: 것을 이제 하면 이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적이 있었어요.
1: 네.
0: 그런데 이것이 해적에 대한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청해부대 파병의 원래 원칙과는 좀 위배될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저는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변경하는 것 이것이 대안이 될수 있을 수는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몇 가지 제약 요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만약에 작전 지역을 변경을 하더라도 국회 동의 사항이 되는 건가요?
0: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1: 그래요.
0: 네.
1: 그럼 그것도 만약에 작전 지역을 변경을 하면 그것도 파병으로 간주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0: 작전 지역 변경하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아니 아덴만해가 있는 청해부대 같은 경우는 해적들에 대한 대응이 1차적 군사적 목표이기 때문에
1: 네.
0: 이걸 저희가 파병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지
1: 아니, 그러니까
0: 않습니까?
1: 작전 지역을 변경을 하면은 이제 그 목적이 달라지니까 여쭤보는
0: 네,
1: 겁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그 문제 관련돼서는 국방위에 오게 될 텐데요.
1: 네.
0: 국방위에서 논의할 텐데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 범위를 변경하는데 그것이 기뢰 제거라든지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1: 네.
0: 그것도 파병이 될수 있습니다.
1: 그것도 그렇게 봐야
0: 네.
1: 된다.
0: 네.
1: 결국은 지금 이 정부 방침에는 미국의 압박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0: 그렇습니다.
1: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압박이 들어온 건지 혹시 좀 파악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0: 이것도 뭐 언론의 내용들이고 저희들이
1: 예.
0: 걱정했던 내용들인데
1: 예.
0: 올 개전 초기인 3월서부터 파병의 압박은 있어 왔던 것이고요.
1: 예.
0: 그 과정에서 특히 최근에는 남북 관계를 북미 관계에 관련돼선 정상회담 얘기가 있었고요.
1: 네.
0: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쿠팡 문제라든지 전자권 전환 그리고 조인트 팩스 시트 체결 이후에
1: 네.
0: 저희가 요청했던 핵 잠수함의 문제
1: 예.
0: 그리고 우라늄 농축 제철이의 허용 문제 이런
1: 예.
0: 것들이 저희에게 남아있는 문제들이죠. 이 문제를 매개고리로 해서 파병 문제를 강하게 밀고 들어왔다는 것이 정황적 해석입니다.
1: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사양했다, 노땡스라고 했다라고 이제 올린 게 8월 17일, 18일 이때거든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그 직전에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갑자기 지시를 하잖아요. 혹시 이게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도 그뭐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밑돌 깔기 이런 차원 말고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해석할 여지는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있다고 봅니다.
1: 맥락상 그렇게 이해할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0: 그렇습니다. 저희의 입장에서 보면
1: 예.
0: 워낙 남북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1: 예.
0: 북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트럼프가
1: 네.
0: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그 하나의 매개체로서 군사행동, 군사훈련을 중지한 것은 그런대로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트럼프의 앞뒤 말을 좀 따져보면 이것이 일종의 너희들이 만나지 못하는 김정은을 내가 따로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러면서 일종의 한국에 대해서 약간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함으로써
1: 네.
0: 한국을 약간은 소외시키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면서 그것을 또한 저희에게 압박수단으로
1: 네.
0: 트럼프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그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하는 어떤 SNS 활동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때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가 같은 흐름에서 이게 그 흘러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가능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봤던 건데
0: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1: 그렇게 볼 여지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가 이랬다라고 한다면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라든지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 도입 문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난항에 봉착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0: 실제로 원래 조인트 팩스 시트 이후에 그두 문제와 관련돼서는 실무회담을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던 건데
1: 네.
0: 6월 달에 진행된 것 이외에는 별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1: 예.
0: 예, 다 엮어서 보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트랙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1: 네.
0: 파병으로 인해서 이 모든 난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자고 하는 그런 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1: 네네네.
0: 저는 파병 이후에도 저희가 만약에 파병을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1: 네.
0: 미국의 이 통상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무부 그리고 핵잠수함이라든지 원자력 농축 관련돼서 일하고 있는 국무성의 입장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1: 예.
0: 저희는 미국의 그동안의 대외 정책 진행 과정으로 보면

0: 미국은 이 파병이 혹시 저희가 결정한 뒤에도 저희들이 통째로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협상을 또다시 요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면 파병이 고려가 돼서 한미 간의 현안을 한 방에 해결하는 이런 시나리오는 비현실적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것을 파병을 네. 국익을 위한 파병이다. 난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네. 이렇게 주장하신 일부의 분들이 계신데 예.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파병 문제와 관련돼서는 헌법 정신과 그리고 국익의 원칙에서 저는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1: 그럼
0: 있습니다.
1: 그럼 한미 관계 말고 네. 우리와 이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파병을 한다면.
0: 뭐 잘 아시겠지만 앵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란은 중동에서 중심 국가입니다.
1: 예, 예.
0: 그리고 이미 에너지 부국이고 그리고 인구를 1억 명 이상 가지고 있는 거대한 국가입니다.
1: 예.
0: 저희도 해외 출장 가서 어디에서나 이란 분들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자유의 항해가 주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1: 예.
0: 전쟁을 일으킨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서 아주 장기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의 항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1: 예.
0: 다만 저희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국익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정한 제약이 있더라도 안정적인 원유 공급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란과 만약에 적대적 관계를 장기간 유지하게 된다면
1: 예.
0: 저희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말로 어려운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어려운 조건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1: 예.
0: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1: 예.
0: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지금 참전하는 것은 이 전쟁이 빨리 끝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 네네네.
0: 예. 저는 이란 측에서 트럼프에게 종전의 선물을 단기간 내에 선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참전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 가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첫째,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국과는 별도로 호르무즈의 네. 그 안전한 항행을 위한 어떤 군사적 옵션
0: 네.
1: 이것들을 좀 그동안 주도를 해왔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파병을 하더라도 미국이 아니라 이쪽과 그러니까 좀 긴밀히 연계돼서 움직인다면 이것이 이란에게 좀 다르게 다가갈 여지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렇습니다. 이미 저 3월에 파병 요청이 트럼프에서 우방국들에게 있었고
1: 네.
0: 4월 달에 제 기억에 프랑스, 영국 주도하에서 약 40여 개 국가 정도가 모여서 호르무즈 해협에 있어서 안정적 항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국제적 연대 노력이 있었습니다.
1: 네네네.
0: 그 일환으로 지금 영국과 프랑스는 원해, 원양의 함선들을 좀 파견해서 관찰하고 있는 수준이지
1: 그렇죠.
0: 파병은 아닙니다. 전쟁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고.
1: 아, 그건 파병은 아니다, 그거는?
0: 파병은 아니죠. 원래 영국과 프랑스는 대항해군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1: 예,
0: 지중해라든지 인도양에 자기 군함들을 상시적으로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1: 네.
0: 거기에 비해서 그것을 하지 않고 있었던 일본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뭐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국가들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흐름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1: 예, 예.
0: 그게 4월 이후에 국제적 공조의 흐름이었고요. 네, 저는 프랑스와 얘기할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이란 전쟁의 평화적 해결, 종전,
1: 예.
0: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정적 원유 공급 이런 것들을 보장받아야지 일방적으로 미국이 주장하는 파병 논거에 끌려서
1: 예.
0: 지금 선도적으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또 한
0: 프랑스도 가지, 영국도 파병은 아닙니다.
1: 예, 한국과 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네. 협력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0: 네.
1: 이건 어떤 맥락으로 읽어야 되는 걸까요?
0: 제가 NPT 체제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1: 예.
0: NPT 체제를 부인하는 어떤 행위는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고요.
1: 네.
0: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1: 그렇죠.
0: 원자력 발전소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고
1: 네.
0: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또 원자력 관련돼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프랑스와 우리가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상호 협력을 한다면
1: 예.
0: 그건 대단히 또 산업적 측면에서 유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논의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1: 여기서 제가 좀 너무 앞서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드린 질문과 이건 약간 배치되는 그러니까 질문이기도 한데
0: 네.
1: 프랑스가 전홍축 우라늄으로 지금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혹시 전홍축 그 우라늄을 이용한 그 원자료를 도입해서 우리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이런 시나리오는 머릿속에만 있는 너무 나간 질문입니까?
0: 네, 아마 지금 NPT에서 허용이 되지 않는다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1: 예.
0: 저는 우라늄 전홍축 관련해서는 아마 20% 전홍축만 한다고 해도 핵잠수함 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1: 네.
0: 그런 기술은 저희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1: 아, 네. 우리도 자체적으로
0: 네 기술은 있죠. 근데 네. 저희가 이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법적 테두리 안에 못 하고 있는 것이죠.
1: 아 그래요?
0: 네
1: 알겠습니다.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와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파병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이제 항상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이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라는 이유로.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수긍하고 그리고 미국과 같이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1: 네.
0: 저는 뭐 그분의 일정하게 저희가 분단 국가이고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한 보수적 흐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0: 하지만
1: 네.
0: 이제 대한민국은 70년 전의 대한민국도 아니고 그리고 이라크 파병이 끌려갔던 20년 전의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경제적 크기, 사이즈, 군사적 행동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0: 저희는 저희가 맞는 옷에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1: 예.
0: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행적인 미국에 대한 이 태도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미국과 당당하게 협상하고 아니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익에 부합하고 헌법정신에도 부합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방구석 평화주의자들의 안보 자위극이다 이렇게 비판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 네. 뭐 좀 사실 안철수 사선 중진 의원이시고
1: 네.
0: 여러 번 대선에 나가셨고 또 철수도 여러 번 하셨는데
1: 예.
0: 네 안철수 의원이 외교 안보와 관련돼서 국익 관련돼서 어떤 목소리를 내셨는지 저는 별로 들어본 거나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1: 네.
0: 예, 미국의 주장 관련돼서 안철수 의원의 주장은 미리 파병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늦췄기 때문에 국익이 저해받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1: 예.
0: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래요. 하나만 더 그러니까 보수 정치권에서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파병을 검토하는 것은 그것과 네. 전시작전권 그 전환을 끌어내기 위해서 파병 방안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작권 전환의 문제, 그다음에 핵잠수함 도입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파병의 문제와 별개로 다시 협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요.
1: 예.
0: 전작권 전환의 문제는 이미 미국도 동의하고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제 국방력, 그리고 경제 규모에서 예전의 지위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군인이 전작권을 가지고 동북아시아에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미국의 이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시작권 이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해왔습니다. 지금도 그 표현에는 바뀜이 없습니다.
1: 전작권
0: 저는 네, 그 원칙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굳이 양보할 품목을 내놓을 이유는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0: 그렇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0: 네.
1: 네. 이기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오늘은 젠지스테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부 Z세대가 대화나 질문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상대를 가만히 바라보는 스테어, 응시하다라는 뜻의 현상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게 해외의 소셜미디어 중심으로 작년에 확산을 많이 했고 국내에서도 지난해 정도부터 화제가 됐는데 특히 그 방송인 유병재 씨 유튜브 채널에서 댄서 가비 씨가 직접 재연을 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5: 요즘에 젠지 스테어리라고 젠지가 쳐다보는 방식.
6: 뭔데?
5: 그러니까 젠지 특유의 어떤 그 무드가 있는데 아 내가 뭐 라 직원이에요. 화장품 사러 갔어. 그러면 직원이 아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딱 물어봤을 때 우리는 아 저 이거 좀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젠지들은
7: 필요한 거 있으세요?
6: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5: 그냥 왔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외국 애들도 그렇고 젠지들은 뭐 이렇게 딱 한번 쳐다보는 게 있다고 한 3초 정도.
1: 이러면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4: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예, 예. 처음에 이제 이런 젠지 스테어를 목격했다, 경험했다라는 그런 목격담이 퍼지면서 좀 공감하는 반응들이 일었는데 가령 교수의 질문에 학생이 대답하지 않고 무표정하게 바라본다거나 할인 혜택을 물어보는 이제 고객한테 직원이 침묵으로 응대를 한다거나 업무 진행 상황을 묻는 상사에게 빤히 쳐다보는 신입사원 같은 사례들이 있었는데 개인의 태도 문제로 여겨졌던 모습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목격이 되면서 이거는 하나의 현상이다 라고 이름까지 붙이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1: 예.
4: 더군다나 지난해 취업정보업체 인크루트의 설문조사에서 직장인의 46.9%가 젠지 스테어를 직장에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동반되는 감정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황스러움, 불쾌함, 무례함 같은 게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올해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서 Z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가운데 3명이 나는 젠지 스테어를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또 했거든요.
1: 아니 왜 이러는 건데요?
4: 그게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세 가지가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네. 첫 번째가 상대방의 말이나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행동하려고 한 거다라는 것이었고
1: 3, 4, 1원이다?
4: 네.
1: 예.
4: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또 있었고요. 굳이 반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라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기보다는 상황 파악을 먼저 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건데 이렇게 젠지 스테어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해석이 상당히 많이 엇갈려 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 관련 연구를 소개를 한 게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 대학교와 애리조나 대학교 연구진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발화량,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가를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해마다 하루 평균 338개 단어씩 말을 덜 하고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치면 하루에 2, 3분 정도 말을 덜 하게 된다라는 건데 특히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발화량은 28%가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특히 25세 미만에서는 감소폭이 좀 두드러졌다라는 게 이번에 처음 나온 거죠.
1: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4: 네, 이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연구를 소개하면서 제목을 단 게 우리는 해마다 말을 덜 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우리의 뇌에 영향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338개가 감소했다고 하면 사실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1년으로 계산을 하면 12만 개 넘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말의 기능이라는 게 정보 전달에서 그치지 않고 일종의 뇌 운동으로 뭐 얼굴을 보면서 하는 대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소리 톤이나 타이밍이나 뭐 감정적인 신호나 피드백 같은 걸 다 포함하는 뇌를 자극하는 인지 운동이잖아요.
1: 이게 그 말과 글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4: 완전히 다르죠.
1: 뭐 그렇죠?
4: 눈치도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의 대화 감소가 어떤 소통의 방식의 변화라기보다는 인지 기능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20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이라는 언어로 소통을 해왔는데 이 소통의 방식이 디지털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사회적 대가를 어떻게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소통 형태의 변화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도 볼 수가 있는
1: 소통 형태가 변화된 거다.
4: 네.
1: 그런 거 말을 하지 않고도 소통이 된다 이 얘기입니까?
4: 그렇죠. 왜냐하면 가령 뭐 우리가 길거리에서 길을 찾을 때도 누구한테 물어보는 대신 지도 앱을 켜게 되고 음식을 주문할 때도 키오스크를 이용하게 되니까 사실상 낯선 사람과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루를 보는 게 가능한 세상이잖아요.
1: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렇네요.
4: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연구 대상 기간이었던 게 2005년부터 2019년인데 그때가 뭐 소셜미디어나 문자 메시지가 갑자기 확산이 되기 시작한 세상이다 보니까 거기에 코로나19가 있으면서 비대면 수업도 받았고 마스크 착용으로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걸 읽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사교의 기회가 많이 없었던 점도 지적이 되면서 이건 하나의 소통의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다만 이제 그 결과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섬뜩한 경고가 될 수 있는 거죠.
1: 네, 변명삼아 한 말씀 드리면 원래 말수가 적은 사람도 있긴 해요. 이런 사람도 이제 과묵하다.
4: 네.
1: 좀 찔려서 하는 말인데 네, 그런 경우도 있긴 하다. 요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4: 고맙습니다.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0: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5: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6: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역,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우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4: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5: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7: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나라빚이 2,900조 원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채는 종류와 또 성격이 좀 달라서 실제 위험을 가늠하려면 이게 구분을 좀 잘해야 된다는 건데요. 복잡하죠. 우리나라 재정 상황, 부채 상황은 실제 어떤지 오늘 잠시 후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누군가 상장회사를 사겠다고, 사들이겠다고, 인수하겠다고 공개 매수에 나서면 이사회가 찬반 입장과 그 이유를 밝혀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가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어떤 배경인지 무슨 이야기인지도 들어보겠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7: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조미연 기자,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서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 네, 안녕하세요.
7: 네, 오랜만에 우리나라 나라빚 이야기를 좀 해보죠.
9: 네.
7: 2030년이면 우리나라 나라빚이 2,900조 원에 육박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2,000조 넘었다 이런 얘기 얼핏 들었던 기억이 있으니.
9: 네.
7: 지금의 가계부채와 2030년의 정부 부채니까 뭐 바로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 정도 규모가 된다는 얘기네요.
9: 네, 근데 일단은 팩트체크부터 조금 하면 정부가 예.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국가채무는 올해 1,412조 8천억 원이에요.
7: 예.
9: 그러니까 이게 2030년이 되면 이제 1,734조 원이 좀 넘어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재무 상태를 관리하는 또 공공기관 한 37곳 정도의 부채를 더하면 이게 한 1,000조 원 정도가 되고, 내고 그다음 정부가 지급 보증을 산 보증 부채 한 160조 원 정도를 더하면 이 규모가 이제 한 2,889조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2030년에 나라 빚이 2,900조 원이다라는 표현의 기사들을 아마 좀 보셨을 텐데 세 가지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가 채무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같이 갚아야 하는, 그러니까 직접 갚아야 하는 빚이고요.
7: 예.
9: 반면에 뭐 LH나 한전 같은 공공기관 부채는 이 기관들이 기본적으로 갚아야죠. 근데 이제 LH가 돈을 빌려서 토지를 샀다면 부채가 생기지만 동시에 토지라는 자산도 남는 것처럼요. 또
7: 예.
9: 성격이 좀 다르고 또 보증채무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정부가 직접 빌린

0: 가지고 있다.
1: 아, 이건 이게 빚이야 아니야 물으면 빚이라고 살짝... 보면 빚인 거지. 예를 들면 네. 한전이 부채가 많아. 그러면 한전 부채가 나라 부채지 한전이 못 갚겠다고 하면 그거 나라가 안 갚아줄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따지면
0: 한도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1: 늘어나는 거고.
0: 네.
1: 마치 이게 혹시라도 뭐 아드님이 유학 간다고 하면 돈 그거 다 대줘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상 마음의 빚이죠. 그거 이렇게 따지면 그것도 또 그렇겠네 또.
0: 네, 그래서 이제는 2,900조 원이란 숫자 자체를 확정된 나라 빚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예. 정부 주변까지 넓혀봤을 때 잠재적으로 쌓여있는 재정 위험의 크기를 보여주는 게 그 정도 된다. 2030년에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보통 그럼 순수한 국가 채무라고 할 때는 네. 정부가 정부 이름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뭐 차용증 써서 빌린 거 딱 그것만 좁은 의미의 부채만 말하고
0: 네네네.
1: 공기업 부채나 뭐 국가가 보증선 부채나 그거는 부채 아닌 건데
0: 범정부의 빚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이제 그게 2030년에는 2,900조까지 된다라는 거고 현재 시점에서 국가 채무는 1,500조 원이 좀 안 되고요. 이게 2030년이 되면 이제 1,730조 원을 좀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1: 근데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0: 네.
1: 2,900조는 많고 1,500조는 작냐 하면
0: 그것도 아니죠.
1: 이게 뭐 저는 이게 150조라고 해도 되게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0: 네.
1: 한 7,000조예요. 그래도 뭐 나라 빚은 대충 그 정도는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들고 해서
0: 맞아요.
1: 전혀 숫자로는 감이 안 오니 이게 많은지 적은지는 그냥 우리랑 경제 규모 비슷한 다른 나라는 어떤가 하고 비교해보는 게 제일 감이 잘 올 것 같은데.
0: 쉽게 그렇게 비교를 하죠. 그래서 정부가 제시하는 게 2030년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우리는 한 49%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이제 이 49%의 숫자는 우리가 사실 국내에서 사용하는 국가 채무 기준이고요. 보통 뭐 IMF 같은 해외 기관,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을 보면 여기서 국가 간 비교를 할 때는 해외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같은 그러니까 일반 정부의 범위를 모두 포괄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한국의 49%와 일본의 190% 뭐 이런 걸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걸 IMF 기준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냐? 2030년 정도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이렇게 IMF 기준으로 보면 한 60%대 초반까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같은 해 선진국 평균이 110%를 넘고요. 그때도 일본은 190%대, 뭐 프랑스는 120%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 IMF 해외 기관의 기준으로 봐도 한국이 현재 빚이 특별히 많은 나라는 아닌 겁니다.
1: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지고 있는 빚은 좁게 보든 넓게 보든 아니면 좁은 거 부채만 보면 별로다? 별로 많지는 않다?
0: 좁은 거 부채로 보면 49%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거는 이제 해외랑 비교.

0: 세입으로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 거고요.
1: 어디서 돈 나올 때 있는 게 아니니까.
0: 네,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자 부담도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국가채무 이자 비용이 올해 한 36조 원이 조금 넘는데요. 이게 2030년 되면 53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자로 나가는 돈만 17조 원 가까이 느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고령화와 국방, 산업정책 같은 그러니까 앞으로 재정 수요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자로만 연간 50조 원이 넘게 나간다? 2030년 정도에는? 그러면 정부가 새롭게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이 그때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도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른데
0: 네.
1: 그냥 써서 없어서 이건 그냥 부채야 나도 대책이 없어 하는 것도 있고
0: 있고
1: 이건 누구한테 빌려준 거라 들어올 네. 돈이 있어라고 하는 건데
0: 나중에 갚을 수 있어 하는 것도 있고
1: 근데 뭐 기금한테 준 거니까 마치 그냥 적자성 채무는 다 큰 아들 취업 못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생활비 주면 그건 다시 돌려줘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건 네. 적자성 채무고
0: 네네.
1: 그 아들이 저 아빠 사업 좀 할래요라고 해서 한 2억쯤 빌려갔으면 그거는 빌려간 거니까 이 아들 놈이 돌려주겠지라고 믿고는 있으나
0: 그렇죠. 사업성을 사업으로
1: 돈을 벌어서 그 아들이 돌려주겠습니까? 그러니 어차피 그냥 이건
0: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겠죠.
1: 같은 빚인 것 같기는 하고
0: 네.
1: 그러니까 그 구별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통째로도 다 빚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고 다만 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른바 생활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나라가 될 거다. 지금은 적지만
0: 그렇죠. 네.
1: 그런 얘기네요.
0: 네. 이자도 더 늘어날 거고.
1: 또 어떤 걱정이 좀 남아 있답니까? 우리 이제, 국가 부채 관련해서?
0: 네, 예. LH 같은 경우 좀 볼게요. 이거 공공기관 부채인데 올해 부채가 한 200조 원이 안 돼요. 근데 여기가 5년 뒤가 되면 373조 원으로 부채가 늘어납니다. 여기는 이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연결을 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 정부가 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LH가 땅 사고 택지 개발하고 주택을 지어야겠죠. 근데 그러려면 돈을 빌릴 텐데
1: 예.
0: LH가 빌린 돈은 국가 채무에 바로 포함이 안 됩니다. 물론 LH 부채를 모두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뜻도 아니고요.
1: 법적으로는 LH가 갚아야 되죠.
0: 그럼요. LH는 돈 빌려서 토지와 주택이라는 자산을 만들고 분양이나 임대를 통해 돈을 거둘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진다.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LH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결국에는 정부의 출자나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채무 비율 49%만 보면 주택 공급 정책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지금 얼마 얼마나 많은 재무 부담이 쌓이고 있는지까지는 잘 안 보이는 거죠.
1: 그런 얘기도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 나라 빚은 얼마 안 되는 걸로 보이지만
0: 네.
1: 다른 나라는 빚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 정부가 빚을 내서 공공임대주택 많이 지었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빚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우리는 LH가 한다.
0: 우리의 부채가 아니다.
1: 그래서 LH의 부채다라고 하면 그거 그게 사실상 정부 부채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해도 말이 되고
0: 네.
1: 정부 부채라고 해도 말이 되는.
0: 그래서 숨어있는 빚이라고 하는 거죠.
1: 그런 상황이네요.
0: 네. 예. 정부 보증 채무도 비슷한데요. 올해 28조 원인데 5년 뒤 되면 157조 원 정도를 넘거든요. 근데 급증한 주된 배경이 대미 투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3,500억 불 전략적 투자 합의하면서 한미전략투자공사 세웠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여기서 한미전략투자채권이라고 채권을 찍어서 돈을 조달하고 그 돈으로 미국 반도체 나 조선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 채권의 정부 보증 잔액이 27년에는 10조 원 정도인 게 2030년 되면 이제 40조 원을 훌쩍 넘어서요. 그럼 이제
1: 정부,
0: 국가의 네, 보증 채무의 4분의 1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잘 돼서 미국에서 투자금이 회수되면 그 돈으로 채권을 갚으면 되지만 혹시나 미국에서 투자금이 회수가 안 되면 이제 걱정이 되는 돈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나라 빚을 볼 때 얼마냐보다는 누가 빚을 졌는지 그 빚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는지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에 국민 세금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결론을 요약하면 우리나라 나라 빚은 표면적으로는 숫자는 다른 나라보다 작으나
0: 네.
1: 앞으로 늘어날 부채가 굉장히 많고 지금까지는 젊은 나라였으니까
0: 네.
1: 그리고 다른 나라와는 달리 여기저기 숨어있는 부채들이 꽤 된다.
0: 있다.
1: 일부러 네. 숨기려고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0: 네.
1: 어쨌든 좀 냉정하게 보면 좀 불안하고
0: 그렇죠. 빚의 성격과 질을 좀 따져봐야 한다.
1: 그러게요. 근데 그렇다고 정부가 빚을 안 내고 아무 돈도 안 쓰면 또
0: 그럼요.
1: 더 어려워지니까
0: 네. 당연합니다.
1: 오히려 기존 빚 갚기도 어려워지니 또 빚을 더 내서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0: 맞습니다.
1: 빚이 많냐 적냐보다는 그렇게 낸 빚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0: 네. 양보단 질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1: 따지기가 참 쉽지는 않죠. 잘 들었습니다. 예. 조명 기자님이 준비하신 소식도 이것도 재밌는데 누군가가 앞으로 저

0: 회사 사겠다. 예를 들면 어떤 외국인들이 우리가 하이닉스 그냥 저 회사 통째로 살래요.
1: 네.
0: 하이닉스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뭔가 앞으로는 법이 바뀌는 겁니까?
1: 일단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0: 예.
1: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누군가 회사를 사겠다고 공개 매수에 나서면 이사회가 찬반 입장과 그 이유를 밝히도록 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데요.
0: 예.
1: 이게 이제 그 M&A 시장에서는 베어 허그 전략이라고 합니다.
0: 음흠.
1: 그러니까 베어 허그는 이제 말 그대로 곰이 꽉 끌어안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회사가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가격을 공개적으로 제시해서 인수 압박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5만 원인 회사가 있는데 외부 투자자가 주당 8만 원의 주식을 사겠다. 이렇게 이제 공개 매수에 나서면 기존 경영진은 회사를 뺏기고 싶지 않으니까 거절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0: 기존 대주주.
1: 네, 그렇죠.
0: 이른바 현재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고 있는 이 대주주는
1: 네.
0: 그렇지. 뺏기고 싶지 않겠죠?
1: 네. 그런데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얘기가 다르겠죠?
0: 그렇죠.
1: 이렇게 비싸게 사주는데 왜 안 파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이사회도 인수 제안을 그냥 거절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높은 가격을 내세워서 이사회를 압박하는 전략이 이제 베어 허그 전략인데요.
0: 일반 주주는 찬성.
1: 네.
0: 회장님한테 보고하러 가니까 반대. 회장님은 네. 반대. 이제 이런 상황.
1: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를 주당 54.2달러에 인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는데요. 머스크의 지분 취득 사실 알려지기 전 주가보다 38%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0: 예.
1: 그래서 트위터 이사회는 처음에는 머스크의 적대적 인수를 막기 위해서 포이즌필까지 도입을 했는데요. 이 포이즌필은 외부에서 회사를 인수하려고 지분을 많이 사들이면 기존 주주들이 신주를 싼 값에 추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서 인수자의 지분율이 낮아지고 인수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겠죠. 그런데 머스크가 465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까지 내놓자 결국 트위터 이사회도 인수안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440억 달러 규모의 매각에 동의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가격을 공개적으로 던져서 이사회가 그냥 무시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이렇게 베어허그 M&A 전략입니다. 이라는 겁니다.
0: 근데 이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할 때는 그러면 트위터라는 회사의 이사회는 처음에는 저 머스크 저 친구 돈도 없이 저러는 거 아니야?
1: 네.
0: 라고 해서 괜히 저런 친구가 회사 인수한다고 자꾸 요란하면 회사 망하겠다 싶으니 아예 인수 생각을 못 하게 뭔가 포이즌 필 같은 제도를 만들었다가
1: 네.
0: 돈 있는데요 하니까 아 그래? 그럼 이 회사 네가 가져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쉽게 말하면
0: 그러면 아, 트위터 이사회는 뭐 회장님 심기나 뭐 주주들 뭐 이런 거 생각은 안 하고 결정했다는 뜻이네요.
1: 네.
0: 표면적으로는.
1: 네.
0: 알겠습니다. 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어떻고 뭘 바꾸겠다는 거예요?
1: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공개 매수 자체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0: 예, 예.
1: 이제 정부가 검토하는 안의 핵심은 공개 매수 자체가 아니라 공개 매수를 받은 회사의 이사회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자본시장법을 보면 누군가 공개 매수에 나섰을 때 대상 회사가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걸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 매수 제안이 들어오면 이사회가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를 밝히고 그 이유까지 주주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0: 이사회가.
1: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제시된 공개 매수 가격이 적정한지, 그러니까 이 거래가 회사 전체 주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검토해서 판단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제 공개 매수는 사실 각각의 주주가 자기 주식을 팔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이사회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제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아니면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게 유리한지를 판단할 때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이사회 의견 참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0: 저도 이 부분이 의아한데 누군가가 이 회사 주식이 현재 5만 원인데 주당 8만 원을 사겠다고 한다.
1: 네.
0: 웬 떡이냐라고 팔고 싶은 주주도 있을 거고.
1: 그렇죠.
0: 예를 들면 회장님 같은 주주는 야 그럼 내 회사가 아닌 게 되잖아 싫어라고 할 수도 있고.
1: 네.
0: 아니면 어떤 주주는 8만 원이라서 좋기는 하지만 이 회사가 저 경영진한테 넘어가면 나는 이 회사가 한 20만 원쯤 갈 걸로 알고 투자했는데. 아이고 저 사람이 경영하면 10만 원도 못 가겠네.
1: 네.
0: 그럼 나는 당장은 좋지만 나는 어차피 장기 투자자니까 반댈세 할 수도 있고 어차피 각자 판단하는 거지.
1: 맞습니다. 네.
0: 이사회의 상무 전무들이야 주주들이 어떻게 판단하든 본인들이 뭔데 중간에서 파세요 사세요라고 훈수를 놔요?
1: 네.
0: 그래서 이거 왜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1: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때를 보면 예.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당시 55만 원대였던 고려아연 주식을 주당 66만 원에 사겠다고 공개 매수에 나섰습니다.
0: 예.
1: 고려아연 이사회는 뭐 당연히 곧바로 반대 입장을 냈는데 이후에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공개 매수 가격이 75만 원, 83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0: 음흠.
1: 그러니까 당시 만약에 66만 원에 팔겠다고 하는 그 주주들이 과연 그 의사결정이 맞느냐라는 어떤 질문들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0: 아, 그 이사회는 주식은 한 주도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1: 네.
0: 그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니
1: 그렇죠.
0: 앞으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할 게 아니라 이런 제안 올 때마다 꼭 해라.
1: 네.
0: 그래야 주주들이 판단을 하지.
1: 그렇죠.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게 주주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이제 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다. 이런
0: 알겠습니다.
1: 얘기입니다.
0: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일단 설명하고 나서 이사회는 그냥 다시 열중시효한다는 거니까 뭐 참고될 만한 정보는 나온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럼 적대적 M&A 공개 매수 이런 거 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더 복잡해지고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1: 지금 보다는 사실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쉬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개정된 상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이사의 그 충실 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주주로 확대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회가 M&A 제안을 받았을 때 단순히 현재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지키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주주에게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0: 일반 주주 사정도 봐줘야 된다.
1: 그런데
0: 그렇죠.
1: 예. 물론 재계에서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제 미국 기업은 포이즌 필처럼 적대적 인수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상대적으로 다양한데 국내 기업은 방어 수단이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가격을 앞세운 공개 매수의 압박 효과만 키우고 이사의 설명 책임까지 강화하면 인수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어차피 공개 매수는 돈 싸움이니까 돈 싸움에서 정해지는 거긴 하지만
1: 네.
0: 중간에서 심판 역할 비슷하게 하던 이사회가 사실상은 기존 회장님 편이었으니 그러지 말고 당신들 입장을 명확하게 해라. 그런 얘기 같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듣고 광고도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2: 지친 나를 안아주는
3: 프랑스 안마 의자
2: 지친 나를 달래주는
3: 프랑스 안마 의자
4: 지친 나를 안아 브라스
5: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6: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7: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문철민 씨가 경제 뉴스를 듣다 보면 역외 환율이라는 용어가 종종 나오던데 역외 환율 이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역외 환율은 뭐 역외에서 정해지는 환율 이런 뜻인데요. 역외라는 건 우리나라 바깥 즉 외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외 환율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정해지는 환율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 돈 원화의 환율이 외국에서 정해지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 와서 뭐 매물 보고 계약금 내고 잔금 내고 취등록세 내고 샀다가 또 팔러올 때는 매물로 내놓고 팔고 너무 번거롭잖아요. 결국은 아파트에 투자하는 건데. 그런데 외국인은 혼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한국으로 직접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싱가포르에서 서울 아파트 30평짜리를 나는 10억에 사겠다고 하고 누군가 다른 투자자는 10억에 팔겠다고 하면 오케이 서로 번거롭게 서울 가서 취등록하고 그러지 말고 서로 사고 판 걸로 치고 1년 후에 그 서울 아파트가

0: 11억 원으로 오르면 이제 산 사람이 1억 원 번 거고 혹시 9억 원으로 내리면 그때는 판 사람이 이제 1억 원을 번 셈이니까 서로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일이니 1년 후에 산 사람 판 사람이 서로 그 차액만 확실하게 정산하면 되잖아. 그냥 이 종이 조각을 서울 아파트라고 치고 그냥 거래를 하자. 그래도 결국은 똑같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시장이 있다면 바로 그 시장이 서울 아파트 역외 거래 시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고요. 거기서 거래된 아파트 가격을 우리는 서울 아파트 역외 가격 이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런 아파트 시장은 없죠. 그런데 외환 시장에는 실제로 이런 게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한국 돈 원화를 거래하려면 서울 외환 시장에서 계좌 트고 거래를 하는 게 맞는데 꽤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끼리 한 달 후에 달러 원 환율을 놓고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거래를 아까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서울 아파트 거래하듯이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되는 환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역외 환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역외 환율은 외국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거래하면서 달러 원 환율을 정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문철민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파킨슨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일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일에 들어가는 수고도 늘어난다는 이론인데요. 예컨대 3시간이면 쓰던 글을 10시간 내에 쓰라고 하면 괜히 자료를 뒤지고 표를 만들면서 10시간 내내 붙잡고 있게 된단 거죠. 그러니 이렇게 해보랍니다. 1시간짜리 일이면 핸드폰으로 1시간 스톱워치를 맞춰놓고 시작한다. 아,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엔 배터리를 딱 그 시간만큼만 충전해서 그 안에 무조건 끝내는 사람도 있다네요. 좀 독하게 해야 얼른 끝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4: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문학 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0: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동맹국과 우방국의 조속한 역할 확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장관은 현지 시간 6일 CNN 방송 폭스 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을 지원하는 미군 활동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위한 군사 자산 지원 등 다른 국가들의 동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 무역이 중요하다면서 이것이 미국만의 책임이어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란 최고 안보 책임자인 모흐센 레자이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새로운 해상 통제 구역을 선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6일 이란 국영 IRIB 방송 인터뷰에서 새로운 해상 통제 구역은 미 해군이 설정한 봉쇄선에서부터 페르시아만 일대 해역까지 이어질 것이고 이 구역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은 이란의 제재 명단에 오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48시간 전 사상 처음으로 미군 군함 상공 위로 이란산 특수대함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이 미사일이 미국인들에게 지옥을 선사했고 그들은 달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군 자산을 파병하는 방안과 관련해 작전 기지를 어디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미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와도 협의에 착수했지만 후보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 군사당국과 추가 논의를 이어가거나 조건에 맞는 작전 기지를 갖춘 중동 국가들 가운데 직접 논의하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활동 구역과 가까이 위치한 중동 국가들 또한 협의가 여의치 않아 우선 우리 정부 내부에서 실무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가 우리나라 개봉 32일 만에 누적 관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디세이는 개봉 33일째인 어제 누적 관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에 이어 올해 두 번째 1,000만 영화이자 외화로는 아바타 등에 이어 역대 10번째 국내 영화와 외화를 통틀어선 35번째 1,000만 영화로 기록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면서 전국이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부산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2.2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탈진 위기에 놓인 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공중을 떠돌던 순찰 드론. 드론 관제팀은 주변 경찰관에게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에 나서게 합니다. 순찰 드론은 실종자를 찾는 데도 발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드론이 먼저 떠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훑고 인근 지상조에 연락하죠. 드론이 범죄 수배자를 발견해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순찰 드론의 활약이 우리 일상을 더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5: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